0: 번째 사용은 it says the blazes, 이 산불이 are bigger than all but six of last year. 이때는 yeah. 어떤 의미죠?
1: So here, all but six, it means all except. Yeah, so it's kind of, so all but six means all except six, and then all but impossible means almost or nearly impossible. So it's used differently.
0: 그렇죠. 이 첫 번째 예문으로는, if I was making a test, this would be a very great
1: Yeah, I know, right? Like, how is this used differently?
0: Exactly. So I don't know if the writer did this on purpose, but 이 첫 번째 의미는요, 이 all but, A-L-L, 띄고 B-U-T는 뭐뭐 외에 모두, 그쵸? Except, 예를 들어서 뭐 작년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산불 중 6건을 제외한 모든 산불보다 규모가 컸다, mm-hmm.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almost, mm-hmm. 거의, 뭐, can be all but impossible to put out. 뭐, yeah. 진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1: It means it's impossible.
0: 그렇죠. Yeah. 뭐, impossible 하다는 얘기겠죠. Mm-hmm.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래서 영어가 참 어렵습니다.
1: It's difficult.
0: This makes
1: yes.
0: it really difficult. Yeah. But, so just be aware of that. So, all but, there's two uses for that. And kind of a hint to our quiz today, to put something out when we extinguish a fire, mm-hmm. we say we put the fire out,
1: yeah,
0: right?
1: Yeah, put it out. Mm-hmm.
0: Mm. Okay. All right. So that's kind of the situation. Shall we move on?
1: Okay. In parts of Europe, a generational shift away from farming has replaced patchworks of pastures and plowed fields with untamed vegetation that burns intensely during hot, dry summers like this one. Climate chang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but also the societal changes are very important, said Emilio Chuvieco, a professor of geography at the University of Alcalá in Spain. There is no simple solution to big problems. A recent report from Spain's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described the situation in starker terms. The country, it said, is in a new era of mega fires. The long history of fires on Earth tells us that we cannot eliminate them, the report said. Instead, we must learn to coexist with them.
0: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에서 멀어지는 세대적 변화로 인해서 이 예전에는 목초지와 경작지가 한데 섞여 있던 풍경이 이제는 무성한 초목으로 변해버렸고 그 결과 올해처럼 덥고 건조한 여름철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쏘시개 뭐 재료가 돼가지고 이제 맹렬하게 타오르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스페인의 알칼라 대학교 지리학과의 에밀리오 추비에코 교수는 기후변화도 이유로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큰 문제는 간단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스페인 왕립공학 아카데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묘사하면서 보고서는 스페인이 초대형 산불, 이 메가파이어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지구상의 산불에 대한 오랜 역사는 우리가 산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대신에 우리는 산불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 Yeah,
0: it says climate chang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1: Yeah.
0: When you take into account something, what does mm-hmm. that mean?
1: It means you need to consider it or
0: consider.
1: You need to factor it in mm-hmm. or maybe remember specific details or facts about something before making some sort of decision or judgment about something.
0: 그쵸. 뭐를 이제 고려해야 할 때 to take something into account라고 하죠. 보통 when you say accounting, 회계라고 mm-hmm. 할 때
1: yeah.
0: your every number has
1: yes.
0: to match, right?
1: Yeah.
0: So 모든 걸 고려를 해야
1: yeah.
0: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to take something into account 이럴 때 쓰는 거고요. There's a stark difference here, it mm-hmm. says here. In starker terms라고
1: yeah.
0: 썼는데 S-T-A-R-K 이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여기서 stark 어떤 의미죠? 이거?
1: Stark means it kind of stands out. So it's something that you can see clearly. And you often use this when something is very difficult or unpleasant to accept or experience.
0: Right. So in starker terms, in more direct terms mm-hmm. possibly,
1: yeah.
0: right? It says,

0: bag, but you know, it does all these little things add up, right?
1: Yeah.
0: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서는요, 이 지난달 말 너무 크게 번져서 많은 우려가 나왔던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의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기후 변화 외에도 이 농촌이 비워지면서 경작지가 줄어 그 자리에 무성해진 식물들이 땔감 역할을 한 것도 있다는 점을 짚은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난 남유럽의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산불 발생 건수는 사실상 줄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1980년대에, 1980년 후반 예, 그때와 1990년대 초반에 큰 산불을 겪으면서 스페인과 프랑스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온 나라들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방대를 훈련시키고 소방 항공기를 현대화하고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큰 산불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aren?
1: In recent years, however, rapid warming and drying seem to have overpowered those measures. In some places, firefighters' success at snuffing out small fires may have even set the stage for larger ones by causing vegetation to build up and grow dense. The success of suppression today does load the dice for bigger fires tomorrow, said Park Williams, a professor of geography at UCLA. In Spain, another reason wildfire is rebounding is the depopulation of the countryside, Chuvieco said. Gone are the people who once worked the land. Without them, shrubs, grasses, and trees have become overgrown and interconnected, allowing wildfires to burn through easily.
0: 그러나 이 최근 몇 년간의 급속한 기온 상승과 건조화가 이런 대책들조차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일부 지역의 경우는 소방원들이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는데 성공한 것이 오히려 이후에 그 자리에 초목이 불어나고 빽빽하게 자라게 함으로써 더큰 화재가 발생할 토대를 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UCLA 지리학과 교수인 파크 윌리엄스 씨는 오늘 진화에 성공했어도 그게 내일에 더큰 산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이 추비에코 교수는 스페인에서 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이유가 이 시골 지역의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때 땅을 일구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그들이 없어지자 관목, 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서로 얽히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산불이 쉽게 번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All right. There's some unique expressions here. Let's start off here. It says firefighter success at snuffing out small fires. What does that mean when firefighters are snuffing out a fire?
1: Well, when you snuff out something, you usually use this when you're talking about like candles or flames, and you pinch the wick of a candle, or when you cover, you've seen, you know, like those old cartoons where there's a candle and then you cover the flame with something. That's when you say you snuff it out. So you're basically covering it or pinching the wick to put out a candle or a flame.
0: Okay, so you're extinguishing a
1: Yes.
0: flame, but usually with a candle, but they've used it here obviously with firefighters, with
1: And
0: these small
1: yeah, with the
0: fires.
1: small fires, yeah.
0: Okay. I will say this, snuff, snuff, as a noun, I know it as, I think it's informal, but for chewing tobacco is what snuff is. And I think there is a connection to that. But in this case, we're using it as a verb. 원래는 이 촛불 같은 것을 보통 손가락으로 아니면 뭐 조그만 이런
1: Like a little
0: 장치로
1: cap,
0: A little cap, yeah. 이렇게 끄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방관들이 자그마한 불씨들을 끌때 이런 표현을 썼고요. The next expression here to load the dice against something. Dice는 이 주사위죠.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1: So it's to unfairly rig a situation, system, or process in advance so that a specific person or outcome has an unfair advantage or or disadvantage.
0: Ah, okay. So I'm guessing this comes from gambling.
1: Yeah,
0: the casino, because normally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화요일에 방송된 뉴스 커버지입니다. 뉴욕의 한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을 매개로 타로카드의 기원과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 Tarot was a courtly card game. How did it become a tool for divination?
3: Yeah, 타로는 원래 궁정에서 즐기던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술 도구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타로, 이번에 이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 유명한 금융인 이 JP 모건, 다들 아시죠? 이 뉴욕의 Morgan Library and Museum, The Morgan Library and Museum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현재 타로, Renaissance Symbols, Modern Visions라는 이름의 전시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시도 전시지만 우리가 흔히 타로 카페다, 뭐 타로 점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타로 카드의 역사와 변천사에 대해서 이 글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타로 카드가 뭔지 지식 충전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셔도 좋겠다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버?
2: Around 1442, the Duke of Milan gave his daughter a deluxe set of handcrafted playing cards for the courtly game of tarot. The cards, featuring meticulously illustrated figures like Death, the Chariot, and the Emperor on gold and silver leaf backgrounds, were created by a renowned Renaissance workshop. They cost about 1,500 ducats, 10 times the annual salary of an average courtier. Before its use in spiritual divination, tarot was a card game played by Italian nobility, mostly women, and each card was a handheld work of art. These are actually front and center, really exquisite works of art, said Joshua O'Driscoll, senior curator and department head of medieval Renaissance manuscripts for the Morgan, who curated the show with Claire Gilman and Frank Trujillo.
3: 네, 이 1442년경 밀라노 공작을 따라게 궁정에서 즐기던 타로 게임을 위한 수제 고급 카드 세트를 선물을 했는데요. 이 금박과 은박 배경 위로 죽음, 전차, 황제와 같은 인물들이 정교하게 그려진 이 카드들을 르네상스 시대 유명 공방에서 제작됐다고 하고요. 이 가격은 약 1,500 두카트로. 이는 당시 평범한 궁정 신하의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적 점술에 사용되기 전에는 이 타로는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귀족들이 즐기던 카드 게임이었고요. 이 카드 한 장 한 장은 그 자체로 손에 쥐고 감상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이 Morgan Library and Museum의 중세 르네상스 필사본 부서장 겸 수석 큐레이터인 조슈아 오드리스콜은 이 카드들이 사실상 그 자체로 정말 정교한 예술 작품이라고 말했고요. 그를 클레어 길먼, 프랭크 트릴로와 함께 이번 전시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o the origins of tarot, it wasn't sort of this fortune-telling thing. It was an actual card game.
2: Yes, it was a very popular card game, and it just so happened to get adopted, but back in the 1400s, well, it was a very expensive gift for the daughter of a duke.
3: Yeah, because the illustrations they were saying were very meticulous, right?
2: Yes.
3: Meticulous, what does that mean?
2: Well, if something is meticulous or done meticulously, it's done with great care and with great attention to detail. So, for example, an artist, when they're painting or sculpting or drawing, they will work meticulously. They're not just throwing clay at the wall, or they're not just splatting paint on the canvas, unless they're Jackson Pollock. They're doing things very slowly and very carefully in great detail.
3: 그렇습니다. 이 타로 이 카드에 그려진 인물들을 정말 이렇게 정교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meticulously라고 표현을 했고, they're saying the backgrounds were gold leaf and silver leaf.
2: Yes. Now they're not real leaves off trees.

0: theory. We set out a plan. But that said, this morning on the radio, you're setting out very clear explanations of certain English words today. That's what you're doing. You're setting it all out.
1: For example, right? When you set out something,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말이나 글로 조리 있게, 아주 조리 있게 제시를 하거나 뭐 정리, 이렇게 진열을 하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 얘기해 주듯이 뭐 오늘의 뭐 표현이나 단어들을 설명을 정말 이렇게 잘 제시를 할 때, you're setting out definitions, expressions, explanations, 네. things like that. 좋습니다. All right, shall we move on?
0: The game was probably used as a fun humanist teaching tool for the Italian elite, O'Driscoll said, and it became a popular game for others as well. After about 200 years, however, it went out of fashion. By the time the occultists saw it, it had lost its tie to the game, O'Driscoll said. In 18th century France, a few occultists fabricated an origin story for the cards, linking their symbols to Egyptian hieroglyphics because they were both considered to be mystical and indecipherable image-based languages. Although the story was invented out of whole cloth, this shift altered the course of tarot's history, giving it its persistent esoteric aura.
1: 자, 오드리스컬 씨는 이 카드 게임이 아마도 이탈리아 상류층을 위한 재미있는 인문주의 교육 도구로 사용됐을 것이며 이렇게 추측을 했고요.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게임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드리스컬은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자 이 게임은 유행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나중에 오컬트 주의자들이 타로 카드를 접했을 무렵에 이미 카드 게임과의 연관성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18세기 프랑스에서 몇몇 오컬트 주의자들이 타로 카드 그림의 상징들을 이집트 상형 문자와 연결 지으면서 타로 카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허구로 지어냈는데 이 둘 다 신비롭고 해독할 수 없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언어로 여겨졌기 때문이고요. 비록 이 얘기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긴 했지만 이런 변화가 타로 카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이후 타로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게 됐습니다. So it isn't until 18th century France that we see sort of signs of the modern day tarot.
0: Yeah, because people forgot about the game. It dropped out of popularity, and then these occultists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use them for that.
1: Yeah, let's talk about that. An occultist. Occult.
0: Yes.
1: What does that mean?
0: Well, when we talk about the occult, we're talking about all sorts of magic and mysticism. It could be fortune-telling, it could be speaking to ghosts, it could be witchcraft, it could be astrology. They're all under the label of occult. So an occultist is someone who dabbles or does that kind of thing.
1: 그렇죠. 이 occult, O-C-C-U-L-T는 보통 뭐 초자연적인. 뭐 비술적인 라는 표현 라는 의미인데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이제 뭐 비술을 행하는 사람, 뭐 주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They fabricate something here. They fabricated the origin story for the cards. What does that mean?
0: Well, when we use fabricate to talk about factories, it literally just means to make something.
1: Right.
0: But here, when we're using it to fabricate a story or fabricate a theory or something like that, then we're making it up and it's a lie. We're making up something false that we're going to sell to someone else, that we're going to pretend is true to someone else.
1: 그렇습니다. 이 거짓 정보를 뭐 지어내거나 뭐 날조하다를 할 때 그런 의미도 있지만 fabricate, 여기선 그런 의미로 썼죠. 이 타로를 해석할 때.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뭐 이렇게 상품이나 장비 같은 걸 이제 제작 또는 조립할 때 특히 요즘 뭐 반도체, 시설도 we call them fabs, right?
0: Yes.
1: Semiconductor fabs, fabricate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지어내다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This expression here, one of our main expressions, out of whole cloth. This is a funny expression.
0: It's a funny expression, and one I haven't seen for a very long time, and two, I've never used in my life.
1: Exactly.
0: Yeah, so I just want to put it out there to our listeners that you may not encounter this a lot, but it's good to know. If something is invented out of whole cloth, it means it was completely invented. There's no truth to it. There's no basis to it. It wasn't taken from one little fact that was then lied upon. It's completely false.
1: 그렇죠. 이 자주 쓰이는, 특히 구어체로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out of whole cloth. cloth 하면 뭐 헝겊이나 뭐

0: 이런 걸레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의미는 순 엉터리에 뭐 완전 날조된 아까 fabricate 하고 의미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창조해낸 그런 invented out of whole cloth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참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이 타로 여러분 해보셨나요? Are you familiar? Have you had your tarot card reading before?
1: I had a pack of tarot cards when I was a teenager because I was interested in them. I loved playing card games, but also the designs on the cards were fascinating. You've got some very curious images, whether it's of the cups or the swords or the fool or death or all sorts of characters.
0: 자, 뉴욕의 모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타로 카드 전시를 매개로 타로 카드가 서구에서 어떤 기원과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다양한 공방에서 다양한 장인들이 이 카드를 제작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타로 카드 하면 바로 이 카드에 일러스트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타로 카드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제일 자주 보시게 될 그림들이 이거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카드인지 한번 다음 단락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set that popularized tarot cards for divination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was the Rider-Waite-Smith set, created in 1909 by artist Pamela Coleman-Smith under the direction of Arthur Waite. Waite, a poet and scholarly mystic, wrote an accompanying guidebook, The Key to the Tarot. Gilman said that it was probably Smith's evocative illustrations which seemed to offer an enchanting range of narrative interpretations that led to the continuing appeal of tarot in modern times. This deck has had a hold on people's imaginations, Gilman said.
0: 이 영어권에서는 타로 카드를 점술 도구로 대중화시킨 것은 1909년 예술가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아서 웨이트의 지도 아래 제작한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인이자 신부주의 학자였던 웨이트는 이 덱의 곁들여 가이드북인 타로의 열쇠라는 책도 집필했다고 합니다. 길먼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타로 카드가 지속적인 매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각 카드에 그려진 이 매혹적인 다양한 서사적 해석을 제시하는 듯한 것 같은데요. 이 스미스의 감성적인 그림 덕분일 거라고 하면서 그 덕분에 이 덱은 특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다고 말을 합니다. So you could say, the father or the mother of the modern tarot card is this Pamela Coleman Smith or the Rider-Waite Smith set, perhaps.
1: Yes, absolutely. It's certainly the most recognizable of the tarot card sets.
0: Yeah, when we think of the tarot card, we think of these evocative illustrations.
1: Oh, yes, and they are evocative. And this word evocative, coming from evoke, EVOKE, but evocative is spelt EVOCATIVE. If something is evocative, it makes us think of something, or makes us remember something, or makes us imagine something. It brings a particular image or smell or something into our heads.
0: I was going to say, oftentimes songs from a long time ago will evoke or
1: Yes.
0: give us evocative images or memories of back
1: Absolutely.
0: in the day, right?
1: Yeah, so it's almost as if we feel that or we re-experience it because of the thing that is evocative.
0: Right. 이 뭔가 이 좋은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 때, 뭐 환기시킬 때, evocative. 동사형으로는 evoke, EVOK인데, evocative는 시로 쓴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to have a hold on something or someone. What does that mean here?
1: Well, if something has a hold on us or on someone else, it means it has some kind of control over us, some kind of power over us. When you fall in love, the person you fall in love with has a hold on you, because it feels like they have power over you sometimes.
0: Right. So it could be something or someone 뭐에 대한 이 지배력, 뭐 권력이 있다. 급소를 쥐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it's like having a grip on someone. That's another way
1: Yeah.
0: to say it,
1: But
0: right?
1: I think grip is a more aggressive word. Grip suggests there's some kind of force, whereas hold is a little bit more gentle, perhaps.
0: 뭔가 이렇게 매혹적일 때좀더 have a hold on이 좀더 부드러운
1: 네.
0: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All right, we have one more paragraph to look a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agraph.
1: Most

0: Sets today contain 78 cards, including what's known as Major Arcana, character cards like the Magician, the Hanged Man, and the Devil, and Minor Arcana cards including numbered suits like Cups, Swords, Pikes, and Pentacles, or coins. Some people still play Tarot as a card game, but others are drawn to the sets as a visual lexicon that invites imaginative narration. In part, Gilman said, because its symbols touch on universal themes. Maybe all of these cards apply to all of us, like the World card or the Death card, and they're open enough that you can find ways that you connect to them, and you find what you need to in them, she said.
1: 오늘날 대부분의 타로 덱은 78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Major Arcana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뭐 마법사, 매달린 사람, 뭐 악마 같은 인물 카드와 이 번호가 매겨진 수트 카드로 뭐 컵, 검, 창, 원 안에 그려진 이 오각형 또는 동전 등 네 벌의 문양으로 구성된 Minor Arcana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길먼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도 타로를 카드 게임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카드 덱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시각적인 어휘집으로 여긴다고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타로의 상징들이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라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계 카드나 죽음 카드처럼 이 카드를 전부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카드들은 충분히 개방적이어서 해석의 자유가 있어서 이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카드와 연결점을 찾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when we showed you the cards earlier, the Major Arcana and the Minor Arcana, there's these two types of cards, and they say it's a visual lexicon that invites imaginative narration.
0: Lexicon. Yes. A lexicon is basically a list of words, like a dictionary.
1: So
0: when we use the term lexicon, it's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words of a language or the, you know, so we talk about the Korean lexicon will be all the words in Korean or the English lexicon, all the words in English. And here it's a visual lexicon, meaning it gives us the language to talk about these things.
1: 그렇습니다. Especially linguistically speaking, right?
0: Yes.
1: 보통이 흔히 우리가 어휘, 뭐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뭐 언어 분야 개인 집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런 어휘, 뭐 Korean lexicon이라고 하면 뭐 한국에서 쓰는 그런 어휘들을 lexicon 좀 공식적인 그런 명칭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visual lexicon, which could sound a little oxymoronic, but it's not words, but through visual aids like drawings.
0: Yeah, but we can't talk about visual language in the same way that we use Hanja. And when you go back to the roots of Hanja, it comes from pictographs, characters that came from drawings.
1: 상형 문자죠. 뭐, hieroglyphics, things like that as well. And also it says here that you can touch on these symbols, touch on universal themes. Are they literally touching these themes?
0: No, but there is a connection. There's a slight connection, a light connection, a brief connection. When something is touching on something else, there is this connection of some kind. If we touch on something else, then we might briefly discuss it or briefly talk about it.
1: Right. So you're reminded, oh, let's touch on this subject before we move on, for example. 뭔가 관련 있는 그런 간단한 말을 조금 저희가 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접근하다 이런 말을 할 때 to touch on something, to touch upon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참 오늘의 기사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 타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I've learned a lot today. Have you had your fortune told? Do you believe in fortune telling?
0: Shane, I'm getting a message.
1: Uh-oh.
0: A message from the cards. It says, "You will meet a tall, dark stranger tomorrow named Karen."
1: Ah.
0: I can see the future.
1: You're foreshadowing what's happening tomorrow. Well, knock on wood, hopefully it does happen. We all arrive here safely.
2: And that was a look at our Tuesday's news coverage. And with that, we come to an end to this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Special. 그리고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서 여러분을 위해 따로 매일의 헤드라인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만나보시길 바라요. Let's wrap up with a song. Here is Richard Marx. Endless Summer Nights. See you in 22 hours.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이 땅의 환한 빛이 되돌아온 날,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가득했을 선조들의 그날을 마음 깊이 떠올려봅니다. 오늘 첫 곡은 우리 민족의 숨결과 혼이 담긴 음악,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입니다. 1926년 영화 아리랑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본조 아리랑 선율을 가지고 웅장한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작품인데요. 민족의 애환과 희망을 한데 품은 이 곡은 남북 공동 연주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연주되며 서로의 마음을 잇는 상징적인 음악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아리랑의 선율과 함께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을 정치용이 지시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8월 15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최성원의 아리랑 환상곡을 정치용이 지휘하는 국민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불타바입니다. 이 곡이 쓰일 당시 체코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오랜 지배를 받으며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스메타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조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체코의 장대한 역사와 자연을 6편의 웅장한 음악으로 담아냈는데요. 그중 가장 사랑받는 제2곡

타바는 체코에서 가장 긴 강, 불타바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점차 거대한 강이 되어 프라하를 지나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들어볼까요?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불타바. 시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스메타나, 나의 조곡 중 불타바. 시몬 비츠코프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중 제4곡, 치어네어트 드 웨이터 징엔, 시오는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입니다. 이 칸타타는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시오는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는 전체 7곡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곡입니다. 파수꾼의 부름을 들은 시온이 기쁨으로 깨어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내는데요. 희망과 기다림의 메시지를 담은 바흐의 음악 함께 감상해 보시죠. 바흐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으로 140종 제4곡, 시온헤어트 디 웨이터 징엔. 시온은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테너 페터 슈라이어, 카를 리히터가 지휘하는 미넨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작 모로 140중 제4곡. 시언헤아트 디베이터 징인. 시오는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테너 페터 슈라이어, 카를 리히터가 지휘하는 미렌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플루트로 연주한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입니다. G장조 작모로 77의 힐을 줄리에트 휴렐의 플루트와 엘렌 쿠베이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G장조 작품으로 77의 힐을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줄리에트 휴렐의 플루트와 엘렌 쿠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D단조 리영모는 406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휴 울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8월 15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모차르트의 모테트 환호하라 기뻐하라 쾌에오노 165중 엑슐다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리니노 아르모니코 연주였습니다. 1773년 모차르트가 당대 최고의 카스트라토 가수였던 라우스티니의 뛰어난 기량과 음역에 맞춰 작곡한 곡인데요. 모차르트 특유의 서정적이고 우아한 선율위에 오케스트라의 생동감이 있는 반주와 소프라노의 화려한 기교가 더해져 찬미와 기쁨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모노 759 미완성중 희락장 알레그로 모델 아토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번호 759 미완성종 1악장을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만의 환상곡 1악장입니다. 1836년에 작곡된 이 작품은 고전적인 형식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낭만을 담아낸 슈만의 대표적인 피아노 곡인데요. 당시 슈만은 아버지의 반대로 연인 클라라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1악장에는 그를 향한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풍부한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 또 고도의 기교까지 두루 갖춰야 하는 곡인 만큼 오늘날 많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중요한 레퍼토리로 큰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리움이 교차하는 슈만의 음악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슈만의 환상곡 시장조 작품으로 17종 1악장을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환상곡 시장조, 작품으로 17종 1악장을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베토벤의 3종 협주곡 시장조, 작품으로 56종 1악장 알레그로를 크리스티안 테첼라프의 바이올린, 타냐 테첼라프의 첼로, 라르스 포크트의 피아노와 지휘, 로얄 로던 심포니아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3중 협주곡 시장초 작품으로 56중 1악장을 크리스티안 테틀라프의 바이올린, 타냐 테틀라프의 첼로, 라라 스포크트의 피아노와 지휘, 로얄 로던 심포니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그리그의 교향적 무곡 작품으로 64종 1악장 원래 크리스티안 로드가 지휘하는 베르겐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늦은 황금의 시간. 낮의 빛이 아직 사방에 남아 있었지만 달은 벌써 옅은 빛을 드러내고 박쥐들이 초록빛으로 번뜩이는 대기 속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숲 가장자리는 마지막 빛 속에 부드럽게 서 있고 밝은색 밤나무 둥치들이 검은 그림자를 배경으로 섰는데 누런 오두막이 낮에 흡수한 빛을 토해내며 누런 토파즈처럼 부드럽게 빛났다. 장밋빛과 보랏빛 작은 길들이 초지와 포도들과

숲을 통과하는데 벌써 누래진 아카시아 가지가 여기저기 하나씩 보이고 우단처럼 푸른 산들 넘어 서쪽 하늘은 황금색과 초록색이었다. 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여름날. 마법에 걸린 마지막 15분 동안 더 일할 수 있다면. 헤르만 헤세의 책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거스트 들려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카페인님들? 어제는 바람이 약간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폭염에 며칠간 너무 시달렸던 터라 어제 날씨를 보고 와, 가을인가 봐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방심할 순 없죠. 네, 바람이 분 것은 좋았으나 아직 8월의 한복판이기도 하고 쉽게 방심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카페인님들도 그러나 이 약간 시원해진 그 바람줄기 느끼셨다면 그 기운 또 간직하시면서 그늘 잘 찾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문장카펫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책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의 문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안인희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고요.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워낙 많이 유명한 고전들이니까 뭐 데미안 시작해서 수레바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유명한 것들이 많죠. 아마 접하신 것들이 있거나 혹은 헤르만 헤세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소설은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정말 다채로운 여름의 색채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문장카펫 깔아드린 다음에 한번 그래서 고르기도 했지만 이 제가 깔아드린 부분에 등장한 색채가 몇 가지지를 한번 세봤어요. 새삼스럽게. 늦은 황금, 초록빛 그 초록빛으로 박쥐들이 번뜩이는 그 대기의 시간, 그리고 또 밝은색 밤나무 둥치, 검은 그림자, 누런 오두막, 누런 토파즈, 장밋빛, 보랏빛, 누래진 아카시아, 우단 같은 푸른 산, 황금색, 초록색,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짧은 몇 줄 안 되는 거 읽어드렸는데도 색이 거의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급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느낌, 잠시 후 북카페 소설 북클럽에서 이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름의 한복판에서 만나기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름은 인생의 여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 책 잠시 후 소설 북클럽에서부터 2부까지 모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님, 반짝 마법 같은 문카를 들으면서 어제 감탄하며 감상한 황금빛 노을 풍경 떠올려 보아요 하셨는데요. 와, 영주님도 노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분이시군요. 저도 어제 일몰 봤습니다. 저는 뭐 웬만하면 그 시기에 특별한 어떤 일정이 다른 게 있거나 뭐 깜빡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일몰 시간은 좀 챙기려고 하는데 어제 하늘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꼭 챙겨볼 예정입니다. 김현정님, 반짝 고은님 입추 매직일까요? 아침 저녁 바람이 달라졌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희한하죠. 입추 매직이 진짜 가능한 건가? 곧 처선데 기대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2729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반짝 주말부터는 바람이 반짝반짝해서 정말 행복하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여름이지만 이 정도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름인 듯요. 오늘도 소중한 북카페와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이 소설 북클럽에서 다루는 줄 어떻게 알고 또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약간 그 때에 맞춰서 생일 축하해드릴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북카페에서도 전달할 내용이 많거나 뭐 이럴 때는 못할 때도 있는데 또 그걸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때 축하해드리는 것은 겉절이 축하. 바로 이렇게 겉절이 같은 거 그리고 약간 묵은지 축하 조금 묵은지라고 하기엔 좀 이르긴 합니다만 지나간 생일 축하 그 사연들이 있어서 살짝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박준용님 북카페 애청자시고요. 사연 길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습니다. 누나 박민경님 생일 축하하는 사연 주셨어요. 전에 민경님이 또 준용아 하면서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족 모두가 북카페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북카페를 통해서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약간 너무 재미난 가족의 우체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만나면 그래서 북카페에서 들었던 책 내용도 얘기하고 그것 통해서 더 가족이자 카페인으로서 더 친해진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남매분들 민경님 누나의 생일 축하하는 이 준용님의 마음 전합니다. 반말 축하 신청하셨기 때문에 민경아 준용이가 지난주에

0: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소개를 못 해줬어. 근데 묵은지로, 숙성된 묵은지로 오늘 소개할게. 아, 오늘도 아마 잘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시원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선물처럼 생각하면서 이번 주도 민경이 잘 보냈으면 좋겠어. 늘 건강하고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역시 지난주 수요일 생일, 수요일에 지금 여름 휴가 가 계신 상황인데, 수요일에 어떤 코스로 이동 중일 것임을 알려준 사연이었는데, 수요일에 소개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합니다. 아, 신민호님, 언젠가 북카페에서 전화 연결한 적도 있는 우리 카페인이시죠? 아, 수요일이 생일인데 항상 여름방학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보낸 적은 없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철 생일자로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아, 만약에 그 생일 당일날 소개가 된다면 새벽 5시에 1부, 2부 모두 운전 중에 짤츠부르크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짤츠부르크 이미 넘어갔고 국경 넘어서 지금 이제 독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아, 어쨌거나 여행 중에 들으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야, 좋겠다. 짤츠부르크 지나서 독일 국경으로 넘어갔어? 렌터카로 이렇게 지금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북카페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늘그 평상시에는 12시부터 1시까지만 듣고 1시 땡 되면 신데렐라처럼 다급히 이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행 중에 좀 느긋하게 듣고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서 좋고, 생일 잘 보냈으면 좋겠어. 이 좋아하는 곡 후보를 두개 줬는데, 그 중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민호가 이미 지나온 길이지, 그 거기서 마리아가 부른 곡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곡으로 준비했어. 생일 여행 모두 잘 하길 바란다. 아, 그리고 우리 카페인 분들 보내주신 엽서가 많이 도착했는데요. 이 얘기 잠시 후 음악 듣고 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OST에서 줄리 앤드루스가 부른 곡입니다. My Favorite Things. 그리고 스웨덴 세탁소의 Happy Birthday Waltz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1: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북카페에 왔는데 엽서가 11장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엽서가 굉장히 많이 가속이 붙듯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14일 도착분까지가 우리 예쁜 엽서 공모전 마감이잖아요. 소인 유효가 아니라 그날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엽서는 걸어오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쯤에는 꼭 보내셔야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연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10장의, 모두 11장의 이 엽서들을 보면서, 와, 너무 감탄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이 엽서들은 우리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당일인 8월 26일 방송에서 또 소개를 할 계획이고요. 미리 보면서 너무 뭉클해져가지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미 너무 이렇게 뭉클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이님들 지금 엽서도 보내신다 하는 사연들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 네, 빨리 서둘러 보내시길 바라고요. 예쁜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예쁜, 그 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서 팔 법한 그런 진짜 누가 봐도 금손일 법한 그런 솜씨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또한 좋습니다. 우수 엽서로 선정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 엽서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체 집계를 아직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웬만하면은 최대한 다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왜냐면 저희가 또 굿즈가 또 생겼거든요. 카페인 굿즈. 해마다 돌아오는 우리 카페인 분들이 굿즈를 또 만들어주시는 그 전통처럼 돼버려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또 하겠지만 카페인 굿즈가 또 120개, 120개, 240개 막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아직 개봉을 못했어요. 상자가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그거 박스가 너무 커서 지금 이동 불가. 그래서 아직 언박싱을 못했어요.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북카페에 좀 빨리 와서 내일 개봉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은 정말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상자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인데 듣기로는 필통과 각인된 연필 세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죠? 요런 것도 다 우리 카페인 분들, 엽서 보내주신 분들께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쁘게 못 만드는데 하시지 말고, 후회하시지 말고. 제가 보내라고 할때꼭 보내세요. 네. 우리 출석 체크할 때도 느끼셨잖아요. 한번, 그 결석했지만 쭉 한번 해보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깜짝 그 아차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카페인 분들 망설이지 말고 꼭 보내시길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미님이 지금 우리 신민호님이 독일로 넘어왔는데 헤르만 헤세 오프닝과 소설 북클럽 얘기라고 하니까 신기하다고 그러네요. 독일에서 또 헤르만 헤세 소설을 듣는 거 그렇게 사연 올려주셨는데 보시고서 독일 넘어 프라하도 가세요. 오수미님 이렇게 거기 가면 카프카를 들을지 누가 알아요? 황금 소로를 걸어 카프카의 생각 가보시네요 하셨는데 그쵸 민호님이 카프카에 가시면 우리가 또 카프카의 소설을 다룰까? 이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시는 카페인님들 그곳에서도 북카페 들어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민정님, 고은님 옷이 너무 싱그러워요 하셨는데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이고요. 이 지금 정말 무게감이 낙엽 한 장보다 가벼운 옷이에요. 진짜 이렇게 합치면 요만큼 진짜 500원 동전만 해지는 그런 부피와 무게감의 옷인데 남편과 아점 준비하며 들어요 하셨습니다. 북카페 사랑해요. 시나몬입니다. 최김민정. 오늘 마음을 정갈하게 모아 엽서 쓸게요 하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간 카페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소를 엽서 보낼 주소 한 번만 더 읊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예쁜 엽서 공모전 저희 규격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윤고은의 EBS 북카페 치면 홈페이지 나오죠. 거기 혹은 EBS 언더바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도 둘다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거기도 올려뒀는데 한번 주소는 읊어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로 281 EBS 윤고은의 북카페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주소 물으셨으니까 보내주시는 거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우리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날, 광복절이 있잖아요. 8월 15일. 그래서 해방이라는 화두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방이라는 화두를 우리 일상으로, 삶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어디에 갇힌 것도 억지 부담을 떠안은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주어진 역할 속에서 자유로운 해방감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을 통해 그런 경험을 하기란 더 어렵죠. 그런데 일터에서 해방감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특수청소 일을 하는 김완 작가의 에세이 죽은 자의 집 청소는 누군가의 생이 마침표를 찍은 자리, 그 마지막 흔적을 치우고 정리하는 고된 작업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특수청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일터엔 남다른 사연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만큼이나 치우기 힘든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특수청소 일을 하면서 작가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순위는 바로 일할 때 괴롭거나 힘들지 않냐는 질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일하는 보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두 질문 모두 대답하기 난처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좀 더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힘들기만 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해도 즐겁고 보람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김완 작가 역시 남들이 보기엔 한없이 힘들어 보이는, 실제로도 힘든 자신의 일이 주는 보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에서 찾은 즐거움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해방감이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청소를 인생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한 가장 큰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악취 풍기는 실내를 마침내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원래의 공간으로 돌려놓았을 때 살림과 쓰레기로 발디딜 틈 없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낀다. 작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 우리도 청소를 하며 비슷한 기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마음의 복잡한 짐을 덜어내는 심리적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쯤은 있다는 안도감, 노력한 만큼 깨끗해지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는 성취감을 청소를 통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청소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쓰이고 닦는 반복적인 신체 활동은 잡념을 줄이고 현재 이 순간에만 몰입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해방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도나본 프랑켄라이터 잭 존슨이 함께한 곡 프리 들려드렸습니다. 일상의 해방을 주제로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오늘 죽은 자의 집 청소를 쓴 김환 작가의 이야기 통해서 청소라는 행위가 주는 해방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청소가 해방감을 준다. 저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아, 그래서 더 큰 해방감을 느끼려고 가끔 대청소할 거리를 만들기도 해요. 그 얘기는 모은다는 얘기죠. 대청소할 거리들을 평상시에 조금조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아야지 더 큰 해방감을 누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말장난 같긴 하지만 진짜 주말에 정말 그 청소의 개운함을 또 진짜 느꼈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를. 저 지금 책 작업, 이제 책 곧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교정지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주말에. 그런데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왜 그럴 때는 제가 늘 돌려막기라고 하는 기운. 이게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든데 어질어질한데 그럴 때는 또 이 내가 있는 공간을 청소하면 약간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서 이뇌 속도 약간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효과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청소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운해졌어요. 청소하고 나니까 청소한 시간을 빼도 더 효율적으로 이게 뭔가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카페인님도 아마 비슷한 마음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하고요.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지금 우리 집에 딱 맞는 일카. 저도 오후에는 욕실 청소 예정이라 지금은 체력 살짝 비축하러 쉬는 타임입니다. 저도 짝꿍도 정리하고 청소하면 마음이 뽀송해질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청소도 진짜 어떤 곳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 다르잖아요. 화장실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재 정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창틀 청소 특히 좋아합니다. 뭔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창틀, 모기장 방충망 이런 거 그런 거 전문입니다. 안지수님, 반짝 고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엄마 걸로 쓰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와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수님이 어머니신 거고,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카페이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미향님, 당일 오후 4시 30분까지 보내면 다음날에 빠른 등기 가더라고요. 보통 우편은 2, 3일 걸려요. 라고. 우리 카페인님도 지금 엽서, 북카페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서로 정보도 좀 교환하시는 것 같고요. 이선희님은 카페인 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들 무슨 조직 같아요. 네, 무슨 카페인 조직? 우리 선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셨는데 선희님 사연에서도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 꼭그 카페인 굿즈를 만들어 주신 카페인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카페인으로서 사연 보내주시는 마음에 충분히 그 모든 공기가 들어 있거든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더 함께 다른 카페인을 위해 또 마음 모으고 싶어하는 카페인 분들이 계신 거고요. 최현서님, 아무래도 저는 자신 없어. 올해는 카페인 분들 예쁜 엽서 감탄하며 구경만 해야 할 듯해요. 하셨습니다. 안 돼요, 현서님. 이 자신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요. 예, 그냥 그 규격만 맞춰가지고 거기다 뭐라도 글자 우리 8월 26일이 7주년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생일 축하한다. 그렇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한잔휙 날려 보내시죠. 아직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그리고 코린 베일리레의 Like a Star까지 두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감동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오늘은 조금 선선했나요?

0: 아니요? 오시는 길에 너무 더웠습니다.
1: 아, 그래도 지난주보단 좀 네. 태양이
2: 바람이 많이 부는데
1: 맞아요.
2: 더운 바람이어서 사실 시원한 느낌은 못 받았는데
1: 어젠 되게 시원했던데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나? 저 지금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운 바람이라고요. 네. 네. 다시 또 더워지나 봐요. 그렇죠. 방심하지 말아요, 우리.
2: 저는 항상 뭐 9월 추석 때까지는 덥다라고 네.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1: 승우 작가님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2: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을 고르신 마음이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2: 미안할까요?
1: 아니, 바다 좋아하지 않는다, 여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시는데 오늘 제가 문장 카펫으로도 이 책의 일부를 깔아뒀는데 저는 네. 또 그래도 여름 좋아하는 파
2: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의 오늘 책이 크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휴머니스트 출판그룹에서 펴낸 이 책이었는데 여름의 맛과 향과 어떤 상징이 가득하더라고요.
2: 맞습니다. 이 책에. 제목부터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잖아요.
1: 네.
2: 여름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뭐 이디스 오튼의 여름이라든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1: 네.
2: 여름이라는 글자가 또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작품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주인공인 클링조어라는 네. 주인공 이름이 또 제목에 그쵸.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면 불명한데 제가 또 누누이 북클럽에서 헤르만 헤세의 열혈 팬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1: 네.
2: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껴두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뭘로 할까요? 여름으로 할까요? 오늘 그러면?
2: 좋죠.
1: 네, 말머리 네. 여름으로 하셔서 보내주시면 네, 우리 샵1045로 받겠습니다. 샵1045 50원 100원 유료 문자로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말머리 여름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최현서님이 제가 그 예쁜 엽서 공모전에 도전하라고 거듭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이렇게 용기를 주시니 어찌할까요? 색연필을 잡아봐야 할까요? 이러셨는데 이런 고민이 될 때 승숙 작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저는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어서 아이가 하는 모든 일상의 행동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입장인데 제 아이가 저랑은 좀 다르게
1: 네.
2: 길거리에 그 클로버 덤불 숲 들여다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저는 앨리스예요. 토끼 따라가면 안 돼.
2: 네, 근데 저는 들여다봐도 네. 그게 새 잎인지 내 잎인지 이파리의 개수를 한눈에 분별하기도 어렵고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네. 지나치기 마련인데 제 아이는 그걸 너무너무 이제 매일 봐도 매일 들여다보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발견해요. 내 잎 클로버를요.
1: 관심 가지면 또 보여요.
2: 네네.
1: 맞아요.
2: 그리고 한 2, 3일 전에는 다섯잎 클로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깨닫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일단 들여다보는 자에게 다섯잎 클로버가 온다. 그러니까 최현서님도 색연필을 잡는 자에게 엽서를 쓸 기회가 네. 주어진다. 뭐 이런 거죠.
1: 네. 뭐뭐 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납니다.
2: 네.
1: 색연필을 잡아보시죠.
2: 네.
1: 네 지금.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 갑자기 시간 여유가 생겨서 운전하던 길에 강화도로 목적지를 변경해서 구경을 왔어요.
2: 와.
1: 강화도 풍경에도 잘 어울린다고 북카페가 이 시간 너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강화도는 이렇게. 또 승숙 작가님이 좋아하는 곳이에요.
2: 그러네요. 또 간만에 네. 제가 좋아한다
1: 나는
2: 서술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왔네요. 좋아합니다. 네.
1: 강화도는 좋아한다.
2: 네네.
1: 마음이 답답할 때 일상의 해방을 좀 시도하고 싶을 때 훌쩍 가는 곳이라고.
2: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뭐 일상의 해방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서 제가 또 쪼그라들 수가 있는데요. 심정적으로
1: 네.
2: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1: 그쵸?
2: 네. 훌쩍 떠났다가 당일치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뭐 전능사 같은 또 절이 너무 멋있기도 하고
1: 네.
2: 네. 카페도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1: 강화도에
2: 네, 힐링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요.
2: 네.
1: 그리고 책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길게 북카페 그리고 나의 어머니라는 글을 그 사연을 네. 이현재님이 올려주셨는데요.
2: 네.
1: 지금 듣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도 못 알아보던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얼마

0: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심에 차 있을 때 문득 북카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길게 이렇게 회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떠나보내고 난 후에 또 북카페에서 소개했더니 소설 북클럽 때 소개했던 소설이잖아요. 한방눈에 갇혀버린다면. 그쵸, 우리 엔솔로지에 묶여있던.
1: 휘저촌
0: 맞아요,
1: 소설이었나요?
0: 맞아요. 그 소설하고 또 승숙재가님의 채플린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1: 제 책에서는 위로를 못 찾으셨을
0: 아니요,
1: 수도.
0: 그 달의 이미지와 따뜻한 감정들이 되살아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앞 택시 정류장 지날 때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러 가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직도 마음이 서늘해지는데, 희한하게도 그두 권의 책이 남겨준 이미지와 감정들이 그 서늘한 감정을 가라앉혀 줍니다. 다독여 준다는 얘기겠죠. 예,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는 순애보에게도 감사하다 전하시면서 이렇게 긴 사연 주셨는데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소설 북클럽 시간이고 지금 마침 또 승숙 작가님 계셔서 기다렸다가 소개해요.
1: 뭔가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 채플린 소설을 쓸 당시에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20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잃거나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서는 정말 찬란한 시간을 영위하고 있을 거다.
0: 그렇죠.
1: 라는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감상이 제게도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현재님 마음 추스르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그내 마음에 그 비어 있는 자리 그것을 잘 보듬어 주고 채워 주는 그런 순간들을 일상에서 많이 선물처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카페가
1: 맞습니다.
0: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책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1: 항상 이야기 직접적으로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은 어떤 시기에 발표되었고, 헤르만 헤세의 문학적 여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하면 정말 데미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헤르만 헤세는 정말 신기한 작가이기도 해요. 좀 데미안이 1919년 발표 작품인데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가명으로 작품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 작품이 출간되었을 시기에는 에밀 싱클레어를 헤르만 헤세와 동일시하는 그런 짐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점차로 여러 힌트들이 주어지면서 헤르만 헤세가 내가 쓴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시기에까지 도달했는데, 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역시도 1919년 작품입니다.
0: 와, 저는 데미안은 여러 번 읽었어도 이건 처음이었는데, 이번에. 저 너무 좋았어요, 이
1: 너무 좋았죠.
0: 소설이.
1: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는 어떤 작가인가 하면 문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총명하고 좀 뭐랄까요? 지적인 작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도 굉장히 때때로 놀랍고 흥미로운 선택을 할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미안과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동시기에 썼다는 거죠.
0: 그쵸.
1: 그쵸? 한편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한편은 자기 이름으로 헤르만 헤세 이름으로 발표하고, 데미안은 또 동시기에 써서 에밀
0: 그쵸.
1: 싱클레어라는
0: 다른
1: 필명으로
0: 필명으로.
1: 쓴 거죠.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이 42살의 화가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짐작하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예술적인 응집력을 폭발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데미안은 또 10대의 어린 소년이 등장해서
0: 그쵸.
1: 또 다른 아브락사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알을 깨고 나오는 식의 자신의 자아 찾기라고 하는 여정을 10대 소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소설의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동일한 시기에 특정한 두 주인공을 10대 소년과 중년의 예술가로 설정을 해서 이토록이나 다른 이야기를 같은 시기에 발표할 수 있었을까?
0: 그쵸.
1: 이런 것들도 너무 미스테리하고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1919년이라고 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헤르만 헤세는 사실 가정적으로 불화가 너무

0: 심했고 경제적인 궁핍함도 너무 오래 겪은 데다가
1: 네.
0: 세계 1차 대전 그러니까 1914년에서 18년까지 일어났던 그 전쟁을 목격한 참상 그 비극이 너무나 커서
1: 그쵸.
0: 한동안 작품을 집필하지 못하다가 종전 이후에 폭발적인 집필을 보여준 거거든요.
1: 네.
0: 그 와중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개인사적인 비극과 사회적인 좀 참상을 함께 목도하면서
1: 네.
0: 여러 가지로 작가적으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은 헤르만 헤스가 단 한 달 만에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1: 와, 여기도 지금 네. 이 소설의 배경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0: 짧죠.
1: 아니잖아요.
0: 네.
1: 여름, 정말 네.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딱 네. 그냥 세 달 정도? 네. 이 정도인 건데 이걸 한 달 동안 그 여름을 충분히 늘려서 좀 산 거네요.
0: 맞아요. 7월의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네. 온전히 여름의 한복판 8월을 지나서 이제 조금 여름의 열기가 사그라드는
1: 네.
0: 9월 초까지가 이 소설의 중심 계절적 배경입니다.
1: 그러네요. 뭐 네. 길어야 두 달 정도겠네요.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0: 네.
1: 문장 이 사람의 문장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장이 막 휘감고가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고 느낄
0: 맞아요.
1: 때가 많았거든요. 뭐 정원에 대한 에세이라든지 음악에 대해서 예찬한 것도 있고 근데 이 소설에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이쯤 되면 내가 독일어 전공자가 아니어서 원문으로 헤세의 글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커질 정도로 헤세의 문장은 유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진짜 원문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카페인 분들 중에 혹시
0: 네.
1: 그 읽어보신 분 계실 수도
0: 원문으로.
1: 있잖아요. 독일어 전공자나
0: 그럴 수 있죠.
1: 한 문장이라도 나는 헤르만 헤세의 문장을 원문으로 읽었다.
0: 구텐탁 정도면 읽을 수 있겠지만
1: 나오겠죠? 한 문장 너무 약한가?
0: 네, 어렵습니다. 한 문장?
1: 네, 한 문장은 그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자, 뭐 어쨌거나
0: 네.
1: 이 얘기가 너무 흥미로운데 우리 입으로 건너가서 그러면 그 클링조어가 보낸
0: 네.
1: 그 길어야 두 달의 여름
0: 네.
1: 그걸 우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에이나우디 누볼레 비앙케 들으면서 입으로 함께 건너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Do you still do your
2: work with your hands? I do it with
1: my mouth.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 오늘 휴머니스트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오늘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말머리를 여름으로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집 주소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김미선님이 맞아요. 헤르만 헤세는 문장 정말 좋아요. 시적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적이다.
1: 네.
0: 동의합니다.
1: 맞아요. 소설 전체가 너무나 회화적이고 색채 감각이 뚜렷한 묘사가 연이어서 맞아요.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자체로 시적인 감각적인 문체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0: 네. 이나라님은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과 데미안이 같은 해에 1919년에 발표되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하시면서 헤르만 헤세는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걸까 궁금해져요.
1: 맞아요. 부분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네. 개인적인 삶의 위기가 있었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실존의 고립과 네.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통해서는 조금 더 이 세계의 어떤 죽음을 목도한 이 자로서의 좀 위기감을 표출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작가로서 이제 예술적인 승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고 데미안을 통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이 그 당시에 헤르만 헤세가 칼 융의 심리학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좀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데미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소설 속에서 클링조어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여름을 7월도 다 타버렸고 8월도 빨리 타겠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참 맞아요.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렇게 긴 소설이 아니고 분량이 짧기 때문에
0: 네.
1: 이야기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적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지진 않아요. 주인공 클링조어는 하이 헤르만 헤세는 이제 시인이고 소설가였지만 네. 클링조어는 화가로 등장해요. 42살의 화가. 이것도 재밌는 화가. 게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을 헤르만 헤세의 자전소설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가 클링조어가 42살이라는 게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에 헤세의 나이와 일치한다는 거
0: 네.
1: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헤르만 헤세가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신경증에 불면증에 시달릴 때마다 그림을 몰두해서 그렸다는
0: 네.
1: 것 이러한 사실들이 이 소설 주인공 클링조어를 화가로 설정한 것 42살의 화가로 설정한 것과 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0: 그러네요.
1: 재미있는 설정이에요.
0: 네.
1: 그래서 소설 속의 주된 줄거리는 너무 짤막하게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42살의 화가 클링조어가 7월 마지막부터 9월 초에 이르기까지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열정을 불태우고
0: 네.
1: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자화상을 정열적으로 그려낸다. 이게 주된 스토리의 전부일 정도로 사실은 아주 짤막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이 헤르만 헤세가 클링조어의 몸과 입을 통과해서 들려주는 이 유려한 수사로 가득한 문장들 때문에 이 소설을 뭐 단숨에 읽어내려갈 수밖에 없는
0: 맞아요.
1: 몰입감을 주죠.
0: 네.
1: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요. 이 이야기의 첫 단락만 읽어봐도 이 소설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빨리 피어났다 도로 시드는 정열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길고 뜨거운 낮은 불타는 깃발처럼 활활 타버리고 짧고 습한 달밤과 짧고 습한 비 내리는 밤들이 이어지면서 넘치도록 그림들로 채워진 빛나는 몇 주가 꿈결처럼 빠르게 열을 뿜고 가버렸다.
0: 와.
1: 이게 이 소설의 첫 단락 도입부입니다.
0: 네.
1: 이 문장만 읽어도 이 다섯 줄로 번역된 이 첫 단락을 열 번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0: 그렇죠.
1: 그런 장면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0: 몹시 긴 문장이지만 네.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기꺼이.
1: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네.
1: 길고 뜨거운 낮이 불타는 깃발처럼 활활 타버렸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여름날의 뜨거운 열기를 또 환기시키기도
0: 그렇죠.
1: 하고 우리도 느끼잖아요. 점점 더. 짧고 습한 달밤, 짧고 습한 비 내리는 밤들 이런 부분들이 꿈결처럼 열을 품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서술이 네.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0: 맞아요. 지금이 우리가 또 여름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더 공감하게 되는데.
1: 네, 맞아요. 이 소설은 특히나 클링조어가 대단히 유명한 화가로 설정이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제 클링조어를 알아보는 설정인데 지필 당시의 해세의 나이이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목격한 이 비참한 참상들을 통해서 죽음이 임박해 있다. 라고 하는 공포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도 또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죽음이 다가온다는 예감과 공포 속에서 낮에는 정말 미친 듯한 창작열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여름날의 풍경들이 너무 이 클링조어 화가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0: 네.
1: 저 나무의 색깔을 어떤 물감으로 그려내야 되지?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어서

0: 내가 저 색깔을 구현하고 캔버스 위에 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정말 낮은 일명 순삭이에요. 클링 주거한테
1: 그러니까요.
0: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1: 근데 이런 마음 조금 우리 알 것도 같잖아요.
0: 그렇죠.
1: 꼭
0: 창작자.
1: 그쵸. 창작자는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1: 뭐 창작자가 아니어도 또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지금 잡아야 되는, 더 파고들어야 되는 어떤 집중하고 싶은 세계가 있는데,
0: 맞아요.
1: 일상에 너무 성가신 것들이 많은 거예요.
0: 맞죠.
1: 자꾸 끊어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간 순삭이라고 하는 게
0: 맞아요.
1: 공감이 돼요.
0: 네, 그래서 빠르게 밤이 돼버리고, 밤에는 그 창작열로 다 온몸의 기운을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뭐든 먹어야 하잖아요.
1: 네.
0: 저녁 식사를 겸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빵도 먹고 하면서 또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1: 포도주 언급하셨는데, 제가 한때는 책에
0: 좋아하시잖아요.
1: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저기에는. 근데 포도주도 많이 나오고, 뭐 색깔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각주로 포도주에 대한 그 묘사들 중에서, 포도주를 흔히 붙잡아둔 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그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표현조차.
0: 너무 멋있네요.
1: 독일어 원문으로 써 있었어요, 여기에.
0: 아니,
1: 붙잡아둔 태양을 포도주라고 한다는 것
0: 각주도
1: 자체가.
0: 이렇게
1: 아,
0: 아름답다고요?
1: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훅하게 되는 문장들이 많아서.
0: 맞아요. 그래서 이 클링조어는 사실 지금에 와서야 42살이면 이토록이나 노후를 걱정하고, 나의 삶의 노화로 인한 이 예술가로서 더 많이 불태울 수 없는 나머지 삶의 여정을 좀 안타까워하는 이런 나이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작품은 1910년대 후반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40대 예술가가 겪는 이 두려움과 고뇌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클링조어로서는 장렬하는 시간의 종말이 해마다 점점 더 고약해지고 슬퍼지고 파괴적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견디고 지금 클링조어는 살아남아
1: 그쵸.
0: 있는데, 고통이나 마비의 뒤에, 몇달 뒤에는 부활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예술가로서 새로운 불꽃, 불길의 폭발, 더욱더 장렬하는 새로운 작업, 빛나는 새로운 삶의 도취를 기대하고 있어요.
1: 이 사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0: 맞아요,
1: 클링조어.
0: 맞아요.
1: 그쵸. 지금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수정님은 아까 승숙 작가님이 읽어주신 그 다섯 줄 들으시고, 와,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문장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0: 맞아요. 이런 문장들은 독자 여러분들, 카페인 분들께서 한 번쯤은 연극 배우가 됐다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서 발음해 보시는 것도,
1: 직접.
0: 약간은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리고 정선영님이 독일에서 잠깐 지낼 때 헤르만 헤세 작품을 독일어로 읽었습니다. 매우 조금이라고 괄호 안에 넣어주셨으나?
0: 매우 조금?
1: 그래도요. 일부러 헤르만 헤세의 자취를 찾아서 남부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 지역과 마을 부른 수도원에 방문하기도 했어요. 놀라웠던 건 독일인들은 많이들 이제 황야의 1위를 헤세 대표작으로 생각했다는 점이 좀 놀랍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매우 조금이라 하셨으나 독일어로 독일에서 또 헤르만 헤세를 접하신 분이 이렇게 계시고요. 독일어 전공자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0: 부럽습니다.
1: 이 사연 속에. 자,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승숙 작가님 소개로 만나게 되는 책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억이 그렇게 될 만큼 특별합니다. 저도 또한 헤세를 좋아하기에 오늘은 더 특별하고 귀 쫑긋하면서 듣고 있어요. 승숙 작가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 돌직구 사랑 고백이에요. 네. 또 오늘 이 승숙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이 책. 얘기 들으시면서 이 시간 더 특별하게 기억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케빈 레닉 프렌즈가 함께한 곡 Up in the Air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만나보고 있습니다. 7216 쓰시는 카페이님 사연, 지와 사랑도 데미안도 좋았는데 시타르타 읽고 책을 덮었어요. 일단 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읽자 했어요. 하셨는데 이제 오늘이 그날인가요? 하시면서 읽을 시간을 지금 이렇게 계기를 찾으신 거죠. 이 여름에 절을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평생 앓고 이제는 어느 곳에나 계신 어머니께 여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래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이제는 어느 곳에나 계신 어머니에게. 와.
0: 그러네요.

0: 그 마음 네, 잘 전달이 됩니다. 네. 사연 통해서. 0976 쓰시는 카페인님은 두어 달 뜨거운 여름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늘 북카페를 들었는데 어느덧 오늘이 치료 마지막 날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마지막 여름이길 소원해봅니다. 북클럽을 통해서 늘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0976님의 마지막 여름이길.
0: 그렇죠. 네, 이 항암 치료받는.
1: 네, 맞아요. 같이 소원해보겠습니다.
0: 맞아요.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시는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클링조어의 그 마지막 여름, 이 소설의 배경으로 네. 좀 가보자면.
1: 맞아요. 공간적 배경이 또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에서 매일같이 낮이면 그림을 그리고 네. 또 밤에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와 포도주를 곁들여서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게 클링조어의 좀 특징이에요. 아. 이 소설의 초반 시작부터 마지막 이 소설의 결말부에 이르기까지도 클링조어는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뤄요.
0: 네. 네.
1: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과정에서 자꾸만 전날, 그 전날 아니면 또 오늘 낮에 그렸던 그림마저 계속 들춰보고 체크하면서 작업한 마지막 장들을 펼치면서 자신이 그려낸 어떤 산의 스케치, 이파리의 색감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보고 네.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덧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밤새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초반을 보면 속옷 차림의 클링조어가 맨살에 두 팔을 쇠 난간에 기대고서 뜨거운 눈길로 창백한 하늘에선 별들의 문자를 찾고 또 뒤엉킨 검은 나무들의 거대한 아치 위에선 온화한 불빛들의 문자를 읽어내는
0: 네.
1: 그런 예술가적 경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린 어떤 원뿔형 산의 스케치를 이 노트에서 또 스케치북에서 발견을 하면 왜 나는 산을 찌푸린 얼굴처럼 그렸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아 내가 그 전날 보았던 여름이 이 여름의 한복판에서 산이 찢기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내가 느꼈나? 라는 사색에 또 잠기는 거죠. 단순히 이 스위스의 산자락을 단순히 베껴 그리고
0: 네.
1: 찰나의 순간을 스케치했다기보다는 그 산을 바라보고 스케치북 위에 자신의 어떤 붓과 물감을 댔던 자기 자신에게 아주 깊이 몰두하는 면면을 네.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려냈던 산비탈의 작은 반원형 돌 우물 이런 것들도 또 새삼스럽게 깊이 들여다본다거나
0: 그쵸.
1: 하는 식으로 시간이 분절되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가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밤이 되어서 깊은 휴식을 취하고
0: 네.
1: 조금 더 상생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그림만을 탐색하는 그런 탐구자적인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1: 맞아요.
0: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네. 하던데요.
1: 친구들도 많아요.
0: 네.
1: 사실은 뭐 방랑하는 시인도 있고요. 또 사색하는 소설가도 있는데 네. 좋아하는 시인 루이도 있고
0: 네.
1: 뭐 많지만 좋아하는 소설가는 또 헤르만이 있대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0: 이 우연일까요?
1: 네. 네. 클링조어가
0: 우리가
1: 소설가 헤르만을 너무 좋아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작가 자신의 분신들을 교묘하게 또 이 클링조어의 친구로 위치시켜 놓고
0: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1: 헤르만 얼마나 보고 싶은데 왜 나타나질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0: 아니면 네. 재밌었던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1: 네.
0: 이 글을 썼던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1: 네.
0: 그리고 저 좀 재밌었던 게 여기 12살 때 이제 네네네. 소년들의 놀이 얘기도 나오고
1: 맞아요.
0: 이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만 뒤에 가면 그걸 다시 회상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목숨이 이제 10개라고 네. 주장했잖아요.
1: 맞아요.
0: 클링조어 자기 어릴 때 목숨이 10개였다.
1: 네. 어렸을 때 클링조어를 둘러싸고 어린아이들 또래 사이에서 네. 산적놀이가 유행했대요.
0: 산적놀이.
1: 네. 그 산적놀이는 산적들이 저마다 목숨이 10개씩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술래에 손에 닿거나 투창으로 좀 건드려지면 네. 목숨을 하나씩 잃게 되는 그리고 그 각각의 목숨 10개가 다 소진된 사람이 이제 그 놀이에서 지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금 술래가 되는 그런 거였는데 목숨 누군가가 목숨을 다 버리면 네. 목숨이 6개 남았거나 3개 남았거나 심지어 단 한 개 남은 아이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위기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0: 근데 이게 심지어 단 한 개인데 네. 우리의 원래 삶은 그렇잖아요.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어린 클링조언은 12살 때 그냥 단지 놀이였을 뿐인데도 무조건 목숨 10개를 다 소진하고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로 그 놀이가 끝나는 걸 즐겼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네. 스타일인지를 딱 보여주는 맞아요. 어릴 때 일화긴 합니다만. 맞아요.
1: 목숨 10개인데 내가 9개를 잃고 하나를 갖고 살아남았어. 네. 그건 수치라는 거죠.
0: 난 다 소진할 거야.
1: 네, 맞아요.
0: 남김없이 다. 네. 다 맞아요. 던질 거야 맞아요. 라는 거잖아요.
1: 네, 이 목숨 10개를 다 소진하고 완벽히 마치 기화돼버리는 상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영예롭다라고 생각한 거였는데 그야말로 조숙했던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네. 그런 느낌으로.
1: 이 정말 이 명민한 예술가의 탄생을 좀 예감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산적놀이를 행했던 어렸던 클링조어가 네. 42살이 되어서 나의 10개의 목숨을 모두 다 소진해낼 정도의 정말 야심찬 어떤 작품을 그려내고 싶다라는 그쵸.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0: 대충 네. 하고 싶진 않다라는 맞아요. 거 느껴집니다. 네. 라나 델레이의 본 투 다이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책은 헤르만 헤세의 클링주어의 마지막 여름입니다. 6110 쓰시는 카페이님은 운전 중에 늘 들으신대요. 애청자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오랜만에 듣는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젊은 시절 정말 좋아했던 작가거든요. 그의 소설은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작품은 처음 듣네요.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너무 책도 예쁘고, 네, 좋습니다.
0: 김지희님은 고은님도 소설 쓰실 때 고은님 책을 좋아하는 독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헤르만 헤세가 시도했듯이
1: 네.
0: 승숙 작가님은 어떠세요?
1: 제 책을 좋아하는 독자를
0: 독자를.
1: 주인공의 옆에 배치하는 건가요?
0: 예.
1: 생각만 해도,
0: 생각을
1: 네.
0: 하실 수 있겠어요?
1: 약간 닭살이, 네, 민망할 것 같은데.
0: 민망할 것
1: 네.
0: 같다.
1: 근데, 이 소설 속에서 클링조어는 굉장히 불안도 많고, 예민하고,
0: 네.
1: 막, 감각적인, 그래서 예술혼을 불태우면서도 곁에 또 사람이 없으면 전전긍긍하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정말 숙명적인 예술가 타입이에요.
0: 그쵸. 예술에 몰두하지만 또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는
1: 네,
0: 늘 안팎에 누군가가 내
1: 맞아요.
0: 곁에 있어 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인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그래서 시스는 헤르만도 곁에 두고 싶고 저녁 식사 시간 되면 막 찾아다니거든요. 헤르만 어디 있나? 어디서 오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똑같이 클링주어랑 그림 그리는 화가 루이가 있는데
0: 네.
1: 그 루이는 뭐 시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방랑객이에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기차가 그의 집이고 네,
0: 멋있어요.
1: 배낭이 이제 루이의 아틀리에다라고 이제 클링주어가 얘기할 정도로 여행을 너무 잘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클링주어 입장에서는 예술에 뭐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0: 네.
1: 저녁 식사라든가 이그 몰입감에서 빠져나오면 루이도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헤르만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인 지나도 내 곁에서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아, 이 사람들한테 항상 같이 있자고 난 너희들이 너무 그립다고 절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도 루이는 똑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도 자기 속내를 또잘 보여주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0: 네.
1: 아하 그런가? 아하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뭐 포도주 한잔 하지 이 정도이지 막 클링조 나도 자네를 좋아한다네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루이한테 편지를 쓰면서도 잔인한 사람 루이에게 뭐 이렇게 써요 클링조가.
0: 제가 너무 재밌어서 밑줄 그어둔 부분이 있는데, 루이에게 이렇게요. 편지입니다. 자네 목소리 못 들은 지 오래네. 아직 살아는 있는가? 독수리가 벌써 자네 사지를 쪼아대고 있나? 이게 지금 편지의 첫머리입니다. 아,
1: 맞아요.
0: 얼마나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가가 느껴지잖아요.
1: 맞아요. 클링조어에 의해서 루이는 새 같은 사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절대 한 군데에 둥지를 틀지 않는 사람처럼 묘사가 되는데 클링조어는 루이를 너무 사랑하고 매력을
0: 네.
1: 느끼니까 자꾸만 자네 어디 있나 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는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꼭그 편지의 백미는 추신이잖아요.
0: 아, 그쵸.
1: 그 추신에 항상 클링주어가 전전긍긍하는 이 조마조마함이 다 느껴져요. 나 사실 무슨 그림 하나 그렸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너 가져. 뭐 이런 식인 거죠.
0: 출신이 진짜 본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그림 너 가져라고 하는 건나 죽기 직전이니까 제발 좀 빨리 와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고백들도 절절히 느껴지기도 하고 이두 사람 사이의 어떤 친구 관계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0: 맞아요.
1: 재미있어요.
0: 그두 사람이 나중에 어떤 예술계에 이두 사람이 우리 둘이 동상으로 되어 있지
1: 네.
0: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1: 맞아요.
0: 재밌었고.
1: 클링조어는 좀 오바가 심하긴 해요.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 뭐, 클링조어는 계속해서 자기 삶의 은밀한 고통에 대해서 이 가까운 사람,
0: 네.
1: 헤르만, 루이, 지나한테 다 알리는 거죠. 불안감, 우수에 시달렸고, 어둠의 갱도 안에 붙잡혀서 누워 있어요. 이런 오바스러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루이를 만나면 또 너무 기쁘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독일의 유명했던 두 화가, 뭐, 루이와 클링조어, 어떤가, 하하하, 이러면서 또 오바도 해요.
0: 네.
1: 그럼 루이가, 그건 좀 이러고 잘 받아주지도 않고 하거든요. 이런 대화들도 너무 재밌고 또 한편으로 너무 재밌는 게 클링 조언은 이태백을 좋아해요.
0: 그래요. 여기서 이태백이 나오니까 너무 좀
1: 너무 놀랍죠.
0: 질감이 좀 특이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1919년 발표 작품이고 네. 클링 조언은 화가인데다가 물론 시스는 헤르만과 동료 화가 루이랑 어울리긴 하는데 갑자기 클링 조어가 아, 이 여름날에
0: 네.
1: 저 드높은 절경 밑에서 이렇게 포도주 한 잔 마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휘황찬란 막 가슴이 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름답고 즐거운 뼈들의 땅에 어느 구명인가 우리도 나중에 누워있겠지? 이런 회한에 잠기기도 하면서
0: 네.
1: 그런데 아,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늦게야 분별이 생기는 걸까?
0: 그게 아, 우리도 진짜 궁금한 그렇죠. 거잖아요.
1: 아, 난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잠깐 헤르만, 이 태백이 뭐라고 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한국의 독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0: 진짜 네,
1: 정말 놀랍잖아요.
0: 낯설었어요.
1: 네, 1910년대 초기에 이태백이 뭐라고 했더라라고 하면서 헤르만을 또 두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중국의 시인들의 네. 이름이 등장하니까 너무 놀라운데 시인 헤르만은 또 멈춰서서 그 읊어요 시를 삶은 번개처럼 시드나니 그 광채 보자마자 쓰러져 뭐 이런 식의 이 태백의 시들을 막 읊는단 말이죠.
0: 약간 연기톤 살려서 하신 거죠?
1: 아 그럼요.
0: 빠질 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 분위기에 네. 이들이
1: 맞아요.
0: 이루고 있는 이 아틀리에인 네. 거잖아요.
1: 맞아요.
0: 모여서 거기에 같이 가서 좀 앉아있고 싶기도 하고
1: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헤르만 헤세는 뭐 시타르타라는 작품도 네. 있긴 하지만 한평생 이 중국의 도교 사상 그리고 인도 철학에 함몰되었던 작가잖아요. 독일의 작가.
0: 그쵸.
1: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헤르만 헤세는 어떻게 중국의 한시라든가 뭐 이태백, 두보 이런 시인들을 접했을까? 이런 건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0: 네.
1: 독일어권에 이 중국 시를 번역하는 열풍이 좀 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태백의 시 세계에 매료된
0: 네.
1: 그 독일어권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0: 네.
1: 자신의 예술적인 영혼을 투영할 수 있는 좀 소울메이트 격으로 헤르만 헤세가 이태백을 소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0: 이게 독일어권 독자들에게는 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거 아니에요. 우리
1: 맞아요.
0: 한국어권 독자가 네. 읽는 것과 또 중국어권 독자가 네. 읽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
1: 맞아요.
0: 등장하는 두보 이태백.
1: 네, 맞아요. 그 당대의 그 전쟁의 광기에 대한 회의감으로
0: 네.
1: 중국의 한시들이 많이 읽혔다고 해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0: 클링조어가 이태백은 모든 걸 알았던 거야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1: 이런 지점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파리의 유명한 화가가 그 화가를 꿈꾸는 그 후배.

0: 이것들 사이에서 한 예술가가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지를 좀 가까운 자리에서 보는 맛이 더 생기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 클링조어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못 그릴 것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여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소설에서. 그런 걸 보면, 이 만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일체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0: 그러네요, 진짜. 김미선님이 헤세가 이태백의 시까지 접속했다니.
1: 너무 놀랍지 않나요?
0: 다 이어져
1: 네.
0: 있는 것 같아요, 그쵸?
1: 그러니까요.
0: 예술이란 것이.
1: 네.
0: 퀸의 The Show Must Go On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권수현님, 두 분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헤르만 헤세 얘기에 집중하느라 인사도 못 드렸어요 하시면서 갑자기 독일 풍경 떠오릅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오다니요. 아, 지금 끝날 시간, 네,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이
1: 네.
0: 책에서도 우리가 아직 소개하지 않은 또 부분도 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7월의 마지막에서 시작해서
0: 네.
1: 8월을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요런 구절도 있어요. 밤이 오고 내일 벌써 8월이 시작된다. 타오르는 8월. 그 많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그의 빛나는 잔에 섞어 넣는 시간.
0: 아,
1: 8월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니. 헤세는
0: 그쵸.
1: 정말 예술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같은 것들을 좀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앙 다물고 한 시간을, 아주 짧고도 집중된 한 시간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다 보면 우울증을 영원히 떼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수다들 떨기도 하고요.
0: 네.
1: 작업을 마치고 오래된 포도주병을 따면 이제 붙잡아둔 옛날 여름의 태양, 아까 윤고은 작가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목, 옛날 여름의 태양이 이제 우리 피 속으로 흘러간다.
0: 아니, 헤세는 정말. 아니,
1: 어떻게?
0: 헤세는 정말을 오늘 후렴구
1: 네.
0: 같습니다.
1: 아, 때려줄까요? 어떡할까요?
0: 아니요.
1: 너무 얄미워요. 너무 잘
0: 너무
1: 써서.
0: 잘 써서?
1: 네.
0: 아, 전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1: 찐이신.
0: 예, 그,
1: 네.
0: 데미안, 지금, 조지현 님도, 데미안도 아직 안 읽어본 사람인데, 승숙 작가님 작품 설명 들으니 헤세의 표현력에 감탄한다고.
1: 데미안도 언젠간 해볼까요?
0: 우리 그,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다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너무 기본적이라 생각하는 책일수록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아, 맞습니다.
0: 한번 돌다리 두드리시지, 한번
1: 네.
0: 다시.
1: 데미안은 겨울에 한번 해볼까요?
0: 좋습니다.
1: 네.
0: 네. 데미안 해보자 하는 의견이 한 5분 이상 있으면 가는 걸로
1: 네.
0: 할게요.
1: 아, 전 있다는 줄?
0: 있으면, 사연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5분은 뭐 금방 차겠죠?
1: 네.
0: 여기 보면 이제 그 클링조어가 자화상 그린 얘기 나오잖아요.
1: 맞습니다. 이 자화상 대목이
0: 네.
1: 9월에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특별하고 메마른 태양의 장렬하는 여러 줄을 보낸 다음 9월의 처음에 며칠 비가 내렸대요.
0: 네.
1: 이 며칠 동안에 클링조어가 이 자기 집의 어떤 창문 홀에서 자화상을 그렸다는 거죠. 네. 이 자화상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전히 종말로 가는 그의 마지막 작품, 두렵고도 불가사의하게 아름다운 이 그림이 전례 없이 장렬하던 저 광적인 작업 기간 마지막에 그 시기의 정점이자 왕관으로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지금 클링조어가 그리기 시작한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자화상이 너무나 이 놀라운 이 소설의 정점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0: 그러네요.
1: 거거든요.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무슨 인상주의 그림 한 점을 바라보는 듯이
0: 네.
1: 색채주의라든가 너무나 감각적인 문장들로 클링조어가 그림을 그리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클링조어의 자화상도 이 자화상도 클링조어의 모든 정렬을 다해서
0: 네.
1: 완성되고 있어요. 밤에 포도주 마시러 나가는 거 말고는 외출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빵과 과일 정도만 먹으면서 면도도 하지 않고 햇빛에 그을린 이마 아래 푹 꺼진 두 눈이 황폐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클링조어의 얼굴은 실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0: 너무 놀라운
1: 네,
0: 집중력이어서.
1: 맞아요. 그래서 멍청한 장민 엉클 사이의 커다란 거울에서 클링조어 얼굴 뒤로 너무 많은 얼굴이 보일 정도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0: 네.
1: 정도로 이 자화상 안에 클링조어가 자기 얼굴 안에 너무 수많은 얼굴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클링조어가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려내고 있을 뿐인데 그 누구라도 그 자화상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수많은 무수한 얼굴들이 떠오르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0: 근데 그게 진짜 절묘한 해석인 것 같은 게, 그런
1: 네.
0: 문장인 것 같은 게, 실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한 사람의 그냥 그 얼굴이 그 사람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나고 대면하고 마주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1: 네.
0: 거쳐서 거기 이른
1: 맞아요.
0: 현 위치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생각하면 너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1: 그렇죠. 모든 인간의 현재 얼굴이 그 인간의 살아온 생의 이력을 담지하고 있다고
0: 네.
1: 본다면, 소설 안에 이러한 구절들,

0: 달콤하고 놀란 아이 얼굴, 꿈과 광채로 가득 찬 젊은이의 뺨, 조롱하는 술꾼의 눈과 목마른 자의 입술, 쫓기는 자, 고통받으며 탐색하는 자, 탕자,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 이 모든 게 다 떠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문장들이죠.
1: 만약에 승숙 작가님이 자화상을 그려요. 네. 뭐 화가든 아니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상황이어서 자화상을 한 점 남길 수 있다면 어떻게 그리고 싶으세요?
0: 모르겠습니다.
1: 자화상 볼 때마다 그런 생각 하세요?
0: 자화상.
1: 화가들의 자화상이 많잖아요.
0: 그렇죠. 화가들의 자화상이 사실은 소설가의 자전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이 자전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 쓰는 사람의 이 맥락과 그 모든 사연들이 집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것을 하나의 플롯을 응축해야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것이 진정한 자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솟게 되는데 창작자로서
1: 네.
0: 이제 쓰게 되니까요. 자화상도 이 예술가이자 창작자로서 자기가 자기의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우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석해낸 결과물로서의 완성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1: 저는 둘 다 네. 자전소설이든 자화상이든 둘 다 후자일 때가 더 빛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해석이죠. 당연히 필터죠.
0: 그렇죠.
1: 우리 뭐 여권사진 찍는 거 아니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그리고 싶은가 아, 그 생각까지 모두 다 담아두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맞아요.
1: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화상을 그렸던 뭐 렘브란트 같은 화가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가 늘 똑같이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도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카페인 분들도 궁금합니다. 자화상 그리신다면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담길 것 같은지.
0: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예술가로서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이고 화가에게 그것은 또 어떤 유의미함을 남기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1: 네.
0: 마지막 결말에서 클링조어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지금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잠을 아예 안 자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클링조어도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깜빡깜빡 의식을 잃을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찬 꿈에서 얼핏 깨어났다가
1: 네.
0: 땀범벅인 얼굴을 하고도 벌떡 일어나서 장롱 얼굴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혼란스러운 자신의 얼굴에서의 어떤 황폐한 풍경화를 읽어냈다라고
1: 네.
0: 한 문장이 쓸 정도로 자화상 그리는 일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1: 와, 이 헤르만 헤세의 그림 중에서 또 클링조어를 배경으로 한 그림도 있고 이래서 정말 같이 이렇게 또 이 책에도 그림이 수록되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면 진짜 그 시절 헤세를 만난 것 같은 기분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면 정말 이 자화상, 초상화를 드디어 완성하거든요. 클링조어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채찍질을 당한 날들의 끝에 완성된 이 초상화를 그는 사용하지 않는 빈 부엌에 세워두고는 문을 잠갔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당한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
1: 네.
0: 너무 경이롭죠. 사실은 누가
1: 그쵸.
0: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었던 이 집념과 열정과 도취의 나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듯이 경험해낼
1: 네.
0: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경지, 예술가의 경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1: 오늘 이 헤르만 헤세 이야기를 너무 또 중간중간 이렇게 인용도 하시면서 전달을 해주셔서 새롭게 마치 신인 작가인 양 새롭게 홀린 분들의 사연이 많이
0: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더 궁금하다. 그럼 그 유명한 데미안, 그러나 난 잘 모르겠던 그 데미안에 대해서도 좀 다시 알고 싶다 하는 사연들이 다섯 개가 모여 지금 50개 넘게 온 것 같은데요.
0: 정말요?
1: 네, 지금
0: 해야겠네요.
1: 많이 이미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0: 네.
1: 우리 겨울쯤에
0: 네.
1: 네. 데미안 만날 수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1: 공민서님, 데미안을 저도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고 6959 쓰시는 카페인님도 데미안 북클럽에서 한다면 한 달 전부터 설렐 것 같아요. 이렇게
0: 그
1: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왜 일찍 안 했을까요? 제가 데미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북클럽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서.
1: 맞아요.
0: 네.
1: 그냥 우리 너무 뭐랄까요? 뭐 노인과 바다.
0: 맞아요.
1: 데미안.
0: 제가 노인과 바다 했을 때도 이걸 제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해야 될까요? 뭐
1: 그런데 계속
0: 있는데.
1: 다시 소환되는 네. 얘기의 그
0: 맞아요.
1: 매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0: 고전의 힘이죠.
1: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0: 우리 북클럽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인 거죠. 서명희님, 강렬하고 단단한 문장들이네요. 읽으면서 잘못 느꼈었는데 오늘 들으니 다르네요.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강렬한 이번 여름과 어울리네요.
1: 네,
0: 하셨습니다.
1: 어울립니다, 정말.
0: 그리고 이정숙님도 승숙 작가님의 해설로 새롭게 데미안도 각인시키고 싶다. 이렇게 지금 사연을
1: 네,
0: 주셨습니다.
1: 해설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얘기해 보자.
0: 네,
1: 네.
0: 해설까지 갑자기 목이 잠기셨습니다. 네.
1: 네.
0: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진짜 헤르만 헤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는지 좀 찬찬히 책 다시 보면서 좀 탐구하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두 분입니다. 한번
1: 네.
0: 숙숙 작가님 발표해
1: 네.
0: 주시죠.
1: 9178님, 8951님 두 분입니다.
0: 네, 두 분께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승숙 작가님, 자화상
1: 네.
0: 그리실 때, 네, 아니에요.
1: 왜요?
0: 지금 눈빛을 보니까 안 해야 될것 같아요. 장난이라 하면 치고 빠질 때 알아야 돼서, 네,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 그 펜의 바람이었는데, 예, 그냥 어떻게 그리실지, 저 언젠가 한번 그려서 보여주세요. 문 잠그지 말고.
1: 정말요?
0: 네.
1: 네.
0: 뒷모습만 그리실
1: 기약
0: 것 같긴,
1: 없어서
0: 네, 기약
1: 기약이
0: 없어서?
1: 없어서 네,
0: 네.
1: 자신이 없네요.
0: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어떤 책으로 얘기를
1: 네.
0: 나눌까요?
1: 자화상 그려달라고 할때이 말을 할걸 그랬어요.
0: 왜요?
1: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0: 아,
1: 이런.
0: 이렇게만 봐도 카페님들, 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1: 네.
0: 같은데요?
1: 예측하셨겠지만 허먼 멜빌의 소설이고요.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0: 진짜 그거 하는 거예요?
1: 하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하지
1: 네.
0: 않은 편을 택할 건가요? 막 이렇게 지금 말을 무한 이렇게 변주하게
1: 네.
0: 되는데 바로 필경사 바틀비. 이 책도 워낙 유명해서 많이
1: 아,
0: 언급되는
1: 그럼요.
0: 것인데
1: 네.
0: 오래전에 북카페 다른 코너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또 소설
1: 오.
0: 북클럽에서 다룬 적은 없기 때문에
1: 네.
0: 다음 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벤슨 분의 프리플 띵스를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과 내일은 8.15 광복절을 맞아서요. 세계 각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포크뮤직, 민속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하게 전통을 지킨 음악이 아니라요. 현재도 대중이 사랑하고 즐기는 음악. 그 음악이 만들어진 본고장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포크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크, 민속음악이라는 제목 때문에 어렵고 지루한 음악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이번 주는 건너뛸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로디의 노래들이 많이 선곡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카보베르데의 모르나 음악을 전세계에 알린 세자리아 에보라의 1988년 노래입니다. 카보베르데 테라 에스티마다, 카보베르데 사랑하는 나의 조국.

8월 15일 토요일의 세계 음악킹. 첫 곡은 카보베르데 테라 에스티마다. 카보베르데, 사랑하는 나의 조국. 아프리카 대서양에 위치한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고유 음악 모르나를 주요 글로벌 뮤직의 하나로 만든 거장이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카보베르데는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배들이 드나드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였는데요. 음악도 이 세계 대륙의 영향을 고루 받았습니다. 유럽 음악, 특히 포르투갈의 파두, 남미 음악인 브라질의 삼바와 쇼루, 그리고 카보베르데 고유의 음악이 섞이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의 음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모르나를 달콤한 슬픔의 노래라고 하죠. 유려한 리듬 위에 구슬픈 보컬이 얹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언뜻 조화롭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요소들이 독특함으로 다가오는 게 이 모르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음악입니다. 파두의 여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파두 포르투게스, 포르투갈 파두. 마리자의 우젠데다미냐 때라, 내 조국의 사람들. 그리고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이죠. 마드레데우슈의 연주한 노래, 아자 우키오벨,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노래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포르투갈의 파드 음악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파드 포르투게스, 포르투갈 파두, 마리자의 우젠데다미냐 때라, 내 조국의 사람들, 그리고 밴드 마드레데우시의 연주한 노래 아자 우키 오벨, 어떤 일이 있어도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전통 예술이죠. 플라멩코 음악인데요. 플라멩코는 깐떼, 노래, 바일레, 춤, 기타라, 기타 연주로 구성된 종합 예술이죠. 집시를 스페인에서는 히타노라고 하는데요. 플라멩코에서는 이런 집시의 슬픔과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플라멩코 가수 엔리케 모렌테의 노래 에스트레야 먼저 들으실 텐데요. 에스트레야는 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엔리케 모렌테의 딸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엔리케 모렌테의 딸 에스트레야 모렌테가 부르는 몰베르 돌아오다도 준비했는데요. 탱고의 왕 칼로스 카르델의 탱고 넘버를 원래 플라멩코 노래인 것처럼 원곡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노래와 연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플라멩코 팝의 주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니냐 파스토리의 노래 비안토 델라 티아라 미야, 내 고향의 바람, 이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플라멩코 음악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엔리케 모렌테의 에스트레야, 별, 에스트레야 모렌테의 볼베르, 돌아오다, 그리고 니냐 파스토리의 비엔토 델라 티에라 미야, 내 고향의 바람이었습니다. 플라멩코 음악은 깊은 슬픔과 정열이 공존하는 분위기죠. 격렬한 발구르기, 사파테아도, 그리고 박수가 어우러지죠. 이 박수를 빨마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을 듣는 느낌도 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세 명 플레이리스트, 포크 뮤직, 세계 민속 음악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알제리의 라이 음악 순서입니다. 1920년대 알제리 항구 도시 오란에서 시작된 대중음악인데요. 전통 베두인 음악에 아랍, 스페인의 플라멩코, 프랑스의 샹송이 섞이고 젊은이들의 자유와 사회적 저항을 담아서 널리 퍼진 대중음악입니다. 특히 알제리 이민 세대들이 활동했던 프랑스에서 이 음악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종교적인 이유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던 알제리에서 이 라이 가수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대거 프랑스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수 3명 모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인데요. 라이의 왕 할레드의 노래 박타 먼저 들으시고요. 알제리의 존 바에즈로 불리는 포크 가수 수아드 마스의 기르 인따,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 음악의 펑크와 락을 결합한 사운드를 들려준 가수죠. 라시타 하의 대표곡 야 라야, 떠나는 너, 이 노래까지 3곡 전해드립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라음악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할레드의 박다, 여자 이름이고요. 수아드마시의 기르 인타,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시타 하의 야라야, 떠나는 너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3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포크 음악은 콜시카의 폴리폰입니다. 지중해 섬 콜시카는 프랑스령이죠. 하지만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는 땅인데요. 콜시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음악을 대중음악으로 발전시킨 특별한 사례입니다. 콜시카의 폴리포니를 전세계에 알린 가수 베트루구엘 부치의 콜시카. 클래시컬한 인트로부터 인상적인 이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이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시사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32년 탄생해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도 영화 산업을 지탱해온 인도의 뮤지컬 영화 몰리우드. 이 유구한 역사의 계보를 거칠게 압축하면 두 개의 이름표가 붙은 꼭지점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A.R. 라만 그리고 프리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 거장이죠. A.R. 라만은 인도의 고전 음악에 이슬람 신비주의 음악, 서양 클래식 오케스트레이션, 나아가 팝과 재즈를 결합하며 볼리우드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프리땀은 A.R. 라만이 닦아놓은 현대적인 기반 위에서 모던 락, EDM, 레게, 아프리칸 비트 등 이 글로벌 팝의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며 몰리우드 사운드 트랙을 시의적으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이는 인도 음악의 사운드 테크놀로지 발전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프리땀은 디지털 사운드와 이펙트의 거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민속악기와 최첨단 신테사이저 샘플을 매우 노련하게 접목해왔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잡식성 하이브리드를 표방한 볼리우드 음악은 브리땀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1971년 인도 콜카타의 벵골 혈통 가정에서 태어난 브리탐 차크라보르티는 인도의 영화, TV, 미디어 전문 연구소에서 음향 레코딩 학위를 이수한 후 이 광고와 TV 드라마 음악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볼리우드 영화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죠. 학부 시절 록밴드 멤버로 활동한 경험과 함께 이 전문적인 사운드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에 이 경력 초반부터 빠르게 입지를

다집니다. 2000년대 이후 공감가는 시나리오와 연출로 이 볼리우드의 새 시대를 이끈 감독들 곁에 볼리우드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A.R. 라만의 유산을 계승한 창의적인 음악을 제시하며 볼리우드 음악을 개혁하는 흐름 속에서 브리땀은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볼리우드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였습니다. 그의 히트곡 목록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고 심지어 형편없는 노래들까지도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리땀, 그는 한때 1년에 19장의 앨범을 발표할 만큼 엄청난 창작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프로그래머, 송라이터 다수로 구성된 이른바 공장형 프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이었죠. 그 시절을 돌아보며 그는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형편없는 노래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흥미를 잃더라도 어떻게든 대충 마무리해서 보내는 시기였어요. 브리땀의 초창기 음악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은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에 볼리우드 음악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힌디어 영화에서 이 표절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시 제게 음악을 의뢰해온 감독들은 원하는 음악 원곡을 가져와서는 리메이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제작진은 곡의 저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200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달았죠. 이 낙인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어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흐려진 지 오래라네요. 이제 그는 한 해 서너 편의 영화 음악만 맡고 있습니다. 여전히 볼리우드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볼리우드 음악의 미학적인 면은 어떨까요? 인도판 롤링스톤지에 따르면 촌스러웠던 볼리우드 음악이 A.R. 라만의 천재성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순간을 브리땀이 견인했습니다.

dangle, dangle, dangle.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인도 뮤지컬 영화 산업, 발리우드 음악의 두 번째 황금기를 이끈 주역 아티스트 브리땀을 만나봤고요. 수많은 영화 가운데 OTT를 통해서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2018년 무렵에 히트를 했죠. 영화 난갈, 스포츠 영화이면서도 전기 영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슬링 영웅인 싱포갓이라는 인물의 두 딸, 기타와 바비타, 그 딸들이 이제 여자 레슬링 선수로 성장하는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질문도 던지는 영화 단갈의 주제가 단갈 들으셨습니다. 레슬링 한판이란 제목이죠. 인도 볼리우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요소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살라라는 메타 장르 표현으로 묶는데, 우리가 그 살사 음악에서도 그렇고, 살사가 그 소스라는 뜻으로 여러 요소에 열려있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볼리우드의 체제도 한 영화에, 그러니까 뭐

액션이라고 표방하고 있어도 거기에 로맨스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뭐 멜로도 있고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도 약간 그걸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곡 같은 경우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는 야, 프리탐이 이런 투박하고 촌스러운 민속풍의 응원가를 만들었네.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뿌리땀도 자신이 원하는 잘하는 그런 멜로딕하고 로맨틱한 그런 곡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칭찬도 함께 받았지만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땐 앞선 곡보다는 이 단갈이라는 곡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청아하고 여린 목소리, 유리처럼 투명한 피아노, 섬세하고 정교하게 어우러진 화음, 플라비오 벤투리니의 음악적 특성을 말할 때 그가 나고 자란 지리적 환경과 그곳에서 음악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거의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인연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브라질 남동부의 선선한 고원지대 미나스 제라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나스 제라이스를 브라질 대중음악의 독특한 성지로 만든 아티스트 뮤동 나시멘투입니다. 그 인연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벨루 호리존티에서 열린 대학생 음악 축제에서 플라비오 벤투리니는 당시 그의 음악 파트너와 함께 만든 곡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날 플라비오 벤투리니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본 음악인 가운데 뮤동 나시멘투가 있었죠. 벤투리니의 재능을 간파한 나시멘투는 동료 음악인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추천했는데요. 그 가운데 구아라비라가 있었습니다. 1974년 구아라비라의 주선으로 플라비오 벤투리니는 프로그레시브 록밴드인 우델수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곡 이스파노라를 밴드에게 써주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플라비오 벤투리니를 더 거대한 음악 조류로 이끈 성공이었죠.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미나스 제라이스를 브라질 대중음악의 독특한 성지로 만든 글루비다 이스키나가 그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태생의 음악인 공동체. 그들이 따로 또 같이 만든 공동 앨범의 타이틀. 당시 브라질 대중음악 주류와 차별화된 사운드와 정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음악 사조. 클루비다 이스키나에 합류하면서 플라비우 벤쥬리니는 자신의 음악에 확실한 구심점을 정하게 됩니다. 브라질 전통 음악과 회화, 비틀즈 스타일의 팝 사운드, 프로그레시브 록과 재즈 등등이 융합된 매우 독창적인 문화운동의 일원으로서 플라비우 벤쥬리니는 그 사조 특유의 신비주의를 그 자신의 연주와 목소리로 체득하고 고도화하기에 이릅니다. 밴드의 몸담

맞던 1970-80년대는 교향악과 프로그레시브 록을 융합한 시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동향 음악인들과 함께 글루비다 이스키나 사운드를 구축했죠. 1981년 솔로 아티스트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음악성을 선보여 왔습니다.

미나스의 멜로디 장인, 브라질 음악 서정주의의 극치, 플라비오 벤쥬리니를 논하는 브라질 매체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입니다. 이 수사학은 단연 미나스 제라이스의 음악 환경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음악 인생 50주년을 기념하는 매체 인터뷰에서 플라비오 벤쥬리니 본인도 이런 일반화에 적극 수긍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리매김한 건 나의 대부 미우똥 나시멘뚜와의 인연으로 글루비다 이스키나의 일원이 되면서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벨루 오리존티 중심으로 벌어진 음악 문화 운동 글로비다이스키나의 주역 중 하나인 플라비우 벤투리니 나아가 브라질 대중음악의 서정주의에 자신의 인장을 찍었다는 평의 아티스트 플라비우 벤투리니를 만나봤습니다. 작곡을 하고 일단은 미우동 나시멘뚜와의 듀엣으로 또 동료 뮤지션인 베토 구에지스 버전으로 살짝 먼저 발표가 됐고 세우맹에서도 미우동 나시멘뚜와의 듀엣 버전으로 소개를 더 많이 했던

했던 것 같습니다. 81년도 뭐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또 82년도라고 보는 자료도 있긴 한데 나생쥐라는 앨범 수록 타이틀곡 나생쥐 듣고 왔습니다.

레리타 미츠코.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프랑스 모던 팝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의 이름입니다. 그룹 이름이 특이하죠. 멤버 중에 일본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룹 멤버들 설명에 따르면 여러 이름을 합쳤다네요. 리타는 전설적인 헐리우드 배우 리타 헤이워드. 여기에 일본 여자 이름 미츠코를 합쳤답니다. 원래는 리타 미츠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다들 그룹 보컬리스트 이름으로 오해하자 이후 프랑스어의 복수 정관사 레를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보니 프랑스 뉴웨이브 록밴드 엉더신이 생각나네요. 제목부터 이 아시아의 뉘앙스를 풍기는 밴드라는 점에서요. 그러고 보니 레리타 미츠코도 엉더신처럼 뉴웨이브 스타일을 추구한 밴드였네요. 엉더신처럼 실제로 동양 신비주의 사운드를 그들도 표방했을까요? 지금 배경에서 뿅뿅거리는 음악에서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레리타 미츠코의 음악은 다소 난삽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970년대 후반 펑크락에서 출발, 신테사이저와 전자음향을 적극 활용한 뉴 웨이브, 그리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전위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간 아트팝, 라틴 리듬, 프랑스 카바레의 전통, 기술적인 창법을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보컬 표현, 유쾌하면서도 전위적인 뮤직비디오로 강화된 시각적 퍼포먼스.

레리다 미수코의 역사는 1980년대 초 프랑스 파리의 언더그라운드 공연장 발리가오 무대에 자주 서던 혼성 듀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터린 링제. 그는 라틴 음악과 댄스 음악에 정통한 가수였고 펑크록 밴드에서 기타를 쳤던 프레드 시숑은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다중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력과 관심사는 이후 레리타 미스코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확실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의 그룹 이름은 The Sprats였다는데요. 레리타 미스코로 이름을 바꾼 후 1984년에 발표한 싱글 마르시아 바일라가 프랑스 팝차트 2위, 이어서 유럽 전역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유럽에서 그들은 메가스타였고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그들의 히트곡이 나올 정도였답니다. 이후 영국 밴드 더 스미스와 함께 순회 공연을 떠나거나 미국 아티스트 이기 팝을 게스트로 초빙해 레코딩하며 영미권 팝씬에도 얼마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네, 리타 미스코는 잠시지만 미국 팝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1987년에 발표한 싱글 세컴사의 뮤직비디오가 빌보드지가 뽑은 그해 최고의 뮤직비디오 탑10에 올랐거든요. 참고로 이때 함께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는 프린스, 제네시스, 핑크 플로이드, 원조비 등등입니다. MTV가 음악의 시각적 요소를 세대의 언어로 급부상시킨 시기, 레리타 미스코의 뮤직비디오는 팝아트의 경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글로벌 팝의 더 넓은 장에서 레리타 미스코의 영향력이 이런 시각성에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네요. 그들이 활동했던 1980년대 미국 팝 시장은 신테사이저가 주도하는 최신 일렉트릭 댄스 음악이라고 해도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경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에어 그리고 타히티 80 같은 밴드의 티셔츠를 입는 것이 유행이 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스티스, M83 등등이 미국 댄스 플로어를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망의 다프트 펑크가 군림했고요. 이들 모두 아시다시피 프랑스 출신 음악인들이죠. 이 점진적인 역사의 초석을 다진 아티스트가 바로 레리타 미스코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1980년대 프랑스 뉴웨이브 팝 록 아이콘, 팝 아트의 전위성을 신스팝으로 아우르고 훗날 에어, 다프트 펑크, 저스티스 등등 후대 프랑스 아티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듀오 레리다 미스코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예술적으로 그 자아도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스스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자신들의 행위를 예술 그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자세였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다. 27년간 이어진 커리어도 한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로 지속이 안 된 거지 뭐 해체되거나 멈추거나 그러지는 뭐 자발적으로 멈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음행에서도 자주 소개했던 곡이죠. 마르시아 바일라, 마르시아가 춤춘다. 84년 데뷔 음반에 수록한 곡이었고요. 데뷔 시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뭐 기존의 그 당시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변별력이 뭐 출중하다고 할 수 없는 듀오의 앨범을 무려 코니 플랭크가 프로듀스를 했지? 라는 의심어린 눈초리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코니 플랭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100%, 200%의 어떤 예술적 성과를 이룰 것 같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코니 플랭크 같은 경우는 크라우트록 독일의 또 그 무브먼트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 당시에는 뉴웨이브의 주요한 모두가 원하는 프로듀서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합, 이 케미스트리가 좋았나 봅니다. 84년 프랑스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후 1990년 결산한 뭐 프랑스 그래미에서 결산한 10년간 80-90년대 프랑스 최고의 싱글 2위로 또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리타 미스코 이들은 이 데뷔 싱글로 수직상승한 거죠. 27년의 커리어의 끝은 평생 파트너이자 연인 관계였던 그리고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도 둔 두 사람의 관계 그 아까

프레드 시청 이름을 한번 언급은 했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 미학에 있어서 선구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받는데 그장 바티스트 몽디노 같은 이런 뮤직비디오 예술가와 작업을 했다는데 찾아보니까 몽디노 같은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마돈나나 프린스 그리고 영국의 브라이언 페리 같은 사람과의 작업으로도 유명했다고 하고요. 장폴 고티에 이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또 보게 되네요. 이 패션 디자이너지만 영화 의상 예술로도 유명했던 장폴 고티에와의 협업도 큰 인풋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시각 미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있네요. 프랑스 시네마의 거성 장리 고다르가 영상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흥미로운 듀오 레리타 미스코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1986년 6월 영국 뮤지션 스팅, 그는 그로부터 2년 전 활동을 중단한 그의 밴드 폴리스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미국 공연에 나섰습니다. 대의를 위한 재결성이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국제 앰네스티가 세계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최한 공연 희망을 위한 공모 A Conspiracy of Hope의 일환이었죠. 이를 계기로 폴리스는 새 앨범 레코딩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멤버 한 명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서 밴드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도 악화시켰고 결국 공식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미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던 스팅은 다시 솔로로 복귀했고 이듬해 두 번째 음반 Nothing Like the Sun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폴리스 시절 락에 펑크, 재즈, 레게를 결합하며 당시 영국 뉴웨이브 트렌드를 신선하게 환기했던 음악의 풍경은 스팅의 이름으로 재개됩니다. 그리고 본격화됩니다. 글로벌 팝의 스펙트럼에서 그를 명예 훈장처럼 따라다닌 별칭 월드 뮤직의 전도사는 이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스팅이 세계 음악으로 시야를 넓힌 배경에는 이 정치적인 각성도 한몫했습니다. Nothing Like the Sun 앨범 관련 인터뷰에서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감상을 이렇게 말했죠. 군부 정권 치하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칠레의 여자들이 옷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꾸에카에 맞춰 춤추는 과정을 보고 매우 큰 충격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꾸에카, 이것은 칠레 민요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춤추기 위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험에 근거해서 꾸에카 솔로라는 부제의 곡 They Dance Alone이 탄생합니다. 이후 피노체트 독재 정권이 종식된 후 그는 앰네스티가 주최하는 칠레 콘서트에 참석. 이 곡의 스페인어 버전을 부르는 것으로 축전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팅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나라 뮤지션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다채로운 여정에서 정점을 찍은 건 알제리 출신의 셰프 마미와의 듀엣곡이었죠. 지금 흐르는 Desert Rose는 스팅의 세계관이 영미권 중심이 아닌 세계 음악의 장으로 넓어졌음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스팅의 세계 음악 탐사는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죠. 그러면서 이 비영미권 뮤지션들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거쳐 본인의 음악적 한계를 깨고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의 아티스트 스팅, 그가 글로벌 팝의 전도사로 불리게 된 그 과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데서트 로즈, 알제리 라이 음악가 셰브 마미와의 협업이었죠.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나켄디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K-PO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카 특파원 연결됐나요?
3: 들리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2: 마카 특파원 목소리가 왜 그런가요?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가요?
3: 아닙니다. 축제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떼창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먼저 퇴근해버렸어요. 네, 세계적인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제니, 에스파, 아이들 코르티스가 출연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서는 뜨거운 떼창이 이어지며 K-POP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2: 와, 전 세계 팬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라니 한국에 있는 저도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카 특파원, 특히 제니 씨의 무대가 엄청난 화제였다면서요?
3: 맞습니다. 제니 씨가 K-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무대에 섰는데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로 페스티벌 퀸다운 무대를 선보여 현장을 완벽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 본받고자 현장에서 특별한 기록 하나를 세우고 왔죠.
2: 오, 어떤 기록이죠? 혹시 취재를 가장 많이 한 걸까요?
3: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시카고 핫도그를 가장 많이 먹은 특파원이요. 그럼 저는 음악 듣는 동안 시카고 피자 취재하러 가보겠습니다. See you soon!

0: 둘, 셋,
1: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나캠든입니다.
1: Yes, sir.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0: Less Than a Lover였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 어떤 소식을 전했죠?
0: At the world-renowned music festival Lollapalooza Chicago 2026, Jennie, aespa, Idol, and Cortis proved the most powerful global influence of K-pop once again. In particular, Jennie became the first K-pop female solo artist to headline the festival, captivating fans around the world with her passionate performance.
1: 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2026 롤라팔루자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제니, 에스파, 아이들, 코르티스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세계적인 무대에 선 K-POP 뮤지션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0: 뿌듯.
1: 자, 음악 페스티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신난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음악 페스티벌이 있다면?
0: 아, 저는 코첼라.
1: 네.
0: 코첼라도 아주 큰 페스티벌인데 이거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1: 코첼라 가면
0: 네.
1: 원래 약간 코첼라 가면 약간 멘트가 되게 항상 좀 핫하잖아요.
0: 네.
1: 마카야만의 멘트 한번 해주시죠. 코첼라 가서.
0: 오케이. 코첼라 소리 질러.
1: 아, 그렇게.
0: 네.
1: 케이팝이니까. 저 한번 해볼게요. 코첼라.
0: 오케이. Let's go.
1: 코첼라. 내 마음을 가로채라.
0: 오, 아, 그런 느낌으로.
1: 네.
0: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1: 예, 가보시죠.
0: 코첼라, 지금 밥 먹으면 채할라. 네, 죄송합니다. 아니, 발할라.
1: 하긴 공연 이때 보면서 간단한 간식도 먹을 테니까.
0: 그죠, 이거 그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체하니까.
1: 아, 그죠, 즐겨야 되니까.
0: 그죠, 그죠. 조심하라는 뜻으로.
1: 좋네요.
0: 캠디 가보고 싶은 음악 페스티벌 저는, 있어요?
1: 저는 일단 애초에 롤라팔로자.
0: 들어봤는데.
1: 방금 말했어요.
0: 아, 최근에 네, 우리 네. K-pop 아티스트 분들이 맞아요.
1: 맞아요. 아무튼 롤라팔로자가 되게 와, 그 언제 한번 영상을 보다가 이 관객석을 한번 비쳤는데. 사람들이 진짜
0: 빽빽히 채워있죠.
1: 너무 너무 많이 채워져 있고, 일단 그 열기가 그 영상 속에서 느껴져요. 뜨거워서 제가 화면을 못 만지겠어요, 그만큼.
0: 오, 예. 와, 표현력이 뭐 거의 래퍼인데요.
1: 아, 래퍼니까요.
0: 예, 이거지. 저는 그래도 또 영국에 Glastonbury Festival이라는 게 있어요. Glastonbury.
1: 아, 가보고 싶으세요?
0: 네, 거기서도 가보고 싶고, 거기도 꽤 큰 축제고요.
1: 네.
0: 또 한국에도 최근에 저희 대월리랑 얘기했던 펜타포트 페스티벌도 있었고.
1: 아, 있었죠.
0: 사실 이거는 락 페스티벌이니까 저희가 뭐 무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즐기곤 쉽다.
1: 그쵸.
0: 라는 관객으로서. 네. 그리고 또 뭐 일본에 또 뭐 페스티벌 있지 않나요?
1: 일본에 그 Summer Sonic.
0: 아, Summer Sonic.
1: 있고요. 네. 후지 록 페스티벌.
0: 아, 알죠, 알죠.
1: 네. 사실 페스티벌은 네, 앞으로 더 많이 가보고 싶어요. 배울 점도 많을 것 같고.
0: 그렇죠. 많이 가면 갈수록 뭔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1: 네.
0: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지금까지 관객으로 혹은 가수로서 가봤던 공연이나 축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0: 기억에 남았던 곳?
1: 네.
0: 아, 저는 그래도 저희 첫 데뷔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하는 FNC 패밀리 콘서트 있잖아요.
1: 네.
0: 킹덤. 킹덤이 있는데 일본에서 하는 콘서트죠. 그걸 저희 데뷔를 하고 한 달 뒤에 갔잖아요.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뭔가 관객분들이 호응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재미있는 거구나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사실 그때 킹덤은 아직까지도 그때 어쨌든 저희가 선배님들이랑 같이 막 무대도 꾸몄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게 되게 긴장됐었는데
0: 춤췄었구나 그때.
1: 네, 그때 그것도 되게 긴장됐었고.
0: 맞아요.
1: 근데 모두 다 되게 약간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하는데
0: 네.
1: 다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0: 네. 재밌을 겁니다.
1: It's called Kingdom.
0: 네. Yes, guys.
1: 그리고 페스티벌에 갈 때 챙겨야 할 준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오, 진짜요?
1: 페스티벌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나만의 필수 아이템이 있다면?
0: 지금 날씨를 생각하면 일단 햇빛이 너무 셉니다. 너무너무너무 세서 일단 좀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모자, 좀 sombrero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1: 네.
0: 뭐 straw hat. 그리고 선크림 스프레이를 챙길 것 같아요. 선크림 스프레이 바르는 것보다는. 왜냐면 손이 이렇게 또 찐득해지면 좀 안 좋으니까 스프레이로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0: 몸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딱 가져가서 햇빛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느낌.
1: 저는 제가 챙길 거는
0: 마카야.
1: 마카야 무조건 기본이고.
0: 오.

0: 너?
1: 좋았다. 자, 그리고 저는 일단 미니 향수.
0: 아,
1: 네.
0: 페스티벌.
1: 아, 왜냐면 오랫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죠, 그죠.
1: 오랫동안 있으면.
0: 페스티벌에서 향을 챙기는 사람이.
1: 왜냐면 이렇게 춤을 출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제가 춤을 추면서 이 좋은 향을 풍기는 거죠.
0: 오, 왜냐면 또 이게 더우니까 사람들이 땀도 나고.
1: 맞아요.
0: 아,
1: 그리고
0: 거기.
1: 선글라스 아마 가져갈 것 같네요.
0: 오, 선글라스 좋지.
1: 선글라스.
0: 선글라스 좀 스웩이 있는 거 챙기나요? 아니면. 그리고 선글라스 챙기면 좀그 선글라스의 룩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선글라스의 그 효과가 더 중요한지.
1: 효과죠.
0: 그러면 효과가는
1: 효과.
0: 진짜 좋은데 진짜 못생겼어요. 아니면 진짜 멋있는데 효과는 그닥 있진 않아요.
1: 두 번째 갈게요.
0: 아, 멋있는 거요?
1: 네, 멋있는 걸로 할게요.
0: 하긴 뭐 페스티벌 가면 또 사진도 찍고 멋있게 입고 가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아티스트로서 저희가 또 아티스트잖아요. We
1: 아티스트.
0: artist, baby. We artist인데
1: 아티스트.
0: 아티스트로서 축제나 공연장 무대에 설때 가장 짜릿하고 소름 돋는 순간이 언젠지 좀 궁금해. 우리 캠든 아티스트.
1: 아, 짜릿하고 소름 돋는 순간. 저는 이럴 때좀 소름 돋긴 해요. 사실 초반에 다들 보통은 초반에 좀 낯을 가리거든요.
0: 그죠.
1: 공연이 시작되면 다들 어쨌든 이게 몸도 안 풀려져 있고 뭔가 오랜만에 공연을 오는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0: 네.
1: 다들 좀 조용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중간 때쯤에 이제 갑자기 이 공연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신나가지고
0: 나도 모르게.
1: 그분들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엄청 흥을 타고 그걸
0: 그쵸.
1: 이렇게 표출해 내는데 그럴 때전 되게 짜릿하고 좀 소름이 돋습니다.
0: 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짜릿한 순간이 뭐 안무 틀렸을 때나 아니면 가사를 까먹었을 때 짜릿합니다 진짜. 그게 도파민 폭발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스릴 있게 살순 없습니다. 너무 스릴이 넘쳐가지고.
1: 저도 맞아요.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0: 에.
1: 왜냐면 제가 사실 감전당해 본 적이 없는데요.
0: 네.
1: 뭔가 감전당하는 느낌? 그때 이제 안무 틀리거나 할 때.
0: 그쵸.
1: 예.
0: 약간 좀
1: 이씨.
0: 고개를 들고 싶지 않은
1: 약간.
0: 그런 느낌인데. 아, 그걸 또 내추럴하게 지나가는 게또 아티스트 아닙니까?
1: 아티스트.
0: 아티스트. 아, 진짜 요즘은 그래도 안 틀리지만 초반에 가끔 너무 무대에 심취해서 까먹었던 적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1: 네.
0: 이게 너무 즐기면 안 되거든요, 또.
1: 그쵸.
0: 이게 물론 즐기는 건 너무 좋지만 그래도 내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나의
1: 예.
0: 역할은 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게내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할 정도로 즐기는 거는 저희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번 안 지켰다가 네, 짜릿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그때를 바탕으로 이제 안 그럽니다.
1: 네.
0: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앰퍼센동원이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선다면 이건 꼭 불러야 한다 하는 곡을 한세곡 정도 뽑아볼까요?
1: 네.
0: 일단 뭐 하나 바로 나왔죠.
1: 나란 나대로.
0: 나는 나대로. 저희가 또 이번 최근 미주 투어에 좀 뭐라 해야 되지?
1: 거의 하이라이트 느낌으로
0: 에,
1: 진짜. 네.
0: 저희가 곡을 또 바꿔서 변형해서 그 완전 EDM 버전으로
1: 예.
0: 만들어놨던 그런 게 있는데 팬분들 너무너무 즐겨주시고 파티 분위기여서
1: 네,
0: 무조건이고요.
1: 맞아요. 무조건 나른 나대로.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아직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다음 앨범에 수록돼 있는 노래
0: 마이
1: 중에
0: 갓.
1: 하나가 이건 뭐 솔직히 뭐 괜찮죠.
0: 어떤
1: 이건
0: 거지? 제목만 말해주실 수 있어요?
1: 제목이요. 이건 안될것 같은데.
0: 제가 삐 처리해 드릴게요.
1: 제목
0: 제목
1: 약간
0: 말해주세요. 제목
1: 약간
0: 그
1: 이런 느낌.
0: 약간
1: 약간
0: 삐. 아, 그 곡이요.
1: 네.
0: 제가 그곡 좋아하는데.
1: 저는 그게 사실 저는 저희가 되게 제가 나는 나대로라는 곡을 이제 퍼폼하고 나서부터 이 스탠더드가 좀 높아졌어요. 약간 이 진짜 페스티벌 그리고 무조건 이 터져야 되는 노래는
0: 네.
1: 뭔가 나는 나대로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0: 아, 그쵸.
1: 사실 지금까지 저희 곡이 좀 말랑말랑한 곡들도 있고 그런 나는 나대로만큼 폭발적인 곡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근데 다음 앨범에 그런 놈이,
1: 근데 다음 앨범에 저는 그런 노래가 비슷한
0: 아, 그런 곡이 있다.
1: 네, 그런 곡
0: 아,
1: 한번
0: 궁금하다, 진짜.
1: 이렇게
0: 아,
1: 한번
0: 이거 나 들어보고 싶네.
1: 그래 안 들어봤어요? 뭐 이따 들려줄까요?
0: 사실 들어보긴 했는데.
1: 다시 들어주면 안 돼요.
0: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 아, 다음 앨범 나오면 무조건 여기 다시 와야 되잖아요. 아이돌 한 곡으로.
1: 아 그죠.
0: 그때 말해야겠다. 아,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곡은 이 곡입니다 하면서 선곡 요정
1: 아
0: 마카야님 이렇게 해가지고
1: 안녕하세요.
0: 해봐야겠네요.
1: 네.
0: 아, 좋다. 네.

0: 아, 그러면 그거랑 하나 더 마지막 꼭
1: 저는
0: 골라볼까요?
1: 없습니다. 저는 그거랑 나 하나 들어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2: 아, 막 하시고 있어요?
0: 저는 그래도 약간 떼창곡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1: 떼창곡.
0: 이 know you drive me
1: wild. All eyes on you?
0: All eyes on you.
1: 아, 그 이건 저도 인정.
0: 네, All eyes on you 좀 칠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드는 곡 느낌인데 All eyes on you 꼭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1: 네. 자, 우리 또 한국인들과 함께 음악 축제로 떠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ard Day When? Your friend is right here.
0: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1: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 넥스트 레벨 그리고 아이들 슈퍼레디까지 이어집니다.

0: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0: The one and only Summer Queens, Red Velvet, has made a comeback with their mini album Velvet Summer, ending a hiatus of about 2 years and 2 months. The album is filled with laid-back summer vibes, built on a rich mix of sounds including bossa nova and reggae. With Red Velvet's signature high-quality performance added to the mix, it is drawing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fans.
1: 타이틀곡 Surfin' Boy는 멤버 조이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시원한 바다의 설렘과 레드벨벳 특유의 청량한 에너지가 어우러져 K-POP 팬들에게 한여름의 낭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 레드벨벳의 완전체 컴백을
3: 축하합니다!
2: 자, 레드벨벳 하면 역시 서머퀸이라는 별명을 빼놓을 수 없죠.
3: 안 돼!
2: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그룹인데요.
3: 네.
2: 자, 그렇다면 우리 M%1과 또 제일 잘 어울리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3: M%1이
2: 하나, 둘, 셋.
3: 여름.
2: 가을. 여름.
3: 여름.
2: 여름?
3: 가을이요?
2: 저 뭔가 요즘 되게 애들이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3: 어, 그것도 맞긴 해요.
2: 네, 요즘...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사실 저희가 여름이었다면 이런 것 같아. 봄이었고요. 저 데뷔에.
3: 네.
2: 그리고 여름이었고요.
3: 어, 맞아.
2: 지금이 가을 단계입니다.
3: 그럼 다음은 겨울일까?
2: 다음은 겨울이다.
4: 겨울 왕국이 다가옵니다.
5: 겨울이 온다.
3: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네. 어울리는 계절 하나 말하자면
2: 아 네.
3: 전 겨울.
2: 저도 사실 겨울인데.
3: 오케이. 네. 그럼 우리 둘 다 겨울로 갑시다.
2: 오케이.
3: 겨울이 잘 어울리는 막디와
2: 그리고 또 겨울을 좋아하는 캠디가 레드벨벳 Surfin' Boy 가사를 본격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3: 네, 노래 신청은 아이디 XABSpace님과 S2Pendo님이 해주셨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어.
3: Irresistible.
2: 뜨거운 바람에 실린 붉은 석양이 내려.
3: A crimson sunset falls on the hot wind.
2: 참 아름답지 않아?
3: Isn't it so beautiful?
2: 파도를 수놓은 저 윤슬 어느새 내 마음 가득히 번져.
3: That shimmer woven into the waves has quietly spread through my heart. 오, 가사 되게 네.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근데 되게 잘 풀었다.
2: 그러니까요.
3: 오, 좋은데요. 이게 또 가사 중에 irresistible

0: Irresistible이라는 단어로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1: 네.
0: 사실 아까도 노래 들었을 때이 부분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멜로디를 되게 잘짠것 같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약간 Irresistible이 또 참지 못하는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That chocolate looks irresistible to me. 나에게 저 초콜릿은 진짜 참을 수 없게 생겼다.
1: 네.
0: 이런 느낌인데 또 이게 뭐 Summer Queen, Red Velvet이 진짜 빠져든다.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동의합니다. 노래가 좋아요. 자, 그러면 question marks in everywhere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나의 매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포인트에 내가 빠져드냐?
1: 아, 저는요. 약간 이제 이미지가 되게 차갑게
0: 오.
1: 생겨 보이는데
0: 네.
1: 갑자기 웃으면 엄청 되게 귀여운 강아지로 변하는
0: 아, 에이. 왜, 아, 그냥 저라고 말하지. 왜 설명을 이렇게.
1: 왜냐면 설명은 해야 되니까요.
0: 아, 그쵸.
1: 예.
0: 이거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네요.
1: 한번 예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처음에 일단 되게 약간 차갑게 생겼잖아요, 지금.
0: 아,
1: 이렇게.
0: 차가워.
1: 되게 차갑죠. 춥죠. 자,
0: 아.
1: 그다음에 웃어주세요.
0: 안녕. 안녕.
1: 네.
0: 난 예준이야.
1: 네. 이런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0: 좀
1: 매력이
0: 매력적인가요?
1: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완전 자상하고 착한 사람?
1: 전해요.
0: 네, 그쵸, 그쵸. 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남에게 약간 그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1: 전 너무 배어 있어가지고 저 착하다고 이제 향 난다고 이제
0: 아, 그래요? 배어 있어요?
1: 배어 있어요.
0: 배웠으면 그 병원 가셔야 될것 같아요.
1: 배웠잖아요, 지금 이렇게.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좀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사람이 좀 멋있구나. 아, 좀 따뜻하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최근에 저보고 멋있고 따뜻하다고 했구나.
0: 맞아요. 네, 그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죠.
1: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뜨거운 바람에 실린 붉은 석양, 그리고 파도를 수놓은 윤슬. 이 가사들은 정말 그림
0: 아,
1: 같은데요.
0: 그쵸.
1: 자, 윤슬이 뭐냐면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얘기합니다.
0: 좋다.
1: 자, 내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인생 풍경이 있다면?
0: 오, 저는 그 호주에 산을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운전하고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가 Blue Mountains이라고 있습니다. The Blue Mountains. 그리고 거기에 The Three Sisters이라는 이, 뭐라 해야 되지? 바위가 있어요. 네, 바위가 있는데, Three Sisters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게 딱 기둥 같은 바위가 세개딱 나란히 있거든요.
1: Three sisters?
0: 그래서 그 옛날 얘기에 따르면 세 자매가 이렇게 돌로 변해버린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아, 진짜 경치가 좋습니다. 그돌 바로 밑까지 갈수 있는데, 일단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요.
1: 네.
0: 너무 시원해요. 또산 높이 올라가면 춥잖아요, 보통.
1: 그쵸, 그쵸.
0: 그래서 거기 또 시원하고 안개가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안개가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아, 다시 진짜 가고 싶을 만큼 계속 기억나는 풍경인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시애틀에 스노커미 폴즈라고 있거든요.
0: 네.
1: 그곳을 제가 한 3, 4시에 친구랑 그냥 제 쌍둥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간단한 밥을 먹고
0: 와우.
1: 할게 없는 거예요.
0: 네.
1: 아유, 우리 그럼 스노커미 폴즈 그냥 운전해서 한번 가서 뭐 사진도 찍고 할까? 그냥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된 거거든요.
0: 산을 올랐어요.
1: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에요. 간단한
0: 아.
1: 코스인데 가서 와, 그 선셋이 너무 예뻐가지고
0: 네.
1: 진짜 오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가
0: 와우.
1: 여름이긴 했는데 제가 사는 곳인 시애틀은 또 이제 여름이 이제 초반이 있고 뭐 이렇게 후반이 있잖아요.
0: 아하.
1: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쯤에 진짜 날씨가 이제 저녁에 다시 엄청 시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처음 느끼게 되는 뭔가 날이었어요. 그 스노커미 폴즈 가서 이렇게 선셋도 보고, 그래서 그때 너무 가길 잘했다. 네, 그런
0: 순간,
1: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1: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
0: 저희 거기도 거기 갔잖아요. 그 미국 LA인가? 거기 Observatory
1: 오 마이 갓. 아, 천문대.
0: 천문대 같은
1: 아.
0: 데 갔는데, 거기가 해가
1: 말도 안 돼.
0: 지는 모습이 너무 잘 보이고,
1: 저
0: 도시도 다
1: 진짜
0: 보이고.
1: 저그 풍경만 진짜 1시간 볼수 있어요.

0: 1시간
1: 쉬죠.
0: 네, 너무 그 정도로 예뻤고.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여름 하면 떠오르는 낭만적인 순간이 있다면 언제예요?
1: 오, 네. 낭만적인 순간. 네. 여름은 제가 느낄 때 좀 즐겨야 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선셋, 해가 질 때 너무 이뻐요. 일단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여름 해가 여름 노을이 진짜 예쁜 것 같고요. 특히 해변가에서 그런 걸 좀 보고 있을 때 좀 많이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시원한 거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고 가족이나 좀 그걸 보면서 딱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0: 저는 워터파크 가가지고
1: 네.
0: 신나게 놀고 막 엄청 젖어 있잖아요.
1: 그죠.
0: 솔직히 근데 그거 놔두면 되게 춥잖아요.
1: 그죠.
0: 근데 추워도 그 상태로 약간 뭐 음식 이렇게 뭐 핫바 같은 거 먹고
1: 네.
0: 뭐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뭔가 그냥 즐거워요.
1: 맞아.
0: 계속 너무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1: 그리고 또 여름 좋은 게 햇빛 때문에 어차피 말라요 몸이 빨리.
0: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 근데 그게 전 되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름에서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1: 워터파크에 일단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캠디가.
0: 맞아요.
1: 네. 한번 꼭 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드벨벳 Surfing Boy 가사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0: 저리 가, 저리 가. 너 빼곤 다 나가.
1: Shoo, shoo. Everyone except you. Get out.
0: 너 아른거려. 너의 분위기.
1: You lingering in my mind. Your aura. 휴
0: 다시 뜨거워져 내 맘.
1: Feel my heart heats up again.
0: 넌 날 설레게 해.
1: You turn me on.
0: 저 서핑 소년이 필요해.
1: I need that surfing boy.
0: 그 흐름에 몸을 맡겨.
1: Go with the flow now.
0: 넘쳐줘.
1: Wash over me.
0: 나와 함께여서.
1: Since you are with me.
0: 사랑으로 가득했던.
1: Full of love.
0: 그 여름날의 우리들.
1: Us on that summer day.
0: 라라 서핑 소년 무얼 기다리고 있어?
1: 라라 why you waiting surfing boy?
0: 아니 가사가 되게 재밌네요.
1: 되게 스토리
0: 그러니까 약간 책 읽는 느낌인데.
1: 그러니까요.
0: 여기서 또 go with the flow now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1: 네.
0: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이게 몸을 맡겨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0: 몸을 맡겨봐.
1: 몸을 맡기는 약간 흐름에 맡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0: 그럼 약간 주체 못할 정도로. 네.
1: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알고 있어요.
1: 네, 죄송합니다.
0: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1: 오케이.
0: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편인 J인지.
1: 아 그렇죠.
0: 흘러가는 대로 둔다. 즉흥적인 편 P.
1: 아.
0: 이거 제가 방금 만든 거예요. J랑 P 이렇게 지금.
1: 오, 그런 게 있어. 아, 네. 즉흥적 그리고 팔리팔리
0: yep.
1: 이런 J랑 P인 건가요?
0: 네. 하나, 둘, 셋.
1: J. J. 네, J죠. 장난입니다. J 장난이고요. 저는 P.
0: P.
1: 네, 완전 P죠. 캠디는 J라고요?
0: 아니,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1: 아, 그냥 궁금해서
0: 물어보네. 사실 저는 반반이에요.
1: 반반?
0: 네.
1: 양념반, 후라이드반?
0: 제가 이래서 약간 MBTI를 잘 몰라요.
1: 너무 반반이에요.
0: 너무 반반이에요, 제가.
1: 어느 점이 좀 J인 것 같아요?
0: 저는... 혼자서 뭘 할 때라든지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아 근데 맞아요. 캠디가 저렇게 예를 들면 스케줄이 1시에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0: 네.
1: 그럼 보통 멤버들은 11시 반, 12시까지 자서 일어나고 준비하고 바로 회사로 가거든요. 그게 보통 그게 왜냐면 저희가 뭐 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캠디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0: 맞아요.
1: 네, 항상 그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침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도 가고 아니면 자기가 눈여겨보던 패션 아이템 뭐 한번 아이 쇼핑하러 가고. 그래서 가끔 1시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댄스가 있다면 다 이제 피곤한 상태로 방금 일어나서 오는데 캠디는 쇼핑백을 들고 와요.
0: 랄랄랄라.
1: 그래서 형 오늘 쇼핑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잠깐 갔다 와서 와 부지런하긴 하다. 이거 대박이긴 하다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합니다. 네
0: 맞아요.
1: 완전 재긴 하다.
0: 근데 그렇게 하면 레슨 때 조금 더 몸이 풀려요. 너무 걸어다니까 너무 걸어다니니까 항상 이제 최대한 자고 이렇게 가면 몸이 좀 굳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약간 좀 바람도 쐴 겸.
1: 그래도 기분도 좋잖아요.
0: 그렇죠. 사실 원래 진짜 혼자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저 최근에 혼자서 회전 초밥 먹고 왔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어디지?

0: 비밀이야. 나도 가고 싶어.
1: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일단 다음 가사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2: 네.
1: 여기에 또 Why you waiting surfing boy? 라고 또 가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제목이 surfing boy잖아요.
2: 네.
1: 그래서 이게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게 또 서핑이라는 게 자유롭게 파도를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 서핑 혹시 캠디 해봤는지 궁금하네요.
2: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1: 아 진짜요? 네. 저는 바디보드라는 걸 해봤어요.
2: 그게 뭐죠? 아 뭐더라?
1: 바디보드는 맞아요 맞아요. 서핑은 그 보드 위에 발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 이거 몸 통째로 이렇게 올리죠?
1: 맞아요. 몸 통째로 그냥 이렇게 약간
2: 아!
1: 몸을 위에 올려서 보드 위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서핑 보드랑 비슷하게 약간 파도를 탈 수 있는 바디보드가 좀 더 쉽죠 서핑보다 왜냐면 이게 몸 중심이 낮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중심을 잡기 근데
2: 그쵸?
1: 서핑은 서 있는 걸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2: 아 잠시만 저 바디보드
1: 네
2: 해봤어요
1: 아 해봤어요
2: 아니 저 아니 저 그 보드 위에 올라갔는데 해보려다가
1: 네
2: 못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 물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물이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아~
2: 왜냐면 서핑은 이렇게 그냥 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1: 그죠.
2: 물이랑 멀잖아요. 그러면
1: 아, 어떻게 보면 네.
2: 근데 바리 어떻게? 근데 바리보드는 제가 물이랑 더 가까워졌잖아요. 바로 옆에 아, 그냥 그쵸. 물인 거예요.
1: 얼굴에 물 좀 더 올라오고.
2: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얼굴에도 물 맞고 이러니까
1: 맞아, 맞아요.
2: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포기했습니다.
1: 근데 서핑 저 진짜. 배울 수 있다면 사실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2: 저도요. 도전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정말 멋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특히 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딱 그 반바지만 입고 딱 서핑을 이렇게 멋있게 머리를 휘날리면서 하는 모습이 전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2: 전 그게 멋있던데 그
1: 아, 그 스윔슛 그냥
2: 그쵸
1: 타이탄
2: 네, 타이탄 거 그 검은색 있잖아요. 네. 네, 그냥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거.
1: 좀 머리가 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2: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처럼 또 여름에 한가운데 듣기 좋은 엠퍼센더 노래 한번 추천해보고 마무리를 쳐봅시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엠퍼센더 원의 시시.
2: 여름.
1: 좀 여름.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좋아요.
1: 최근에 들었는데 그 시시. 네. 이게 뭔가 물 뿌리는 느낌. 분무기로. 시시.
2: 아, 약간 스플래시.
1: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스플래시 플래시 물 이렇게 터지는 느낌 들었어요.
2: 약간 터지는 느낌.
1: 네.
2: 시시. 근데 저는. 뭔가 다음 앨범이 있을 것 같네요.
1: 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2: 네.
1: 네 다음 앨범 심상치
2: 뭔가
1: 않습니다.
2: 뭔가 다 있습니다, 사실.
1: 네. 네.
2: 알겠습니다.
1: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2: 네, 좋습니다. 저 레드벨벳 서핑보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한국인들은 이 노래에서 어떤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3 전화 반대인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의 일상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2: 자, 네. 이렇게 Surfing Boy 가사를 알아봤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레드벨벳 Surfing Boy.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한국어 함께 배워볼까요?
1: Global 항공인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앞서 번역했던 Surfing Boy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사랑으로 가득했던
1: Today's Korean is 가득하다. It refers to a state where a physical space or quantity is completely full. It can also be used when a smell or light spreads widely through a space. Or when emotions, feelings, or thoughts are very strong or abundant. It is similar to full or abundant in English.
0: 네, 오늘의 한국어는 가득하다입니다. 예시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공연장이 팬들로 가득했어.
1: The concert hall was packed with fans.
0: 방 안에 꽃향기가 가득해.
1: The room is full of the scent of flowers.
0: 오늘 하루는 행복으로 가득했어.
1: My day was filled with happiness. 네, 그럼 오늘의 한국어 가득하다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현재 우리들의 냉장고에 가득한 건 땡땡땡.
0: 그거요? 그 스킨 패드,
1: 마스크팩이랑
0: 기초 패드. 예, 예. 다들 되게 피부용품이 많더라고요.
1: 저희 집이 냉장고가 엄청 꽉 찰 때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들이 막 있어요.
0: 네.
1: 근데 항상 그런 시기들 이겨내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마스크팩.
0: 그렇죠.
1: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넣어주고. 사실 지금 또 냉장고에 그 디톡스 주스가 3병 있거든요. 저랑 브라이언이랑 지호 형이 지금 디톡스 주스를 마시면서 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0: 진짜.
1: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오 마이 갓.
0: 왜?
1: 하루를 그 맛으로 시작하는 게 참 슬프더군요. 그 팬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팬사인회에서도 팬분들이랑 얘기했는데 아 너무 맛없어요. 너무 맛없어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그거 말고 나는 아이스크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캠디는 뭐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0: 저는 과일?
1: 그냥 너무, 뭔가 너무 좋다,
0: 네, 너무 그냥 뭔가 과일들로 가득하면
1: 먹지. 네. 무조건.
0: 그것도 근데 일단 다 썰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씩.
1: 아니 근데 저는 안 썰려 있어도 되는 게 전 그냥 먹어요. 아, 그래도 제가 껍질 있는 거 먹는 거는 네. 복숭아 먹을 수 있고.
0: 어?
1: 네, 복숭아는 그냥 먹어요.
0: 근데 약간 털 느껴지지 않아요?
1: 그게 약간 별미죠.
0: What?
1: 복숭아 물에 헹궈서 그냥 사과처럼 먹고요. 사과도 안 깎아도 되고 사실. 또 뭐 오이도 맛있고. 오이, 토마토도 그냥 베어 먹으면 되고.
0: 자, 껍질 있는 거 웬만하면 다 드신다 했죠. 파인애플?
1: 파인애플은 제가 별로 안 친해요. 네, 별로 안 친해가지고.
0: 아니면 잠시만요.
1: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냉장고에 과일 가득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0: 네.
1: 어떤 과일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0: 수박.
1: 수박?
0: 네.
1: 수박 플러스?
0: 수박 좋아요. 수박이랑 수박 바나나.
1: 바나나.
0: 근데 저 그게 바나나. 들었는데 수박이
1: 네.
0: 그 오이류라고 들었어요. 수박도. 수박 그 껍질 부분까지 드셔보잖아요. 약간 오이 맞나요?
1: 아, 그 초록색.
0: 네, 그 초록색. 거기 드셔보세요.
1: 아, 맞아요. 약간 오이 맞나.
0: 제가 이따 거기만 이렇게 드려볼게요.
1: 어,
0: 초록색 부분.
1: 그 빨간색 드시고 저한테 초록색 주세요.
0: 네, 맞아요.
1: 이게 착한 건지 약간 뭐 안 뭐 뭔지 아니, 모르겠네요. 저는
0: 그 맛을 느껴보고 하고 싶어서.
1: 네. 한 입만 먹을게요. 한 입만. 자, 그러면 요즘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있나요?
0: 머릿속이요?
1: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이걸로 가득해.
0: 저는 요즘 무대. 네, 무대가 사실 요즘이 이제 무대를 지금은 일단 무대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래도 이제 곧 또 많이 무대를 할 생각에. 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제 또 저희 첫 유럽 투어도 앞두고 있고.
0: 네, 또 다양한 이제 공연들로
1: 아시아도 이제 몇 개 네. 앞두고 있는데.
0: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네.
0: 막대는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머릿속으로 가득 채우는 거. 뭐 아이스크림, 피자 그만하고.
1: 오 마이 갓. 최근에 꾸준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진짜
0: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요.
1: 꾸준히
0: 그래서
1: 하고
0: 맨날
1: 있고.
0: 샤워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0: 샌디가 왜냐면 제가 헬스장을 가면 그 땡승모씨랑 같이 가거든요.
1: 네, 그러면 오케이.
0: 그러면
1: 나만의 이제 샤워
0: 그치.
1: 시간이다.
0: 저희 화장실 딱세명 쓰는데 캔디가 항상 먼저 샤워할 수 있는 특권을 요즘 누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좋아요. 캔디가 딱 샤워하면 들어가서 씻고.
1: 향긋하죠?
0: 네, 좋아요. 뭐 바닐라 냄새 나요, 바닐라. 네, 좋습니다. 오늘의 한국어 가득하다로 이야기해봤고요. 레드벨벳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음파음파 듣겠습니다.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과 함께 바다로 서핑하러 가고 싶잖아.
2: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and chat about them together. Today we have received messages in advance through our social media.
1: 네,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 미리 메시지를 받아봤습니다. 항공이들이 좋아하는 여름 스포츠를 남겨주셨습니다.

0: 전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스키믹스님께서 swimming. It's so refreshing to be in the water and cools you down during hot summer days. 자, 수영을 좋아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더운 여름날 열기를 식혀주잖아요.
1: 오, 네, 이렇게 맞습니다.
0: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1: 우리 캠디 또 수영 선수 네. 출신이잖아요.
0: 네.
1: 캠디는 어때요? 이 수영이라는 스포츠.
0: 저는 오랜만에 항상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잖아요. 아,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저 그래서 물에서 혼자 허밍해요. 물에서
1: 진짜요?
0: 네,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1: 아, 그 캠디 옆에서 수영하면 이어폰 껴야겠네요.
0: 그 정도로 시끄럽진 않아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구나.
0: 네.
1: 그러면 괜찮아요. 즐기는 거죠.
0: 아, 수영 한번 가셔야죠. 예. 아, 제 수영 가야 되는데.
1: 캠디 제 수영 봤잖아요, 네. 한번. 네. 제 폼.
0: 아, 막디.
1: 네, 어땠어요?
0: 네. 막디는 근데 운동을 할 때마다 다 약간 비슷한 폼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막디만의 폼이 있어요. 거칠어.
1: 아.
0: 근데 수영할 때도 비슷해.
1: 좀 야생적인
0: 이게
1: 느낌인가요?
0: 이게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힘이 좋더라고요. 사실 수영도
1: 감사합니다.
0: 이 힘이 받쳐줘야.
1: 그렇죠.
0: 진짜. 그리고 사실 수영이 키가 커야. 훨씬 더 잘 돼가지고.
1: 키큰 사람들 수영 많이 하잖아요.
0: 네, 다리 긴 사람. 네.
1: 아, 그러나 수영 해야 되나?
0: 브라이언 씨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브라이언 씨가 수영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심지어 다리도 엄청 기시잖아요.
1: 근데 뭐 잘했다고 한건 아니니까 열심히만 했겠죠.
0: 아, 그쵸.
1: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루렉스님께서 Volleyball is the best thing to play when it's super hot since you move around a lot. 배구 좋대요. 더울 때 하면 좋아. 왜냐면 아주 많이 움직여야 하거든. 더울 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아, 장난이고. 배구 사실 해변에서도 배구 많이 하죠. 비치 볼리볼도 있고.
0: 재밌죠.
1: 네, 그런 네. 거 있는데 저도, 배구.
0: 저도 공원에 가서 많이 했어요, 사실 여름에.
1: 배구 하셨어요?
0: 네, 친구가 이제 배구 선수여 가지고 학교에서.
1: 진짜요?
0: 네.
1: 오 마이 갓.
0: 예.
1: Shout out your friend.
0: 아하. Uh-huh.
1: 저도 학교에서 배구팀 했었는데 배구가 그 스파이크를 잘하면 진짜 짜릿합니다.
0: 맞아요.
1: 예. 네, 너무 재밌습니다.
0: 근데 저는 진짜 디펜드를 엄청 잘해요.
1: 진짜요?
0: 그러니까 이게 오면 다
1: 블록.
0: 예, 네, 제가 다 이렇게 띄워 줘요. 제가 스파이크 담당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몸을 오면 이렇게 한 번씩 올려 주고
1: 아, 받아 주는 거.
0: 친구가 이제 바로
1: 빵. 아, 세팅해 가지고. 아, 좋네요. 예.
0: 자, 그리고 로로맘님께서 여름 스포츠는 수상스키죠. 시원한 물살을 가르면 행복한 기운이에요. 캔디막대도 도전 어때요?
1: 수상스키, 다이스키. 수상스키 해본 적 있어요?
0: 없어요.
1: 저 수상보드 해본 적 있어요.
0: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1: 왜냐면
0: 아니 뭘 이렇게 말해.
1: 수상보드 학교 캠프에서 해봤어요.
0: 아.
1: 근데 이게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막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호수인데 호수 위에 zipline을 만들어요. zipline 뭔지 아시죠?
0: 알죠.
1: 아, 죄송합니다. 네. 그 zipline에 핸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로 계속 돌아가요. 약간 기차놀이처럼. 그래서 그게 오면 딱 그 핸들을 잡고
0: 네.
1: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로 막 이렇게 막 점프도 할 수 있고.
0: 그거
1: 진짜 재밌긴 해요. 멤버들이랑 한번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0: 내일 가시죠.
1: 내일! 쉽지 않은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번 여름에 진짜 한번 가보자. 오케이, 여름이니까
0: 갑자기 너무 흥분,
1: 재밌을 거예요.
0: 흥분했어요.
1: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210 JEONG님께서
1: uh-huh.
0: 집에서 누워 있는 것.
1: 박수.
0: Lying down at home.
1: 당신은 최고의 스포츠 선수입니다. 저는 이 스포츠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0: 최고의 스포츠죠.
1: I love this sport.
0: 네.
1: 근데 이게 집에서 누워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한 곳에 오래 누워있으면 따뜻해지거든요. 침대가.
0: 마크아 씨가 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1: 아, 그런가?
0: 네.
1: 아, 어쨌든 여름에 누워있는 거 아주 좋으니까.
0: 좋죠.
1: 네. 더위 조심하시고
0: 진짜로.
1: 집 안에서 누워 계세요.
0: 네. 네. 만약에 너무 뜨거우면 양산이라도 쓰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1: 그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네. 저는 양산을 써본 적이 한 번 없지만.
1: 맞아요.
0: 그래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1: 나도 사야 되나? 진짜 더위 조심하세요.
0: 예.
1: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폴킴 파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그럼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Dive into the sky. 근사한 하늘을 날아오른다. 생각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요, 진짜로 해낸 9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영국의 베티 할머니인데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서 날았다고 합니다. 이 윙 워킹이라고 해서요, 비행기 날개 위에 몸을 단단히 고정한 채 하늘을 나는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비행기가 급강하하고 360도로 빙글빙글 돌며 고개에 비행을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날개 위에서 무려 5분을 버텼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뭐 이 정도면 나이는 숫자인 거 거의 확인된 게 아닐까요? 네, 저도 작은 도전 하나쯤 해볼까 싶은데요. 비행기 공포증이 제가 좀 있어서 윙워킹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차 두고 지하철로 그리고 도보로 방송국 오기. 도전! 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Zac Efron and Zendaya, Rewrite the Stars.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0: 12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90대 영국 베티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97세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나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너무 좀 가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마흔이란 늦은 나이에, 아니면 쉰이란 늦은 나이에 뭐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시대 자체가.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 나이라면은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네. 그래서 나이 프레임 벗어나서 좀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90대가 되어도 노래방에서 Power of Love 부르며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네. You know what I have thought about? Mm-hmm. I have thought, when I get to be a grandma Kristen, right. like after 80 uh-huh. or late 70s, uh-huh. that is when I will do YouTube.
0: It's not too late.
1: No, right? Yeah, not right now. Mm-hmm. Not right now. Mm-hmm. I got to do evening special and everything, but like later.
0: You're a little like really too young to do that.
1: A little too young. So when I get to be like, hello, uh-huh. everyone. Uh-huh. Yeah. Yeah.
0: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하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늦겠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1: No.
0: 그때 이제 또 시작하려고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한다는. 역시.
1: Will you join me?
0: Oh, yes. Yes,
1: Grandpa.
0: Yes, I will.
1: Grandpa, my you.
0: 그때 여러분 조금 몇십 년만 기다려주세요.
1: 네. Yes.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One of summer's greatest celestial shows, the Perseid meteor shower, peaks tonight.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moonlight, observers can expect a spectacular display of nearly 100 meteors per hour. Meanwhile, in Europe,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hree decades.
0: 여름밤 대표적인 별똥별 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부터 절정으로 향합니다. 달빛의 간섭이 거의 없어 어두운 곳에서는 시간당 100개 안팎의 유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27년 만에 개기일식도 펼쳐집니다.
1: As scorching heat waves bake the northern hemisphere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A key South American border crossing has been shut for nearly a month, buried under snow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and mounting economic losses.
0: 북반구는 타들어가는 폭염이, 남반구는 기습적인 폭설이 덮치는 등 세계 곳곳이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주요 국경도로가 한 달 가깝게 꽉 막혔고, 유럽은 가뭄으로 인한 물류와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A new system launching August 18th will let paper lottery ticket holders register their tickets through a mobile payment app and automatically receive any winnings. This move aims to prevent nearly 60 billion won in unclaimed prize money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0: 구매한 종이 로또를 간편 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도입됩니다. 깜빡 잊거나 종이가 훼손돼 버려지던 연간 600억 원 가량의 미수령 당첨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 A feathered hero saved the day in Texas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and discovered the barn ablaze,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0: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0: 반려 거위가 화재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울어댄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거위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이 헛간에 불을 발견하면서 가족과 동물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One of summer's greatest celestial shows, the Perseid meteor shower peaks tonight.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moonlight, observers can expect a spectacular display of nearly 100 meteors per hour. Meanwhile, in Europe,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hree decades.
0: 여름밤 대표적인 별똥별 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부터 절정으로 향합니다. 달빛의 간섭이 거의 없어 어두운 곳에서는 시간당 100개 안팎의 유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27년 만에 개기 일식도 펼쳐집니다. 이 한여름 밤하늘을 화려하게 채울 이례적인 천문 이벤트들이죠. 이번 주 연이어서 찾아오네요.
1: We've got a lot of space action going right. on this week. So we've got the Perseid meteor shower. Mm-hmm. So basically, a meteor shower is caused when the Earth passes through debris from the comet Swift Turtle.
0: Right.
1: This is how they cause, and it's kind of like the lights burning, mm-hmm. and then it kind of lights up the sky. It's like a shooting star.
0: 뭔가 부스러기가 막
1: yes,
0: 커지면서.
1: Yes. And so the peak is at noon on the 13th, but if we see it during the day, we can't see it. It's invisible.
0: 거의 보이지가 않으니까.
1: That's 네네. right. So we want to do it from the 12th to the 14th under dark and moonless skies.
0: 네. 이번 유성우가 그러니까 달빛이 없는 12일에서 14일 새벽 사이가 가장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낮에는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런 유성우도 그런데요. 유럽의 개기일식 이런 일도 있죠. 지금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에서 이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개기일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약 2분간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람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1: the...
0: 아니 완전히 가려지는 거 개기일식이 딱 돼버리면 완전히 어두워지잖아요.
1: I have seen it a long time ago really? in the States. Mm-hmm. And it is very eerie, the word that we say.
0: Oh, I bet.
1: It's like, like you know, something's very off. But it seems in Europe, a lot of people are excited. 네. And, you know, they're getting their glasses.
0: 그죠. 왜냐면 새로운 yeah. 경험이다 보니까 무섭지만 또 흥분되기도 하고.
1: Yeah.
0: 뭐 물론 이제 어두워지는 거 2분 정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네, 지구 반대편에선 대낮에 뭐 어둠이 깔리고 우리 하늘에서는 또 밤새 별똥별이 내리고요. 좀 낭만적이죠. 자, 하늘 좀 올려다보는 그런 여유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ne of summer's greatest celestial shows, the Perseid meteor shower peaks tonight.
0: 여름밤 대표적인 별똥별 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부터 절정으로 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Celestial shows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천체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elestial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뭐 천체에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인 거가 이제 오늘 밤에 피크를 한다, 절정으로 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Meteor shower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일단 당연히 쌤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 우리가 샤워하는 샤워도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1: Right, right. right. So basically, it's not just one meteor, because mm-hmm. a meteor is a streak of light.
0: Right.
1: Okay, it's like tiny particle that burns mm-hmm. and then kind of lights up the sky. Mm-hmm. But if there is a shower, it means a lot of water. It's kind. It's like right. us taking a shower. Uh-huh. It's like one drip, no.
0: 아니죠.
1: We get the water.
0: That's
1: so
0: right.
1: that is the whole idea of a meteor shower. It's like hundreds or dozens and hundreds of right. these meteors lighting up the sky.
0: 아, 뭔가 진짜 shower, rain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뭔가 많이 내린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meteor이라고 하는 게 유성이니까 유성우가 되겠네요. 진짜 비 맞듯이. 얼마나 멋있을
1: cool.
0: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meteor는 유성이고요. meteorite이랑 다릅니다. 아닙니다. Meteorite은 운석이에요. 그거 만약에 샤워로 떨어지면 대재앙입니다. 그거는요.
1: That's right.
0: 절대 안 됩니다.
1: That's a very good point.
0: All right.

0: 자, 연결해 볼게요.
1: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moonlight, observers can expect a spectacular display of nearly 100 meteors per hour.
0: 달빛의 간섭이 거의 없어 어두운 곳에서는 시간당 100개 안팎의 유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문라이시 없어지면서 완전히 어둡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moonlight. 여기서 free from이라는 게 뭐로부터 자유로워진 결국 뭐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black skies도 아니고 그냥 dark skies도 아니고 왜 pitch black skies라고 했을까요?
1: You know, let me tell you. If I tell you the origin of the word pitch, you'll understand. Pitch is actually the black tar that they use to put on the ships to make it waterproof.
0: Okay.
1: And tar is really, really black. So when we say pitch black, it means there's zero light. It is completely dark.
0: 완전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원래 pitch라고 하는 게 그 배를 방수로 만들려고 waterproof로 만들었던 그 용도로 쓰던 pitch라고 하는 것은 타르 한국에서는 이제 타르 tar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까맣잖아요.
1: It's so black.
0: 까맣잖아요. 까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black이 아니라 pitch black이라고 하면 정말 칠흑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1: You know, when you go out into the countryside, it does get pitch black at night. Because there's no city lights, you know?
0: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 무섭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바다 같은 데서 좀 보이잖아요.
1: Yeah.
0: 하지만 실제 바다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정말로. 그 정말 pitch black이 되는 거. 그래서 영화 외에 그 타이타닉 같은 데서도 그 로맨틱 씬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좀 you know
1: it's not realistic.
0: Right. 정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네요. So pitch black 아니면 pitch dark라고 얘기를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연결을 해볼게요.
1: Meanwhile, in Europe,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hree decades.
0: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27년 만에 개기일식도 펼쳐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rare 하겠죠. 이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1: No.
0: Right? So a rare total solar eclipse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solar eclipse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왜 그 앞에 total 이라는 게 들어왔을까요?
1: So this is when the moon passes between the sun and the earth. And then it blocks the sunlight.
0: Right.
1: So the word total is that there could be like a partial solar eclipse, but a total solar eclipse means completely block the light.
0: 그냥 아까 방금 나왔던 pitch black이 되는 거네요.
1: It is.
0: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Okay, so 그러니까 solar eclipse가 그 일식을 얘기를 하는데 개기일식을 얘기를 하는데 partial이라고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만 가리게 되는 거고 tot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완전히 다 가려버리는
1: 완전.
0: 거. 와, 근데 그게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1: Right,
0: 라고
1: right.
0: 얘기가 나왔네요. Okay, 좋습니다.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One of summer's greatest celestial shows, the Perseid meteor shower peaks tonight.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the moonlight, observers can expect a spectacular display of nearly 100 meteors per hour. Meanwhile, in Europe,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hree decades.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Olivia Dean with Dive.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s scorching heat waves bake the northern hemisphere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A key South American border crossing has been shut for nearly a month, buried under snow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and mounting economic losses.
0: 북반구는 타들어가는 폭염이, 남반구는 기습적인 폭설이 덮치는 등 세계 곳곳이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주요 국경도로가 한 달 가깝게 꽉 막혔고, 유럽은 가뭄으로 인한 물류와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쪽은 막 불이 나고요. 그리고 푹푹 찌고 또 다른 한쪽은 막 눈더미에 파묻히고요. 이쯤 되면 거의 진짜 apocalyptic movies 중에 하나가 아닌가.
1: It's like an apocalypse.
0: 완전히 진짜 무서워요.
1: Seriously. So this is in Argentina and Chile, in South America, and there is a tunnel called the Christ Redeemer Tunnel.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trade, okay? And it's been closed for 27 days since July 14th
0: okay.
1: because of this blizzard. So there's like up to 3 meters of snow, and the winds are so strong, they had to shut down the border. So there's about 2,000, just like the Strait of Hormuz has all those ships stranded. There are 2,000 cargo trucks that are stranded.
0: 와, 이거는 날씨의 문제를 이제 더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남미, 아르헨티나나 뭐 칠레 폭설 현황을 보자면 진짜 27일째 핵심 교역로인 그리스도 레덴토르 터널 도로 가 이제 폐쇄가 되고요. 그리고 역대 뭐 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미터 폭설이면 이거는 상상이 안 가요. 미국에 있을 때도 저도 그 뉴욕에서 성인 남성 키 좀 넘기는 정도 한 2미터 정도 온 것도 와, 막 엄청났거든요. 그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왜냐면은 물건들을 옮기는 그런 트럭들이 다 멈춰야 되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랬는데 3미터면 이건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1: Right. So, yeah, I mean, so France is dealing with, you know, they not enough rain. Germany has a drought. I mean, it's just...
0: 그러니까 이게
1: just goes on and on.
0: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미 쪽에서는 막 눈이 폭설이 내리는데 근데 유럽도 그런가? 그게

0: 아니라 이제 유럽은 당연히
1: It does dry.
0: 그렇죠. Mm-hmm.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좀 비가 안 온다는 느낌 안 들어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가뭄이 또 거기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scorching heat waves bake the northern hemisphere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0: 북반구는 타들어가는 폭염이 남반구는 기습적인 폭설이 덮치는 등 세계 곳곳이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scorching heat이 지금 northern hemisphere. hemisphere이라고 하는 게 구를 얘기를 합니다. 반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북반구를 얘기를 하겠죠. northern hemisphere. 그쪽은 너무 더워요. scorching heat이 막 bake를 하고 있어요. 굽고 있어요. 그리고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atter는 그나저나 굉장히 강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hit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unseasonal blizzards라고 표현을 했네요.
1: So our listeners may hear the word season, right? The four seasons.
0: 계절, right?
1: Right. If something is unseasonal, it means that wait a second, this is not the season for a snowstorm.
0: Okay.
1: This is it's summer, right? So that is the meaning behind unseasonal.
0: Right.
1: It is not something is happening, in this case, a blizzard, in a season where it's not supposed to.
0: 아, 그러니까 seasonal 한 거가 아니라 앞에 on이 들어가서 unseasonal 하다 보면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이 될 수가 있겠네요. 솔직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을도 아니라 이제 여름이 끝났는데 갑자기 눈이 왔다? 예를
1: right.
0: 들어서.
1: Yes.
0: 그러면 오히려 와가 아니라 왜 이러지?
1: Right.
0: 무서울 것 같아요.
1: Sure, of course.
0: Right? Mm-hmm. 그래서 unseasonal blizzards라고 얘기를 하면 때 아닌 계절에 맞지 않는 눈보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림님이요. 설국 열차와 매드맥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 같네요. 하면서 둘 다 갖게 될 줄은 몰랐지.
1: 오, 다림님. A good comparison.
0: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1: I like that.
0: 그쵸, 추운 것. 그리고 뭔가 매드맥스는 막 엄청 덥잖아요.
1: Very
0: 거기는.
1: much so. No water.
0: 와,
1: yeah.
0: 언어의 천재가 아니신가. 네.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weather로부터 real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t's spelled R-E-E-L-I-N-G. Mm-hmm. To reel from something means that something really bad has happened
0: okay.
1: and you are absolutely shocked. You are stunned. Mm-hmm. You are so much so that you don't even know what to do. So if you're reeling from a situation, and even a person can be reeling from, you know, a devastation.
0: Right.
1: Yeah. Means like absolute shock and
0: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네요.
1: It's just devastating.
0: 진짜 다리 힘이 풀릴 정도로 그죠?
1: Yes, that's a good one.
0: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I don't know what to do now.
1: Oh my god, like yeah, completely. 느낌.
0: Okay. So 원래는 real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reels에서 reels 있잖아요. 그런 뜻도 실제로는 있어요. S 붙이면 근데 그게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가 real입니다. 그래서 지금 extreme weather로부터 전 세계가 이 planet이 하고 휘청하고 있는 거죠.
1: We are all reeling from it.
0: Right.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 key South American border crossing has been shut for nearly a month, buried under snow,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and mounting economic losses.
0: 남미에서는 주요 국경 도로가 한 달 가깝게 꽉 막혔고 유럽은 가뭄으로 인한 물류와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눈에 이렇게 완전히 buried 돼 있는 거, right? 그리고 또 하나 반대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이라고 했는데요. Drought은 가뭄이 되겠죠. 근데 그 아래서 왜 buckle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전에 buckle up이라고 해서 그거는 yeah. 사실은 버클을 굉장히 강하게 잠그는 거
1: yeah.
0: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안전벨트 매다? Yeah. 라는 식으로 배웠는데 이것은 그런 잠근다는 뜻이랑 관련이 없나요?
1: No, it comes from construction, basically. Buildings. Basically, if there is something is to collapse because they have too much pressure or weight
0: okay.
1: and it collapses.
0: All right.
1: That is the idea of buckle under. So in this case, they are buckling under severe drought. Mm-hmm. They are literally like just everything is just collapsing.
0: 아, 여기서 그러니까 버클이라는 게 버클을 잠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1: yeah.
0: 아,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yes, 얘기를 하네요.
1: Yes.
0: 그래서 굉장히 심한 가뭄으로부터 버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로 무너지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유럽이
1: right.
0: 말이죠.
1: Mm-hmm.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scorching heat waves bake the northern hemisphere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A key South American border crossing has been shut for nearly a month, buried under snow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and mounting economic losses.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A new system launching August 18th will let paper lottery ticket holders register their tickets through a mobile payment app and automatically receive any winnings. This move aims to prevent nearly 60 billion won in unclaimed prize money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0: 구매한 종이 로또를 간편 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도입됩니다. 깜빡 잊거나 종이가 훼손돼 버려지던 연간 600억 원 가량의 미수령 당첨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약간 소름이 돋는 게 혹시 쌤 한국 와서 로또를 사본 적 있으세요?
1: I have not. But I've seen plenty of men.
0: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산다 뭐 산다 얘기는 했지만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1: You
0: 너무
1: haven't.
0: 귀찮은 거예요.
1: Yeah.
0: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사봤어요.
1: Did you?
0: 그런데 이 뉴스가 있어서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1: Oh, and 네. It's going to make your life very easy.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잊고 있다가 당첨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그 기존에. 그랬다가
1: right.
0: 이제는 그것을 좀 뭔가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느낌이네요.
1: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you can register your lottery ticket on a mobile payment app. And then if you win, they will automatically deposit the prize money on the deadline date for you.
0: Okay.
1: So the thing is people lose their ticket or they miss the deadline
0: right.
1: and they can't claim the prize,
0: mm-hmm.
1: right? And a lot of these prizes are like 5만 원 mm-hmm. or 5천 원, you know.
0: Right.
1: But still, money is money.
0: 그럼요.
1: Yeah.
0: 갑자기 생기는 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가만히 잊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만 원이 나왔어요. Oh, yeah. 막 이런
1: oh, yeah.
0: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친구가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매번 복권을 사는데 엄청난 금액을 윈한 거예요.
1: 와우.
0: 근데 그날 청바지를 갈아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아 집에 가야겠다. 갔는데 아내분이 청바지 깨끗하게 빨았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Okay.
0: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new system launching August 18th will let paper lottery ticket holders register their tickets through a mobile payment app and automatically receive any winnings.
0: 구매한 종이 로또를 간편 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도입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winning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뭔가를 이기는 것이라는 느낌인데 뒤에 이렇게 S가 들어가게 되면 상금, winnings라고 하면 상금이나 획득한 돈, 결국에는 prize money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볼게요.
1: This move aims to prevent nearly 60 billion won in unclaimed prize money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0: 깜빡 잊거나 종이가 훼손돼 버려지던 연간 600억 원 가량의 미수령 당첨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 누군가는 윈 했는데 왜 돈을 안 찾으러 오지? 그게 지금 unclaimed prize money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So, I mean, the thing is if you see it, you have to go and claim the prize money.
0: Okay.
1: It just doesn't come to you,
0: uh-huh.
1: right? And that is the idea of claiming.
0: Okay.
1: It means to kind of like go over there and pick it up.
0: Okay. Win 했으면 가서 이거 내 거예요. 주세요라고
1: yeah.
0: 하는 것이 claim 하는 거군요.
1: That's right. So you claim a prize, mm-hmm. you can claim prize money,
0: right.
1: whatever it may be, you got to go 당첨!
0: And pick it up.
1: And pick it up.
0: 자, 그래서 claim 한다는 게 원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 거예요.

0: 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unclaimed prize money라고 하면 미수령 당첨금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하는 거로부터 crack로 slip 하는 거로부터 아, 이 돈을 막아야겠다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If something slips through the cracks, it means that a system, a certain institution or system, they should have monitored something,
0: right?
1: But they overlooked it.
0: Okay.
1: They were supposed to check it, but they didn't check it. And so as a result, something happens.
0: 아, 그럼 여기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거, 뭐 어디로 빠져나가는 cracks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를 얘기를 하겠네요.
1: Yes, so what they're doing is that they're slipping through the cracks and no one notices they're gone. 아, so this is very common in education.
0: Right.
1: So kids who don't do well or don't get good grades often slip through the cracks. Because teachers, and I'm not saying all teachers, but we focus on kids, you know, who do really well. And, you know, we try to make sure that they keep doing well.
0: Yes.
1: But maybe, like, there's a troublemaker, you know, and he doesn't do his work and he doesn't attend class.
0: Right.
1: He can slip through the cracks and just continue in on that road.
0: 아, 안 좋은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 흘러나가게 되는 거.
1: 그러니까 yes.
0: 슬립한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흘러나가는 것을 또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 They just fall through. Yeah.
0: Okay. So slip through the cracks라고 얘기를 하면 감시나 관리 부족 같은 것 때문에 틈새로 빠져나갔다, 놓쳐지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이 있죠? 뭐 something slips 뭐 through your fin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놓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Right.
0: 근데 그런 일 없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목표인 겁니다. 이은옥 님이요. 저는 폭우에 복권 바코드 손상돼서 못 받아요. 어, 6천 원이라 다행이지 6천만 원이었어 봐 하셨습니다. 아, 6천 원도 아쉽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앱에 등록해 두시면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입금이거든요. 자, 박서연 님이요. 제가 최고로 받은 로또 당첨금은 5만 원이었네요. 우! 구매 가격은 거의 두 배 정도 될 텐데. 잠깐만요. 이게 반전인데요?
1: You see, this is what I'm saying.
0: 아, 그렇군요.
1: And then it's like I see guys like paying so much money and they're like, "Oh, 5만 원." But they already paid 20만 원.
0: To win 5만 원. To win 5만 원, you spent 10만 원. Right.
1: Yeah,
0: okay.
1: Right.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ew system launching August 18th will let paper lottery ticket holders register their tickets through a mobile payment app and automatically receive any winnings. This move aims to prevent nearly 60 billion won in unclaimed prize money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0: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미수령 당첨금을 영어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Untouched winning money. Number two, unforgettable lottery money. Number three, unclaimed prize money.
0: 네, 문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미수령 당첨금을 영어로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untouched winning money. Number two, unforgettable lottery money. Number three, unclaimed prize money.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Westlife with More Than Word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미수령 당첨금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2: That would be number three, unclaimed prize money.
1: 네. 자,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하하나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2616님께 보내드릴게요.
2: Great job, guys, and congrats!
1: Alright. Unforgettable도 은근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죠?
2: Unforgettable. That's, yeah.
1: 자, 4579님이요. 5만 원 당첨됐을 때도 심장 터지는 줄 알았는데 1등 걸리면 졸도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2: Can you imagine?
1: 상상이 안 가요.
2: You know, if I got like first place, uh-huh. I would give you like a 5% cut.
1: 5%?
2: Yeah, 5%.
1: You sure about that? 자, 7906님이요. 언젠가 마유쌤이 생방에 안 오신다면 당첨된 걸로 하고 있을게요.
2: That is very smart. Like, yep,
1: 그러니까요.
2: He doesn't want to come here anymore.
1: 에이, 그래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 Okay.
1: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feathered hero saved the day in Texas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and discovered the barn ablaze,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1: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반려거위가 화재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울어댄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거위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이 헛간의 불을 발견하면서 가족과 동물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거위가 아니, 꽉꽉 뭐 어떻게 하나요? 꽉꽉
2: okay.
1: 하나요?
2: Okay. So here's the thing. Ducks quack. Uh-huh. Goose or geese, uh-huh. they honk.
1: Wow.
2: Because it is much louder.
1: Mm.
2: They do sound like that.
1: Okay. Mm. So 우리가 honk한다는 게 원래 실제로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거잖아요. Mm-hmm. 그래서 quack quack 이 사운드가 아니었군요.
2: Quack, quack. No.
1: 엄청 강력한 거.
2: Yeah.
1: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2: no.
1: 합니다. 지금 반려거위 이름이 구시래요. Mm. 네, 그리고 지난 5월에 어린 딸의 부탁으로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함께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정말 영웅이
2: 된 겁니다. Save the day. Save the day.
1: 자, 동물은 역시 사랑입니다.
2: Yes.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 feathered hero saved the day in Texas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0: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반려거위가 화재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울어댄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a feathered hero. 멋있잖아요. 뭔가 깃털이 달린 영웅이 saved the day in Texas 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Pet goose가 alarm을 사운드 했다. 자, 이거는 가가지고 무슨 그거 뭐 버튼을 누르거나 이러지 못했을 거잖아요.
1: Yeah. Well, you know, in this case, it's literally sounding the alarm.
0: Okay.
1: Meaning like he's honking. And you know, he's uh-huh. like, something's wrong, right? But this expression, sound the alarm, is also used in a figurative way, mm-hmm. which means to warn.
0: Okay.
1: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dangerous, something risky. Like economists can sound the alarm
0: okay.
1: Regarding the economy.
0: 꼭 진짜
1: or inflation.
0: 뭐 경보를 울린다. 무슨 뭐 경보를 바라다라는 것으로도 되지만 mm-hmm. 단순하게 경고를 한다라는 의미로도 그냥
1: yes.
0: sound the alarm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어떤 device가 있든 있든 없든 mm-hmm.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Right. So one literal and one figurative.
0: Okay.
1: Yeah.
0: So sounded the alarm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경보를 바라다 혹은 경종을 울리다 경고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and discovered the barn ablaze,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0: 거위의 얼음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이 헛간에 불을 발견하면서 가족과 동물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잠을 깬 거예요. 깼는데 무슨 뭐 일반 알람이 울려서 깬 것이 아니라 So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honk honk 하는 게 나왔고요. 그런데 그냥 honking이 아니라 frantic.
1: So Goosey probably every day is like, mm-hmm. you know, this normal honking.
0: Okay.
1: Frantic honking uh-huh. is like, wah, wah, wah, wah. It's like completely urgent,
0: right.
1: completely like mm-hmm. wild, panicking, rushing.
0: Mm-hmm.
1: That is the idea of something being frantic.
0: Ah.
1: Like, you don't know what to do.
0: 약간 You're going crazy,
1: yeah,
0: right?
1: Yeah, you are, because there is an urgent situation. You're uh-huh. panicking, you're rushing, and you're going this way, and you're going that way.
0: Okay, so 일단 두 가지죠. 가장 중요한 거, honk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So honk한다는 게 원래는 자동차 경적을 울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mm-hmm. 또한 이렇게 거위가 울어대는 것을 honk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위는 quack, 코액이 아니라 그건 이제 오리였죠. 그렇죠?
1: Yes, that's right.
0: So 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말 말 그대로 빵빵하는 듯한 느낌을 mm-hmm. 주는 거고요. 그리고 frantic 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crazy한 느낌.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동시에 panic하는
1: It's
0: 그런
1: closer
0: 느낌.
1: To panic. Yes,
0: All right.
1: right.
0: So frantic 정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패닉에 빠진 상태의 honking 빵빵거림 혹은 거위의 울음. 이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Okay. 자,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어요. The barn ablaze 돼 있는 거. Ablaze 돼 있는 건 진짜 완전히 그냥 불에 타 있는 상황인 거죠.
1: It was on fire.
0: Right.
1: Yeah.
0: It was on fire. Mm-hmm. So 불에 막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렇죠. Owner가 그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안전하게 싹 대피시킨 거죠.
1: Mm-hmm.
0: So 여기서 보면 out of harm's way라고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여기 get이라는 거 씨랑 같이 썼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1: That's right. So harm's way, meaning out, they got them out of a dangerous situation.
0: Mm-hmm.
1: They are safe. And here, in this case, you know, it would be like usually when there's a fire, mm-hmm. you know, firefighters, like they go for the children, they go for the elderly, mm-hmm. you know, animals. Women, you know, mm-hmm. there's a certain procedure, right?
0: right?
1: And they try to get them out of harm's way.
0: Mm-hmm.
1: Get them out of this dangerous situation.
0: 그 대피, 위험한 곳으로부터 대피시킨다라고 할 때 mm-hmm. 이거 굉장히 덩어리 표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get someone, right? Get someone
1: yeah.
0: out of harm's way.
1: Move 라고, someone 아, out of harm's way.
0: Okay. Mm-hmm. So harm's way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해로운 길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That's it.
0: 여기는 가면 안 돼. 벗어나야 돼.
1: Yes.
0: 이런 느낌.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feathered hero saved the day in Texas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and discovered the barn ablaze, getting his family

0: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black도 아니고 pitch black이라고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0: It was pitch black inside, so I couldn't see a thing.
1: 아니, 아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자, slip through the cracks라고 얘기하면 틈새로 빠져나가다, 뭔가 놓쳐지다.
0: Oh, sorry. Your email must have slipped through the cracks.
1: 미안. 너의 이메일을 내가 깜빡하고 놓쳤나 봐. 그죠? 이메일이 뭔가 이렇게 갈라진 틈을 통해서 흐르륵 하고 나갔나 봐.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잠깐 커버했던 out of harm's way라고 얘기하면 위험을 피하여 혹은 안전한 곳에.
0: Let's get the kids out of harm's way first.
1: 일단 애들부터 안전한 데로 피신시키자. Harm's way에서 벗어나게 get 하자, 대피시키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특이하게 buckles를 쓴 케이스가 있었어요. 바로 buckles under something이라고 얘기하면 뭔가에 굴복하다, 무너지다.
0: The table buckles under all those heavy books.
1: 그 책상, 저 무거운 책들 무게를 못 견디고 주저앉겠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Unclaimed prize money. 이건 꼭 알아야죠. 미수령 상금입니다.
0: Check your ticket before the unclaimed prize money expires.
1: 상금 날아가기 전에 복권 확인부터 해봐. 이건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rantic honking은 미친 듯이 급박하게 빵빵거림입니다.
0: The frantic honking outside woke me up.
1: 네, 밖에서 난리법석으로 빵빵거리는 소리에 깨버렸어. Mm-hmm. 자, 강일중님이요. 아니, 거위 모사가 신의 경지. 굉장히 거위처럼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0: That's my job.
1: 자, 8792님이요. 오늘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아이와 보기 위해 왕복 2시간 거리 천문대에 티켓팅하고 저녁 먹고 나설 예정인데 구름이 껴서 조금 걱정되네요. 로또 당첨은 아니더라도 유성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0: Wow, exciting!
1: 진짜 멋진 것 같아요. Oh, 자녀분을 데리고 2시간 왕복을 왔다 갔다 그걸 보기 위해서.
0: Oh.
1: 멋집니다, 진짜.
0: I hope you get to have a nice view.
1: All right. So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SZA. It's Open Arms featuring Travis Scott.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Stay tuned.
2: When you do your best, you can, I told you. When you do your best, that's all you can do. You, me, and anybody else. So they always said, tell them.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 학창시절 체육시간만 되면 유독 가슴 졸이게 만들던 체력장 떠오르시나요? 이 미국 청소년들한테도요, 두려움과 추억을 동시에 안겨준 뭔가 통과 의례 같은 체력 특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주관식 퀴즈 드립니다. 문제 주세요.
1: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0: 체육시간.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시간?
1: 네, 정답이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PE라는 게 나왔죠?
0: Power English.
1: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You stole my line.
0: No, 체육시간,
1: it's not.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답도 좋고요. 다양하고 재미난 답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Yes.
1: Okay,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0: Reliving their gym class nightmares one sprint at a time.
1: 전력 질주 한 번에 학창 시절 체육 시간에 악몽이 떠오르네. 라는 기사입니다. 자, relive 한다는 것은요. 어떤 기억이나 경험 같은 것을 다시 겪다, 다시 체험하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스프린트는 그냥 단순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단거리 질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수십 년간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을 공포에 떨게 한 전설적인 체력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청소년 체력 증진 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자리 잡은 일명 페이서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요, 일종의 셔틀런, 왕복 오래 달리기처럼 일정한 박자에 맞춰 점점 더 빠르게 달리는 방식인데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걸 추억하는 밈이 유행하더니 급기야 어른들이 모여서 다시 이 시험을 치르는 이색 행사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 힘든 걸 왜? 네,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학창시절의 트라우마이자 추억인 이 시험,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요? 들어볼게요.
0: The PACER, which stands for 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is a fitness assessment in which participants run between two lines that are 20 meters apart. The laps are paced by a standardized beep track that gets steadily faster. The first time you don't make it across the line before the beep is a warning. The second time, you're out. The number of finished laps is your final score.
1: 페이서는 쉽게 말해 유산소 체력 측정 시험인데요. 20m 거리의 두 선 사이를 왕복으로 달리는 방식입니다. 속도는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는데 삐 소리가 갈수록 점점 빨라져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선을 못 넘으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바로 탈락이고요. 이렇게 성공한 왕복 횟수가 자신의 최종 점수가 됩니다. 와,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페이서는 공포다라는 말이 딱 많겠죠, 그렇죠?
0: Did you have this in high school?
1: 저는 하이스쿨, 미국에서 이제 하이스쿨 때 뭐 junior하고 senior 다니고 right. 이제 대학으로 간 건데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달려도 저 혼자 했을 수도 있어요.
0: You know,
1: 친구가 없으니까요.
0: I feel very old because when I was in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I clearly remember the PE class.
1: Okay.
0: We didn't have this.
1: I don't know if people are still doing this though.
0: I'm not sure.
1: 최근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밈이 만들어지고 뭔가 소셜 미디어로 퍼져서 뭔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하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는 따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0: Because you go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like this. I don't remember doing that.
1: 이제 없어졌나 봐요.
0: Okay.
1: 자,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 The PACER, which stands for 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is a fitness assessment in which participants run between two lines that are 20 meters apart.
1: 페이서라는 건 점진적 유산소 심폐 지구력 운동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 체력 측정 시험이에요. 참가자들은 20m 떨어진 두 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립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The PACER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PACER가 따로 뜻을 갖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뜻이 아니라 The PACER, which stands for 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엄청 기네요. 이것을 stand for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퀴즈를 미션을 드릴 때도 stand for가 나왔었어요.
0: Stands for, right. That's right. So, you know, it's long. It's too long. Mm-hmm. So there is an

0: acronym. Mm-hmm. So we just took the first letter and made a word, right?
1: Okay.
0: So when something stands for, it represents, it means.
1: It means, right?
0: Yes.
1: So 줄임말이라든가 어떤 기호 같은 게 나왔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는지를 얘기할 때 stand for something 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0: Remember, Sam, I asked you like,
1: right.
0: Oh, I thought your name was Mayu.
1: Uh-huh.
0: And you're like, no. Uh-huh. It stands for
1: Master Eugene.
0: Master Eugene. Yeah. So I was like, oh, okay.
1: Oh, yes. Uh-huh. 와, 그게 엊그제 같은데요.
0: I know.
1: Right. Okay, so stand for이라는 거 뭔가를 상징하다, 의미하다가 되겠고요. 어, 근데 도대체 그게 뭐를 줄임말인지는 알겠는데, it's a fitness assessment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표현을 더 알려주게 되죠. 뭐 20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Fitness assessment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0: So anytime you see the word assessment, it is another. It means evaluation.
1: Right.
0: Like they're checking to see how fit you are.
1: Okay.
0: How physically fit you are.
1: Mm-hmm.
0: If it's a language assessment, they're checking to see how proficient you are in a certain
1: 결국
0: language.
1: 결국 평가를 하게 되는 yes. 거네요. 당신이 몇 등급이다. 이 정도로 뭐 상위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So assessment. 이거는 access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Assessment. 이것은 evaluation처럼 평가를 얘기를 하고 당연히 fitness라고 얘기를 하면 체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력 평가.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 체력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이 막 팔굽혀펴기 몇 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제가 못 하던 거 있습니다. 자, 그거 fitness assessment이라는 거 체력 평가, 체력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쭉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in which participants run between two lines. 두 라인 사이를 달리는 거죠. That are 20 meters apart. 20m 떨어진.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laps are paced by a standardized beep track that gets steadily faster.
1: 달리는 속도는 정해진 신호음 트랙이 잡아주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더 빨라져요 라고 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문장입니다. 자, lap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바퀴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pace 됐다라고 하는 건 속도가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맞춰지냐면 점점 빨라지는 beep이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0: The first time you don't make it across the line before the beep is a warning. The second time, you're out. The number of finished laps is your final score.
1: 신호음이 삐 하고 울리기 전에 선을 못 넘어가면 첫 번째는 경고고요. 두 번째로 못 넘어가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성공한 왕복 횟수가 바로 자신의 최종 점수가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무서워요. The first time you don't make it across the line before the beep is a warning. 처음에 뭐뭐뭐뭐 못하면 그건 경고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make it across the line을 못하면이라고 나왔는데요. make it 한다는 건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0: That's right. It means to do something with a lot of effort, something
1: right.
0: that is difficult, and you make it across the line. So you're kind of crossing the line, but not just like. But you're like, and then trying to cross the line.
1: Right.
0: Yeah.
1: 그러니까 make it이라는 건 만들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내다죠.
0: Yes.
1: You made it.
0: Uh-huh.
1: I made it. 이건데요. Make it 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건 아실 거예요. Make it to 어디 이러면 어디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이런 뜻인데 to 어디가 아니라 across the line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그 결승선을 통과를 하다. 라는
0: That's
1: 뜻으로
0: right.
1: 바뀔 수가 있겠네요. 와, 근데 첫 번째 워닝인데 두 번째는 you're out이라고 했거든요.
0: Yeah.
1: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탈락하다.
0: 탈락!
1: 아, you're out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I'm out. 그럼 나 안 할래.
0: Yeah,
1: 이런 표현도 있죠.
0: Yeah, that's right.
1: Okay, 자, part one 다시 들을게요.
0: The PACER, which stands for 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is a fitness assessment in which participants run between two lines that are 20 meters apart. The laps are paced by a standardized beep track that gets steadily faster. The first time you don't make it across the line before the beep is a warning. The second time, you're out. The number of finished laps is your final score.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Here's Valley with Have a Good Summe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Reliving their gym class nightmares. One sprint at a tim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무더웠던 어느 날 아침 뉴욕 센트럴파크에 아주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20대 청년 조던 헤이버가 기획한 세계 최대 규모의 페이서 테스트 행사가 열린 건데요. 파티 초대 앱에 재미삼아 올린 모임 공지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센트럴파크의 넓은 잔디밭을 가득 채운 참가 자들은 학창 시절처럼 삐 소리에 맞춰 서로를 응원하고 경쟁하며 도심 한복판을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학창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승부욕 그리고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우픈 상황이 한데 섞인 그 역동적인 달리기 현장.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He had attracted enough young people to fill the width of Central Park's 15-acre sheep meadow nearly from end to end. The speaker beeped and they were off, first at a trot, then a jog, and within minutes, the field had been winnowed. A few dozen participants zipped between the lines as the rest of the crowd cheered them on.
0: 센트럴파크의 넓은 잔디밭을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울리자 다 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했지만 곧 속도가 붙으면서 순식간에 참가자들이 하나둘 탈락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선 사이를 뛰어다녔고 나머지들은

0: 나머지는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그게 또 한동안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Sure. Right? And for some of these people, they're like, oh, it's kind of a memory
0: yes.
1: that they're reliving.
0: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yeah.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굴뚝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몸이 막.
1: Yeah,
0: right.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e had attracted enough young people to fill the width of Central Park's 15-acre sheep meadow nearly from end to end.
0: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지 센트럴 파크에서도 축구장 몇 배 크기인 그 넓은 잔디밭 끝에서 끝까지 줄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Sheep Meadow라고 하는 게 여러분 Central Park를 가게 되면 뭐 나무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고 Field가 쫙 깔려 있는 잔디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Sheep Meadow라는 곳인데 영화에서
1: Perfect.
0: 보면 거기 막 앉아 있고
1: Picnics.
0: 일광욕도 막 태닝도 막 하고 그곳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Nearly from end to end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그곳을 사람들이 막 가득 메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길래. 와.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peaker beeped and they were off. First at a trot, then a jog, and within minutes the field had been winnowed.
0: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울리자 다들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느릿느릿 뛰다가 이내 조깅하듯 달리더니 불과 몇 분 만에 나고자가 속출하며 대열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 다 어디 갔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the speaker beeped. Right? 삐 하면서 사람들이 어? 이거야! 하면서 they were off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off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불이 꺼지거나 뭔가 안 좋은 뜻 같은데 yeah.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This is usually said when there's a race. Mm-hmm. Like especially like horse racing.
0: Uh-huh.
1: And they're off!
0: Oh, off they go.
1: Or maybe it's a car race.
0: Uh-huh.
1: And they're off! Like it's that sort of beginning you know, comment
0: okay.
1: that it has started and there they go.
0: 아, 우리가 얼핏 들으면 off니까 뭔가 안 좋은 건가? turned off 됐다는 얘기인가?
1: No.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off라는 게 이 지점에서 떨어져 나가!
1: Yeah, they're gone.
0: 이런 느낌이네요.
1: Yeah.
0: Okay, uh-huh. 그래서 they were off라는 말은 결국에는 출발했다, 뭐 달리기 시작했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페이스를 맞추려고 했나 봐요. First at a tro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tro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속보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Mm-hmm. 그러다가 약간 조깅 느낌으로 가다가 그런데 조금 지났더니 and within minutes the field had been winnowed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Uh-huh. It's an interesting spelling. W-I-N-N-O-W-E-D to winnow. Okay, to be winnowed means to be narrowed down.
0: Okay.
1: So basically, there were all these people,
0: mm-hmm.
1: and then all of a sudden, it just like it just became much less.
0: 1,00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50명이 됐어요. Yeah.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1: All right. So the mm-hmm. idea is that like the healthy, the mm-hmm. fit people remain, and the people who are not, they're out.
0: 아.
1: That is a feeling of something winnowing down.
0: 걸러진 거네요.
1: Yes.
0: 네, 저도 you know, winnowed 100% 당했겠네요. 네. So be winnowed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하나, 둘 탈락하여 줄다. 결국에는 진짜 걸러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A few dozen participants zipped between the lines as the rest of the crowd cheered them on.
0: 결국 몇십 명만 남아서 선 사이를 재빠르게 오갔고 떨어진 사람들은 옆에서 그들을 열렬히 응원해줬죠.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Mm-hmm. 자, a few dozen participants들이 zipped between the lin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이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mm-hmm. 왜 하필 zip을 썼을까요?
1: The idea of zipping, mm-hmm. especially when you're moving, means you're moving very quickly and you're doing it with very little effort. It's very light.
0: Okay.
1: You're so good.
0: Uh-huh.
1: You're so fast.
0: Uh-huh.
1: You're just zip, zip, zip, zip.
0: 거의 번개처럼 슝 하고 지나가는
1: yes.
0: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zip이라는 것 자체가 쌩 하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zipline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zipline을 타고 쭉 가듯이 선과 선 사이를 쌩 하고 오가다. zip between the lines가 되겠고요.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He had attracted enough young people to fill the width of Central Park's 15-acre sheep meadow nearly from end to end. The speaker beeped and they were off. First at a trot, then a jog, and within minutes the field had been winnowed. A few

0: Dozen participants zipped between the lines as the rest of the crowd cheered them on.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은 간단한 주관식 퀴즈입니다.
0: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 시간?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 시간?
1: 네, 정답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PE를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Let's listen to Shakira with Try Everything.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Reliving Their Gym Class Nightmares One Sprint at a Time. 전력 질주 한 번에 학창 시절 체육 시간에 악몽이 떠오르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서 테스트는요, 넓은 공간 없이도 짧은 시간 안에 수십 명의 심폐 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어서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애용해온 방식입니다. 특히 꼴찌가 끝까지 혼자 남아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못 뛰는 학생부터 먼저 탈락하게 만든 나름의 배려가 담긴 설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험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에게는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최대 심폐 지구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피할 수 없고요. 게다가 오전에 이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바로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이들에게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데요. 참가자들이 떠올린 그 시절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And any test to measure

0: Your maximum cardiovascular effort is bound to be uncomfortable. You would wake up and have a full breakfast, said Alex Nuida, 27, and then you would come to school for PE and run the whole thing. And then you'd go to math class, interjected Lavina Kalwani, also 27, about to vomit. Nuida said. These not entirely fond memories of that exertion and the droning audio track have turned the test's instructions into a meme online.
1: 심폐 기능의 한계를 특정하는 시험인 만큼 괴로운 건 당연합니다. 알렉스 누이닥 씨는 아침을 두둑이 먹고 등교하자마자 체육 시간에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라비나 칼와니 씨가 그러고는 바로 수학 수업에 들어갔다고 거들자 누이닥 씨는 토하기 직전 상태로였다며 덧붙였습니다. 이 힘들었던 기억과 단조로운 안내 음성은 현재 인터넷에서 하나의 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였으면 등교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등교하자마자 소화가 다 되거든요.
0: Oh, really? 네,
1: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0: I remember it was never a good idea to have PE
1: right.
0: first class
1: right.
0: or after lunch.
1: 맞아요. 가자마자 뭔가 gym 클래스가 있거나 아니면
0: yeah.
1: 뭐 점심 먹자마자 있으면
0: Cuz you know what PE you always have to run.
1: Right.
0: You always. I always remember running uh-huh. something.
1: 저는 사실 그거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저는 I hated the gym class cuz I didn't have any friends back then. So
0: Oh, you didn't have friends.
1: 공을 아무도 저한테 공을 던져주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 Sam, you're 네. breaking my heart.
1: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볼게요.
0: And any test to measure maximum cardiovascular effort is bound to be uncomfortable.
1: 게다가 심폐 기능의 한계를 측정하는 시험인 만큼 괴로운 건 당연합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뭔가가 bound to be uncomfortabl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ncomfortable은 당연히 뭔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앞에 bound가 돼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Something is bound to be 어쩌고라고 돼 있는 거예요.
0: So it's something that really has not happened but it's an inevitable.
1: Right.
0: It's like you cannot avoid it. So it's bound to be uncomfortable because just thinking about it, it's like, oh, it's for certain going to be uncomfortable.
1: 아, 이거는 불편하겠군.
0: Yeah.
1: 이건 100%군.
0: 군.
1: 이러면서.
0: Yes.
1: 그 생각해보면 bound돼 있는 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같이. 같이 묶여있으니까 이거는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uncomfortable하게 느끼는 건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전에는 이렇게 아마 해석이 안 돼 있을 텐데 아, 이 정도로 느껴주면 어떨까 싶어요. 뭐뭐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이런 뭔가 그 심폐기능의 한계를 측정하는 시험은 당연히 불편하기 마련이다.
0: Yeah.
1: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0: That's right.
1: Alright, 연결해 볼게요.
0: You would wake up and have a full breakfast, said Alex Nuida, 27. And then you would come to school for PE and run the whole thing.
1: 27세 알렉스 누이닥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자마자 체육 시간에 이걸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And then you'd go to math class, interjected Lavina Kalwani, also 27, about to vomit.
1: 네, 옆에 있던 동갑내기 라비나 칼와 씨가 칼와니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수학 수업에 들어가야 했죠. 누이닥 씨가 덧붙였습니다. 구토하기 직전 상태로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about to vomit 이라고 돼 있어요. About to do something, be about to do something은 about이 여러분들 대략이란 뜻이잖아요. Mm-hmm.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행동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0: Not yet.
1: 거의 하기 직전인 막 뭐뭐하던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0: Yes.
1: And then vomit 하는 건 당연히 구토하다라는 뜻인데 특히나 이 throw up보다 vomit을 쓰게 되면 뭔가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0: Yeah, that
1: right.
0: is true.
1: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se not entirely fond memories of that exertion and the droning audio track have turned the test's instructions into a meme online.
1: 이 힘들었던 기억과 특유의 단조로운 안내 음성은 인터넷에서 하나의 밈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these not entirely fond memories of that exertion. Exertion은 노력이나 분투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노력, 분투 막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하던 거 좋은 기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0: Yeah, that's right. And the way it's expresse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

Deep Dive Daily, Reliving Their Gym Class Nightmares, One Sprint at a Time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어릴 적 추억을 되짚으려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마라톤을 준비할 만큼 뛰어난 체력을 가진 참가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1위를 했겠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비싼 장비를 갖추고 뛰어도 이상하게 학창시절 본인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다고들 고백합니다.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냅다 달리던 그 시절의 혈기왕성은 이길 수가 없는 거겠죠.

0: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Cindy Kia, 25, also wasn't certain how many laps she had completed, but she was certain she was slower than in her school days. She said this came as a surprise, given that she was training for her second marathon, and the conditions back then were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We didn't even get to change clothes. We were just doing it in jeans and whatever shoes we had on, she said. Hats off to my younger self.
0: 신디 키아 씨 역시 학창 시절보다 확연히 둔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두 번째 마라톤을 준비할 정도로 체력이 좋은 그녀에겐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당시엔 환경이 훨씬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키아 씨는 말했습니다. 그땐 청바지에 그냥 평소 신던 신발을 신고 달렸어요. 그 시절에 나 자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때는 괜찮았지, 편했지. 아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1: Of course. I mean, right. when you're young, you can do anything.
0: Right.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막 넘어지고 막 그렇게 돼도 아 툭툭 털고 일어나요. Right. 어떤 영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소파에서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1: Okay.
0: 요만한 높이를.
1: Okay.
0: 그런데 갑자기 영혼이 되었어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 영상이 다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공감한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Cindy Kia, 25, also wasn't certain how many laps she had completed, but she was certain she was slower than in her school days.
0: 25세 신디 키아 씨 역시 자신이 몇 바퀴를 뛰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창 시절보다는 확연히 둔해졌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She said this came as a surprise, given that she was training for her second marathon, and the conditions back then were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0: 두 번째 마라톤 완주를 위해 훈련 중인 그녀에게는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예전 체육 시간의 환경은 달리기를 잘하기엔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She said this came as a surprise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조금 더 연결해서 볼게요. Given that she was training for her second marathon.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면 말도 안 하죠. 그렇죠?
1: Sure, right.
0: 그런데 given that 하면서 뭔가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녀가 두 번째 마라톤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대요. So 여러분들 given that 하고 뭔가를 쓰게 되면 뭐뭐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려하면 고려해 봤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this came as a surprise 라고 했는데 이 come as a surprise 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나요?
1: Well, yes, actually. You could say, she could say, oh, I was surprised, right? But she said it came as a surprise. Very similar. But when you do use the expression came as a surprise, there's more of a surprise. It's more unexpected. And sometimes even shocked.
0: Okay. So it was surprising. 이거보다 훨씬 강력하네요.
1: Yeah.
0: 나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게 서프라이즈로 나에게 다가왔어.
1: Yes.
0: 뭔가 시적이면서도 무섭거든요.
1: 다가왔어. Yeah.
0: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더 조금 효과를 주는 거죠. Okay. Something comes as a surprise라고 하면 진짜 직역을 하게 되면 놀라움으로 다가오다 결국 뜻밖이다. 그녀가 두 번째 마라톤을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것을 고려하면이라고 했고요. And the conditions back then were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뭐 몸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1: sure.
0: 그런 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느낌인데요.
1: Yeah.
0: 자, hardly ideal. Ideal 하다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이상적인, 그러니까 적합한이
1: yes.
0: 되지 않을까요?
1: Yeah. If something is ideal, you have the perfect circumstance, the proper environment, it is all that you want, it is there.
0: Okay.
1: Right?
0: That's ideal.
1: That's ideal. But here, of course, it's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So they didn't have that kind of circumstances or that environment or the clothes. And we'll find out in a bit why.
0: Okay. So hardly라는 단어는 이미 이 자체가 부정의 느낌을 좀 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0: 거는 이제 본인은 그랬단 얘기잖아요. 뭔가 옷도 못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무거나 신발이든 뭐든 간에 뭐 그냥 신고 있던 거 신고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본인에게 얘기합니다. Hats off to my younger self.
1: Yeah. Right. Okay. If you say hats off to someone, it means I have respect for you. I have admiration for you. And this is the idea of men who wore hats in the olden days. And you know, they would take off their hat and kind of like 인사. Right? So it is kind of showing a sign of respect.
0: 맞아요. So, 뭔가 그림이 가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자를 딱 벗어가지고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할 때 hats off. 근데 to 누구인데 my younger self이니까 나의 어렸던, 나의 젊었던 모습, 시절의 모습에게 경의를 표함.
1: That's
0: 그러니까 이거 약간 슬랭으로 해서 kudos to you, 뭐 kudos to 누구 이것도 될 수가 있겠죠. Okay, 좋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Cindy Kia, 25, also wasn't certain how many laps she had completed, but she was certain she was slower than in her school days. She said this came as a surprise, given that she was training for her second marathon. And the conditions back then were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We didn't even get to change clothes. We were just doing it in jeans and whatever shoes we had on, she said. Hats off to my younger self.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은 간단한 주관식 퀴즈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답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질문이 아까 전에 뭐였죠?
1: Yeah,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시간?
0: 체육시간 얘기를 할 때 PE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자, 정답은? 뭐였죠?
1: Physical education.
0: 그렇습니다.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정말 여러분이 그 뭐랄까 PE에 다양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하정님이 physical evaluation.
1: All right. 9091님, please enjoy.
0: 신수아님이요, peanut eating.
1: 김정민이 pizza eating.
0: 8133님이요, pain everywhere. 체육 시간 생각하면 여기저기 쑤셔요. 와.
1: I love that. Okay. 1254님 P면 perfectly exhausted 아닌가요?
0: 좋은데요. 20260 님이요. PE peak endurance 체력 테스트에 지구력이 중요하죠.
1: 6529 님 힘내. 힘들어도 언젠가는 pain ends.
0: 이은미 님이요. Power and easy writing.
1: Power and easy.
0: 너무 좋습니다.
1: I like that.
0: 자, 너무 좋은데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1254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7613님 physical education이요 하셨고요. 중학교 때 일본 국제학교 다녔는데 첫 체육 시간에 PE가 뭔지 몰라서 혼자 교실에 있던 기억이 나네요. 저보다 더 슬픈 기억인데요.
1: Oh, dear.
0: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everyone. Good
0: right.
1: job.
0: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the Walters with I love you so.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페이스로 체력 테스트 진짜로 부활시킨다더라?
0: 아니 진짜로 그 삐삐 소리 들리면 아 바로 내 다리가 안 돼 우린 여기까지야 이랬다니까.
1: 아, 나 그거 때문에 체육 시간 무서웠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0: 그치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볼까? 어떨 것 같아?
1: 하지마 너 걷다가 근육 파열됐다며.
0: 들었니?
1: 들었지. 아니 이거 무슨 소리예요?
0: 이거 실합니다.
2: You know, you told me to say this and I was like, what is going on? Did this really happen?
0: Yeah, it did. 왜냐면 제가 그 TV, 왁초보 영어라는 TV 우리 EBS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몇 천의 특집 뭐 이런 콘서트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그걸 그 노래 춤추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리허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종아리가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육 파열이 됐던 거예요.
2: My goodness.
0: 그리고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슬픈 이야기.
2: Oh my
0: 네, 무슨 운동하다
2: goodness.
0: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들어가다 그랬습니다.
2: Well, because you couldn't stop the show. You had, the show must go on.
0: Yeah, must go on.
2: Oh,
0: you
2: know. My dear.
0: So, 자, 아무튼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 대사였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2: Maybe I should work up the courage and give it a shot.
0: 자, 용기를 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가 courage. 나도 알아요. 그 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mm-hmm, 많아요. Mm-hmm. 단어를 아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 That's right.
0: 이걸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용기를 내다라고 하려면 도대체 무슨 verb를 써야 될까요?
2: So this is a great phrasal verb. Mm-hmm. Work up.
0: Work up.
2: The courage. Mm-hmm. So we are not born with courage.
0: Right.
2: Usually we have to kind of like find the courage and like go deep inside right. and try to get it out a little bit, right?
0: 그쵸?
2: So it is the kind of idea of just kind of like working up inside to finally have the courage.
0: 아, 그렇죠. 우리 누구나 용기를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으니까
2: no.
0: 그 안에 어딘가 용기 숨어 있을 거야 하고 yeah. find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ind courage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잖아요.
2: Yes.
0: 그렇죠?
2: Yes.
0: 용기를 뭐 찾아내다인데 자, 그걸 지금 우리 크쌤이 이렇게 막 하셨거든요. 손동작으로.
2: Yeah.
0: 끌어올려. 그렇죠. 용기를 끌어올려라고 하는 게 바로 워크업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뭔가를 워크업 하는 게 감정을 막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아,
2: That's right.
0: 아, 이런 식으로. So work up the courage라고 하면 용기를 내다고요. 참고로 work up the courage to do something.
2: Yeah.
0: 이렇게 하면 뭐 할 용기를 내다가 되겠죠.
2: Right. And one great example is like typical example is you know when guys they want to ask someone on a date.
0: Okay.
2: That takes a lot of courage.
0: Oh, yes.
2: It doesn't happen like in 1 hour or even a day.
0: Yes.
2: You have to work up the courage.
0: Work
2: it takes
0: up the courage.
2: Time.
0: 아, yeah. 막 자극하면서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So I worked up the courage to ask her out on a da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2: yes.
0: 한다든가.
2: Yeah.
0: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해서 용기를 낼 때 나랑 데이트할래 이렇게 영 목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표현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쌤이 이제 뭔가 부활 얘기를 해요. 와 페이서 체력 테스트 진짜로 부활시킨다더라 라고 했는데요. 뭔가를 다시 가져온다는 그런 부활시키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2: You know there's a formal word and it's

0: Resurrected.
1: Not resurrected.
0: But it is not. We don't use this. Right. That's right. Of course, in a very formal context, mm-hmm. you could. Mm-hmm. But really, the direct translation could be that. The more common and casual mm-hmm. Expression would be bring back.
1: Bring back.
0: Yeah.
1: Okay. So 여기서는 그 the pacer test를 bring back 한다며 라고 하면 결국 다시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시키다. resurrect 시키는 게
0: They're
1: 아니고요.
0: resurrect pacer? No, no, no.
1: No, no, no. 자, 그리고 이제 마유가 이런 말도 해요. 나 있잖아. 삐삐 소리 들리면 한마디로 들리는 그 순간에 나 완전히 막 다리가 난리가 났어. 라고 yeah. 하는데요. 자, 뭐뭐이자마자 혹은 뭐뭐인 순간 바로 강조하려면 어떡할까요?
0: Yeah. You could say the moment I hear mm-hmm. that, but you could also say the second I hear that.
1: The yeah. second, well, second the beep, yeah. the beeps went on or something.
0: Yeah. The second mm-hmm. I hear that beep,
1: uh-huh.
0: it freaks me out.
1: 바로 다리가 흐물거렸다. yeah. 이런 식으로 이제 the second or the moment or the minute.
0: The minute.
1: 뭐 mm-hmm. 하자마자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They're actually bringing back the pacer test.
2: Seriously, the second I heard those beeps, my legs were like, nope, we're out.
0: Ugh, I used to dread gym class because of that. Still, those were the good old days.
2: Mm-hmm. Maybe I should work up the courage and give it a shot. What do you think?
0: Yeah, you want to pull your muscle mm-hmm. again?
2: Well, I'm not going to do it, but...
0: Yeah, no. Mm. Stop. Mm.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0: Likewise, Maya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Jason Mraz. It's You and I Both.
1: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1: Bye.

0: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on this fine weekend.
0: The weekend is when we review.
1: Right.
0: 네, 주말에는 우리가 복습을 하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름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 우리 여름 하면 미국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하나요? Usually you go out a lot, right?
1: Yeah, a lot of times you do things that are outdoors, like ride bikes,
0: 자전거
1: go to
0: 타는
1: the
0: 거예요.
1: Park,
0: 공원에 가고,
1: go to the swimming pool,
0: 수영장도 가고,
1: have cookouts or picnics.
0: Cookout이라고 하면 밖에서 야외에서 요리를 하거나 뭐 피크닉을 하거나 barbecue party도 많이 하잖아요.
1: Mm-hmm.
0: 네,
1: right.
0: 특히 집에 보면은 미국 집들은 많은 경우 마당이 있잖아요. A lot of the houses have backyards.
1: Mm-hmm.
0: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backyard barbecue party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barbecue party 할 때 보통 뭘 많이 구워 먹어요?
1: Well, usually on the grill, you mm-hmm. have hamburgers, hot dogs, maybe chicken and steak, but definitely hamburgers and hot dogs.
0: Oh, 햄버거와 핫도그. 우리 잭쌤도 바베큐 잘 하나요? 그릴 잘 구워요?
1: 오, 오랜만이에요.
0: 아, 최근에 한 건 언제예요? Too long ago? 너무 오래됐나요?
1: Yeah.
0: 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미국에서는 야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 시즌에 가장 큰 행사를 하죠. The 4th of

0: of July.
1: Right.
0: 7월 4일이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날 불꽃놀이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미국 가시면 여름 활동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이제 바로 복습해볼까요? 자, 월요일에는 어떤 표현을 배웠나요?
1: On Monday, we learned it's so hot today.
0: It's so hot today. 오늘 정말 덥네요 라는 표현이었죠. It's hot 까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표현인데 so hot 정말 덥다 so를 넣어서 강조를 해줬고요. today 이렇게 시간도 뒤에 붙여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시면 82쪽 보시면 되고요. 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노트북이나 종이에 들리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2: It's so hot today.
3: I know. The sun is brutal.
0: 오늘 정말 덥네.
1: It's so hot today.
0: 네, it's so hot today. 기억나시죠? 그러게.
1: I know.
0: 네, 그러게 이렇게 동의할 때 나는 알아요 라는 의미도 되지만 네, 이렇게 동의할 때도 I know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햇빛이 너무 강해.
1: The sun is brutal.
0: The sun is brutal. 자, brutal 스펠링은요?
1: B-R-U-T-A-L
0: 그쵸. 그래서 brutal이라고 하면 너무 강한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무리해볼게요.
2: Let's go back inside.
3: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1: Let's go back inside.
0: Let's go back
1: inside. I-N-S-I-D-E.
0: 그쵸. Inside. 뭐 안으로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좋아.
1: Good idea.
0: 네,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뭐 이런 뜻이고요. 에어컨이 필요해.
1: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네, 빈칸에는
1: conditioning. C-O-N-D-I-T-I-O-N. ing.
0: 그렇죠. ing가 들어간 air conditioning이라는 표현이 여기 빈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의 대화 다 봤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t's so hot today.
3: I know. The sun is brutal.
2: Let's go back inside.
3: Good idea. I need some air conditioning.
0: Now let's move on to Tuesday.
1: Okay, Tuesday we learned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let's로 시작하고요. Get some ice cream이라는 표현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get 자체가 뭐 먹다, 가다, 먹으러 가다 뭐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먼저 앞부분 듣고 올게요.
3: I'm melting out here.
2: Let's get some ice cream.
0: 나 여기서 녹아버리겠어.
1: I'm melting out here.
0: I'm
1: melting. M-E-L-T-I-N-G.
0: 네, melt가 녹다이고요. 지금 녹고 있는 중인 것 같아이기 때문에 ing 형태로 썼습니다. Out here는 이 바깥에서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1: Let's get some ice cream.
0: 네, 이 표현이 바로 핵심 표현이었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Let's get some ice cream.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2: Of course, chocolate.
0: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1: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0: I was
1: gonna. G-O-N-N-A.
0: 네, 요 표현은 뭐 사전을 찾아보면 있긴 하지만 문어체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1: 맞아요.
0: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going to를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I was gonna, I was going to 다 똑같은 표현이죠. 뭐뭐

0: 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Say the same thing. 같은 것을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무슨 맛? 요거는?
1: What flavor?
0: 빈칸에는?
1: Flavor. F-L-A-V-O-R.
0: 그렇죠. So flavor. F 발음과 V 발음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당연히 초콜릿이지.
1: Of course, chocolate.
0: Of course.
1: Chocolate. It looks like chocolate. C-H-O-C-O-L-A-T-E.
0: 맞아요. 조금 late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Choco, C-H-O-C-O-L-A-T-E. 그렇게 스펠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의 대화도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I'm melting out here.
3: Let's get some ice cream.
2: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3: Of course, chocolate.
0: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1: Okay, Wednesday's expression was, I need to cool down.
0: 자, I need to cool down. 여기서 down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더위 좀 식혀야겠어요 라는 말이었죠. 더울 때도 쓸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도. 열이 나잖아요,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열을 좀 식혀야겠어요 라는 말로 I need to cool down 쓸 수 있어요. Then what about when you have a fever? 열이 날 때도 쓸 수 있을까요?
1: Sure.
0: 네, 열이 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에 실제로 열이 났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럼 수요일에 우리가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3: I need to cool down.
2: There's a fountain nearby.
0: 더위 좀 식혀야겠어.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이 표현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근처에 분수가 있어.
1: There's a fountain nearby.
0: There's a
1: fountain. F-O-U-N-T-A-I-N.
0: 그렇죠. Fountain이 바로 분수라는 뜻이고요. Nearby가 근처에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뭐뭐가 있어 라고 할 때는 there is 뭐뭐. 하나를 얘기할 땐 there is죠. 그리고 분수가 하나라서 a fountain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2: You read my mind.
0: 그럼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를 사자.
1: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0: 자, 일단 그럼 거기에 가자까지만 하면
1: Let's go there.
0: 빈칸에는
1: there, T-H-E-R-E.
0: 그쵸, let's go there.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사자.
1: And get a cold drink.
0: Get a
1: cold, C-O-L-D, drink.
0: 그쵸, 그래서 cold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let's 뭐뭐 and 뭐뭐라는 요 형태도 잘 보시면 돼요. 원래는 let's의 문장 두 개인데 붙이면서 let's는 한 번만 써준 거라고도 말씀드렸었죠. 내 마음을 읽었네.
1: You read my mind.
0: 빈칸에는
1: read, R-E-A-D.
0: 네, 스펠링은 똑같지만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읽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You read my mind가 아니고 you read my mind. 왜냐하면 이미 읽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은 내 마음을 읽었네. 영어로는 you read my mind. 뭐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을 합니다. 수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3: I need to cool down.
2: There's a fountain nearby.
3: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2: You read my mind.
0: Let's move on to Thursday now.
1: Okay, Thursday.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뭐뭐는 뭐뭐를 피하세요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stay out of the sun이니까 햇빛을 피하세요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또 대화를 들어볼게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3: I'm heading out for a jog.
2: Stay out of the sun.
3: It's fine. I have my hat.
0: 조깅하러 갈 거예요.
1: I'm heading out for a jog.
0: I'm

0: Heading. H-E-A-D-I-N-G.
1: 네, head out 라는 표현이 나가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I'm heading out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g 형태 꼭 써줘야 되고요. For a jog. 요 표현이 조깅을 하러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I'm heading out for a jog. 나 지금 조깅하러 나가고 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내가 햇빛을 피해요 라고 말했어요.
0: Stay out of the sun.
1: 네, stay out of the sun. 이게 목요일에 배웠던 핵심 표현이었네요. 그쵸? 햇빛을 피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또 이어서 뭐라고 했는지 또 들어볼까요?
2: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1: 괜찮아요.
0: It's fine.
1: 네, it's fine. Fine이 괜찮은의 의미도 있죠. 모자 있잖아요.
0: I have my hat.
1: 네, 빈칸에는?
0: Hat, H-A-T.
1: 네, 우리 잭쌤이 쓰고 있는 hat네요.
0: 네.
1: 네. 그래서 여기서 모자가 있잖아요 라고 우린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there is a hat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모자가 있습니다. 물건이 있다 라는 말이고 나에게 모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I have my ha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좋아요.
0: Good.
1: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1: 자, 두 개의 빈칸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0: Don't forget, F-O-R-G-E-T.
1: 네, 그래서 don't forget to 뭐뭐는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뒤에 빈칸에는
0: Don't forget to drink plenty, P-L-E-N-T-Y.
1: 네, plenty, 많은 양의 뭐뭐라고 할 때 plenty of 뭐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plenty of water는 많은 양의 물, 뭐 충분한 양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많은 양,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목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3: I'm heading out for a jog.
2: Stay out of the sun.
3: It's fine. I have my hat.
2: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1: Now we're moving on to Friday.
0: Okay, Friday, the last day of the week, we learned summer goes by so fast.
1: Summer goes by so fast. 여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goes 혹은 복수일 때는 go by so fast 라는 패턴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죠. 대화 역시 들으면서 앞부분 빈칸 채우기 먼저 해볼게요.
2: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3: No, summer goes by so fast.
1: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0: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1: 그쵸. Can you believe? 이렇게 시작하면 믿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It's already mid-August 라고 하면 벌써 8월 중순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can you believe 뒤에 문장을 붙여서 벌써 8월 중순이라니 믿어져? 라는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8월이란 단어 어떻게 된다고요?
0: It's August, capital A, U-G-U-S-T.
1: 네, 우리 월은 다 대문자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capital A, 대문자 A로 시작하고요. mid, 이게 이제 중순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죠. 정말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가.
0: No, summer goes by so fast.
1: 네, can you believe, 믿을 수 있니? 아니, 믿을 수 없어의 의미로 no,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금요일의 핵심 문장인 summer goes by so fast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Let's make the most of it.
3: Agreed. Any plans?
1: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0: Let's make the most of it.
1: Let's make the
0: most, M-O-S-T.
1: 네, 최대한 즐기자니까 most가 왔죠. 여기서 it은 summer를 대신해서 쓴 거고요. 그래서 여름을 최대한 즐기자라는 의미로 Let's make the most of it 이렇게 말을 했죠.

0: 그러자.
1: Agreed.
0: 네,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agreed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무슨 계획 있어?
1: Any plans?
0: 네, 계획들이 있니라는 의미로 plans를 했는데 스펠링은요?
1: P-L-A-N-S.
0: 네, S 꼭 붙여주세요. 금요일의 대화도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2: Can you believe it's already mid-August?
3: No, summer goes by so fast.
2: Let's make the most of it.
3: Agreed. Any plans?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복습을 다 해봤는데요. 모든 게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습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편하신 시간에 복습하실 수 있고요. 또 생생 대화문이라고 대화문만 따로 모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1: Wow, review goes by so fast.
0: I know, right?
1: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자키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Welcome to the weekend review.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한 주가 벌써 후딱 지나가서 벌써 리뷰할 시간이 됐네요.
1: Time flies.
0: 네. Yeah. 자, that means we had so much fun together.
1: That's right. 네. This past week was I felt like I was becoming beautiful.
0: Oh.
1: Getting
0: even
1: my hair
0: more beautiful,
1: even
0: you mean?
1: More, even more getting my hair done, getting my, you know, facial. I feel incredibly refreshed and beautiful.
0: 아, 네, 좋습니다. 워낙 뭐 알흠다우시기 때문에.
1: No,
0: 네.
1: no, no.
0: 자, 지금 이제 그 미장원도 갔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상했다라는 말도 있었고, 머리 모양을 바꿔보자, 또 층을 내보자라는 말도 있었고, mm-hmm. 또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얘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Mm-hmm. 자, 한 주 동안 많이 또 말하기 연습하셨죠?
1: That's right.
0: 자,
1: I hope
0: 이번
1: so.
0: 주, 네, 그럼요. 자, 이번 주 내용 함께 복습해 보시죠. 자, 80쪽에 보시면 일단 헤드라인이 나와 있고, 아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타이틀이 나와 있고요.
1: 이제 뭐 헤드라인이죠.
0: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1: 네. 네.
0: 자, 81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네. 자, 10일 월요일 내용 기억하십니까?
1: Mm-hmm.
0: 자, 이때는 머릿결이 최근 들어 많이 건조해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고데기를 사용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Curling iron.
0: Curling iron이 되겠습니다. 이거 okay. 아이롱이라고 어르신들은 아이롱. 많이 얘기하셨어요. 자, iron이라는 게 원래 다리미라는 뜻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curling iron이라고 하니까 컬을 만들어주는 iron, 즉 고데기를 말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Curling iron.
0: 그렇죠. 그래서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다.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1: Mm-hmm.
0: 네, hair가 dry하다는 말로 나오고
1: right.
0: curling iron이란 말 있고 damaging, 뭐 damage라는 단어도 나왔었습니다.
1: If we began by saying, oh, my hair.

0: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1: 그렇습니다.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자, lately 하면은 최근 들어 꽤 오랫동안 이런 말이 lately가 된다고 하죠.
0: Right.
1: 자, my hair is dry라고 해도 되는데 그건 단정적으로 내 머리가 혹은 모발이 굉장히 머릿결이 건조해요 라는 말이고 건조하게 느껴져요 라는 말은 my hair feels dry가 더 적절하다는 거죠.
0: Yeah, my hair feels dry.
1: 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My hair feels really dry lately.
3: Have you been using a curling iron often lately?
2: Almost every morning before work.
3: That could be causing some damage.
2: Yeah,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1: 네, 그렇습니다. Mm-hmm. 자,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앞으로는 이 열 사용을 좀 줄여야겠어요.
0: 뭐뭐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1: 네.
0: I should use less heat 보다는 mm-hmm. I guess.
1: 아.
0: 그렇게 하면 좋겠네. I guess 라는 표현 많이 쓰죠.
1: 그렇죠. Yeah. 그냥 I should 하면은 제가 꼭 해야 되겠어요.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I guess I should 하면 제 생각엔 줄여야겠네요 정도의 그런 어감 차이가 되겠네요.
0: Right, 네. exactly.
1: I guess I should. 자, 아무래도 제가 그래야겠죠? I guess I should. 그 다음에 use less heat. 그러니까 use more heat 하면은 이 열기구 사용을 더 늘린다는 말이 되고 use less heat라고 하면 열 사용을 줄인다라는 말이 됩니다.
0: Right.
1: 네.
0: Use less heat.
1: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응용 문제 우리 1번 해볼까요, 선생님?
0: Okay.
1: 제 머리카락이 이제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0: Oh, my hair feels softer now.
1: 네. My hair feels softer now. 자, soft 하면은 부드러운. The softer, 더 부드러운. 자, 그렇게 느껴진다. Feel softer라고 하네요.
0: I guess you use your conditioner really well.
1: 아, 그렇다.
0: 우리말로 린스라고 하는데
1: 네네네.
0: 영어로는 conditioner, right?
1: 네, 맞습니다. 네. 근데 conditioner는 꼭 모발에만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선생님?
0: Oh, really?
1: 네, you should only apply to your hair only.
0: Only on your hair?
1: Not on your scalp.
0: Oh, but it touches my skin.
1: 아, 그렇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
0: Gotta be careful.
1: 나 알고 있어요.
0: Oh,
1: 그게
0: I'll be
1: 이제
0: careful.
1: 린스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뭐였죠? Conditioner.
0: Conditioner.
1: 네, yeah. 근데 모발도 그렇고 두피에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별히 고안된 것이 바로 그거는 트리트먼트가 됩니다.
0: 트리트먼트. I'll use both.
1: 네. 정말요? 대단한 정성.
0: Mm-hmm.
1: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내용 함께 하셨습니다.
0: Okay.
1: I guess I should use less heat 보셨고요. 이제 화요일 11일 내용으로 가볼까요?
0: Tuesday.
1: 네. 이날은요. 제 미용실에서 지금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0: You know, I'm thinking
1: right?
0: about changing.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1: Right. So she's asking or he's asking.
0: Yes.
1: 이제 물어보는 거죠, 먼저. 오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가요? 라고 할 때 혹시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라는 말로 Are you thinking about?가 있었습니다.
0: Are you thinking about?
1: Are you thinking about
0: changing your hairstyle?
1: 네,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네, 이게 사실 영어로 된 걸 해석을 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0: Right, right.
1: 지금 당신의 헤어스타일을 오늘 바꿀 것을 생각 중입니까?라는 말이지만 이걸 언제 쓰느냐를 알고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싶을 때 Are you thinking about? 다음에 ing를 붙이면 됩니다.
0: 여기서 한 단계 더
1: 네.
0: 제가 많이 듣는 게
1: 네.
0: What do you think about?
1: What do you think about?
0: What do you think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1: 맞아.
0: 그쵸?
1: 그 말은 일단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라고 강하게 제안하는 게
0: 바꾸는 게 어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하면은 말 그대로 보면은 그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라고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바꿔보시죠.
0: You're recommending, you're suggesting. 바꾸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렇죠?
1: 네.
0: Hey, what do you think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1: What do you think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 뜻으로.
0: 저는 약간 고집이 있어서
1: 네.
0: It's okay. I'm okay.
1: I'm okay. I'm good. I'm
0: 저
1: good.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괜찮아요. 뭐 어떻게 바꿔보라고 해요?
0: 그러니까 I don't know. Like sometimes like, oh, you should grow your hair out.
1: Oh, you should or grow your hair out.
0: 최근에는 oh, you should do a perm or get a wave. I'm like, I don't know.
1: Oh, you don't need that.
2: You have some curling iron.

0: I have natural curls now.
1: 어,
0: natural wave.
1: 네.
0: 나이가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웨이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Yeah, my dad's 어. like that.
1: 어머
0: yeah.
1: 신기하다. Yeah. 보통 웨이비했던 것도 쭉쭉 펴지는데.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쭉쭉 이렇게 플랫한 게 좋긴 한데.
1: 벤자민이에요,
0: 벤자민. Going backwards.
1: 네. 그렇게 시간이 거꾸로 가나요? 오, 시간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곱슬곱슬해진다고. 아이고, 하여튼 자 11일 화요일 내용입니다. 대화 들어볼게요.
2: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3: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2: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3: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2: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1: 네, 자 레이어를 하게 되면 참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할 때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라는 말이 있었죠.
0: Yeah,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1: 네,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그러니까 look nice 하면은 좋아 보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요.
0: You can also say look good on you.
1: Look good on you.
0: Oh, layers would look good on you, boy.
1: Layers would look good on you. 아, 그래요?
0: Right.
1: I'll give it a try sometimes.
0: Give it a try.
1: 네, 한번 언젠간 해볼게요.
0: Yes.
1: 자, 여기서는요, 그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저는 전에는 레이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I've never tried 뭐뭐 before 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0: Yes. 자, I've never done this before.
1: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말이죠. 이제 응용 문제 해볼까요?
0: Okay.
1: 우리 1번 해볼까요?
0: Okay.
1: 혹시 파마 하실 생각 있으세요?
0: Are you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1: Are you thinking about getting a perm? 역시 이것도 아까 우리 주지 선생님 말씀처럼 making a suggestion. 그렇죠?
0: Making a suggestion.
1: 그렇죠. 어떤 제안을 하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0: Sure.
1: Are you thinking about getting a term? A perm? 하면은 a perm?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뭘 알고 저렇게 말해? 싶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결국 이 말은 파마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살짝 권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0: Sure.
1: 네. 자, 11일 화요일 내용이었습니다.
0: Great.
1: 자, moving on to Wednesday's dialogue.
0: All right.
1: On page 83. 83쪽이 있는데 이분은 이번엔 이제 피부 관리실을 온 거예요.
0: 네. We're talking about skin care now.
1: Skin care.
0: Skin care.
1: 네.
0: Getting a facial.
1: Getting a facial. 그렇죠.
0: That's right.
1: 근데 이렇게 facial을 하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피부 관리실이란 말을 하는데
0: okay.
1: 영어로는 spa라고 할까요?
0: We generally go to a spa to get the full body treatment, especially your face.
1: Yeah. 그걸 facial spa, 뭐 body spa 이렇게 나누진 않죠?
0: Generally, we just call it a spa.
1: Spa.
0: Within a spa, you can get both.
1: 어.
0: Yes.
1: 옛날엔 생각할 때 스파라고 하면 무슨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0: 그 옛날엔 목욕탕 개념이 좀 더 강했죠.
1: 네.
0: 스파 하면 그렇죠?
1: 그렇죠.
0: Like a, you can get like a, there's a bathroom there, bathtub there. It's like a public bathhouse. 옛날에는.
1: 어.
0: Now it's more specialized.
1: 아.
0: Getting a massage, getting your face, right?
1: Sometimes you could take a bath too.
0: Sometimes, okay.
1: Really, with some rose, 그 뭐지?
0: Petals.
1: Petals.
0: That's right.
1: 그 장미꽃 입 갖다 이렇게 띄워놓고 막 그런 데도
0: right.
1: 있대요. 얘기만 들었는데.
0: You're talking about a fancy spa.
1: Fancy
0: That's
1: spa.
0: Right.
1: 그렇죠. 그걸 이제 spa라고 보통 말하게 되죠.
0: Mm-hmm.
1: 자, 여기서는요. 가끔 얼굴이 빨개지고 피부가 쉽게 이렇게 그 좀 자극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로 irritate란 말이 나왔습니다.
0: Oh, my skin gets irritated. Irritated
1: 그렇죠.
0: really easily.
1: 네, 그러니까 스킨이 내 피부가 막 성을 내 막. 그래서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피부가 쉽게 예민해져서 막 이렇게 성나듯이 막 뭐가 두드러기 나기도 하고.
0: 짜증 내는 거죠.
1: 네, 피부가 짜증을 낸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0: That's right.
1: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3: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2: That makes sense. My face turns red sometimes.
3: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2: Okay, I'll give that a try.
1: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감성 피부에는 좀 더 순한 제품을 저희가 추천해 드려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0: Right.
1: I'd recommend something
0: gentler.
1: Gentler.
0: Gentler.
1: 그렇죠. 좀 젠틀한, 신사적인 이란 말은 결국 부드러운 이란 뜻이 된다는 거죠.
0: Something gentler
1: 네.
0: for sensitive skin.
1: For sensitive skin. 그렇습니다.
0: Right.
1: 자, 응용 문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2번 한번 같은 맥락에서 해볼게요.
0: Okay.
1: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력이 더 좋은 것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릴게요.
0: I'd recommend something richer for

0: dry skin.
1: 네, I'd recommend. 저 같으면 추천을 하겠습니다. I would recommend. 인데 보통 이걸 좀 빠르게 발음해서 I'd recommend. I'd recommend. Mm-hmm. 그다음에 something 어떠어떠한. 예를 들어서 something expensive 하면은 비싼 거. 그리고 something not so expensive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Something richer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그 보습력이 좋은 거라는 right. 뜻이 됩니다.
0: If something is rich, it has a lot of things that make your skin more, I guess, bright,
1: nourished,
0: more nourished, more moist, something that really affects your skin better.
1: Right. Yeah. 그렇죠. 뭐가 많이 들어갔어 그 안에.
0: Rich.
1: 그래서 yeah. rich하다고 하잖아요.
0: Food can be rich.
1: Oh.
0: Yeah. So if food is rich, it has so much like you know nutrients, but it usually something like fatty food.
1: Oh.
0: It's so rich and thick.
1: 아. Right. Yeah. 그 커피, 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 우리나라의 맞다. 커피 광고를 영어로 옮기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래서 풍부한 향, 이런 말로 rich 뭐 flavor, 뭐
0: rich 풍부한
1: 맛, aroma도
0: rich
1: 있었고
0: aroma. That's 네, right.
1: 그게
0: yeah.
1: rich를 쓰더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0: Rich with flavor.
1: 그렇죠. Something richer for dry skin. 그러니까 조금 건조한 피부에는 something richer, 좀 더 보습력이 이렇게 보강된 그런 yes.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라는 mm-hmm. 말이 있었습니다. Rich 이렇게 쓴다는 거.
0: That's right.
1: 네, 자, 이제 목요일 대화를 얼른 가죠.
0: Let's go to Thursday.
1: 네, 13일 대화 바로 84쪽에 있습니다. Mm-hmm.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서 자리에 누웠어요. 보통 얼마나 이 관리가 오래 걸리는 지를 묻고 있고요.
0: Right.
1: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정도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자, 영문으로 들어보시죠.
2: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3: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2: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3: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2: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네. 자, okay. how long does 뭐뭐뭐 take 하면은 뭐뭐뭐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라는 말이잖아요.
0: Yeah,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1: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자, yes. 피부 관리, 보통 이제 얼굴 피부 관리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mm-hmm. 그거 그냥 a facial 혹은 the facial 이렇게 말하죠.
0: Yeah, how long does the facial treatment usually take?
1: 그렇죠.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정도요?
0: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1: From start to finish. 이 말을 먼저 해도 된다고 하셨죠, 그때?
0: That's right.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1: 그렇죠. From start to finish, 처음부터 끝까지요? 1시간? About an hour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Yes.
1: 네, 자 사실 이 treatment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말로 this treatment 그다음에
0: should help a lot.
1: Should help a lot라고 해서 사실 제가 많이 좀 피곤한 상태라서 쉬고 싶다는 말을 했더니 그렇다면 이 시술이란다 이 관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도움이 될 거다. Should help a lot. 이렇게 말했습니다.
0: Excellent.
1: 네. 자, 응용 문제 1번 해볼게요.
0: Mm-hmm.
1: 자, 내가 지금 conference, 총회에 갔습니다.
0: Okay.
1: 그 총회가 대개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0: How long does the conference usually take?
1: How long does the conference usually take? 라고 right. 하시면 되겠습니다.
0: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1: 혹은 How long is the conference? 이렇게 물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Very simple.
1: 그러니까
0: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아주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는 그렇게 How long is the conference? But you want to ask a little bit more specific question. How long does the conference usually take?
1: 아.
0: I want more detailed answer.
1: 그렇구나. Yeah. 그러니까 How long is 하면은 좀 크게 봐서
0: right.
1: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가깝고요.
0: That's right.
1: 자, how long does 뭐뭐 usually take? 였습니다.
0: Mm-hmm.
1: 자, 이제 마지막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0: Okay.
1: 자, 그 갈색 염색이 생각보다 좀 빨리 빠졌네요. 염색을 했던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0: We learned that word fade.
1: Fade.
0: Like the color faded a little faster
1: 맞아요.
0: than expected.
1: 그러니까 색깔이 좀 생각보다 빨리 빠졌다라고 할 때 the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바로 맨 처음 문장이 되겠군요.
0: Mm-hmm.
1: 자, 대화 들어보세요.
3: The brown color faded a little faster than expected.
2: Yeah, especially near the ends.
3: Using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2: I didn't know shampoo made such a difference.
3: It actually helps protect the color longer.
1: 네, 자, color-safe shampoo can help with that. 이런

0: 말이 있었는데
1: oh, yeah.
0: color safe shampoo. 그러면 컬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샴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지금 염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0: 네.
1: 이거 보호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지금 어렵게 지금 금발로 내가 바꿨는데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샴푸가 color safe shampoo.
0: 선생님 yeah. 그 말씀하셨으니까 yeah. 생각이 나는데 금발로 하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Really?
0: 네. Blonde would look on you. Look good on you.
1: I don't think so.
0: You never know until you actually give it a try.
1: 그쵸. You never know.
0: 네. 모르죠 그거야. 자 여기서는요. color safe shampoo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1: Right.
0: 자 응용 문제 해볼게요.
1: Okay.
0: 1번 해볼까요? Mm-hmm. 책의 끝 부분으로 갈수록 더 재밌어져요.
1: It gets more exciting near the end of the book.
0: 네. It gets more exciting near the end of the book. 이 책의 끝에 가까이 가면서라는 말이 되겠어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밖에도 응용 문제 저희가 두 개 중에 한 개씩만 해봤거든요. Mm-hmm. 교재를 참조하셔서 끝까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English.
2: Muoshite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펭귄은 왜 남극에 살까? 펭귄도 추위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제 펭귄들은 집단으로 뭉쳐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극에서 사는 이유. 그건 바로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오가는 바다새들. 그들을 두고 인간은 흉조라 생각하고 마구 사냥을 했죠. 그 결과 수많은 펭귄과 바다새들이 목숨을 잃었고 남극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손에 살 곳을 잃고 밀려나는 동물들. 그들에게 혹한의 땅을 추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시각장애 친구들과 메뉴를 고를 일이 많다 보니 어느새 그들만의 안전한 선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은 짜장면이나 짬뽕, 파스타처럼 그릇 하나에 온전히 담긴 음식들을 선호한다. 도움받는 게 미안해 선택지를 좁히는 것이다. 이를 잘 아는 나는 일부러라도 반찬 가짓수가 많은 한식집으로 친구들을 이끈다. 익숙한 맛 대신 다채로운 미식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어서다. 보글거리는 찌개와 여러 접시가 놓인 식탁 앞에서 나는 반찬 접시부터 다닥다닥 붙여놓는다. 그런 다음 친구의 손을 잡고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톡톡 건드리며 좌표를 입력해준다. 자, 시계 방향으로 시금치, 계란말이, 김치야. 그러면 친구들은 공간과 거리감을 기억했다가 젓가락을 뻗어 맛을 즐긴다. 서수연 작가의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my friends.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니 스팀슨의 프렌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어떤 책에서 펴낸 우리나라 첫 음성 해설 작가이자 성우인 서수연 작가의 책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수요일 문장 카펫은 잠시 후 2부에 시작될 초대석의 예고편 같은 것인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잠시 후 2부에 우리 초대석에 서수연 작가님 오실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은 표지부터 특별해요. 책 날개를 살짝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 QR코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책을 이 표지부터 음성 해설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와 너무 놀라운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몰랐던 얘기가 그러나 우리 곁에 오랫동안 계속 거듭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있어온 세계가 이 책 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 해설 작가 1호시기 때문에 들려주실 얘기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책을 읽고 더 기대감이 커졌는데 잠시 후 북카페에 오시면 많이 질문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장영은님은 직원 중에 언어장애인이 있어요. 그 직원이랑 대화하려고 수어를 배웠어요. 언젠가 장애인 봉사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대화하고 싶어서 수어를 배우셨다라고 하시는 거 그 마음이라면 정말 아마 오늘 2부에서 나눌 얘기들 그리고 이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 보시면 더 크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은님은 바로 행동을 또 하셨네요. 너무 놀랍습니다. 서창미님 오늘 문장카펫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참 예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까지 이 책은 다 어떻게 그 얘기들을 또 전달하는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책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민호님, 지금 이제 여행 중에 생일 축하 사연도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시각장애 2급이라 모시고 다닐 때마다 계단, 문탁, 경계석 등 바닥 재질의 변화를 말로 이야기해서 알려드려야 하는데 오늘 문장카펫 어떤 상황인지 공감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수히 생략되는 그 정보들을 말로 음성으로 다시 전달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고귀한 일인가를 또 느낄 수 있었고 여기에 또 이게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중에 전달이 돼야 한다면 시간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 음성 해설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또 너무 뒤에 후 해설로 따라 붙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화면과 좀 일치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대사를 막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시간 제약도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또 그 안에서 최대한의 전달을 하면서 이 제약을 극복하셨는지 그 과정이 고군분투가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책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초대석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인님. 고님, 저희 경기도 화성에서 해운대로 휴가 가고 있어요. 도착까지 1시간이 남았네요. 늘 평일에 혼자 북카페를 들었는데 오늘은 두 딸과 내 식구가 차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엄마의 최애 프로그램이라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중2 선율, 그리고 초4 선의, 그리고 우주 최고 남편. 항상 고맙고 사랑해. 꼭 소개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지금 듣고 계실까요? 이차 안에서 이 라디오 들을 때는 정말 이게 그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지 더막 귀에서 속삭여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데, 아, 이 지금 이내 식구가 다 그런 차 안에서 북카페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전율이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어떤 표정일지. 아, 이 사랑, 엄마의 사랑 전달이 됐겠죠? 정말 좋은 그 휴가, 해운대의 바다 많이 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엽서가 얼만큼 왔는지 또이 우체국에 약간 참새 방앗간 가듯이 이렇게 먼저 들러봤습니다. 그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만큼 네 정말 몇 장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방송 후에 더 많이 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4일까지, 금요일까지 도착분인데 아마 14일 도착분을 확인하는 시간은 17일 월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까지 이제 약간 열어두겠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14일날 정말 저녁 6시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난 이미 글렀어. 이미 마감 기한이 지났어 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게 열려 있다는 거 살짝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하시고요.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북카페 굿즈 그리고 카페인 굿즈까지 있습니다. 소개는 다 해드렸는데 카페인 굿즈는 또 사진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리사 오노의 스마일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의 델리케이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았나요? 저는 진짜 저번 일요일부터 약간, 와, 진짜 가을이 오는구나. 날씨가 이 여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체감했는데, 오늘은 진짜 아침에는 좀 찬바람도 막 불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그렇고. 9339 쓰시는 카페이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더위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알것 같아요. 감당 가능한, 아 그래 요 정도는 여름의 영역이야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수 있을 법한 그런 날씨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보고 오는데 모자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도 좋고요. 엽서들 보려고 보라 켰어요 하셨습니다. 모자가 날아가도 좋아. 바람이 분다면 하는 마음 느껴져요. 엽서 지금 제 뒤로 보이실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카페인 분들 북카페 스튜디오 보실 수도 있는데 제 뒤로 이제 엽서가 이렇게 막 널려 있습니다. 제가 자꾸 널려 있다는 게 이제 빨래 널어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죠? 마치 전봇대에 앉아 있는 참새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건게 아니고요. 어제 이제 일부만 이렇게 좀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도착한 엽서는 주소 부분만 북카페 주소 부분만 찍어서 올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거 네 글씨 같은데 하시는 거 발견하시는 재미도 느껴주시고요. 그리고 3323 쓰시는 카페이님은 엽서 정확히 배달했다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내셨나 봐요. 10년 동안 고이 모셔둔 엽서에 나무와 꽃을 그리고는 얼마나 좋던지. 조약돌 소리 나는 키링을 기다립니다. 7주년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도 제사보다 제밥에 눈이 먼 카페인이라 송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제밥 아니에요. 이거죠? 제가 또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주년 이 조약돌 키링이란 별명이 붙은 우리 북카페 굿즈, 그리고 필통과 연필 6자루 들어있는 북카페 카페인 분들을 모여서 만들어주신 카페인 굿즈까지 선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희님은 지금, 그 우체국에 가서 직접 붙였는데 며칠간 정성껏 그림 그리고, 그렇게 만든 3장의 우편 엽서의 행방을 알 수가 없네요. 등기가 아니라, 추적도 안 되고, 잘 가고 있는지 도착을 아직도 안한 건지 금요일까진 갈런지 지금 마음이 급하신데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요. 제가 오늘 북카페 오는 길에 우편실 들렀다 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들고 왔는데 그맨 위에 있었던 3장의 엽서가 지인님 엽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요. 그 중에 한장 제가 지금 갖고 있고요. 1, 2, 3 번호한 3장 다 행방을 모르시나

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직 제가 여러분의 엽서를 다 세세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 잡아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얼핏 집어들면서 보니까 또 우리의 추억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뭉클했습니다. 지인님 그 머리카락 기부하는 얘기 하셨는데 그 과정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살짝 전달해 드리면서 잘 왔다. 이렇게 안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간 카페인 만나고 가시죠.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소설 시선으로부터는 시대의 고정관념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 심시선과 그녀에게서 뻗어나온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생전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일 뿐이라며 제사를 반대했던 심시선 여사의 바람대로 지난 10년간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가족들은 10주기를 맞아 어머니가 젊은 시절을 보낸 하와이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로 합니다. 가모장 집안답게 큰딸인 명혜의 주장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게 이유기도 했죠. 그렇게 17명 대가족의 하와이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가족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를 추모하기로 하는데요. 손녀 중 한 명인 우유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키키 해변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어려서 큰 병을 앓았고 올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나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젊음 같은 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죠. 아픈 아이를 돌보며 걱정이 많아진 부모도 신경 쓰였고 스스로도 조심스레 살아가는 쪽이 마음이 편했고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그녀는 서핑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서핑에 끌렸다기보다는 그녀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모한 운동이 서핑인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할머니를 추모하는 여행에서 서핑에 도전한 이유는 딱 하나. 평소였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신은 특별히 용감하지도 않지만 겁쟁이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서핑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물에 빠지고 물을 먹고 여기저기 부딪혀 깨지고 상처나고 근육통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죠. 그래도 우유는 마지막 날까지 서핑보드 위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큰 파도에 올라타는 자유로움을 자연의 힘을 빌어 앞으로 나아가는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답답하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할 때 사소하지만 낯선 경험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 주는 긴장감과 기대감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요. 나 스스로 정해놓은 규범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하니까요. 우윤의 서핑처럼 여러분에게도 한 번은 해보고 싶은 낯선 경험 있나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길을 잃기 위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진짜 일상의 해방이죠. 이런 게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 뭐 예를 들면 평소라면 이 메뉴판 딱 펼쳤을 때 절대 고르지 않을 것 같은 음식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 그리고 평소라면 선택하지 않을 만한 길로 가보는 것.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말 취미라든지 어떤 새로운 관계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 등등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는 사람. 그래서 휴식 한 시간이라도 나에게 좀 이렇게 들여놓기 힘들어하는 어색한 분들이라면 한 시간 정도 그냥 정말 멍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멍때리는 상황,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 그런 것을 들여놓는 것도 일상의 해방일 수 있겠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안 해본 일, 오늘 일종의 도박을 해보려고요. 일종의 도박? 3시 전까지 엽서를 만족하게 그릴 수 있으면 보내보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3시!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17일까지 그 월요일에 어차피 확인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도착하면 돼요.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리고 강현진님, 시선으로부터 딸이 이 책을 읽으면 엄마 같아라는 편지와 함께 선물해 준 책이에요. 아, 딸이, 따님이 또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 같다고 선물해 주신 책. 어쩌다 미루어지다가 딱 지난주에 읽었는데 또 우리 북카페에서 지금 1화로 다루네요. 스물스물 또 하루에 용기가 피어오르는 문장들 들으니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도 굉장히 당찬, 재미난 소설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오늘 일상의 해방이라는 주제로 1화로 전달을 또 해보는 이 마음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 당차지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김예령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캔냉이.

또훅 마주친 우리 카페인이셨죠? 매일 작업실에서 듣다가 오랜만에 삼성물 도심에 나와 보니 살랑살랑 바람도 하늘도 북적북적 밝은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늘 특히 이제 나만의 작업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외출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밖을 둘러볼 때그 새로운 에너지가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잠시 우리 2부에서 얘기 나눌 서수연 작가님도 그 음성 해설 그 대본을 쓰시고 하실 때 계속 또 이제 그한 공간에서 그 지금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만 딱 계시다가 가끔 이렇게 밖으로 나오셨을 때 느끼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하셨던 기억이기도 해서 또 반갑게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시는 거일 것 같아요. 오랜만은 아닐 수도 있죠. 북카페는 아무튼 처음 모십니다. 제이슨 무라지의 Make It Mine 들으면서 우리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그래도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책은 뜨인 돌 출판사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입니다. 헤르만 헤세 우리 또 월요일 소설 북클럽에서 만나서 반가웠죠. 근데 지금 이번엔 또 게으름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의 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얘기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유영미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여름날의 기차 여행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짧은 여행을 위해 기차에 올랐다. 자리에 앉은 지 한 시간 반째. 하지만 벌써 영겁의 시간이 흐르기라도 한 듯. 앉아있는 것이 한없이 지루하고 불편하고 답답하다. 몇 년 전에 린드부름이라든가 하는 미국인이 30시간 이상 비행하여 대양을 횡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비행의 마지막에는 린드부름도 나와 비슷한 기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아니다. 그는 공중을 통과했고 대양 위를 날았으므로 순전히 아름답고 참되고 거짓 없는 것만 보지 않았겠는가? 구름과 안개와 별을 보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와 밤바다를 보았을 테지. 그러니 30시간을 견딜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바다나 하늘을 볼 수 없어서 기차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힘든 것은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다. 내가 낯설고 위험하고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세계의 메인 몸이기 때문이다. 문명과 기술이 넘쳐나는 곳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힌 신세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사람들은 밤낮으로, 심지어 꿈에서조차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으므로 내 상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문명화되지 않고 야생의 노마드처럼 살아가는 인간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대가로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인간이라서 기차나 대도시, 호텔, 사무실, 관청, 공장 같은 곳에 있으면 공기가 희박한 느낌이 들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내 머리 위쪽에 레커 칠이 된 나무 벽에는 흰색 에나멜 바탕에 검은색으로 숫자가 그려져 있다. 46이라는 수인데 4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특히나 6이라는 숫자가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쓴 것 같지 않은 모양새다. 관청에서 가상의 인간이 가상의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모양이랄까? 무지막지하게 건조하고 멍청하고 생명력 없고 정말 가련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경직된 생김새다. 그런 숫자들이 매 좌석 위쪽에 붙어 사람들에게 번호를 매기면서 굴욕감을 주고 있다. 그 옆에도 역시나 에나멜 칠이 된 금속판이 세심하게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금지사항과 법규, 권고사항이 적혀 있다. 흡연은 금지,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도 금지, 비상벨을 오작동시키는 것도 금지. 아, 비상벨이라니. 비상벨은 어린 시절부터 기차에서 가장 멋지고 유혹적인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비상벨을 울릴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내 삶의 치부 중 하나다. 크고 작은 여행을 하며 얼마나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싶었던가. 어렸을 때는 특히 그랬다.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만 하면 열차를 멈출 수 있다. 그리고 1분간 왕이 되어 기관차와 기관사, 차장, 함께 여행하는 승객들, 차 시간표, 국가와 모든 금지 조항, 질서가 잡히고 지루함마저 조율된 그 복잡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타원형 손잡이에 매달리기만 하면 모든 마법이 작동을 멈추고 승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역무원들은 당황하고 기관차는 포효하고 객차가 흔들리고 짐칸의 트렁크들이 비틀거릴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나는 그 장면을 멋지게 상상해 보았다. 승무원이 미친 듯이 달려와 왜 손잡이를 당겼느냐고 물으면 너무 덥다고 해야지. 그러나 나는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톰 페티의 곡 러닝 다운 어 드림 들려드렸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고 있습니다. 아, 비상벨 손잡이를 당기고 싶다는 충동. 오, 이거 헤르만 헤세 씨 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충동이 일었다. 그래서 상상만 했다 정도를 또 문장으로 이렇게 현란하게 상세하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게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결심했다. 설령 지옥일지라도 내리고야 말 테다. 원래 목적지는 프라이부르크였지만 그 순간에는 멍청한 기차 여행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 보였다. 나는 가방을 열어 맨 위에 놓인 오렌지들의 눈길을 주고는 챙겨온 신간 몇 권을 조금 더 뒤적였다.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고 예수마저 그 일에 활용하는 기이한 시대에 이런 멋지고 좋은 책을 내는 출판업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중 한 권은 이미 다 읽었다.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연애 대위.

비법인데 굉장히 재치있고 약간 냉소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책이다. 또 다른 책은 어느 죽은 이와 죽어버린 시대를, 그 짧았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책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잠옷으로 그 위를 덮었다. 그러고는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서류 가방을 가진 신사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선 상상력이 없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차가움이 엿보였다. 나는 시선이 에나멜 판이나 그리스도가 그려진 포스터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눈을 꼭 감았다.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 아버지가 태어난 1840년경에는 기차처럼 위압적이고 몰취미한 발명품의 도입을 거세게 반대한 제후들과 재상들이 있었다. 진실로 선견지명이 있었던 선조들이여. 사람들은 당신들을 얼간이로 여겼지만 그때 그 의견이 관철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대들은 꿈꾸는 자들이었고 돈키호테였다. 아무도 당신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지 않았다. 당신들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 심지어 예수조차 더 이상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예수 역시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돈키호테, 그들의 바보 같은 언어로 말하자면 낭만주의자일 뿐. 기차가 속도를 늦춘다. 곧 작은 역에 멈춰 설 것이다. 역 이름은 알지 못한다. 기차가 내뿜는 뿌연 연기 때문에 표지판을 읽기도 어려울 테지. 하지만 무슨 역이건 간에 나는 내릴 것이다. 근처 어딘가에 틀림없이 숲이 있을 테니 그 가장자리에 누워 한동안 구름을 올려다 봐야지. 주위에 시내도 흘러 시원한 물에 얼굴을 적시고 송어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차가 멈추자 나는 가방을 들고 삐적삐적 내렸다. 선로 몇 개를 건너면서 맞은편을 보니 키 큰 물풀의 나무들이 빼곡한 나지막한 언덕이 눈에 들어와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은 뒤에야 끝내 역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뭐 어떠랴. 이곳이 다마스쿠스나 도쿄일 리는 없으니 저녁이면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읽의 기쁨, 이렇게 뜨인 돌에서 나온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다루는데요. 책 이 표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요. 울트라 오랑주리 스타일의 표지입니다. 한번 펼쳐보시고 게으름의 기술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내일까지 이 낭독 따라와 주시죠. 정은숙님, 내 영혼의 단짝처럼 오랜 찐팬 햇새님 애정합니다. 고은님 책 속 낭독에 힘입는 선물 같은 행복한 오후 무릇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햇새 헤르만 햇새 팬분들 많으시죠? 한번 이번 주 햇새 주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소설 북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내일까지 낭독 꼭 즐겨주세요. 그리고 0932 쓰시는 카페님 평택에 계신다고 합니다. 6시 기상인데 추워서 5시 반에 쌀쌀한 기온에 일어났어요. 기온이 19도였네요. 이런 날이 왔어요. 이게 지금 잠깐 꿈인가 싶은데 너무 쾌적하니 좋습니다. 우리 집 48kg 골든 리트리버가 시원한 바람에 잠이 들었어요. 고은님 카페인님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아셨습니다. 와, 이 쾌적함 최대치로 누리시길 바라고요. 권성경님, 저는 지난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낭독 봉사를 했었는데 낭독은 눈으로 읽는 것과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 읽은 책은 에세이였는데 울컥울컥 하기도 했고요. 경제도서의 그래프 해설을 읽을 때는 복잡한 숫자를 자꾸 읽으니 제 의지와는 달리 혀가 자꾸 꼬였답니다. 매번 고운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고운님 생각이 많이 났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 그 글, 그쵸, 책의 그 종류, 그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정말 발음이 막 꼬이기도 하고요. 우르르 굴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읽으실 때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틀리거나 막 이렇게 꼬이거나 하면 막 마음이 철렁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을 또 아울러서 안아주시듯이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낭독 봉사하시는 과정 자체도 최대치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근데 훌륭한 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건너가면 정말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나누고 싶은 경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고 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 이 책을 들고 서수연 작가님 와 계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죠. 더 카디건스의 카니발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엇을 그려주실지도 기대하면서 함께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을까? 볼 수 없는 세계를 말로 그려준다면 어떨까?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성 해설 이야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쓴 서수연 작가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1호 음성해설 작가이자 음성해설 성우로 활동해온 서수연 작가님. 2003년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영화는 물론 연극, 뮤지컬, 미술작품에 이르기까지 7,800여 작품의 음성해설을 썼는데요. 새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품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와, 드디어 뵙게 됩니다. 너무너무 네. 뵙고 싶었는데.
1: 저도요.
0: 네, 북카페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오늘 한 며칠 계속 더웠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은 햇살도 뭐 덥지만 이전만큼은 그렇지 않고 되게 밝고 또 화사하게 길을 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제가 EBS 초대석에 2년 전에 왔다가
0: 네.
1: 다시 방문하는 길이 또 이렇게 즐거울 수 없었어요.
0: 와, 그러니까 네. 오늘도 날씨도 막 이렇게 반겨주는
1: 네.
0: 것 같은 느낌.
1: 네네.
0: 근데 저 굉장히 묘한 기분입니다. 이렇게 또
1: 네.
0: 이렇게 마주하고서
1: 네.
0: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소리가 마치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1: 아니 저야말로
0: 들 정도로
1: 작가님의 네. 목소리를 귀호강을 하면서 제가 지금 앉아있는데요.
0: 네. 지금 굉장히 네. 특별한 경험을 네, 이 초대석에 저 지금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국내 네. 1호 음성해설 작가이자 성우라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음성해설이 네. 무엇인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또 한 번 더 네. 얘기를 해주시죠.
1: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화면해설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해설이라고 하면 화면에만 좀 국한이 돼 있기도 하고
0: 네.
1: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뭐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예술 쪽으로 확장을 했을 때 이건 이제 화면이라고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리고 실제로 음성해설 자체가 이제 어떤 이미지나 모호한 소리를 언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성우가 낭독을 해서 이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음성해설이 또 맞고요.
0: 어.
1: 또 전 세계적으로 오디오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 표준 용어처럼 사용이

0: 되는데 그걸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음성 해설이라고 한국어로 쓸 수가 있어서 또 좋고 가장 이제 좀 제가 그 이유로 드는 것이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OTT에 보면은 그 대사가 이제 밑에 자막으로 흐르잖아요. 그때 뭐 발화자의 이름 만약에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면 고은 그렇게 하고 이제 괄호 치고 이제 대사가 막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음악이 흐른다 그러면 뭐 부드러운 뭐 바이올린 선율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막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요즘은 비장애인 분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OTT로 볼때 항상 자막을 켜고 보시잖아요.
1: 그쵸.
0: 한국어
1: 맞아요.
0: 기반인데도 그게 바로 자막 해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화면 해설이라고 했을 때이 자막 해설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1: 그러실 수 있을 것
0: 네네.
1: 같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화면 해설이에요. 그럼 아, 그 자막 흐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음성 해설이다라고 하면
1: 네.
0: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1: 아, 그렇게 음성 해설이라는 용어가 우리 이제 정착되기까지의 그긴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음성 해설 1호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음성 해설 역사 그 궤적하고도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0: 저도 이제 책을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 책을 이렇게 쭉 기술을 하면서 이게 기록이 됐고 역사였구나라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들었어요. 그래서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1: 어떤 계기로 이게 책으로 묻게 되신 거예요?
0: 원래는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라는 생각이다보다는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어요. 뭔가 이제 좀 쓸데가 됐다.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리고 나의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에세이식으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제가 이제 이 일이 함께 다 맞물려 있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가 음성 해설이 되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이게 번역과 함께 이제 맞물리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궤적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한발한발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초반에는 되게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그러다가 뒤로 가서는 좀더 어떤 기록적인 면에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제가 23년도에 이 책을 완고를 했어요.
1: 23년도요?
0: 완고를 먼저 하고 어디에 좀 책을 출판을 할수 있을까?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법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100군데 출판사에 뭐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일단 리스트를 뽑아보고 이제 했는데 좀 거절을 많이 당했고요. 초반에는
1: 너무
0: 솔직히
1: 의외인데요?
0: 저도 약간 이제 이 정도면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출판에서 봤을 때는 또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낯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떤 책에서 이제 좀 좋은 그 인연이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바로 저는 되게 빨리 책을 내고 싶었었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출판사에 뭐 어떤 그 일도 있고
1: 그쵸,
0: 또
1: 일정도.
0: 저도 이제 24년쯤에 이제 또 박사 논문을 또 쓰면서 또 약간 묵히게 됐고 그 사이에 또 제가 공연 예술 쪽으로 일을 좀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의 이제 후반부에는 공연 예술 확장과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성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많이 적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게 된 거죠. 이게 책이 이제 좀 약간 이제
1: 이 책이 그 내용과 저 지금 얘기하신 그 공연 예술 분야 얘기도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다 담아내고 싶어서 기다렸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운명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책 읽으면서 와, 이건 진짜 정말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0: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1: 맞아요.
0: 좋겠어요.
1: 모두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0: 감사합니다.
1: 지금 저만 이 뭔가 홀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 너무나 당연하리라 생각하긴 했으나 그래도 또 놀라운 거예요. 지금 박윤정님.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너무 좋아요.
0: 아이, 감사합니다.
1: 이윤희님, 어머, 이 산소 같은 목소리 뭐죠? 모용성님, 목소리가 이영애 배우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0: 아, 이런 이영애 배우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0: 영광이고요.
1: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0: 아니, 아닙니다. 전혀.
1: 갑자기 툭 쳐내시는데.
0: 네, 와서 제가 네. 선물을, 큰 선물을 받네요, 오늘.
1: 아,
0: 네.
1: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이게 홀리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듣고만 있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 음성 해설 작가로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그 쓰셨던 음성 해설 대본이 2003년 작품입니다.
0: 네.
1: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 작품이에요.
0: 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선택된 것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이 중간에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해서 네. 12시부터 4시인가 5시 사이에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회 어떤 그 환원이나 공익적인 그런 일들을 이게 음성에서 방송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제 24시간 방송으로 제가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네. 좀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드라마로 KBS 선정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쓰고 낭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 그때 쓰시기 전에 일단 의식을 네. 좀 행하신 게 그러니까 눈을 감고 드라마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
0: 저도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지 못할 거라고는 제 생에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어요.
1: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기억이었던 거죠.
0: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하셨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음성해설이 있고 하지만은 여전히 소외된 콘텐츠들은 많아요. 네.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다른 장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소외가 되고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당시 그 충격은 아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을 할 수 없었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커서 그치. 어린 마음에도 이제 좀 어떤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작업에 임해서 이제 시작한 게 눈을 감고 꽤 오랫동안 들으면서 그 답답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낭독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글을 썼다가 이제 다시 낭독할 때 어색한 문장이 뭐 귀에 막 들어오잖아요. 제 스스로.
1: 그렇죠. 네네. 입에 딱 안 붙는 네네네. 것들.
0: 그래서 이거 내가 썼단 말이야? 그러면서 혼자 막 자극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꾸기도 하고 다시 또 이제 그 재방송을 할 때 다시 들으면서 또 제 목소리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쓴다거나 부끄러워서 네.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문장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많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책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도 드라마 작가를 꿈꾸기도 하셨다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해서 이게 흘러오신 그 여정 자체가
0: 네.
1: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을 열고 그대로 네. 길을 낸 과정이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0: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어떤 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0: 저는 노래에 한번 빠지면 그걸 무한 반복을 해요.
1: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0: 그렇구나.
1: 헤어나고 네. 싶어요.
0: 네.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곡을 반복을 해서 듣는데요. 네.
1: 왜 그러는 거죠? 이건 좋으니까.
0: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하면은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힐링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곡으로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이 곡이 그렇게 무한 반복하셨던 곡인 거죠? 네, 네.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을 출간한 서수연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1: 저는 날개를 그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음성해설을 만나서 좀 날개를 좀 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에는 이제 공연 예술까지 어떤 확장을 하면서 저 스스로 그 반경이 되게 넓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음성해설이 저에게 날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성해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시각장애인분들도 어떤 감각을 확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력도 넓히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음성해설이 날개가 돼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에디션북에 날개를 좀 그리도록
0: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오늘 날개 에디션 우리 카페인분들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날개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김지희님은요. 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 화면 장면에서 보이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장면 위주로 묘사를 해야 되는지 아쉬운 부분도 있는지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작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시가.
1: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음성해설 문장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세세한 부분도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음성해설을 들었을 때 재미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화면과 일치도 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어요. 만약에 산으로 갔다 그러면 새소리가 들릴 테니까 그런 새소리도 살려주면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그 음성해설 문장을 좀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선물처럼 우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1: 조금 약간 긴장된 부분인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앞으로. 메마른 들판과 겨울 산이 펼쳐져 있다.

0: 남자는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소리가 들린 곳을 돌아보던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담배를 피운다. 그런데 또 소리가 난다. 남자는 몸을 돌려 우거진 풀숲 깊은 곳을 유심히 본다. 숲으로 들어간 남자는 두툼한 나뭇가지 한 개를 주워들고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남자는 허리를 숙이고 우거진 나무 사이를 들여다보며 더 가까이 다가간다. 뭔가 이상한 것이 웅크리고 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등에 촉수처럼 팔이 튀어나와 있고 몸과 얼굴은 검은 핏줄로 뒤덮여 있다. 남자는 놀라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물러난다.
1: 계속 듣기만 하고 싶어요.
0: 어떡하지? 장면인데 네. 이게 그 미키마우스가 있는 그 플러스 OTT에 있는 그 폭군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이제 2화에서 한 남자가 우연히 산에 갔다가 그 어떤 기괴한 괴물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김선호 배우가 출연을 하는 건데 네. 남자는 김선호 배우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걸 특히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겨울산이 펼쳐져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소리를 조금 살려줘요. 네. 원래 새소리가. 그리고 남자는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할 때 화면에 실제로 남자가 그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가 네. 나오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치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볼 때 아마 빠스락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그 소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해설이 소리가 들린 것을 돌아보던 남자는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맞물려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읽으실 때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마냥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용기 내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어떻게 읽으시는지를 네. 했더니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네. 이렇게 했다 하실 때마다 이렇게 뭔가 리듬을 그래도 이 손으로 네. 마치 정말 연기하듯이 네네.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힘주어서 읽으시는 것 같아서 네. 네. 거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
0: 네. 사실 요 폭근 같은 경우는 네. 성우분이 따로 낭독을 해주셨고요. 그 거의 이제 방송 영상 쪽에 그 좀 분리가 돼 있어요. 네. 이제 음성해설 작가는 대본을 쓰고 대부분의 성우분들이 네. 낭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공연예술 쪽에서 이제 연극을 실시간으로 낭독을 한다거나 마술쇼에서 현장 해설을 한다거나 미술 작품을 또 함께 전시 해설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책 읽으면서 너무 와 이런 에피소드 다 있구나 싶었는데 네. 2023년에 네. 그 만선 네. 해설하실 때 그러니까 그것도 2023년에 책이 만약에 나왔으면 네. 수록되지 않았을 내용이에요. 너무 네. 재밌었거든요. 그 내용이 네. 정말 그 라이브로 해설을 하시는데 네. 네. 그 무대에서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네. 네. 안 깨져가지고 네. 그런 상황도 생겼더라고요. 네.
0: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고고 만선은 책으로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제가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어요.
1: 어떤 게 있나요?
0: 우리 북카페에서만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사연인데요.
1: 우리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그 이제 헤다 가블러라는 네. 공연 국립단의 공연을 했었을 때 그 헤다를 이렇게 좀 그 음침하게 보는 그 백작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리허설을 하고 또 드레스 리허설 이런 거 할 때 그 배우님이 이제 헤다가 이렇게 헤다의 뒤에 앉아서 머리를 네. 이렇게 좀 되게 뭐 이렇게 좀 어떤 탐욕적인 시선을 가지고 헤다의 이제 몸을 이렇게 싹 쓸어내리는 그런 네.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공연하는 현장에서는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도에서 이제 배우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대본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장면이 딱 오는 순간 그냥 연습한 대로 저는 딱 그 부분을 낭독했는데 배우님이 안 하시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 시각장애인분이 들으셨을 때 움직임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죠. 잘못된 해설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배우님을 만나 뵙고 이제 여쭤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님 그랬더니 네. 그게 훨씬 좋다고 이제부터는 그럼 음흉한 시선으로 해달을 만질 듯이 이렇게 동작을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네. 또 맞추시기도 하고 또 미리 준비한 부분을 또 그렇게 네. 또 배우님하고 같이 소통해서 네. 얘기하시기도 그렇죠. 하고
0: 대본은 거의 다 고정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워낙 현장성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또 배우님들도 서로 그 배우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통해서 네. 그때그때 동작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1: 그렇죠.
0: 이제 그때는 이제 다행히 배우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0: 또 있으니까 그렇게 또 대본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연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1: 이 윤희님이 지금 와 뭐예요 뭐예요 오늘 반응이 다 이래요 지금 다 놀람과 이런 탄성 막 뭐예요 뭐예요 나도 음성 해설자 도전해볼까 생각했다가 바로 포기합니다
0: 아닙니다. 글을 잘 쓰시면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1: 글을 잘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고요 0122 쓰시는 카페님은 아이 음성 해설 듣고 있으니까 화면이 보이는 듯요라고 하셨어요
0: 그쵸. 그, 제가, 더킹 영원의 군주, 그리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에 이제 음성 해설을 썼을 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감각의 어떤 확장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상황이 됐어요. 항상 모두를 위한 어떤 예술이 될수 있을 것이다, 컨텐츠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비장애인분들이 그 드라마를 이제 오디오 드라마처럼 이렇게 음성 해설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감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뭐그 어떻게 뭐 음원을 추출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다,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집안일이나 다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아, 이게 역시 모두를 위한 컨텐츠는 음성 해설 될수 있다, 다시 한번 네,
1: 맞아요.
0: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1: 진짜 감각의 확장이 맞습니다. 이 초창기에 일하셨을 때의 기억부터 쭉 이렇게 담아 두셨는데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또 많이 이렇게 또 몰입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대본 쓰는 이 해설을 쓰는 과정에서 대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CSI 얘기도 나오잖아요. CSI 과학 수사대 그것의 음성 해설 글을 쓰실 때는 거의 공부를 하셨던데요.
0: 맞아요.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요. 그 국내 사이트, 해외 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약물이라든지 도구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이렇게 일시정지를 해놓고, 가장 그잘 보이는 프레임을 딱 일시정지 해놓고, 거기 막그 글자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시료가 막 적혀 있는 거, 약물 그런 걸 받아쓰고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1: 그러니까 한 작품을 그렇게 소화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끔은 또 그러다가 겨우 밖으로 나가면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런 경험도 쓰셨잖아요.
0: 하지만 CSI 과학사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지만, 제가 또 책에도 그 어떤 시각장애인 감독님과의 인연을 또 이렇게
1: 맞아요.
0: 써놨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래도 열심히 잘했구나라고 되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고요. 그 에피소드는 우리 많은 독자님들이 좀꼭좀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1: 진짜
0: 생각을 합니다.
1: 책으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개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고르신 곡도 이것도 무한반복한 곡인가요?
0: 네, 김동률의 감사라는 곡인데요. 제목도 감사잖아요. 이 곡은 그 웨딩에서, 그 결혼식장에서 1순위로 늘 들려졌던 노래라고
1: 맞아요.
0: 하는데, 저는 이 제목 감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그리고 오늘 또이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것에 감사, 이런 마음으로 또 추천곡으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수연 작가 모시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웨딩송이 흘러나온다고 하시는 카페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동률의 감사 가지고 오셔서 3025 쓰시는 카페인님도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방금 책 주문 완료입니다. 항상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라고도 네. 인사를 주셨고 9339 쓰시는 서지연님도 특히 목을 아끼셔야 한다고 건강하시라고
1: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면
0: 네, 네. 잘 들려드릴 수 있을지 연구조사 엄청 하시는 모습 참 인상적이라고
1: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이 메이네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네.
0: 이걸 또 완전히 다 속속들이 알진 못해도 이렇게 네. 현장에서 만나거나 하면 아까 그 영화 감독님 얘기도 하셨지만 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하는 네. 분들의 그 건네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에서 또 큰 힘을 받으시죠?
1: 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이 사랑 통역되나요라는 그 드라마를 네. 이제 운영해서 썼었는데 시각장애 그 모니터 하시는 분이 모니터를 끝내놓고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셨더라고요. 오. 너무 잘 감상했고 재밌게 봤다라고

0: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또 상당히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이용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계시는 거잖아요. 음성해설이라는
1: 그렇죠.
0: 어차피 소외되는 콘텐츠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당사자분들이 계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재밌게 감상하시는구나,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니까 또 힘이 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음성해설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1: 이승현님은요,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선구자로서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서수연 작가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였나요? 궁금하시다고요.
0: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은 아마 이게 어떤 영상이나 뭔가를 보고 대본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은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혼자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거나 아마 이거는
1: 네.
0: 다른 많은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고충을 가지고 계실 텐데 비슷하거든요. 제 책에도 오랫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했던 말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런
1: 네.
0: 식으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고도 저한 공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1: 그쵸.
0: 모든 게뭐 메일로 다 주고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걸 뭐 일주일만 하면 돼, 한 달만 하면 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됐을 때는 꽤 오랜 시간, 몇 년을 그런 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 혼자 이제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지속적이 된다 그러면 견디시지 못하는 날도 있으실
1: 그럴
0: 거예요.
1: 수 있죠.
0: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또 그래도 감사한 일은 공연 예술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교류가 생기고
1: 네.
0: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이제 열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좀 많은 위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리를 좀 이제 많이 영역을 좀 확장시켜줘서 음성 예술이 되게 정적인 일만은 아니다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1: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0: 네.
1: 조금 경력이 쌓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작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품이 이제 왔을 때 어떤
0: 네.
1: 그 작품의 스타일,
0: 네.
1: 공포 장르의
0: 네.
1: 그 영화를
0: 네.
1: 다룬다거나 할때또
0: 네.
1: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그
0: 네. 네. 네.
1: 기억을 여기다 담아 주셨는데, 저
0: 맞습니다.
1: 너무 몰입해가지고 또
0: 네요,
1: 읽었거든요.
0: 감사합니다. 그죠. 공포라는 게 사실 이미지로 공포를 주잖아요. 그리고
1: 그렇죠.
0: 소리.
1: 소리.
0: 네, 소리와, 이제 책에도 제가 소리가 없을 경우 공포 영화가 얼마나 밋밋해질 수 있는지
1: 네.
0: 그런 걸좀 써놨는데요. 정말 이미지와 소리가 연결돼서 엄청난 그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것이 공포 영화인데, 이 음성 해설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것도 언어가 되게 모자랄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순간 되게 짧게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언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1: 네.
0: 그 빠른 속도를. 그리고 소리가 들어갈 때 음성 해설이 그 위에 이제 덮여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 소리를 죽이면 또 재미가 없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많은 것들을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이 음성 해설 작가는 그 화면에 나오는 괴물이나 귀신의 모습을 계속 봐야 한다라는 거죠.
1: 그쵸.
0: 제가 지금 어떤 기괴한 동작으로 저 주인공에게 다가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요.
1: 이게 손으로
0: 네.
1: 가릴 수 없잖아요.
0: 없어요.
1: 듣지
0: 네.
1: 않을 수도 없고,
0: 네.
1: 네.
0: 그래서 저만의 철칙을 또 책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밤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절대 작업을 하지 않겠다.
1: 네.
0: 네.
1: 거기에
0: 이러는
1: 굉장히
0: 겁니다.
1: 공감하시는 또 동료분도 만나셔가지고,
0: 네.
1: 보면서 이제 기록해 두신 걸 보고,
0: 네.
1: 이런 분들 많으시구나. 나만 그런
0: 네.
1: 게 아니었구나. 또
0: 네. 네, 맞아요.
1: 느꼈습니다.
0: 또 이뿐만 아니라 공포도 공포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한국은 이제 총을 가지고 뭐 사람을 이제 위해를 가는 건 없잖아요.
1: 네.
0: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1: 아,
0: 칼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사람을 갈때 칼로 위해를 가는 소리가 엄청 잔인하거든요.
1: 그것도 또 그런데
0: 그죠?
1: 외면할 수가 없는 거
0: 네, 그
1: 아니에요,
0: 소리를
1: 직업상.
0: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 뜨자마자 그런 뭐 되게 폭력적인 그런
1: 네.
0: 드라마를 써야 되면 아침 5시, 새벽 5시 막 이때부터 일어나서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1: 와.
0: 그래서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0: 네.
1: 많이 있습니다. 이상섭님, 음성 해설 직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0: 네.
1: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0: 네. 네,
1: 계시잖아요.
0: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1: 맞아요.
0: 23년

0: 가까이 한국에서는 음성 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1: 그쵸.
0: 많으시고요. 저는 아, 내가 정말 책을 잘 썼구나 다시 한번
1: 맞아요.
0: 생각을 하게 되는 것
1: 그리고
0: 같습니다.
1: 저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을 보고서, 너무나 구체적인 몇 면을 알수 있어서, 소중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0: 감사합니다.
1: 상섭님도 지금 꼭 읽어볼 하셨습니다. 최은희님은 단순히 음성이 전부가 아니군요. 해설 내용을 직접 쓰시는 작가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작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가면은 꽃이라고 그래요.
1: 꽃이다.
0: 음성 해설 작가가 어떤 사람이 그 컨텐츠를 썼느냐에 따라서 정보 전달하는 그 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감상을 전달해 주는 방법 자체가 왜냐 어휘를 선택하는 게다 다르고 분석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해녀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해녀가 물질을 하고 깊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장면이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해녀들은 보통 그 숨비 소리를 내거든요. 휘 하는 소리를 내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휘파람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분석을 해야지 그 물질을 마친 그 해녀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비 소리를 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놓치고 다른 걸 해설을 한다거나
1: 그렇죠.
0: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숨비 소리에 궁금증을 남기게 돼서 들으시는 분이 저게 뭐지? 새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그 유학도 이제 두 차례 가시면서 기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근데 이제 나누셨던 대화들 중에서 음성 해설도 이제 번역의 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한 방식이 나오는데 그 또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0: 원래 로만 야콥슨이라는 언어학자이자 번역학자가 그 번역학의 범주를 세 분부대로 나누면서 번역학이 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언어 내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서가 있을 때 제이네어라고 예를 들자면 제이네어를 목표 독자를 성인으로 하느냐, 아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의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으로 하게 되면 원서 그대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 아동을 목표 독자로 했을 때는 내용이 되게 줄어든다거나 삭제가 된다거나 쉬운 언어로 바뀌게 돼. 그래서 원서는 그대로 있지만 그 한국어에서 달라지는 것이 언어 내 번역이고요. 언어 간 번역은 우리가 많이 하는 영어에서 뭐 한국어로,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대부분의 번역이 이제 그렇게 언어
1: 언어
0: 간
1: 간,
0: 번역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음성 해설이나 뭐 자막 해설 아까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기호 간 번역에 들어갑니다.
1: 기호간
0: 그래서
1: 번역.
0: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기호라는 거죠. 기호이고 그리고 언어도 인간이 만들었던 기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1: 그쵸.
0: 기호가 기호 언어라는 기호로 번역이 된다라고 해서 음성 해설 뭐 자막 해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 해외에서는 번역학, 영상 번역 대학원이나 그런 어떤 번역 대학원에서 이제 곧 연구가 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20년 넘게 다양하게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032 쓰시는 카페이님, 와,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 의미가 깊은 세계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0: 이번에는 그 로이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요. 우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보듬어 주자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을 쓰신 서수연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날개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송채원님, 책을 일단 저도 사봐야겠습니다. 들을수록 더 궁금해져요. 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장영은님, 저도요. 일단 읽어봐야 되겠어요. 1단은 읽어볼 거고, 2단은 어떤 식으로든 봉사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꼭 행동으로 실천해 볼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아까 낭독 봉사 얘기를 하셨던 카페이님이시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작품들,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어떤 의미로든 이건 참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더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드라마, 영화도 상당히 많은데,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0: 네.
1: 시각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감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현장이 만들어지지도 잘 않았고,
0: 네.
1: 근데 책에도 어떻게 공연 예술에서 음성 해설이 시작되는가라고 기술을 한게 있는데, 정말 코로나 즈음해서 공연 예술에서 이제 음성 해설이라든지 자막 해설 그런
0: 네.
1: 어떤 그 시각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제 무용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무용 할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30분 동안 대사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책에서 정말 힘들었던 영화가 궤도라는 영화였습니다. 라고
0: 아, 네.
1: 써놨는데 90분 가까이 된단 3마디 있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더 책임감이 느껴졌던 것이 무용이었어요.
0: 맞아요. 그럴 것
1: 무용,
0: 같아요.
1: 네네. 무용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제 객석에 앉아서 무용수의 호흡과 그발 구르는 소리, 그리고 손이 뻗어나가는 거, 발이 뻗어나가는 거, 그 모든 동작과 조명, 음악, 입고 있는 그 옷자락의 스침, 이런 어떤 호흡이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람객들은 각자의 다른 경험과 의미를 가져가는 건데,
0: 네.
1: 제가 정형화된 언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극복하고 싶어서 안무가 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0: 네.
1: 어떻게 하면은 좀더더어그 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좀더 전달해 줄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터치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실제로

0: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뭐 인형으로 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동작은 이런 겁니다. 혹은 미리 가서 안무가님과 함께 동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중요한 동작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거예요라고 미리 한번 겪어본다거나 그런 부대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보조적으로 하면서 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즐겨보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무용이라든지 공연 예술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조적인 그런 콘텐츠를 또 추가할 수 있는 확장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저도 여기 보면 이 음성 해설을 지금 활용하는 분야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서 놀랐는데
0: 네.
1: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0: 네.
1: 무용이었거든요. 뭐 근데 무용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햇빗소리라고 하는 그 무용은 아예 이 책에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접근성 책에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QR코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햇빛 소리를 제가 하면서 그 단지 동작에만 집중하고 싶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이제 정말 그 무용수님들이 움직이는 걸 봤었을 때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그때 아주 얇은 그런 드레스를 입고 쏟아지는 겨울 햇살 속에서 움직였을 때 정말 요정처럼 움직였던 그 반짝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 문장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본을 쓰게 됐습니다. 네.
1: 그 여러 분야, 뭐 장르
0: 네.
1: 상관없이 다 통일된 그 고민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거리감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제가 해설 작가가 뭐저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건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책에 좀더 깊이 얘기를 써놨어요. 객관성도 주관성도 다 틀린 얘기다. 음성 해설 작가는 중재자가 되어야
1: 중재자.
0: 한다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콘텐츠와 이용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잘 중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각자의 언어를 단련하고 배려야지만이 이미지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언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1: 그쵸.
0: 대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던 것은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SF 영화다. 그러면 거기 수많이 나오는 그런 기계들, 장치들, 장비들 대응하는 언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언어를 갖고 있어야겠냐, 단어를 갖고 있어야겠느냐,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항상 또 다양한 단어를, 어휘를 늘 곁에 두고 계속 공부하시고요. 맞아요. 이상섭님은 지금 후세대를 위한 음성 해설 교육 과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0: 네,
1: 하셨거든요.
0: 음성해설 교육과정도 이제 제가 강의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제가 설립한 한국콘텐츠 접근성 연구센터에서도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외대에서 음성해설 번역과 접근성이라는 그 연구자를 양성하는 이제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또 연구자 양성하는 번역으로 어떻게 음성해설을 접근해 볼 것인가, 이런 저는 실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직업, 새로운 직업군이라든지 어떤 일이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더 확장되고 발전하려면 연구도 함께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좀 늦어요.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그런 데선 20년도 넘게 그 번역학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된 부분이고요. 이제 외대도 작년부터 이 강의가 개설이 됐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연구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논문을 발표를 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 북카페에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얘기들 들려주셨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요 얘기는 꼭 전달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0: 음성해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자세하고 재미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3년 동안 넘게 어떤 얘기들이 그 속에 있을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정하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함께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따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0: 네.
1: 오늘 책, 날개 에디션입니다. 받으실 분, 이윤희님, 그리고 2032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661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0: 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꼭 댓글로 남겨주시죠. 아, 작가님, 이제 보내드립니다. 네. 또 현장에서 또
1: 아쉽네요.
0: 뵙도록 할게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필굿의 Everything's Good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 프랑스.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출생아의 60%가 결혼관계가 아닌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걸 보면 프랑스인들은 참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양육자로서 부모 휴직수당, 영아 육아수당 등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아이도 자신의 가정이 유별나다고 상처받는 일 또한 없겠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3: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2: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3: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2: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감상을 하나시테 오타가이노 칸가에오 교유시마쇼.
0: 감상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여름의 절정인 8월인데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일본어 공부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볼까요? 이번 달에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와 같이 문을 연결하는 접속조사 태 형태를 배우고 동사의 연결형을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1: 대
0: 태는 접속조사예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가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역접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의미로 문을 연결하는 접속조사랍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쓰다
1: 각
0: 1그룹 동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마스 연결형 한번 연습해 볼까요? 씁니다.
1: 書きます.
0: 쓰지 않습니다.
1: 書きません.
0: 썼습니다.
1: 書きました.
0: 쓰지 않았습니다.
1: 書きませんでした.
0: 쓰지 않을래요?
1: 書きませんか?
0: 씁시다.
1: 書きましょう.
0: 쓸까요?
1: 書きましょうか?
0: 그럼 이번에는 이름을 쓰다.
1: 나마에오 카크.
0: 펜으로 쓰다.
1: 펜데 카크.
0: 여러분 너무 쉽죠?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기다리다.
1: 마츠.
0: 1그룹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보죠. 지치다.
1: 疲れる
0: 2그룹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감자.
1: 자가이모.
0: 감자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채소 이름 연습해 볼게요. 일본어로 채소는요?
1: 야사이,
0: 야채라고 합니다. 고구마,
1: 사츠마이모,
0: 무,
1: 다이콘,
0: 당근,
1: 닌진,
0: 파,
1: 네기,
0: 양파,
1: 타마네기.
0: 다음 단어 볼게요. 한 권,
1: 이사츠.
0: 사츠는요, 책 등을 세는 단위예요. 이 사츠는요, 한자를 쓰면은 책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 권은 이사츠인데요. 한 권에서 열 권까지 우리 연습해봐요.
1: 이사츠, 니사츠, 산사츠, 연사츠, 고사츠, 록사츠, 나나사츠, 핫사츠, 큐사츠, 10사츠.
0: 고르다.
1: 에라브.
0: 1그룹 동사입니다.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선택은 한자어잖아요. 그럼 한자어 사용해서 선택하다.
1: 選択する.
0: 마지막 단어입니다. 각기, 각자.
1: それぞれ.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1그룹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를 연결할 때는 태라고 하는 접속조사를 사용해요. 태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동사에 접속할 때는 원래는 동사에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1그룹 동사에 한해서는 단어 끄듬절의 발음이 바뀌는 음편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음편현상은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현상입니다.

0: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우리 음편현상 확인해 볼까요? 일본어의 음편현상은 이음편, 초음편, 발음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음편부터 볼게요. 1그룹 동사 중에서 끝글자가 크, 그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와 연결될 때 동사의 끄듬절이 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크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태가 되고요. 그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대가 돼요. 여러분 교재에 이 뒤에 태가 생략되어 있으니 태 추가해 주시고요. 그럼 크, 그로 끝나는 동사예 한번 살펴볼게요. 쓰다,
1: 가크, 가크.
0: 여기에 태 연결해 볼게요. 쓰고,
1: 가이테, 가이테,
0: 가이테. 이 음표는 마지막 크를요, 이로 바꾸고 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이테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로 끝나는 경우 살펴볼까요? 헤엄치다,
1: 오요그, 오요그.
0: 헤엄치고,
1: 오요이데, 오요이데.
0: 그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와 연결할 때 마지막 끝 음절을 이로 바꿔요. 그런데 그로 끝난 경우에는 태가 아니라 대로 바뀌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쓰다,
1: 가크,
0: 쓰고,
1: 가이테,
0: 헤엄치다,
1: 오요그,
0: 헤엄치고,
1: 오요이데.
0: 이번에는 초음편 살펴볼게요. 초음편은 1그룹 동사 중에서 우, 쯔, 르로 끝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편현상이에요. 우, 쯔, 르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 동사의 끄듬절이 초음으로 바뀌어요. 예를 살펴볼까요? 우로 끝난 1그룹 동사인데요. 사다,
1: 가으, 가으.
0: 사고,
1: 갓떼, 갓떼.
0: 우로 끝난 경우에 동사의 끄듬절을 초음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갓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쯔로 끝난 경우에 예를 볼게요. 기다리다,
1: 마츠, 마츠.
0: 기다리고,
1: 마떼, 마떼.
0: 마찬가지로 쯔로 끝난 1그룹 동사도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마지막 끄듬절, 즉 쯔를 초음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를 연결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사다,
1: 가을.
0: 사고,
1: 갓떼.
0: 기다리다,
1: 마츠.
0: 기다리고,
1: 마떼.
0: 마지막으로 발음편입니다. 발음편은 1그룹 동사 중 누부무로 끝난 동사의 끄듬절을 응, 즉 발음으로 바꿔요. 그리고 태 대신 대를 연결합니다. 연습해 볼게요. 죽다,
1: 신으, 신으.
0: 죽고,
1: 신데, 신데.
0: 신우, 누로 끝났어요. 그 경우에 태 연결할 때는요. 발음 응으로 바뀌고 태 대신 대가 연결돼서 신대가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무로 끝난 경우입니다. 읽다,
1: 요무, 요무.
0: 읽고,
1: 연대, 연대.
0: 무로 끝난 경우에 이 끄듬절 무를 발음으로 바꿉니다. 응이 됐고요. 뒤에 태 대신 대를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죽다,
1: 신으.
0: 죽고,
1: 신데.
0: 읽다,
1: 요무.
0: 읽고,
1: 연데.
0: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스로 끝난 경우에는 원래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말하다,
1: 하나스, 하나스.
0: 말하고,
1: 하나시테, 하나시테.
0: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예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끄는 크로 끝났기 때문에 이 음편이 일어나야 하지만 초음편이 일어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가다,
1: 이끄, 이끄.
0: 가서,
1: 이때, 이때.
0: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일본 여행 블로그를 쓰고 올렸어요.
1: 일본 여행의 블로그를 書いて 投稿しました. 일본 여행의 블로그를 書いて 投稿しました.
0: 니혼 료코노 블로그오 가이테, 일본 여행 블로그를 쓰고, 쓰다는 가끄, 쓰고는요 가이테, 도고시마시다, 올렸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버스를 1시간이나 기다려서 지쳤어요.
1: 버스를 1시간 も待って疲れました. バスを1時間も待って疲れました。
0: バスを、버스를1時間も待って1시간이나기다려서라는표현이고요待つ주로끝났습니다이경우초근편이일어나죠待って疲れました지쳤어요자동환기꿀팁살펴볼게요접속조사태는동사뿐만아니라지난5월에배웠듯이이형용사에접속해서앞뒤의말을연결하는것도기억해주세요학식은저렴하고맛있어요
1: 학식은얇게돼오이시이됐
0: 그럼오늘의문장확장으로넘어가볼게요이번시간에는1그룹동사에접속조사태를연결해서문장을만들어보려고합니다잘듣고따라해보세요슈퍼마켓에가다
1: スーパーに行く
0: 스파니이크감자와양파를사다
1: 자가이모또타마네기요카우
0: 자가이모또타마네기요카우카레를만들다
1: 카레오츠쿠르
0: 카레오츠쿠르테로연결해볼게요슈퍼마켓에가서감자와양파를사서카레를만든다
1: スーパーに行って자가이모또타마네기요갔대카레오츠쿠르
0: 이크는行って가우는갓대가되었습니다슈퍼마켓에가서감자와양파를사서집에서카레를만들었어요
1: スーパーに行って자가이모또타마네기요갔대이에대카레를作りました
0: 그럼바로꺼내쓰는일본어한번들어볼게요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2: 야사시이니혼고 쇼타です.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호시오 나가메테 보옷도 시마시타.
1: 별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조사하다.
2: 시라베르, 시라베르,
1: 시라베르. 조사하다, 알아보다 라는 의미의 2그룹 동사입니다. 선생님, 이 시라베르, 마스 연결 표현 복습해 볼까요? 조사합니다.
2: 시라베마스.
1: 조사하지 않습니다.
2: 시라베마센.
1: 조사했습니다.
2: 시라베마시타.
1: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 시라베마센데시타.
1: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2: 시라베마센카.
1: 조사합시다.
2: 시라베마쇼.
1: 조사할까요?
2: 시라베마쇼카.
1: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
2: 게사. 게사.
1: 오늘 아침. 우리말로는 두 개의 단어인데요. 일본어로는 게사.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도 오늘, 아침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2: 今日の 아사. 今日の 아사.
1: 今日, 오늘, 아사, 아침.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연결할 때는 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今日の 아사, 오늘 아침. 한 단어로는요?
2: 今朝.
1: 今朝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건, 것.
2: 모노, 모노.
1: 밤 늦게까지.
2: 요르 오소쿠마데. 요르 오소쿠마데.
1: 요르, 밤입니다. 오소쿠, 늦게라는 뜻이에요. 오소이, 늦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는 어미 이를 크로 바꾸면 부사어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소이, 늦다, 오소쿠, 늦게. 뒤에 마데, 까지잖아요. 그래서 요르 오소쿠 마데, 밤 늦게까지. 그럼 아침 일찍부터는요?
2: 아사 하야쿠카라. 아사 하야쿠카라.
1: 아사, 아침입니다. 하야쿠, 여러분 하야이, 이르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다들 알고 계시죠? 어미 이를 크로 바꿔서 부사어처럼 만들 수 있어요. 하야쿠, 일찍, 카라, 부터. 그래서 아사 하야쿠 카라. 그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2: 아사 하야쿠카라 요르 오소쿠마데.
1: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2: 고고 지다이. 고고 지다이.
1: 고고, 고등학교입니다. 지다이, 한자로 쓰면 시대라는 뜻인데요. 일본어에서 이 지다이라는 표현은 시대란 뜻 외에도 시절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 고고 지다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 시절은요?
2: 대학교 지다이.
1: 대학교 지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학생 시절도 궁금해요.
2: 학생 지다이.
1: 학생 지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별.
2: 호시, 호시,
1: 호시. 하늘에 떠 있어요. 반짝반짝 별이요. 그럼 하늘에 별 말고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하늘은요?
2: 소라, 소라.
1: 해, 해님.
2: 히, 히.
1: 달,
2: 츠키, 츠키.
1: 마지막으로 구름,
2: 구모, 구모.
1: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흥미, 관심.
2: 興味, 興味,
1: 興味, 흥미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흥미, 관심 이렇게 별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어에도 관심하면 간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興味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도요, 흥미뿐만 아니라 관심이라는 의미로 일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벌레.
2: 무시, 무시,
1: 무시, 벌레입니다.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이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그룹 동사의 연결형 배웠잖아요. 그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접속조사 10은 원래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그룹 동사에 한해서만 단어의 끄듬절의 발음이 바뀌는 음편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퀴즈.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동사 마스형에 바로 태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2그룹 동사로 우리 접속조사 태 연결해 볼게요. 먼저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태 연결해 봅니다. 일어나고 일어나서.
1: 오키테, 오키테,
0: 오키테. 여러분, 오키르 2그룹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저 2그룹 동사, 동사 마스형 까먹었는데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를 떼버리면 됩니다. 오키르에서 르를 떼버렸어요. 뭐가 남았어요? 오키만 남았어요. 이 뒤에 태 탁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키 때 일어나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조사하다.
1: 시라베르, 시라베르.
0: 접속조사 태 연결해 봅니다. 조사하고 조사해서.
1: 시라베테, 시라베테.
0: 시라베테, 조사하고 조사해서 란 뜻입니다. 물론 조사하여 이런 의미도 나타낼 수 있죠. 시라베르, 2그룹 동사. 2그룹 동사의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 주세요.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뭐만 남았어요? 시라베만 남았어요. 이 뒤에 태에 연결해서 시라베 때, 조사하고 조사해서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어요.
1: 今朝は 6時に起きてジョギングをしました. 今朝は 6時に起きてジョギングをしました.
0: 今朝は 오늘 아침에는 6時に起きて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다 6時に起きる.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 연결해야겠네요. 起きる 2그룹 동사.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起きて 일어나서 조깅을 심하시다. 조깅을 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맛집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예약했어요.
1: 美味しいお店をネットで調べて予約しました。美味しいお店をネットで調べて予約しました。
0: 美味しいお店を 직역하면 맛있는 가게를 이라는 표현이고요. 해석할 때 줄여서 맛집 가능하겠죠? 네또데시라베테. 네또데 인터넷으로, 이때 되는 도구수단입니다. 시라베떼, 시라베르 찾아보다. 여기에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2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라베떼 찾아보고 요약시마시다 예약했어요 란 뜻이 되었습니다.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접속조사 태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어의 동사는 접속조사 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형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마시다,
1: 너무,
0: 지나치다,
1: 스기르.
0: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고 싶어요. 과음하다,
1: 노미스기르,
0: 노미스기르. 노무에 동사 마스형의 스기를 연결해서 노미스기르. 하나 더 볼게요. 마시다,
1: 노무,
0: 뭐뭐 하고 싶다,
1: 타이.
0: 두 개 연결해서요, 마시고 싶다는요,
1: 노미타이,
0: 노미타이. 동사 마스형의 타이 연결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2그룹 동사의 접속조사 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저녁을 먹다.
1: 방고항오 타베르.
0: 방고항오 타베르. 타베르 2그룹 동사입니다. 영화를 보다.
1: 에가오 미르.
0: 에가오 미르. 미르 보다 2그룹 동사입니다. 자다.

0: 르
1: 네, 르 마찬가지로 이그룹 동사인데요. 태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잔다.
0: 방고항을 타베테 에가오 미테 네르.
1: 방고항을 타베테 저녁을 먹고 먹다는 타베르. 이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르만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타베테 먹고 에가오 미테 영화를 보고 미르 이그룹 동사고요. 마찬가지로 르 떼버리고 태 연결하죠. 미테 보고 네르 잔다. 이번에는 저녁을 먹고 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잤어요.
0: 방고항을 타베테 요루 오소쿠마데 에이가를 미테 네마시타.
1: 방고항을 타베테 요루 오소쿠마데. 요루 오소쿠마데는 밤 늦게까지라는 표현이죠. 에이가를 미테 네마시타. 네르의 정중한 형태는 네마스. 과거는요? 네마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넌 어때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今度、サークルのみんなでどうで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興味はありますが、虫が苦手なので、私はちょっと。
0: 興味はあります。흥미는 있습니다. 관심은 있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네요. 이 뒤에 가 연결하면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 나타낼 수 있죠. 무시가 니가테나노데. 무시가 니가테다 라고 하면 벌레를 싫어하다. 뒤에 이유 원인 나타내는 노데에 연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노데는요, 명사 수식형에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무시가 니가테나노데 라는 형태가 되었어요. 니가테다,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 나로 연결하잖아요. 와타시와 쳇또, 저는 좀. 이거는 거절일까요? 아니면 승낙일까요? 그렇죠. 일본인들이 완곡하게 거절할 때는 쳇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興味はありますが、虫が苦手なので、私はちょっと。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高校時代の友達と最近富士山のふもとでキャンプをしました。
3: そうなんですか。キャンプでは何をしましたか？
2: みんなでカレーを食べて、夜は星を眺めてぼーっとしました。翌朝は早く起きて、渓谷の近くを散歩しました。
3: いいですね。
2: 今度サークルのみんなでどうですか？
3: 興味はありますが、虫が苦手なので、私はちょっと。
0: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게요。
1: セーター、セーター。
0: セーター、スウェーター구요。
1: シャツ、シャツ。
0: シャツ、ショーツ입니다。
1: ブラウス、ブラウス。
0: ブラウス、ブラウス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1: はい、セーター、シャツらが入って、韓国語は모음이많이다르니注意해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치유와 힐링의 일본 3대 온천. 수천 개의 온천이 있는 일본에서 에도 시대 유학자 하야시 라잔이 선정한 3대 명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1: 하이, 효고현의 아리마 온센, 군마현의 크사츠 온센, 기후현의 게로 온센, 이렇게 3대 온천인데요. 그 중에서 오사카와 고베에서 가까운 아리마 온천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분과 염분이 풍부해 그릿빛을 띠는 금탕과 투명한 은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접근하기 쉬운 그사츠 온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하고요. 나고야에서 가까운 산간 지역에 있는 게로 온센 같은 경우에는 한적한 온천 마을의 분위기를 간직한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지입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박수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그날 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창가에 앉아 몰아치는 폭풍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이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업 시간 릴케는 처음으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실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음악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예술임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릴케는 음악을 듣는 것은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시적이고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함께 마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니혼니 키테 다이헨나코토모 아르요네.
0: 일본에 와서 힘든 일도 있겠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그룹 동사와 2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웠는데요. 이제 3그룹 동사의 연결형만 남았네요.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 쿠르 그리고 스르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대청소
1: 오소지 오소지
0: 오소지 대청소입니다. 클대라고 하는 한자를 대청소할 때는 오라고 읽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대청소를 하다
1: 오소지오스르 오소지오스르
0: 준비하다
1: 준비스르 준비스르
0: 준비스르 준비, 준비입니다. 뒤에 스르 연결해서 준비스르, 준비하다라고 하는 3그룹 동사가 되었는데요. 우리 마스 연결 표현 연습해 볼게요. 준비합니다.
1: 준비します.
0: 준비하지 않습니다.
1: 준비しません.
0: 준비했습니다.
1: 준비しました.
0: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 준비しませんでした.
0: 준비하지 않을래요?
1: 준비しませんか?
0: 준비합시다.
1: 준비しましょう.
0: 준비할까요?
1: 준비しましょうか?
0: 여러분, 3그룹 동사 마스 활용형 다들 기억나시나요? 다음 단어 볼게요. 회의
1: 会議 会議
0: 会議 회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会議 앞서 준비하다 라고 하는 단어 배웠는데요. 회의를 준비하다
1: 会議を準備する
0: 会議を準備する 라고 하면 되겠네요. 과장, 과장님
1: 課長 가쪽
0: 가쪽 과장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는데요. 선생님, 다른 직책 단어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계장
1: 가까리초
0: 가까리초 부장
1: 부초
0: 부초 마지막으로 사장
1: 샤초
0: 샤초가 되겠습니다. 보고하다 호할 때 고는요 고끄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호고끄 보고하다는 호고끄스르 3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면 부족
1: 내부소크 내부소크
0: 내부소크라고 합니다. 이때 내는요? 여러분들 이 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다라고 하는 동사 내르 2그룹 동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내르의 마스형입니다. 여러분 일본어의 동사 마스형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어로 후소끄라고 합니다. 내르와 후소끄를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싶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합니다. 내르, 2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 어미 르만 떼버리면 돼요. 내만 남았네요. 그래서 내후소끄. 근데 나 합쳤어요. 후가 땡땡 부가 됐어요. 그래서 내부소크, 수면 부족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수면이라고 하는 거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수면 부족, 한자어 그대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1: 수면 부족, 수면 부족.
0: 그래서 수면 부족은 지금 교재에 나온 내부소크 혹은 수면 부족크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놀다.
1: 아소브, 아소브.
0: 아소브. 1그룹 동사고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1: 즈라이, 즈라이.
0: 즈라이, 힘들다, 괴롭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의 연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3그룹 동사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크르, 스르, 오다 그리고

0: 동사하고 2그룹 동사와 3그룹 동사에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오다, 하다, 3그룹 동사, 태에 연결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오다,
1: 그르, 그르,
0: 태 연결합니다. 오고, 와서,
1: 기대, 기대,
0: 기대, 오고, 와서란 의미예요. 그르, 오다, 3그룹 동사인데요. 태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크루에 마스 연결할 때는요. 기마스, 즉 키에 태 연결해서 기대라고 하면 되는 거죠. 하다는요.
1: 스르, 스르,
0: 태 연결합니다. 하고, 해서,
1: 시대, 시대,
0: 시대, 하고, 해서라는 뜻이에요. 스르,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합니다. 스르에 동사 마스 연결하면요. 시마스, 마스형은 시까지죠. 여기에 태 연결해서 시대, 하고, 해서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와서 타코야키 파티 하지 않을래요?
1: 今夜、うちに来てタコパをしませんか? 今夜、うちに来てタコパをしませんか?
0: 今夜, 오늘 밤에 うちに来て 우리 집에 오다, うちに来る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연결형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루에 태 연결하고 싶습니다.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기대 와서 타코파오 시마센까? 타코파, 타코야키 파티 줄여서 타코파라고 합니다. 타코파오 시마센까? 타코야키 파티 하지 않을래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주말에 대청소를 하고 푹 쉬었어요.
1: 주말에 오소지오시테 ゆっくり休みました. 週末に大掃除をしてゆっくり休みました.
0: 週末に 주말에 大掃除をして 대청소를 하고 大掃除をする 대청소를 하다인데요.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する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して 하고 란 뜻이 되었고요. ゆっくり 천천히 란 뜻이지만 푹 느긋하게란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ゆっくり 休みました. 푹 쉬었어요. 란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산책하다 산보스르, 준비하다 준비스르, 공부하다 勉強する와 같은 동작성 명사 뒤에 스르가 연결된 3그룹 동사 뒤어 태에 연결할 때는 스르의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다
1: 산보스르,
0: 산책하고
1: 산보시테,
0: 준비하다
1: 준비스르,
0: 준비하고
1: 준비시테,
0: 공부하다
1: 勉強する,
0: 공부하고
1: 勉強して
0: 와 같이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교재에 나온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과장님께 보고했어요.
1: 회의의 자료를 준비して 과장님께 報告しました.
0: 회의의 자료를 준비して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준비하다 준비스르, 준비하고 스르에 태 연결한 시대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가정이 호꺼크시마시다, 과장님께 보고했어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에 접속조사 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르에 한번 태 연결해 볼게요. 한눈에 반하다
1: 히토메보레스르,
0: 히토메보레스르, 고백하다
1: 고크하크스르,
0: 히토메보레스르에 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고백하다
1: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스르,
0: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스르, 한눈에 반하다는 히토메보레스르, 한눈에 반해서 스르에 태 연결합니다. 시테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 스르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네요.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한눈에 반해서 고백합니다.
1: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시마스,
0: 히토메보레시테 고크하크시마스. 이번에는 선배에게 한눈에 반해서 바로 고백했어요.
1: 선배니 히토메보레시테 스그니 고크하크시마시타,
0: 선배니 선배에게 히토메보레시테 한눈에 반해서 스그니 바로 고크하크시마시타 고백했어요. 바로 꺼냈어요.

0: あれ、ジウさん、目の下にクマが、寝不足？
1: 昨日、中国人の友達がうちに遊びに来て、朝まで話しました。
0: え？朝まで？
1: 同じ留学生だから、いろいろと共感して、話が盛り上がって。
0: 外国から日本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るよね。ジウさんは日本の生活で何が一番大変？
1: 湿気ですね。日本の夏の蒸し暑さが辛いです。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김지우가마츠노아에출근했어요。
3: あれ、ジウさん、目の下にクマが寝不足？
2: あれ、ジウさん、お、ジウ씨。目の下にクマが、눈밑에ダーク서클이、寝不足？睡眠不足や？라는표현인데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あれ、ジウさん、目の下にクマが、寝不足？
2: 이어서보면요。
3: 昨日、中国人の友達がうちに遊びに来て、朝まで話しました。
2: 昨日、어제、中国人の友達が、중국인친구가우찌니아소비니키때우찌니집에아소비니키때여러분아소비니크루동사마스형니크루라고하면요뭐뭐하러오다라는뜻입니다그래서아소비니크루놀러오다놀러와서와같이문을연결하고싶어요크루에태연결하면되겠네요동사마스형에연결합니다크루의동사마스형은키입니다그래서이뒤에태연결해서기때우진이아소빈이기때집에놀러와서아사마데아침까지하나시마시다이야기했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昨日중국人の友達がうちに遊びに来て朝まで話しました
2: 이어서보면요
3: 에朝まで
2: 에朝まで뭐아침까지란뜻인데요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에朝まで
2: 이어서보면요
3: 同じ留学生だからいろいろと共感して話が盛り上がって
2: 同じ留学生だから同じ留学生だ같은유학생이다문이끝난형태뒤에카라연결해서이유원이나타냅니다그리고同じ는요뒤에명사수식할때同じ형태로바로수식하는것도기억해주시고요いろいろと共感して여러가지로공감해서라는표현인데요교감스르공감하다스르로끝났네요3그룹동사입니다태연결할때는동사마스형에연결하면되죠스르에태연결할때는시대라고하면됩니다그래서교감스르는교감시대하나시가모리아가때이야기가무르익어서모리아가르1그룹동사입니다여러분1그룹동사에접속조사태연결할때는음편현상있었던거기억하시나요1그룹동사중에우쯔르로끝나는경우에는마지막음절을초금으로바꿨습니다즉초금편이일어났는데요모리아가르르로끝났어요즉초금으로바꿔야되겠네요그래서모리아가때라고하는표현이나왔습니다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同じ留学生だからいろいろと共感して話が盛り上がって
2: 이어서보면요
3: 外国から日本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るよねジウさんは日本の生活で何が一番大変
2: 外国から외국에서日本に来て일본에와서라는표현이죠来る태연결할때는동사마스형에태연결합니다그래서来て와서라는표현이됐고요다이나것도뭐하리요네힘든일도있겠네지우산와지우씨는니혼노세이카츠대일본생활에서나니가이지방다이엔뭐가제일힘들어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外国から日本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るよね지우산와니혼노세이카츠대나니가이지방다이엔
2: 이어서보면요
3: 湿気ですね。日本の夏の蒸し暑さが辛いです。
2: 湿気ですね。好きねよ。日本の夏の、日本の夜め、 무시아츠사가 무더위가 즈라이데스 힘들어요. 무시아츠사라는 표현은요. 무시아츠이 너무 덥다 무덥다 라고 하는 이 형용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습게ですね. 日本の夏の蒸し暑さが辛いです.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あれ、ジウさん、目の下にクマが。寝不足？昨日、中国人の友達がうちに遊びに来て朝まで話しました。 え? 朝まで?
4: 同じ留学生だから、いろいろと共感して話が盛り上がって。
0: 外国から日本に来て大変なこともあるよね。 ジウさんは日本の生活で何が一番大変?
4: 湿気ですね。 日本の夏の蒸し暑さが辛いです。
2: 가타카나 조각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3: 스카토, 스카토,
2: 스카토, 스커트고요.
3: 원피스, 원피스,
2: 원피스, 원피스입니다.
3: 드레스, 드레스,
2: 드레스, 드레스인데요. 발음 팁 있을까요?
3: 하이, 원피스는 원이 아니라 왕이라고 발음하고 중간에 있는 다음에도 주의해 주세요.
2: 랜덤 박스 지식 현수막은 거리를 걷다 보면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건물 외벽에 길게 걸린 천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현수막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죠?
3: 하이, 오단마크라고 합니다. 한국의 현수막은 매달 현자에 드리을 숫자를 씁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길게 매달아 늘어뜨린 천이라는 뜻이 강하고요. 일본의 오단마크의 경우에는 가로 횡자에 끈을 단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도로나 경기장, 관중석 등을 가로질러서 설치한 천을 뜻하고 주로 가로로 길게 펼쳐 거는 현수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다자하오, 워시 왕老师.
0: 복습만이
1: 살길이다.
0: 복습만이 살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매월 첫 시간은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 네야, 부부시.
0: 네. 오늘부터 이 초급 중국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1: 맞죠.
0: 그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하루에 내가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단어를 내가 외운다? 좀 힘들 수 있어요.
1: 那该怎么办呢?
0: 그러면은 단어 한 다섯 개 아니면 10개, 단어 10개 좋아요. 단어 10개. 그리고 문장 두 줄.
1: 할 수 있을 거야. 다.
0: 네. 반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은 양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외국어의 또 중국어의 또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뭐 샀어?
1: 买什么了?
0: 사다가
1: 마이
0: 무엇이 뭐죠?
1: 什么
0: 동사 뒤에 什么 기억하세요.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1: 맞죠.
0: 네, 뭘 샀는지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먼 이치 나이 카인샤. 8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 원래 우리가 이거 선생님 할 때 쓰는 단어인데
1: 老
0: 늙었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엄청 늙었다. 헐라오. 오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 늘, 자꾸. 선생님, 얘가 오늘 부사로 쓰이나 봐요.
1: 맞죠.
0: 부사라는 건 즉 동사 앞에 있다는 거죠.
1: 或者 形容词 前面也可以.
0: 형용사 앞에도 올 수 있다. 즉 수로 앞에 올 수 있는데 무조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 라오가 쓰이면 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是的.
0: 무조건은 아니죠.
1: 네.
0: 어쨌든 늘 지각이야.
1: 老迟到.
0: 이런 식으로. 늘 잔소리야.
1: 老唠叨.
0: 네, 잔소리하다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唠叨. L-A-O-D-A-O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성경성으로 한번 검색이 될 거예요. 중국인들이 보통 일성경성으로 많이 해요. 唠叨, 잔소리하다. 아, 보다 읽어볼게요.
1: 칸.
0: 동사 배울 때 A, B 쓰세요. A, 칸, B 이렇게. 은는 이가를 붙여야죠. A가 B를 보다. 핸드폰 발음해 볼 테니까 선생님께서 발음 교정해 주세요. 쇼지, 쇼지.
1: 쇼지.
0: O-U는 어예요. 쇼지. 그럼 휴대폰을 보다.
1: 看手机.
0: 동사가 먼저 와야죠. A가 B를 본다니까. 헷갈리시면 주어를 쓰세요. 나 휴대폰 봐요.
1: 我看手机.
0: 그렇죠. 기다리다.
1: 等.
0: 역시 A, B를 쓸까요? A, 等, B. A가 B를 기다리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너를 기다리다. 하나, 둘, 셋.
1: 等你.
0: 우리는 너가 먼저 오잖아요. 중국은 목적을 뒤로 빼야죠. 等你. 그럼 니덩은 뭐예요? 니덩은 니가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택배.
1: 快递.
0: 와, 선생님 택배 기다리신 적 있죠?
1: 당연하죠. 等快递的时间是最幸福的时间.
0: 아, 택배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1: 제일 행복해요.
0: 그럼 택배 기다리다 중국어로 다 같이 하나, 둘, 셋.
1: 等快递.
0: 그렇죠. 역시 뒤로 빼야죠. 헷갈리시면 주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다.
1: 买.
0: 우리 청취자분들 팔다는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 팔다. 하나, 둘, 셋.
1: 마이.
0: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MAI 사성입니다. 한 개.
1: 거.
0: 네, 이거 할 때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양사죠. 양사는 사물의 단위예요. 작다.
1: 小.
0: 그럼 크다. 하나, 둘, 셋.
1: 大.
0: DA 사성 잘 검색해 보세요. 따. 선풍기입니다.
1: 펑샨.
0: 이런 고유 명사를 잘 외워 주셔야 됩니다. 선풍기 펑샨. 펑샨. 부채가 중국어로 뭐죠, 선생님? 부채?
1: 샨즈.
0: 제가 왜 부채를 여쭤봤는지 아시겠죠?
1: 왜什么?
0: 펑샨 할 때 샨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은 선풍기는
1: 小风扇.
0: 그런 말이 있죠, 선생님? 네, 小风扇. 최근, 요즘.
1: 最近.
0: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쭈이진, 쭈이진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1: 最近.
0: 네, 시간 명사는 주어 앞뒤에 위치합니다. 보통은 주어 뒤에 많이 오죠. 실제라는 한자지만 그렇게 오지 마세요. 정말로, 그야말로, 매우.
1: 实在.
0: 한 번 더.
1: 实在.
0: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매우.
1: 太.
0: 너무 덥다.
1: 太热了.
0: 자, 덥다 발음 나왔어요. 러, 러, 안 돼요. 러, 러, 혀를 천장에 대면서 러,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본문에 녹아졌는지 우리 본문 보시면 안 돼요. 아, 벌써 보셨나요? 본문 보시면서 들으면 듣기가 안 늘어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们一起来听一下。
1: 第一课，买什么了？
2: 你怎么老看手机呀？
1: 我在等快递呢。
2: 买什么了？
1: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2: 你怎么老看手机呀？
1: 我在等快递呢。
2: 买什么了？
1: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0: 네이제살펴보겠습니다너어째서핸드폰을자꾸보니
3: 你怎么老看手机啊
0: 성조부터볼게요삼성삼성이면앞에가이성이에요니올라가야죠니怎么이렇게갈게요怎么는선생님어떻게란말도있지만이게물어볼때보통어째서왜이런말이죠
3: 对为什么
0: 왜什么같은말인데조금다를수있어요왜什么는이유를물어보는거고怎么는약간핀잔섞인말혼내는느낌이좀가득담겨있죠그렇죠늘위치를보십시오동사앞에위치하죠부사입니다老看자다시한번읽어볼게요
3: 니怎么老看手机啊
0: 맨뒤에아는없어도되는어기조사입니다만같이한번읽어보세요칸쇼지야이렇게그러니까뭐래요나택배기다리는중이야
3: 我在等快递呢
0: 자이는여기서어떤뜻인지아십니까여러분1번어디어디에있다2번어디어디에서3번진행형
3: 3번
0: 진행형입니다동사앞에있으면하고있는중이다예요그리고맨뒤에너보이시죠이너도진행형이에요짜이와너가함께있으면진행형이고둘중에하나만있어도괜찮죠선생님
3: 没错
0: 짜이를빼고해볼게요
3: 我等快递呢
0: 문제없습니다이것도진행형이에요너빼고짜이만써볼게요선생님
3: 我在等快递
0: 다됩니다뭐샀어
3: 买什么了
0: 삼성이성아아마이샨이게들려야돼요마이올라간순간틀린겁니다마이샨말라작은미니선풍기하나샀어
3: 买了个小风扇
0: 한번더들어볼게요
3: 买了个小风扇
0: 여기서숫자1이빠진거예요买了一个예굳이사실은이거안써도되는데중국인들의이양사사랑은정말엄청납니다네그럼거를빼고买了小风扇선생님괜찮습니까
3: 可以是可以
0: 괜찮은데말만나맛있지가않아요말이
3: 对、네、我们习惯加一个个
0: 저한국사람이에요我是韩国人여기도거들어갈수있습니다我是个韩国人이렇게말이죠네좋아요요새정말너무더워
3: 最近实在太热了
0: 여기서러는왜있는걸까요위에줄에있는마이시아멀러러는완료예요여기서러는바로타이뒤에있는러아무뜻이없는러입니다여러분그냥말투라보시면돼요없어도문제없습니다타이러그리고실자이빼고해볼게요
3: 最近太热了
0: 선생님전혀문제없죠
3: 没问题
0: 문제없습니다실자이를쓰면이런뜻이에요그야말로정말이런뜻이고이실자이와타이와러를함께읽게요실자이타이땡땡러이렇게말이죠하나만예문들어볼게요그야말로너무비싸요
3: 实在太贵了
0: 이렇게말이죠통째로패턴으로암기하시는겁니다실자이이걸따로끄집어내는게아니라다시한번눈을감고들어볼게요더잘들릴것같아요어머니지금아이팅이샤
2: 你怎么老看手机呀？
1: 我在等快递呢。
2: 买什么了？
1: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2: 你怎么老看手机呀？
1: 我在等快递呢。
2: 买什么了？
1: 买了个小风扇，最近实在太热了。
0: EBS 초급 중국어 10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옆에 페이지에 있는 고수로 가는 지름길 역시 전부 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을 가볍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예문에 있는 단어도 함께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1번에 라오 있잖아요. 이게 쉽다 그래서 아이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문 보셔야죠. 너 왜 자꾸 지각해?
3: 你怎么老迟到?
0: 迟到, 너무 쌍디그 세게 하시는 것보다 가볍게 迟到 괜찮은 것 같아요. 迟到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아유, 맨날 늘 게임만 하니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좀 하지 마.
3: 别老玩游戏.
0: 게임이 요시, 일본어 아니에요. 요시. 그럼 게임을 하다가 하단데 놀다란 동사가 들어갑니다. 게임하다 한 번 더.
3: 玩游戏.
0: 선생님 보통 게임하다 할 때 하다 우리가 보통 쪼어 알고 있는데 밥하다 할 때 쪼어 판 할 때 그럼 쪼어 요시 어때요?
3: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게임하니까 쪼어 요시 되거든요. 네, 왈 요시, 완 요시 얼화를 빼도 됩니다. 이렇게 아 자꾸만 물건을 잃어버리네.
3: 他老是丢东西.
0: 자 여기서 여러분 라오시 발표하십시오. 시입니다. 아니에요. 라오랑 같은 말이죠, 선생님?
3: 没错.
0: 네, 여기서 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니다가 아니라 라오시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부사입니다. 라오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수로는 뭡니까? 시가 아니죠. 바로 잃어버리다.
3: 띠오.
0: 아이유 사이에 오너서 띠우 띠우 하지 마시고 띠어우예요. 띠어우 잃어버리다.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 물건.
3: 동시.
0: 선생님, 지금 이 세 개 예문에 지금 단어가 몇 개입니까? 迟到, 완. 요시, 띠오, 동시 많잖아요.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아, 진행형 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보고 있는 중이야.
3: 我正在看书呢.
0: 본문에서는 짜이 땡땡너인데요. 정짜이 땡땡너도 괜찮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리하는 중이야, 밥하는 중이야 그는.
3: 他在做饭呢.
0: 전부 다 앞에 정짜이 혹은 짜이 생략 가능합니다. 我看书呢. 타조판너 해도 진행형입니다. 어, 재밌네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실자의 타이 땡땡러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십니까?
3: 看过.
0: 아, 看过. 본 적 있다고 하시네요.
3: 是的.
0: 어, 뭐 우리가 제목을 말씀할 수는 없지만.
3: 네, 但是不好看.
0: 아, 별로였어요?
3: 네.
0: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궁금하네요. 이 영화 정말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자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강조하는 거죠.
3: 没错.这个电影实在太好看了.
0: 3월부터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영화 발음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띠에닝,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3: 电影.
0: 电影 좋습니다. 实在太好看了.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不好看 하셨으니까 재미없다. 재미있다? 好看. 实在 생략 가능하지만 넣으면 좀 더 강력한 느낌이죠. 걔는 말하는 게 정말 너무 느려.
3: 他说话实在太慢了.
0: 말하다 한 글자로
3: 说.
0: 말을 하다 두 글자로
3: 说话.
0: 그렇죠. 화가 명사예요, 여러분. 밥 먹다, 吃饭 그 문장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정말이지 너무 추워.
3: 今天的天气实在是太冷了.
0: 선생님, 제가 여기서 시 왜 가져왔는지 아시죠? 네, 시자이 뒤에 시 올 수 있습니다.
3: 可以的.
0: 선생님은 어때요? 시자이 타이 땡땡러를 많이 쓰십니까? 시자이 시 타이 땡땡러를 많이 쓰십니까?
3: 我自己一般不怎么用시.
0: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 잘 안 쓰신다네요.
3: 예.
0: 저는 많이 썼어요.
3: 아하.
0: 어, 저 선생님 따라서 그냥 안 쓸래요.
3: 중국인有很多.
0: 아, 많이 쓴다고요?
3: 王老师不用, 李老师,张老师可能用.
0: 저도 선생님처럼 안 쓰면 쌤처럼 발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3: 随便你吧.
0: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네. 마음대로 해, 중국어로.
3: 随便你.
0: S-U-I-B-I-A-N이에요. 随가 아니라 随便.
3: 随便. 随便.
0: 네, 너무 추워. 여기 있는 문장 모두 다 시자이시 전부 생략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비싸.
3: 太贵了.
0: 혹은
3: 实在是太贵了.
0: 시 빼볼까요?
3: 实在太贵了.
0: 이 2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시자의 한자 보시면 실제가 아니라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아셨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12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해서 다른 또 예문 준비해 보겠습니다.
3: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왕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이 뭐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선생님?
3: 심화 연습.
0: 심화 연습.
3: 对呀.
0: 근데 앞에 동사가 있었죠?
3: 아, 진入深化練習.

0: 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진루. 나아갈 진짜의 들립자 맞죠? 진입하다입니다.
1: 되다.
0: 네, 심화 연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진입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걔는 늘 시간을 낭비해.
1: 他老是浪费时间.
0: 여기서 동사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1: 浪费.
0: 그렇죠. 老师 할 때 시입니다. 아니에요? 아, 참.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중국어로 뭐죠?
1: 老师.
0: 항상은 중국어로 뭐죠? 늘?
1: 老师.
0: 너무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죠. 어려우시면 실패세요. 라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을 청소하는 중이야.
1: 我们正在打扫房间呢.
0: 우리 청취자분들 정자이 땡땡너 자이 땡땡너는 이미 아셨을 겁니다. 방 청소하다. 동사가 먼저 와야죠. 방 청소하다.
1: 打扫房间.
0: 모르셨으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외우셔야죠. 이 과일 정말 엄청 달아.
1: 这个水果实在太甜了.
0: 타이 티엔. 러 안 쓰고 그냥 티엔에서 끝나도 괜찮습니다만 보통 많이 씁니다. 달다. 모르셨으면 체크하시고요. 과일 한번 더 읽어볼게요.
1: 水果.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쉐이 쉐이果. 구어. 어로 끝납니다. 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걔는 늘 거기서 멍하니 있어. 소위 말해서 멍 때린다.
1: 他老在那儿发呆.
0: 멍 때리다.
1: 发呆.
0: 네. 자이는 여기서 진행형이 아닙니다.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네.
1: 아니, 知道吗? 首尔有一个멍 때린 대회.
0: 아, 봤어요.
1: 就是发呆大会.
0: 와, 大会가 대회.
1: 或者你说发呆大赛也可以.
0: 大赛, 이것도
1: 재밌어요.
0: 오, 저는 10분도 못 견딜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잘하실 것 같은데.
1: 我觉得我可以.
0: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다음에 해볼까 생각해요.
0: 꼭 참가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发呆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짜이는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남동생은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1: 弟弟正在写作业呢.
0: 숙제가 중국어로?
1: 作业.
0: 아까 게임하다 할 때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 쪼어 있죠? 쪼어를 집어넣어 볼게요. 쪼어, 쪼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是的.
0: 근데 중국인들이 참 재밌는 게 숙제를 쓰다, 시에를 많이 쓰더라고요. 시에, 쪼어,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거 담아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미있는 중국어, 뭐 사자성어 혹은 중국 문화 준비해왔으니까 꼭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买什么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4: EBS 초급 중국어.
5: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0: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0: 살길이다.
1: 네, 오늘부터는 복습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0: 是的，今天有复习。
1: 네, 복습이 있습니다. 복습을 중국어로
0: 复习.
1: 네, 두 개를 여쭤볼 거예요.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만약에 한 개라도 생각이 안 나,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지난 시간 다시 들으시거나 보셔야 됩니다. 그는 늘 거기서 멍하니 있다.
0: 他老在那儿发呆.
1: 지금 왕 선생님 발음을 들으시고 아 맞다 그랬었지 하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멍 때리다 대도 말씀하셨어요. 파다이 따회 이런 거 그죠? 뭐 샀어?
0: 买什么了?
1: 오 좋습니다. 숙제하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作业 말고
0: 写作业.
1: 쓰다를 집어넣어서 写作业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12페이지를 복습한 겁니다. 지금 복습이 잘 돼 있어야 오늘 제목 바로 2강입니다.
0: 你带伞了吗?
1: 우산 가져왔니? 우산 챙겼니?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숨어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한번 이치라이 카이샤. 네, 바깥.
0: 外面.
1: 1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外面. 선생님, 근데 이 面을 경성으로 해서 外面 어때요?
0: 也可以的.
1: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통 발음하세요?
0: 外面.
1: 어, 경성 같은데요, 약간
0: 外面.
1: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된다고요. 사성 경성, 谢谢, 爸爸, 外面, 요 음정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오늘처럼 再见, 外面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비가 내리다.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下위, 위 아니죠?
0: 下雨.
1: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위 하려고 하세요. 下雨. 샤우. 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절대 위, 입이 가로로 찢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샤위 해도 알아듣지만 말이죠. 아, 맞아요.
0: 对.
1: 선생님, 오늘 우리 2강 할 차례 맞죠?
0: 对.
1: 예. 선생님, 오늘 3강 할 차례 아닙니까?
0: 不对.
1: 아닙니다. 不对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뚜이 하지 마시고 对.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하는 말. 对. 야. 너무 잘하시는데요? 중국인 같아요.
0: 谢谢你.
1: 네, 对. 아, 의외로. 사실 이 단어 한번 읽어볼게요.
0: 하이.
1: 원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아직? 예, 아직도 안 왔어요.
0: 还没来.
1: 아직 안 먹었어요.
0: 还没吃.
1: 완료의 부정은 may예요. 하이 may가 참 많이 쓰이죠. 하나만 더 할까요? 아직 안 했어요.
0: 还没做.
1: 그렇죠.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함, 의외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사실 선생님 이런 게 어려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의외로 이 하이를 언제 쓰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옆에 페이지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잔소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단어에 집중하세요. 꽤 상당히
0: 挺
1: 매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很, 非常, 지난 시간에 배운 뭐 实在, 太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 挺, 한국어로 꽤 느낌이에요. 꽤 좋네.
0: 挺好.
1: 재밌는 건 이 挺 뒤에, 맨 뒤에 뭐가 많이 붙죠?
0: 的.
1: 挺好的.
0: 是的, 挺好的.
1: 되게 크다. 이거 써서 한번 해볼게요.
0: 挺大的.
1: 안 써도 괜찮아요. 挺大. 근데 보통 씁니다. 왕 선생님처럼 말이죠. 오늘 하이라이트, 챙기다, 휴대하다, 가지고 오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0: 非常重要.
1: 너무 중요하대요. 읽어볼게요.
0: 带.
1: 가져왔어? 带了吗?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0: 对.
1: 여러분, 러로 물어보면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하지 마. 무조건 메이로 부정하시면 됩니다. 메이 뒤에 러 쓰지 마시고요.
0: 没带.
1: 선생님, 그 제 돈 가져왔어요? 带了吗?
0: 네. 带钱了吗?
1: 没带 이렇게 하는 겁니다.
0: 每次问程老师都是没带.
1: 매번 맨날 안 가져왔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0: 带手机了吗?
1: 아, 手机 당연带了.
0: 带脑子了吗?
1: 아, 뇌 챙겼네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산.
0: 伞.
1: 우산 챙겼냐? 소나기 온다. 带伞了吗? 그럼 안 챙겼어. 하나, 둘, 셋.
0: 没带伞.
1: 고민할 게 없는 거죠. 러의 부정은 메입니다. 또 까먹었네? 또 잊어버렸네?
0: 요.
1: 그렇죠. 잊다.
0: 忘.
1: 또 잊어버렸어.
0: 又忘了.
1: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까먹었다고요. 又忘了. 이런 표현도 본문에 있을 것 같네요.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们一起来听一下.

0: 야, 나또 까먹었어. 오, 요 忘了. 밤에 치킨을 또 먹는 거예요. 헤, 또 먹어.
1: 你又吃。
0: 예, 요 치, 혹은 뭐또 먹었네. 요 치러.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1: 是的。
0: 다시 한번 본문 들어보시면 더잘 들릴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치 라이 팅 이샤.
2: 外面是不是下雨了？
3: 对，雨下的还挺大的。
2: 你带伞了吗？
3: 没有，我又忘了。
2: 外面是不是下雨了？
3: 对，雨下的还挺大的。
2: 你带伞了吗？
3: 没有，我又忘了。
0: EBS 초급 중국어 1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지금 교재가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근데 웬만하면 교재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듣기만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1: 没错.
0: 네, 제일 좋은 교재 옆에 노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요 없단 말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아니요 안 했어 다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너 저녁 먹었니? 你吃晚饭了吗?没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1: 你吃晚饭了吗?没요
0: 이렇게 매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매요 이렇게도 많이 하죠 선생님. 네.
1: 听起来.
0: 들어보니 어때요? 매요. 좀 기분 나쁘게 말했네요.
1: 별로 안 사주고 싶어.
0: 안 사주고 싶게 말했대요.
1: 원래 사주고 싶어도.
0: 좀 얄밉게 말했죠. 네, 그런 네. 말도. 아 진짜 실제로 약간 제가 얄밉게 말한 거예요. 아니? 아니? 이런데?
1: 그러지 마요.
0: 네, 알겠습니다. 너 그를 봤니?
1: 你看见他了吗?
0: 칸이 보다고 찐이 만나다죠? 아닙니다. 칸 뒤에 있는 찐은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 보호입니다. 아, 이런 거 쓰시지 마세요. 칸 뒤에 찐은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냐. 그 결과를 나타내는 보호입니다. 오, 내 우산 봤니? 니 칸러마?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칸젤러마?
1: 니 칸젠我的伞了吗?
0: 네. 못 봤는데? 메이칸 하면 어때요? 메이칸은 안 봤다요. 일부러.
1: 메이칸젠.
0: 그렇죠. 메이칸을 안 봤다. 메이칸젠 못 봤다. 우연히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정문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왕 선생님께 你看见他了吗?没有. 메이칸젠 같은 말이죠. 또 못 보다. 걔 또 지각했어.
1: 他又迟到了.
0: 3월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예문의 단어를 엄청나게 풍부하게 막 가져오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많이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넣고 싶어서요. 네, 迟到. 너무 迟到 하지 마시고 가볍게 迟到 좋습니다. 밖이 너무 또 추워졌어.
1: 外面又冷了.
0: 그렇죠. 여기서 러는 형용사 뒤에 러는 상태 변화예요. 추웠다가 아니라 또 추워졌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땡땡러 잊지 마시고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정도보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인이니까 정도보호를 참 편하게 쓰시겠지만 저희 같은 한국인들, 외국인들은 골치 아파요.
1: 是的,能理解.
0: 언제 이걸 써야 되는지. 저도 초급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 나와 있지만 이거를 오늘 완벽히 장악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보시고 아 이럴 때 쓰는구나 라고 목표를 좀 낮춰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괜찮죠 선생님?
1: 괜찮아요.
0: 좋아요. 제가 직역을 할게요. 직역. 그는 뛰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걔 되게 빨리 뛰어라고 할 때 정도보호 구문을 떠올리는 게 진정한 고수죠. 그건 초급이 아니에요. 중고급입니다.
1: 他跑得很快.
0: 여기서 주어가 뭐죠?
1: 他.
0: 수로는 뭐죠? 정도보호는 뭐죠?
1: 很快.
0: 그렇죠. 더는 정도보호 아닙니다. 더는 조사입니다. 연결고리예요. 이 꽃 한번 들어볼까요? 이 꽃.
1: 这朵花.
0: 도어는 양사입니다. 꽃 한 송이 할 때. 아, 그냥 당연히 도어 대신에 제일 쉬운 这个花 해도 괜찮아요. 이 꽃 피는 정도가 정말 아름답다. 이게 직역이에요. 볼까요?
1: 这朵花开得特别美.
0: 엄청. 非常만 쓰지 마시고 特别 특별 기억하세요. 漂亮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매도 떠올리시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정도가 아주 명확하다.
1: 老师说得很清楚.
0: 그렇죠. 명확하다. 칭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타더 발음 很清楚 이렇게 가는 거죠.
1: 谢谢. 네.
0: 발음은 참고로 중국어로
1: 파인.
0: 타더 파인 很清楚. 그녀는 글씨를 아주 잘 쓴다.
1: 她字写得很好.
0: 동사를 두 번 써도 돼요.
1: 她写字写得很好.
0: 왜 동사 두 번 쓴지 아세요, 여러분? 타 시에 쓰더 말이 안 돼요. 명사 뒤에 더 올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거 어려우시면 이거 외우세요. 선생님은 밥을 정말 빨리 먹어. 라오시 吃饭的 아닙니다. 볼까요?
1: 吃的很快.
0: 라오시 吃饭吃的很快. 이게 정확한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1: 라오시 吃饭吃的很快.
0: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饭 빼고
1: 吃的很快.
0: 하면 되는 거죠. 네, 정확한 어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그는 술을 한 잔 또 마셨다.
1: 他又喝了一杯酒.
0: 한 잔 할 때 잔, 杯 기억하시고요. 아유 사이에 옷, 지우가 아니라 지어 기억하세요. 또 마셨다를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너 표 샀니?
1: 你买票了吗?
0: 표 모르신 분들 외우시고요. 没买 같은 말.
1: 没有.
0: 그는 말하는 정도가 어때?
1: 他说的怎么样?
0: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의역하면은 선생님, 그 철수 학생 있잖아요.
1: 음흠.
0: 걔 일본어 잘한대요. 아, 그래? 오, 어느 정도? 他说的怎么样? 이렇게.
1: 是的.
0: 네, 말하는 실력이 어때라고 할 때 이렇게 떠올리시기가 쉽지 않죠. 说的怎么样? 기억하세요.
1: 그럼 영희는?
0: 아, 영희. 说的不好.
1: 他说的不好吗?
0: 들리세요? 说的不好. 안 좋대요.
1: 네.
0: 그는 가게 한 번 더 갔다.
1: 他又去了一次商店.
0: 상점, 가게.
1: 商店.
0: 또 갔다. 요취러 한 번이 중국어로
1: 이츠
0: 잊지 마세요. 아이가 정말 곤이 잔다. 직역할까요? 아이가 자는 정도가 정말 달콤하다.
1: 孩子睡得真香.
0: 香은 먹을 걸 앞에 두고 와 냄새 좋다. 먹고 나서 맛있다 다 되잖아요.
1: 고소하다?
0: 아, 고소하다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서 곤이 잔다. 좋은 뜻이네요. 깊이 잠들었다를 할 때 쉐이더 쩐샹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带伞了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0: 분들이 계실까요?
1: 있을 거예요.
0: 다섯 명은 웃었을 것 같아요.
1: 아, 어제 6명 정도?
0: 그래요. 선생님 포함해서. 네. 그래요. 아, 대화문 보지 마세요. 벌써 보신 거 아니죠? 눈을 감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눈 감을게요. 어머니 it's light.

0: 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1: 我最近一直在听老歌。
0: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1: 越听越有味道。
2: 너 평소에
1: 你平时
2: 좋아하다?
1: 喜欢
2: 무슨 노래 듣는 거?
1: 听什么歌？
2: 맨 뒤에 아는 없어도 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문장 다시 한번.
1: 你平时喜欢听什么歌啊？
2: 지금 이 문장 어순을 보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런 말씀 가끔씩 드리겠습니다. 한글 밑에 해석 보이시죠? 위에 한자를 가리시고요. 밑에 한글을 보시고 내가 바로바로 중국어로 뱉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중 번역이 중요합니다. 중한 번역보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분명히 지금 좋아해가 맨 뒤에 있잖아요. 중국은 주술목이니까 앞으로 땡기는 겁니다. 요거 꼭 중요하니까 한글 보시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요새, 옛날 노래 쭉 듣고 있어.
1: 我最近一直在听老歌，
2: 오, 부사가 두개 있어요. 줄곧, 계속, 쭉,
1: 一直
2: 진행형.
1: 在。
2: 네, 在 is가 아니라 여러분 정 같이 쓰고 싶으시면 is, 在. 그러니까 부사가 두개 이상 있으면 그들만의 법칙대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 한국어 어순과 상당히 비슷해요. 쭉 하고 있었어. 아마 모든 한국인들이 is, 在를 떠올릴 것 같아요. 걔는 쭉 자고 있네.
1: 一直在睡。
2: 在一直아닌 거 명심하세요. 부사가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외워야 합니다. 와, 그 다음 선생님 문장 길죠?
1: 好长啊。
2: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어로 왜 갑자기 옛날 노래 듣기 시작했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1: 没
2: 말입니까?
1: 错。
2: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어째서, 왜?
1: 怎么？
2: 갑자기?
1: 突然？
2: 부사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어째서 갑자기 시작해?
1: 怎么突然开始
2: 뭘 시작합니까? 옛날 노래 듣기 시작한다.
1: 听老歌？
2: 러는 여기서 완료가 아닙니다. 듣기 시작했니? 상태 변화의 느낌이죠, 선생님?
1: 对，变化。
2: 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1: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2: 연습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문장 보시면서 왜 갑자기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지? 아, 뭐 투란 카이시팅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마 한글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카이시가 막맨 뒤에 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야 늘어요, 여러분. 들을수록 운치 있다. 와, 여러분 운치 있다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들어보시죠.
1: 越听越有味道。
2: 아까 단어에서 배울 때는 맛이 어때? 웨이다오 잔 모양 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맛이 아니라 운치 있다라고 할때 운치가 되나 봐요.
1: 对，还有분위기 있다 뭐 이런
2: 분위기.
1: 거。
2: 아,
1: 我们经
2: 있다.
1: 常说他穿衣服很有味道。
2: 와, 한번 더요?
1: 他穿衣服很有味道。
2: 穿衣服가 뭡니까, 여러분? 穿 입다, 衣服, 옷. 엄청나게 옷을 아주 느낌 있게 입는다.
1: 그저잘 입는다.
2: 운치 있게.
1: 염세이단 절단이에요.
2: 알겠습니다. 네. 아, 운치 있게 입는다는 말이 좀안 되는 것 같고, 느낌 있게 잘 입는다.
1: 분위기이다.
2: 아, 분위기 있게 잘 입는다. 이런 말이겠네요. 요렇게 우리가 부수적으로 배우는 단어들도 꼭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아니면 연습장에 꼭 쓰시기 바래요. 穿衣服 모르셨으면 꼭 체크하시고요. 다시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시면 아까보다 더잘 들릴 것 같아요. 我们一起来听一下.
0: 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1: 我最近一直在听老歌。
0: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1: 越听越有味道。
0: 你平时喜欢听什么歌呀？
1: 我最近一直在听老歌。
0: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1: 越听越有味道。
2: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줄곧 쭉 계속해서 동사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0: 一直.
1: 나 계속 너 기다렸어.
0: 我一直等你.
1: 혹시 우리 초급중고어 청취자분들 중에서 계속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 떠올립니다. 선생님 뭔지 아세요? 한국인들이 계속을 하면
0: 继续.
1: 继续를 많이 생각해요. 하하, 차이점이 30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죠. 30페이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继续 쓸수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녀는 계속 여기에 있어.
0: 他一直在这儿。
1: 줄곧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줄곧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줄곧이란 말을 잘안 쓰잖아요. 계속해서라고 할때 이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줄곧 제일 좋아했어.
0: 我一直喜欢他。
1: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지금 동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하죠. 덩 모르신 분들, 짜이 모르신 분들, 시환 처음 보신 분들 꼭 체크하세요. 갑작스럽다란 말도 있지만 오늘은 갑자기로 쓰이네요. 그가 갑자기 날 부르네.
0: 他突然叫我，
1: 부르다.
0: 叫。
1: 노래 부르다 할때 부르다는 창, 그할때 창이고요. 이 짜오는 뜻이 두 개예요. A 짜오 B 하면은 A가 B를 부르다란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도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난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도 있죠, 선생님.
0: 没错。
1: 그래서 그 유명한 말, What's your name?
0: 你叫什么？
1: 니叫什么 혹은 니叫什么 名字 할때 쓰는 이 叫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너무 갑작스럽다.
0: 这件事太突然了。
1: 여기 러 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타이 때문에 있는 거죠. 생략 가능하지만 보통 씁니다. 这件事, 젠이 뭐예요, 여러분? 사건, 일의 양사입니다. 옷한벌할때 벌도 이 젠이에요. 옷두 벌.
0: 2件。
1: 2件衣服 할때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저거, 나거, 거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수가 되는 지름길 보겠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우리 왕 선생님께 먹을수록 배고파 빵 터지셨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越吃越饿，
1: 선생님, 정말 재밌는 예문이죠?
0: 对呀，
1: 재밌었어요. 그럼,
0: 我觉得应该是
1: 네.
0: 越吃越胖啊。
1: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먹을수록 살이 찐다. 다시
0: 越
1: 한번.
0: 吃越胖。
1: 그렇죠. 뚱뚱하다, 팡 기억하세요. 배울수록 재밌어.
0: 越学越有意思。
1: 저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유학할 때 중국어 처음 배울 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이 칭시더 찌더.
0: 와.
1: 네, 정말 너무너무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행복했어요, 그때가. 아, 옛날이요. 볼수록 그가 더 좋아져.
0: 越看越喜欢他。
1: 아하, 문장 구조 간단하죠, 여러분? 생각할수록 열받네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걱정돼.
0: 越想越担心。
1: 위에 샹, 샹은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동사로 쓰이면 생각하답니다. 이 샹이 하고 싶다가 되려면 샹 뒤에 동사가 와야죠. 밥 먹고 싶다.
0: 想吃饭。
1: 그럴 때는 하고 싶다죠. 동사 자체로 쓰이면 하고 싶다가 아니라 생각하답니다. 이 와중에 걱정하다, 딴신 모르셨으면 꼭 체크하시고요. 팡, 吃, 有意思, 学, 看, 喜欢 모든 단어가 여러분 좌뇌, 우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해서 단어 더 배워볼게요.
0: 好，一起进入深化练习。
1: 오늘 이 라디오를 들으시기 전에 싸우다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오, 맞춘 분들 축하드립니다. 싸우다.
0: 吵架。
1: 참고로 이 吵架는 말싸움이에요.
0: 没错。
1: 입구자가 있잖아요.
0: 对。
1: 그럼 선생님이랑 저랑 어제 치고받고 농담입니다. 제 치고받고 싸우는 건 뭐죠? 여러분 때리다 중국어로 아세요?
0: 打。
1: 에, 다 DA33 검색해 보세요. 다지야. 이건 이제 안 좋은 거죠, 정말. 물론 좌우자도 안 좋지만 걔네들은 맨날 싸워. 계속 싸운다.
0: 他们一直吵架。
1: 그렇죠. 상황이 갑자기 변했어.
0: 情况突然变了。
1: 어떤 분들께는 상황 그리고 변하다가 새롭게 다가오겠네요. 상황 다시 한번.
0: 情况
1: 변하다.
0: 变了。
1: 아니, 단독으로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아, 옛날에는 쟤 저러더니 선생님 쟤 있잖아, 철수 있잖아요. 아, 완전 삐엘러. 다 삐엘러.
0: 아, 是吗?
1: 예.
0: 变好了吗?
1: 아, 삐엘화엘러. 삐엘하올러는 좋게 변했다.
0: 嗯哼。
1: 제가 지금 말한 건 뭐죠? 삐엔화엘러.
0: 나쁘게 변했다.
1: 삐엔뿌하오 하지 마시고요. 하오의
0: 变坏了。
1: 반대말은 화입니다. HUAI.
0: 什么情况啊?
1: 아, 정말 많이

0: 쓰는 말이죠.
1: 네.
0: 이게 아 정말 언급을 잘해 주셨습니다. 샤머 징쾅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무슨 상황 이거잖아요. 근데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엄청 많이 씁니다 중국인들이. 샤머 징쾅.
1: 철수? 怎么回事?
0: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일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럴 때 샤머 징쾅. 샤머 징쾅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 무슨 상황이야 이게 지금?
1: 샤머 징쾅.
0: 이렇죠. 어 점점 더 귀여워지네.
1: 越来越可爱了.
0: 어, 올수록 모모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越来越가 한 단어예요. 越来越爱了 이렇게 해주세요. 점점 모모해지다. 러는 여기서 상태 변화입니다. 바로 갈게요. 점점 살이 찌네.
1: 越来越胖了.
0: 점점 어려워지네.
1: 越来越难了.
0: 이 와중에 어렵다 모르시면 체크하시고요. 난 N-A-N 검색해 보세요. 점점 귀여워져.
1: 越来越可爱了.
0: 선생님과 처음 이제 라디오를 시작했을 3월 달에 몸무게를 비교하면은 제가 지금 거의 10kg 빠졌습니다.
1: 아, 진짜 越来越瘦了.
0: 아, 점점 날씬해지네. SHOU 검색하시면 됩니다. 계속 잠만 자.
1: 他一直睡觉.
0: 아까 선생님께서 예문 드신 거는 一直睡 하셨는데 두 글자로 睡觉 할 수 있습니다.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 돼요. 睡觉 기억하세요. 이 영화 볼수록 더 감동적이야.
1: 这部电影越看越感动.
0: 감동 보시니까 알겠죠 여러분. 그저 감동적이다. 뿌 아니 불자 아니에요. 영화의 양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뿌 대신에 这个 거를 써도 되지만 이 부电影 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즈 지쉬 차이점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고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과 내일은 8.15 광복절을 맞아서요. 세계 각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포크뮤직, 민속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하게 전통을 지킨 음악이 아니라요. 현재도 대중이 사랑하고 즐기는 음악. 그 음악이 만들어진 본고장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포크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포크, 민속음악이라는 제목 때문에 어렵고 지루한 음악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이번 주는 건너뛸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로디의 노래들이 많이 선곡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카보베르데의 모르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세자리아 에보라의 1988년 노래입니다. 카보베르데 테라 에스티마다, 카보베르데 사랑하는 나의 조국.

8월 15일 토요일에 세계 맡긴 첫 곡은 카보베르데 테라스티마다, 카보베르데 사랑하는 나의 조국. 아프리카 대서양에 위치한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고유 음악 모르나를 주요 글로벌 뮤직의 하나로 만든 거장이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노래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카보베르데는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배들이 드나드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였는데요. 음악도 이 세계 대륙의 영향을 고루 받았습니다. 유럽 음악, 특히 포르투갈의 파두, 남미 음악인 브라질의 삼바와 쇼루, 그리고 카보베르데 고유의 음악이 섞이면서 굉장히 묘한 느낌의 음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모르나를 달콤한 슬픔의 노래라고 하죠. 유려한 리듬 위에 구슬픈 보컬이 얹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언뜻 조화롭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요소들이 독특함으로 다가오는 게 이 모르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음악입니다. 파두의 여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파두 포르투게스, 포르투갈 파두, 마리자의 우젠데다미냐 때라, 내 조국의 사람들, 그리고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파두 그룹이죠. 마드레데우시의 연주와 노래 아자 우키오베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노래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포르투갈의 파드 음악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파드 포르투게스, 포르투갈 파두, 마리자의 우젠데다미냐 때라, 내 조국의 사람들, 그리고 밴드 마드레데우시의 연주한 노래 아자 우키 오벨, 어떤 일이 있어도 였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세계 포크 음악,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전통 예술이죠. 플라멩코 음악인데요. 플라멩코는 깐떼, 노래, 바일레, 춤, 기타라, 기타 연주로 구성된 종합 예술이죠. 집시를 스페인에서는 히타노라고 하는데요. 플라멩코에서는 이런 집시의 슬픔과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플라멩코 가수 엔리케 모렌테의 노래 에스트레야 먼저 들으실 텐데요. 에스트레야는 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엔리케 모렌테의 딸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엔리케 모렌테의 딸 에스트레야 모렌테가 부르는 몰베르 돌아오다도 준비했는데요. 탱고의 왕 칼로스 카르델의 탱고 넘버를 원래 플라멩코 노래인 것처럼 원곡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노래와 연주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플라멩코 팝의 주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니냐 파스토리의 노래 비안토 델라 티아라 미야, 내 고향의 바람, 이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플라멩코 음악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엔리케 모렌테의 에스트레야, 별, 에스트레야 모렌테의 볼베르, 돌아오다, 그리고 니냐 파스토리의 비엔토 델라 티에라 미야, 내 고향의 바람이었습니다. 플라멩코 음악은 깊은 슬픔과 정열이 공존하는 분위기죠. 격렬한 발구르기, 사파테아도, 그리고 박수가 어우러지죠. 이 박수를 빨마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창을 듣는 느낌도 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세 명 플레이리스트, 포크 뮤직, 세계 민속 음악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알제리의 라이 음악 순서입니다. 1920년대 알제리 항구 도시 오란에서 시작된 대중음악인데요. 전통 베두인 음악에 아랍, 스페인의 플라멩코, 프랑스의 샹송이 섞이고 젊은이들의 자유와 사회적 저항을 담아서 널리 퍼진 대중음악입니다. 특히 알제리 이민 세대들이 활동했던 프랑스에서 이 음악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종교적인 이유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용납하지 않았던 알제리에서 이 라이 가수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대거 프랑스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수 3명 모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인데요. 라이의 왕 할레드의 노래 박타 먼저 들으시고요. 알제리의 존 바에즈로 불리는 포크 가수 수아드마스의 길 인따,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 음악의 펑크와 락을 결합한 사운드를 들려준 가수죠. 라시타 하의 대표곡 야 라야, 떠나는 너, 이 노래까지 3곡 전해드립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라음악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할레드의 박다, 여자 이름이고요. 수아드마스의 기르 인타,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시타 하의 야라야, 떠나는 너였습니다.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1부 3명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포크 음악은 콜시카의 폴리폰입니다. 지중해 섬 콜시카는 프랑스령이죠. 하지만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는 땅인데요. 콜시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음악을 대중음악으로 발전시킨 특별한 사례입니다. 콜시카의 폴리포니를 전세계에 알린 가수 페트로 구엘 부치의 콜시카. 클래시컬한 인트로부터 인상적인 이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1932년 탄생해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도 영화 산업을 지탱해온 인도의 뮤지컬 영화 몰리우드. 이 유구한 역사의 계보를 거칠게 압축하면 두 개의 이름표가 붙은 꼭지점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A.R. 라만 그리고 프리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 거장이죠. A.R. 라마는 인도의 고전 음악에 이슬람 신비주의 음악, 서양 클래식 오케스트레이션, 나아가 팝과 재즈를 결합하며 볼리우드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뿌리땀은 AR 라만이 닦아놓은 현대적인 기반 위에서 모던 락, EDM, 레게, 아프리칸 비트 등 이 글로벌 팝의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며 몰리우드 사운드 트랙을 시의적으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이는 인도 음악의 사운드 테크놀로지 발전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브리땀은 디지털 사운드와 이펙트의 거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민속악기와 최첨단 신테사이저 샘플을 매우 노련하게 접목해왔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잡식성 하이브리드를 표방한 볼리우드 음악은 브리땀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1971년 인도 콜카타의 벵골 혈통 가정에서 태어난 브리탐 차크라보르티는 인도의 영화 TV 미디어 전문 연구소에서 음향 레코딩 학위를 이수한 후 이 광고와 TV 드라마 음악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볼리우드 영화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죠. 학부 시절 록밴드 멤버로 활동한 경험과 함께 이 전문적인 사운드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에 이 경력 초반부터 빠르게 입지를 다집니다. 2000년대 이후 공감가는 시나리오와 연출로 이 볼리우드의 새 시대를 이끈 감독들 곁에 볼리우드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A.R. 라만의 유산을 계승한 창의적인 음악을 제시하며 볼리우드 음악을 개혁하는 흐름 속에서 브리탐은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볼리우드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였습니다. 그의 히트곡 목록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고 심지어 형편없는 노래들까지도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리땀, 그는 한때 1년에 19장의 앨범을 발표할 만큼 엄청난 창작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프로그래머, 송라이터 다수로 구성된 이른바 공장형 프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이었죠. 그 시절을 돌아보며 그는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형편없는 노래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흥미를 잃더라도 어떻게든 대충 마무리해서 보내는 시기였어요. 브리땀의 초창기 음악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은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동시에 볼리우드 음악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힌디어 영화에서 이 표절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시 제게 음악을 의뢰해온 감독들은 원하는 음악 원곡을 가져와서는 리메이크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제작진은 곡의 저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200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달았죠. 이 낙인은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어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흐려진 지 오래라네요. 이제 그는 한 해 서너 편의 영화 음악만 맡고 있습니다. 여전히 볼리우드 최고의 흥행 감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볼리우드 음악의 미학적인 면은 어떨까요? 인도판 롤링스톤지에 따르면 촌스러웠던 볼리우드 음악이 A.R. 라만의 천재성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순간을 브리따미 견인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인도 뮤지컬 영화 산업, 말리우드 음악의 두 번째 황금기를 이끈 주역 아티스트 브리땀을 만나봤고요. 수많은 영화 가운데 OTT를 통해서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2018년 무렵에 히트를 했죠. 영화 난갈, 스포츠 영화이면서도 전기 영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슬링 영웅인 싱 포갓이라는 인물의 두 딸, 기타와 바비타, 그 딸들이 이제 여자 레슬링 선수로 성장하는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질문도 던지는 영화 단갈의 주제가 단갈 들으셨습니다. 레슬링 한 판이란 제목이죠. 인도 볼리우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요소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살라라는 메타 장르 표현으로 묶는데, 우리가 그 살사 음악에서도 그렇고, 살사가 그 소스라는 뜻으로 여러 요소에 열려 있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볼리우드의 체제도 한 영화에, 그러니까 뭐 액션이라고 표방하고 있어도 거기에 로맨스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뭐 멜로도 있고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도 약간 그걸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곡 같은 경우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는 야, 프리탐이 이런 투박하고 촌스러운 민속풍의 응원가를 만들었네, 뭐 이런 반응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뿌리땀도 자신이 원하는 잘하는 그런 멜로디크하고 로맨틱한 그런 곡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칭찬도 함께 받았지만,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땐 앞선 곡보다는 이 단갈이라는 곡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청아하고 여린 목소리, 유리처럼 투명한 피아노, 섬세하고 정교하게 어우러진 화음, 플라비오 벤투리니의 음악적 특성을 말할 때 그가 나고 자란 지리적 환경과 그곳에서 음악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거의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인연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브라질 남동부의 선선한 고원지대 미나스 제라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나스 제라이스를 브라질 대중음악의 독특한 성지로 만든 아티스트 뮤동 나시멘투입니다. 그 인연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벨루 호리존티에서 열린 대학생 음악 축제에서 플라비오 벤투리니는 당시 그의 음악 파트

너와 함께 만든 곡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날 플라비우 벤쥬리니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본 음악인 가운데 미우동 나시멘뚜가 있었죠. 벤쥬리니의 재능을 간파한 나시멘뚜는 동료 음악인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추천했는데요. 그 가운데 구아라비라가 있었습니다. 1974년 구아라비라의 주선으로 플라비우 벤쥬리니는 프로그레시브 록밴드인 우델수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곡 이스파노라를 밴드에게 써주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플라비우 벤쥬리니를 더 거대한 음악 조류로 이끈 성공이었죠.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미나스 제라이스를 브라질 대중음악의 독특한 성지로 만든 글루비다 이스키나가 그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태생의 음악인 공동체. 그들이 따로 또 같이 만든 공동 앨범의 타이틀. 당시 브라질 대중음악 조류와 차별화된 사운드와 정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음악 사조. 클루비다 이스키나이에 합류하면서 플라비우 벤쥬리니는 자신의 음악에 확실한 구심점을 정하게 됩니다. 브라질 전통 음악과 회화, 비틀즈 스타일의 팝 사운드, 프로그레시브 록과 재즈 등등이 융합된 매우 독창적인 문화운동의 일원으로서 플라비우 벤쥬리니는 그 사조 특유의 신비주의를 그 자신의 연주와 목소리로 체득하고 고도화하기에 이릅니다. 밴드에 몸담았던 1970-80년대는 교향악과 프로그레시브 록을 융합한 시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동향 음악인들과 함께 글루비다 이스키나 사운드를 구축했죠. 1981년 솔로 아티스트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음악성을 선보여 왔습니다.

미나스의 멜로디 장인, 브라질 음악 서정주의의 극치, 플라비오 벤츄리니를 논하는 브라질 매체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입니다. 이 수사학은 단연 미나스 제라이스의 음악 환경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음악 인생 50주년을 기념하는 매체 인터뷰에서 플라비오 벤츄리니 본인도 이런 일반화에 적극 수긍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리매김한 건 나의 대부 미우똥 나시멘뚜와의 인연으로 글루비다 이스키나의 일원이 되면서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벨루 오리존티 중심으로 벌어진 음악 문화 운동 클루비다 이스키나의 주역 중 하나인 플라비우 벤투리니 나아가 브라질 대중음악의 서정주의에 자신의 인장을 찍었다는 평의 아티스트 플라비우 벤투리니를 만나봤습니다. 작곡을 하고 일단은 미우동 나시멘뚜와의 듀엣으로 또 동료 뮤지션인 베토 구에지스 버전으로 살짝 먼저 발표가 됐고 세우맹에서도 미우동 나시멘뚜와의 듀엣 버전으로 소개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81년도 뭐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또 82년도라고 보는 자료도 있긴 한데 나생지라는 앨범 수록 타이틀곡 나생지 듣고 왔습니다.

레리타 미츠코.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프랑스 모던 팝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의 이름입니다. 그룹 이름이 특이하죠. 멤버 중에 일본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룹 멤버들 설명에 따르면 여러 이름을 합쳤다네요. 리타는 전설적인 할리우드 배우 리타 헤이워스, 여기에 일본 여자 이름 미츠코를 합쳤답니다. 원래는 리타 미츠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다들 그룹 보컬리스트 이름으로 오해하자 이후 프랑스어의 복수 정관사 레를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보니 프랑스 뉴웨이브 록밴드 엉더신이 생각나네요. 제목부터 이 아시아의 뉘앙스를 풍기는 밴드라는 점에서요. 그러고 보니 레 리타 미츠코도 엉더신처럼 뉴웨이브 스타일을 추구한 밴드였네요. 엉더신처럼 실제로 동양 신비주의 사운드를 그들도 표방했을까요? 지금 배경에서 뿅뿅거리는 음악에서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레리타 미츠코의 음악은 다소 난삽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970년대 후반 펑크락에서 출발, 신테사이저와 전자음향을 적극 활용한 뉴웨이브, 그리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전위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가

아트팝, 라틴 리듬, 프랑스 카바레의 전통, 기술적인 창법을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보컬 표현, 유쾌하면서도 전위적인 뮤직비디오로 강화된 시각적 퍼포먼스.

레리다미수코 역사는 1980년대 초 프랑스 파리의 언더그라운드 공연장 발리가오 무대에 자주 서던 혼성 듀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터린 링제. 그는 라틴 음악과 댄스 음악에 정통한 가수였고 펑크록 밴드에서 기타를 쳤던 프레드 시숑은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다중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력과 관심사는 이후 레리타 미스코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확실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의 그룹 이름은 The Sprats였다는데요. 레리타 미스코로 이름을 바꾼 후 1984년에 발표한 싱글 마르시아 바일라가 프랑스 팝차트 2위, 이어서 유럽 전역에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유럽에서 그들은 메가스타였고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그들의 히트곡이 나올 정도였답니다. 이후 영국 밴드 더 스미스와 함께 순회 공연을 떠나거나 미국 아티스트 이기 팝을 게스트로 초빙해 레코딩하며 영미권 팝신에도 얼마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네, 리타 미스코는 잠시지만 미국 팝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1987년에 발표한 싱글 세컴사의 뮤직비디오가 빌보드지가 뽑은 그해 최고의 뮤직비디오 탑10에 올랐거든요. 참고로 이때 함께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는 프린스, 제네시스, 핑크플로이드, 원조비 등등입니다. MTV가 음악의 시각적 요소를 세대의 언어로 급부상시킨 시기, 레리타 미스코의 뮤직비디오는 팝아트의 경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글로벌 팝의 더 넓은 장에서 레리타 미스코의 영향력이 이런 시각성에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네요. 그들이 활동했던 1980년대 미국 팝 시장은 신테사이저가 주도하는 최신 일렉트릭 댄스 음악이라고 해도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경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에어 그리고 타히티 80 같은 밴드의 티셔츠를 입는 것이 유행이 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스티스, M83 등등이 미국 댄스 플로어를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망의 다프트 펑크가 군림했고요. 이들 모두 아시다시피 프랑스 출신 음악인들이죠. 이 점진적인 역사의 초석을 다진 아티스트가 바로 레리타 미스코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1980년대 프랑스 뉴웨이브 팝록 아이콘, 팝아트의 전위성을 신스팝으로 아우르고 훗날 에어, 다프트 펑크, 저스티스 등등 후대 프랑스 아티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듀오 레리다 미스코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예술적으로 그 자아도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스스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자신들의 행위를 예술 그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자세였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다. 27년간 이어진 커리어도 한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로 지속이 안 된 거지 뭐 해체되거나 멈추거나 그러지는 뭐 자발적으로 멈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 음행에서도 자주 소개했던 곡이죠. 마르시아 바일라, 마르시아가 춤춘다. 84년 데뷔 음반에 수록한 곡이었고요. 데뷔 시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뭐 기존의 그 당시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변별력이 뭐 출중하다고 할 수 없는 듀오의 앨범을 무려 코니 플랭크가 프로듀스를 했지? 라는 의심어린 눈초리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코니 플랭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100%, 200%의 어떤 예술적 성과를 이룰 것 같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코니 플랭크 같은 경우는 크라우트록 독일의 또 그 무브먼트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 당시에는 뉴웨이브의 주요한 모두가 원하는 프로듀서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합, 이 케미스트리가 좋았나 봅니다. 84년 프랑스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후 1990년 결산한 뭐 프랑스 그래미에서 결산한 10년간 80-90년대 프랑스 최고의 싱글 2위로 또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리타 미스코 이들은 이 데뷔 싱글로 수직 상승한 거죠. 27년의 커리어의 끝은 평생 파트너이자 연인 관계였던 그리고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도 둔 두 사람의 관계. 그 아까 프레드 시숑 이름을 한번 언급은 했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 미학에 있어서 선구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봤는데 그 장 바티스트 몽디노 같은 이런 뮤직비디오 예술가와 작업을 했다는데 찾아보니까 몽디노 같은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마돈나나 프린스 그리고 영국의 브라이언 페리 같은 사람과의 작업으로도 유명했다고 하고요. 장 폴 고티에 이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또 보게 되네요. 이 패션 디자이너지만 영화 의상 예술로도 유명했던 장 폴 고티에와의 협업도 큰 인풋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시각 미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있네요. 프랑스 시네마의 거성 장릭 고다르가 영상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흥미로운 듀오 레리타 미스코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1986년 6월 영국 뮤지션 스팅, 그는 그로부터 2년 전 활동을 중단한

그의 밴드 폴리스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미국 공연에 나섰습니다. 대의를 위한 재결성이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국제 앰네스티가

멤버 한 명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서 밴드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도 악화시켰고 결국 공식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미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던 스팅은 다시 솔로로 복귀했고 이듬해 두 번째 음반 Nothing Like the Sun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폴리스 시절 락에 펑크, 재즈, 레게를 결합하며 당시 영국 뉴웨이브 트렌드를 신선하게 환기했던 음악의 풍경은 스팅의 이름으로 재개됩니다. 그리고 본격화됩니다. 글로벌 팝의 스펙트럼에서 그를 명예 훈장처럼 따라다닌 별칭 월드뮤직의 전도사는 이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스팅이 세계 음악으로 시야를 넓힌 배경에는 이 정치적인 각성도 한몫했습니다. Nothing Like the Sun 앨범 관련 인터뷰에서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감상을 이렇게 말했죠. 군부 정권 치하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칠레의 여자들이 옷에 가족 사진을 붙이고 꾸에카에 맞춰 춤추는 과정을 보고 매우 큰 충격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꾸에카, 이것은 칠레 민요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춤추기 위한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험에 근거해서 꾸에카 솔로라는 부제의 곡 They Dance Alone이 탄생합니다. 이후 피노체트 독재 정권이 종식된 후 그는 앰네스티가 주최하는 칠레 콘서트에 참석. 이 곡의 스페인어 버전을 부르는 것으로 축전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스팅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나라 뮤지션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다채로운 여정에서 정점을 찍은 건 알제리 출신의 셰프 마미와의 듀엣곡이었죠. 지금 흐르는 Desert Rose는 스팅의 세계관이 영미권 중심이 아닌 세계 음악의 장으로 넓어졌음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스팅의 세계 음악 탐사는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죠. 그러면서 이 비영미권 뮤지션들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거쳐 본인의 음악적 한계를 깨고 새로운 비전을 구축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영국의 아티스트 스팅, 그가 글로벌 팝의 전도사로 불리게 된 그 과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데서트 로즈, 알제리 라이 음악가 셰프 마미와의 협업이었죠. 2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소중한 문장 몇 개쯤 간직하고 살아가죠. 혹시 그 중에 이 작가의 문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유리알 유희 같은 대작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는

0: 책을 아주 사랑하는 애서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서점과 헌책방에서 일하며 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헤세는 책을 추천하는 것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책의 외형에 이끌려 택하지 말 것. 외형적인 통일성 때문에 전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는 각 작품의 가장 좋은 판본을 구할 것. 자신에게 특별히 와닿는 작품을 찾아서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를 것. 좋은 책을 찾아 나서는 야정, 그 자체를 즐겨보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제안하는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오키쿠 이키오 쓰테 쿠다사이.
0: 숨을 크게 들이마셔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동사의 연결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동사의 연결형을 사용한 유용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해주세요 라는 행위 지시 요구를 나타내는 테 그다사이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뭐뭐 해주세요.
1: 테 그다사이. 테 그다사이.
0: 테 그다사이. 여러분, 테 너무 익숙하죠? 우리말로 뭐뭐하고 해서 하여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다사이 주세요.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테는 뭐뭐하여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 그다사이 뭐뭐하여 주세요. 즉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조금, 약간.
1: 少し 少し
0: 少し 조금 약간이란 뜻이에요.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요.
1: 조또 조또
0: 조또라는 표현을 쓰고요. 少し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1: 少々 少々
0: 스코시가 적을 소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적을 소를 두 번 음으로 읽어서 쇼쇼라고 하면 훨씬 더 정중한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앉다.
1: 스와르 스와르
0: 스와르 1그룹 동사입니다. 약
1: くすり くすり
0: 약을 먹다는요.
1: くすりを 飲む 薬を 飲む
0: 薬を 飲む 이 飲む는요 마시다 혹은 약을 복용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다 라고 할 때는 薬を 食べる 안 합니다. 薬を 飲む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 이 薬が 사용된 단어 한번 알아볼까요? 약국
1: 薬야 薬야
0: 그리고 우리 손가락 중에 네 번째 손가락 약지라고 하잖아요.
1: 薬指, 薬指,
0: 薬指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보죠. 들이마시다, 빨다.
1: 스, 스,
0: 스. 1그룹 동사입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다.
1: 空気を 스,
0: 空気を 스. 담배를 피다.
1: 타바코 스,
0: 타바코 스와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소리.
1: 오토. 오또
0: 소리 음이라고 하는 한자 뜻으로 읽었습니다. 오또라고 하는데요. TV 소리
1: 테레비노 오또
0: 테레비노 오또 바람 소리
1: 가제노 오또
0: 가제노 오또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서다
1: 타츠 타츠
0: 타츠 1그룹 동사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오츠카레사마데시타
0: 동료나 윗사람에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지시 요구 표현인 테 그다사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테 그다사이는요. 우리말로 뭐뭐 해주세요 혹은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지시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테 그다사이 어디에 연결할까요? 그렇죠. 동사의 테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우리 테 그다사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말하다.
1: 하나스 하나스
0: 하나스 테 그다사이 연결해 봅니다. 말해 주세요.
1: 하나시테 그다사이 하나시테 그다사이
0: 하나시테 그다사이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테 그다사이 연결할 때는요. 테형에 연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운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테에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1그룹 동사인 경우에는 음편현상이라고 하는

0: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우쯔르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마지막 음절이 초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크그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마지막 음절이 이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경우에는 태가 아니라 대였던 것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요. 태에 연결할 때 발음편이 일어났는데요. 즉 마지막 음절이 응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뀌고 태 대신 대에 연결됐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이끄는요. 크로 끝났지만 이음편이 아니라 초금편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스로 끝난 경우에는요. 원래 접속조사 태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스는 원래 원칙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지금 제가 접속조사 태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즉, 1그룹 동사만 음편현상이라고 하는 예외현상이 있고요.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1그룹 동사 하나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시대 그다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일어나다.
1: 오키르. 오키르.
0: 오키르. 태 그다사이 연결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1: 오키테 그다사이. 오키테 그다사이.
0: 오키테 그다사이. 2그룹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에 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오키테 뒤에 그다사이 연결해서 오키테 그다사이 일어나 주세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1: もう少しゆっくり話してください. もう少しゆっくり話してください.
0: もう少し 직역하면 더 조금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조금만 더, 조금 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뭐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도나 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수식해야 돼요. 그래서 もう少し라고 하는 형태가 되지만 우리말로는 해석이 반대가 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유끄리 천천히 하나시대 그다사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스 1그룹 동사고요. 테이 그다사이 연결할 때요. 스로 끝났기 때문에 동사 마스형에 그대로 연결합니다. 하나시대 그다사이. 다음 문장 볼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1: 하야쿠 네테 하야쿠 오키테 그다사이. 하야쿠 네테 하야쿠 오키테 그다사이.
0: 하야쿠 네테 일찍 자고 하야쿠 오키테 그다사이 일찍 일어나세요. 하야쿠 일찍이라는 표현이죠. 하야이 이 형용사인데요.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크로 바꾸면 부사어로 기능합니다. 네르 자다 이 그룹 동사인데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요. 그래서 네때 자고라는 의미 만들어졌죠. 그 다음 하야크 마찬가지로 일찍이라는 표현이고요. 오키테 그다사이 오키르 이 그룹 동사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의 태 그래서 오키테 뒤에 그다사이까지 연결해서 오키테 그다사이 일어나세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뭐뭐해 주세요. 테 그다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거나 친한 사이에서는 그다사이를 생략하고 테의 형태만으로도 사용해요. 먼저 테 그다사이가 사용된 예 볼게요. 여기에 앉아주세요.
1: ここに座ってください.
0: ここに座ってください. 여기에 앉아주세요. 스와르, 앉다, 1그룹 동사인데요. 루루 끝났어요. 우쯔르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나죠. 그래서 스와떼, 뒤에 그다사이 연결해서 스와떼 그다사이, 앉아주세요. 그런데 친한 사람에게 여기에 앉아라고 할 때는요.
1: ここに座って.
0: ここに座って 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테 그다사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복용하다.
1: 너무.
0: 너무. 1그룹 동사입니다. 약을 복용하다.
1: 薬を 너무.
0: 薬を 너무. 테 그다사이 연결해 볼게요. 약을 복용해 주세요.
1: 薬を 飲んでください.
0: 薬を 飲んでください. 飲む 1그룹 동사인데요. 뭘로 끝났어요? 무로 끝났어요. 1그룹 동사 중에서 누부무로 끝난 동사는요.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 마지막 음절 누부무가 발음으로 바뀌어요. 이때 발음은 응이죠. 그런데 발음이 응인데 뒤에 태 연결하면 은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태가 아니라 대가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스리오 논데 그다사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약은 식후에 복용해 주세요.
1: この薬は食後に飲んでください.
0: この薬は이 약은 食後に 식후에 飲んでください 복용해 주세요. 이 약은 하루에 3번 식후에 복용해 주세요.
1: この薬は1日に3回 食後に飲んでください.
0: この薬は이 약은 1日に3回 하루에 3번 食後に 飲んでください 식후에 복용해 주세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가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끄, 가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예요. 크로 끝났어요. 원래라면 크, 그로 끝난 1그룹 동사는 이음편이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끄, 가다는요, 예외적으로 초금편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끄가 이때가 되었고요. 뒤에 그다 사이 연결해서 이때 그다 사이 가주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次は 血液検査に 行ってください.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い、わかりました.
0: はい、わかりました.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はい、わかりました.
0: 그럼 대화 전체의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ではそこに立ってください.
3: はい。大きく息を吸ってください.
2: はい、そのまま止めてください. 終わりました. お疲れ様でした.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 次は血液検査に行ってください.
3: はい、わかりました.
0: カタカナ 조각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スカーフ、スカーフ、スカーフ、スカーフ고요. マフラー、マフラー、マフラー
0: 머플러입니다.
1: ネクタイ、ネクタイ、ネクタイ、
0: 넥타이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スカーフ、マフラーラ고 할 때는 F 발음이기 때문에 후 발음이 들어가는데요. 프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와 유카타의 비밀. 기모노는 일본어로 입는 것, 옷이라는 뜻으로 본래 전통 의상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입는 유카타 역시 기모노의 일종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 기모노와 유카타를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1: 네, 맞습니다. 격식을 차리는 예복인 일반 기모노가 오랜 역사 속에서 귀족과 무사 계급의 공식 의복으로 발전했다면 유카타의 경우에는 헤이안시대 귀족들이 사우나를 할 때 입던 옷에서 유래해 가벼운 여름용 편산복으로 정착했습니다.
0: 두 의상은 소재와 착용법에서도 차이가 나죠.
1: 네, 기모노는 실크나 울 같은 고급 소재로 만들어져 주로 가을부터 봄까지 입으며 착용 시 전통 속옷을 받쳐 입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갈라진 흰 양말인 다비 그리고 전통 신발인 조오리를 갖춰 신어야 하는데요. 반면 유카타는 통기성이 좋은 면이나 리넨 소재로 만들어져 주로 한여름에 입고 속옷 없이 맨살 위에 걸치며 맨발로 나막신인 게타를 신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리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Bab Aziz,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통화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제히 타베테 미테 쿠다사이.
0: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보다 라는 행위의 시도를 나타내는 표현인 테 미르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뭐뭐 해보다.
1: 테 미르. 테 미르.
0: 테 미르. 여러분, 테는요? 뭐뭐 하고 해서 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미르는요? 눈으로 보다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시도할 때도 우리가 뭐뭐해 보다라는 표현을 쓰죠. 일본어도 그대로 테 미르 뭐뭐해 보다 행위의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테는 뭐뭐하여 뭐뭐해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입다
1: 기르 기르
0: 기르 이 그룹 동사입니다. 입다라는 뜻인데요. 재킷을 입다.
1: 자켓도 기르. 자켓도 기르.
0: 셔츠를 입다.
1: 셔츠오 기르. 셔츠오 기르.
0: 블라우스를 입다.
1: 블라우스오 기르. 블라우스오 기르.
0: 원피스를 입다.
1: 원피스오 기르. 원피스오 기르.
0: 이 기르라는 동사는요. 주로 상의를 입을 때 사용하고요. 아니면 위에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입다 라는 뜻으로 기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보죠. 맛.
1: 아지. 아지.
0: 아지인데요. 다양한 맛의 종류. 이 형용사로 알아볼까요? 달다.
1: 아마이. 아마이.
0: 쓰다.
1: 니가이. 니가이.
0: 시다.
1: 스파이. 스파이.
0: 짜다.
1: 쇼파이. 혹은 시오카라이.
0: 이번에는 맵다입니다.
1: 가라이. 가라이.
0: 다음 단어 볼게요. 몰래.
1: 곧소리. 곧소리.
0: 곧소리. 여러분, 곧소리 들으니까 왠지 몰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다음 단어 볼게요. 노랗다.
1: 기로이. 기로이.
0: 기로이.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우리 다양한 색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갛다.
1: 아카이, 아카이.
0: 파랗다.
1: 아오이, 아오이.
0: 하얗다.
1: 시로이, 시로이.
0: 까맣다.
1: 그로이, 그로이.
0: 다음 단어 볼게요. 여름 나왔습니다.
1: 나츠, 나츠.
0: 나츠, 여름입니다. 여름 나왔으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복습해 봐야겠죠? 봄,
1: 하루, 하루.
0: 여름,
1: 나츠. 나츠.
0: 가을.
1: 아키. 아키.
0: 마지막으로 겨울.
1: 후유. 후유.
0: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1: 시키. 시키.
0: 일본어로는 사계라고 해서 시키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학생.
1: 세토. 세토.
0: 세토. 학생입니다. 한자로 쓰면 생도인데요. 여러분, 학생하면 각세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선생님, 이 세토 그리고 각세의 차이점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1: 하이, 세토는 보통 중고등 학생을 가리키고요. 각세의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전문학생을 주로 가리킵니다.
0: 마지막 단어입니다. 듣다.
1: 키크. 키크.
0: 키크.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시도를 나타내는 테 미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테 미르, 우리말로는 뭐뭐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행위를 시도해 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테 미르, 테입니다. 어디에 연결할까요? 그렇죠. 동사의 테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육에 나온 단어로 우리 테 미르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노무. 마시다인데요. 테 미르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셔보다.

0: 연결할 때 어미이를 크로 바꾸죠. 그래서 카라카 아리마셍, 맵지 않습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고요. 답에 야스이 데스요. 동사 마스형에 야스이 연결하면요. 우리 7월에 배웠습니다.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 답에 야스이 데스요. 먹기 편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부산의 명물なんです. あまり辛くありませんから 食べやすいですよ.
0: 이어서 보면요.
1: 에, 調べてみ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에, 調べてみます. 와, 그렇군요. 알아볼게요. 시라베르, 알아보다, 조사하다, 이 그룹 동사, 테미를 연결하고 싶어요. 이 그룹 동사니까 동사 마스형에 바로 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시라베테미르, 알아보다, 시라베테미마스, 알아볼게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시라베테미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お盆休みに妻と一緒に釜山旅行に行きます。 何かおすすめはありますか?
3: プサンはミルミョンがおすすめです。 ぜひ食べてみてください。
2: ミルミョンですか? 初めて聞きました。
3: プサンの名物なんです。 あまり辛くありませんから食べやすいですよ。
2: へー、 調べてみ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サングラス
0: 선글라스고요.
1: 벨트
0: 벨트입니다.
1: ハンカチ
0: 손수건인데요.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 한카치는 손수건을 뜻하는 영어 핸커치프의 일본식 발음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아와오돌이 춤추지 않으면 손해.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도쿠시마 현에서 열리는 아와오돌이 축제는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 규모의 전통 거리 춤 축제입니다. 1587년 도쿠시마성 완공을 축하하며 백성들이 즐기던 데서 유래한 이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찾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아와오돌이의 대표적인 구호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도르 아호 니 미르 아호 오나지 아호나라 오도라냐 송송. 춤추는 바보나 구경하는 바보나 어차피 같은 바보라면 춤추지 않으면 손해라는 노랫말인데요. 이는 체면을 버리고 하나 되어 즐기는 아와오돌이의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0: S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2: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테이블도 카운터 후이토이테.
1: 테이블과 카운터 닦아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놓다, 뭐뭐 해두다라는 행위의 준비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인 테오크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뭐뭐 해두다, 뭐뭐 해놓다.
2: 테오크, 테오크,
1: 테오크, 뭐뭐 해두다, 뭐뭐 해놓다라는 뜻입니다. 테는 하고 해서 하여, 오크는요, 놓다, 두다라는 의미인데요. 테오크라는 형태로 뭐뭐해 두다, 뭐뭐해 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넣다,
2: 이레르, 이레르,
1: 이레르, 이 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넣다라는 뜻이고요. 냉장고,
2: 레소코, 레소코,
1: 냉장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레조코. 선생님, 냉장고 안에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하이.
1: 달걀,
2: 다마고, 다마고,
1: 우유,
2: 규뉴, 규뉴,
1: 오렌지 주스,
2: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1: 치즈,
2: 치즈, 치즈,
1: 버터,
2: 바타, 바타,
1: 그리고 냉장고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김치,
2: 김치, 김치.
1: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막차,
2: 슈덴, 슈덴.
1: 막차라고는 되어 있지만 일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전철이잖아요. 그래서 막차라고 하면 마지막 전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어로는 슈덴이라고 합니다. 이때 슈는요, 끝날 종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댕은요, 우리가 전철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덴샤, 전차라고 하는데요. 이 덴샤에 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덴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슈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첫 차는 뭐라고 해요?
2: 쇼댕, 쇼댕,
1: 쇼댕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읽어서 쇼. 마찬가지로 덴샤에 댕 사용해서 쇼댕이라고 하면 첫 차가 되는 것이죠. 씻다,
2: 아라우, 아라우,
1: 아라우. 1그룹 동사인데요. 선생님, 우리말에서는 나쁜 일을 하다가 관둘 때 손을 씻다라고 하는 관용어구를 사용하는데요. 일본어로는요?
2: 아시오 아라우, 아시오 아라우.
1: 우리말에서는 손을 사용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아시, 즉 발, 다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시오 아라우. 채소,
2: 야사이, 야사이.
1: 우리말의 채소는요, 일본어로는 야사이, 한자로 표현하면 야채라고 표현합니다. 나무젓가락,
2: 와리바시, 와리바시.
1: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와리바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나무젓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와리바시, 이때 와리는요, 일본어로 나누다 라는 뜻의 와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젓가락은 하시잖아요. 이 와르와 하시 두 단어를 합치고 싶어요.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 때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와르,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오랜만에 복습해 볼까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와리가 되는 거고요. 하시 연결했는데 땡땡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와리바시, 즉 둘로 나누는 젓가락, 보통 나무젓가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리바시 나무젓가락입니다. 마지막 단어죠. 간장,
2: 쇼유, 쇼유.
1: 선생님, 저 이 쇼유, 간장 듣는 순간 간장 라면, 쇼유라멘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라면 종류 연습해 볼까요?
2: 하이.
1: 된장라면,
2: 미소라멘, 미소라멘.
1: 소금라면,
2: 시오라멘, 시오라멘.
1: 지금 나온 쇼유, 간장 사용해서 간장라면 한번 더 들어볼까요?

0: 쇼유 라멘
1: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준비,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 태오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태오끄는요, 우리말로 뭐뭐해 두다 혹은 뭐뭐해 놓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태오끄 태입니다. 즉, 동사의 태형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태오끄 연습해 볼게요. 먼저 이그릇 동사입니다. 넣다.
0: 이래르 이래르
1: 이래르 태오끄 연결해 볼게요. 넣어두다.
0: 이래테오끄 이래테오끄
1: 이래테오끄 넣어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래르에 태오끄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래르는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에 태 연결할 때는요. 어미르만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래떼 뒤에 오끄 연결해서 이래떼오끄 넣어두다 혹은 넣어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체크하다.
0: 체크스르 체크스르
1: 체크스르 태오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체크해두다.
0: 체크시테오끄 체크시테오끄
1: 체크시테오끄 체크해두다라는 표현입니다. 체크스르 상그룹 동사고요. 스르 나왔습니다. 태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스르의 동사 마스형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떼 체크시떼 체크해까지 나왔고요. 뒤에 오끄 연결해서 체크시떼 오끄 체크해 두다, 체크해 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 어떤 문장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음료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0: 飲み物は冷蔵庫に入れておきました. 飲み物は冷蔵庫に入れておきました.
1: 飲み物は, 음료는 冷蔵庫に, 냉장고에 入れておきました. 넣어두었어요. 이래르 넣다, 넣어두다라는 의미 나타내고 싶어요. 태오끄 연결하면 되고요. 이래르 이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태 연결할 때 르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래떼오끄 넣어두다, 이래떼오끼마스 넣어둡니다, 이래떼오끼마시다 넣어두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앱으로 막차 시간을 확인해 두었어요.
0: 애플리데 슈덴의 시간을 체크시ておきました. 애플리데 슈덴의 시간을 체크시ておきました.
1: 애플리데 앱으로라는 표현이죠. 애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에요. 데라고 하는 것은 도구 수단을 나타냅니다. 슈덴의 시간을 막차 시간을 체크시ておきました. 체크스르 확인하다, 체크시ておく 확인해 두다, 체크시ておきます 확인해 둡니다. 체크시ておきました 확인해 두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었네요.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태오끄 뭐뭐에 두다 뭐뭐에 놓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오끄라는 동사는 어디 위에 두다 놓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뭐뭐에 두다 뭐뭐에 놓다 즉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완료를 나타낼 때 태오끄의 오끄는요 보조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행위 시도를 나타낼 때 태 미르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미르 오끄가 원래 본동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보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거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 오끄는요 회화체에서는 줄여서 토끄가 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문장 확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태오끄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씻다.
0: 아라우.
1: 아라우. 1그룹 동사입니다. 태오끄 연결해 볼게요. 채소는 씻어두다.
0: 야사이와 아라떼오끄.
1: 야사이와 아라떼오끄. 아라우. 1그룹 동사인데요. 우루 끝났어요. 우쭈루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태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라떼오끄 씻어두다. 하나 더 볼게요. 꺼내다.

0: 다스.
1: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인데요. 테오크 연결해 볼까요? 고기는 꺼내 놓다.
0: 니쿠와 다시테오크.
1: 니쿠와 다시테오크. 고기는 꺼내 놓다. 다스. 스루 끝.

0: 아라떼 옥그 씻어 두다구요. 여기에 또 태 연결하고 싶어요. 옥그 크로 끝났기 때문에 이음편 일어났습니다. 니끄와 고기는 레저거 가라 냉장고에서 나시떼 옥그 꺼내놓는다. 이번에는 채소는 깨끗이 씻어두고 고기는 냉장고에서 꺼내놔 주세요.
1: 야사이와 키레이니 아라떼 오이테 오니쿠와 레이조코 카라 다시테 오이테 그다사이.
0: 여기서 꺼내놔 주세요. 다시테 오쿠에 뭐뭐 해주세요. 우리 사과에서 배웠죠? 테 그다사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시테 오이테 그다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용어구인데요. 눈치 파르다, 센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가 기근해, 센스가 있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さすが지유상, 기가 기근해.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そろそろお客さんが来る時間ですね。そうだね。ジュウさん、今のうちにテーブルとカウンター拭いといて。わかりました。
3: 割り箸も 補充 しておきます。
2: 아, 자, 테이블의 쇼유와 소스도 補充 お願い.
3: それはさっきしておきました.
2: さすがジュウさん, 기가 기쁘네.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이어링그, 이어링그,
0: 이어링그, 귀걸이고요.
1: 넥크레스, 넥크레스,
0: 넥크레스, 목걸이입니다.
1: 브레스렛도, 브레스렛도,
0: 브레스렛도, 팔찌인데요. 혹시 발음 팁이 있을까요?
1: 하이, 넥크레스, 브레스렛도 라고 할 때는 중간에 초금이 들어가는데요. 한 박자 쉬었다가 발음하는 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무보수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도울 때 흔히 무보수 자원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어의 무보수가 일에 대한 대가, 보수가 없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한자어라면 일본어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1: 하이, 대벤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직접 싼 도시락이라는 뜻인데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갈 때 자신의 도시락까지 직접 챙겨가는 것이 성의 표시였는데요.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현재는 단순히 돈을 안 받는 것을 넘어 내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어감이 강하게 풍기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했어. 하나, 둘, 셋.
3: 情况 突然变了.
1: 情况 기억나십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상황이지 이게 지금?
3: 什么情况?
1: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었죠. 다음. 와, 너 어째서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니? 길어요.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옛날 노래를 듣기 시작했니? 왜이샤머 말고 怎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1: 와,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3: 怎么突然开始听老歌了?
1: 이 속도로 여유 있게 따라해야 오늘 4강.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3: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1: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32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단어가 많죠? 빠르게 가볼까요? 오늘.
3: 今天.
1: 내일.
3: 明天.
1: 오, 검색하셔야죠. 어제.
3: 昨天.
1: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今天, 明天, 昨天. 그리고 느끼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이 잔머가 참 많이 나와요.
3: 맞죠.
1: 너 어째 이러니? 너 왜 그러니? 라고 할 때 이 잔머는 일상생활에서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써서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정도 빈도수는 아니겠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어째서 왜?
3: 怎么?
1: 네, 제가 많이 가져오는 이 빈도수만큼 외우셔야 됩니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할 때 신다도 됩니다. 오늘은 옷을 입다 할 때 입다인가 봐요.
3: 穿
1: 옷을 입다
3: 穿衣服
1: 자, 문제 드립니다. 신발이 뭐죠? 하나, 둘, 셋
3: 鞋
1: XIE 검색해보세요. 이성입니다. 鞋 혹은 두 글자로
3: 鞋子
1: 鞋子 이성 경성 아하 그럼 鞋子 써서 한번 해볼게요. 신발 신다
3: 穿鞋子
1: 그렇죠. 이렇게 귀여운데
3: 这么可爱
1: 이렇게 어려운데
3: 这么难
1: 이렇게 빠른데
3: 这么快
1: 这么 뒤에 있는 형용사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这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这么做吧这么做 괜찮죠.
3: 没错
1: 이렇게 말하는 거다
3: 这么说
1: 네, 그렇죠. 정식
3: 正式
1: 한정식 아니에요. 정식적이다 아주 잘 차려입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정식 왜냐하면
3: 因为
1: 몸무게 때문이야 라고도 외우세요. 보통 문장 맨 앞에 위치합니다. 영어의 because와 위치가 거의 비슷하네요. 인웨이 좋아요. 우리는 맨 뒤에 쓰거든요. 몸무게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은 앞에 있다는 거죠.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3: 因为爱你
1: 因为我爱你 我를 써도 됩니다. 인웨이 위치 아시겠죠? 저녁
3: 晚上
1: 삼성경성 나이 나이 워먼 완샹 기억하세요. 참가하다
3: 참가
1: 칸자 아닙니다. C는 치읓이에요. A 참가 B A가 B에 참가하다 이렇게 외우셔야죠. 모임에 참가하다
3: 참가 聚会
1: 모임에 참가하다 우린 모임이 먼저 오지만 중국은 뒤로 가야죠. 헷갈리시면 주어 넣으세요. 워 참가 聚会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 에이 제이유는 주가 아니라 쥐 聚会 모임입니다. 모임이 있다.
3: 有聚会.
1: 有聚会. 선생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3: 是的.
1: 어쩐지.
3: 怪不得.
1: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문장에 쓰이면 너무 쉬워요. 무조건 문장 맨 앞입니다. 어쩐지 이쁘더라.
3: 怪不得很漂亮.
1: 단독으로도 쓰입니다. 아 진짜? 걔가 걔를 좋아했었구나. 어쩐지.
3: 怪不得.
1: 자매품으로. 3월호부터 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난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3: 난怪.
1: 우와, 맞춘 분들 있어요. 와, 선생님 배웠나요?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모두 다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NAN, 어렵다 할 때 난, 꽈이부드 할 때 꽈이 집어넣어서 난과이도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이 문장 맨 앞에 있거나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쩐지 멋있더라.
3: 怪不得很帅.
1: 고맙습니다.
3: 谢谢.
1: 제발 부디 谢谢 올리지 마세요. 그 특유의 한국 발음 谢谢. 감사합니다. 안 돼요. 谢谢. 이렇게 딱 경성으로 끊어주시고요. 본문 보신 거 아니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오면 이칠라이 티인샤.
4: 第四课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5: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怪不得穿得这么帅。谢谢。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6: 因为晚上 要去参加聚会，怪不得穿得这么帅。谢谢。
1: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보셔도 돼요. 눈 뜨시고요, 여러분. 너 오늘 어째서 입었다? 이렇게 정식이다. 이 어순이네요.
3: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1: 계속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도 아니죠. 올해니까 3월. 3월에 배웠던 패턴입니다. 점머 A, 점머 B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 你怎么说这么快? 괜찮습니까, 선생님?
3: 可以的.
1: 무슨 말이에요? 怎么说这么快? 말을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입어, 정식적으로 입었어, 이렇게? 怎么穿这么正式?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쉬운 패턴 아니에요. 반복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너 오늘 어째서 입는다?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3: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1: 좋아요. 왜냐하면 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저녁에 모임에 가야 하기 때문이야. 때문이야가 먼저 옵니다.
3: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1: 모임에 참가하다 사자성어처럼 암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3: 参加聚会.
1: 취 앞에 야오는 want, need가 아니에요. 야오는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서 하려하다, 해야 한다. 오늘은 문맥상 해야 한다.
3: 对.
1: 그리고 아까 남자 선생님께서 읽으신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완상 사성으로 이 윗상자를 발음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3: 也可以的.
1: 네, 완상, 완상 다 되죠, 선생님 편하게.
3: 是的.
1: 좋아요. 이거 부담을 너무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발음은 경성이 맞다. 중국인들은 때에 따라서 완상 사성으로 한다. 인웨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3: 인웨이 완상 要去参加聚会.
1: 후이가 아니라 회, 꼭 기억하세요. 어쩐지 입은 정도가 이렇게 멋있더라. 와우, 이거 무슨 보호예요? 1번 정도 보호, 2번 경기도 보호. 하나. 빵 터지셨어요. 괜찮죠, 이런 거. 그냥 정도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정도 보호라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로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쩐지 입은 정도가 이렇게 멋있더라. 정도 보호는 여기서 뭐예요, 그럼? 저 뭐 슈아이가 정도 보호죠. 자, 들어볼게요.
3: 怪不得 穿得这么帅.
1: 어쩐지 말이 너무 빠르더라.
3: 怪不得说的这么快.
1: 왜 이런 말 했는지 아세요? 화장실 급해가지고 막 빨리했나 봐요. 아, 어쩐지 怪不得 다说的这么快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도 보호를 보시고 아 알겠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는 아직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오래 길게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3: 谢谢.
1: 눈 감고 다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한번 이치라이 티인샤.
4: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6: 因为晚上要去参加聚会.
4: 怪不得穿得这么帅.
6: 谢谢.
4: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6: 因为晚上 要去参加聚会。怪不得穿得这么帅。谢谢。
1: EBS 초급 중국어. 34페이지 upper point 함께 하겠습니다. 점어 A, 점어 B.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 왜 이렇게 B하게 A해? 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헷갈리시면은요. 예문 3개를 통해서 어감을 익혀보겠습니다. 너 어쩜 이렇게 먹는 정도가 이렇게 빠르니? 또 정도 보호네요.
3: 你怎么吃得这么快?
1: 강조드리겠습니다. 왜? 为什么?로 바꿔도 됩니다. 你为什么吃得这么快? 하지만 为什么는 정말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불만이 가득 담겨있는 이런 핀잔을 주는 말투일 때 많이 쓰는 이 점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씁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3: 你今天怎么起这么早?
1: 일어날 기자가 기상하다, 起床 할 때 그 치입니다. 기상하다 두 글자로?
3: 起床
1: QI CH

0: C-H-A-U-A-N-G 검색해보세요. 쾅, 쾅. C-H-U-A-N-G. 맞죠, 선생님? 쾅.
1: 맞죠.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네요. 병음이, 그죠? 지쾅. 너 오늘 왜 이렇게 바빠?
2: 你今天怎么这么忙?
0: 사실 이게 더 쉬운 패턴이긴 해요. 점어 A, 점어 B에서 A를 빼버리고 점어 점어 A. 어쩜 이렇게 A 할 수가? 너 오늘 어쩜 이렇게 바쁘니?
2: 你今天怎么这么忙?
0: 아니, 뭐 이렇게 비싸?
2: 怎么这么贵?
0: 그렇죠. 아, 뭐 이렇게 덥냐 이렇게 오늘? 어우.
2: 怎么这么热?
0: 어때요, 여러분? 훨씬 낫죠? 여러분 미소가 보입니다. 怎么这么 A로도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怪不得. 자, 예문 볼게요. 어쩐지 걔가 안 왔더라.
2: 怪不得他没来.
0: 어쩐지 걔가 모르더라고.
2: 怪不得他不知道.
0: 不知道, 쌍디귿이 아니라 디귿 느낌으로 不知道. 不知道, 다오 느낌으로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문장 맨 앞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단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와 똑같죠.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볼게요. 어머니 이칠라의 카인샤. 이제 10분 넘게 배웠으니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하나, 둘, 셋.
2: 因为.
0: 그렇죠. 질문이 보통 왜이 시엄마가 많아요. 무조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많습니다. 왜 뭐뭐했어? 아, 뭐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니?
2: 你为什么这么高兴?
0: 여기서 왜이 시엄마 대신에 점머를 써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왜이 시엄마를 쓰면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유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기쁘다예요. 기쁘다?
2: 高兴.
0: 오늘 월급 받았거든.
2: 因为今天发工资了.
0: 여기서는 문맥상 인웨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1: 是的.
0: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为什么?로 질문하면 인웨이로 말씀하시면 아주 FM 같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월급 받았거든. 월급 받다, 중국어로
2: 发工资.
0: 파공즈, 러가 있네요. 오늘 받았다. 파공즈 러, 공즈 월급입니다. 너 어찌 학교 안 갔니?
2: 你怎么没去学校?
0: 요거는 점머 쓴 거 보니까 이유보다는 혼내는 느낌이 가득 담겨 있죠. 어찌 안 갔니? 이거죠. 완료부정 매입니다. 이유를 말하죠.
2: 因为身体不舒服.
0: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요. 불편해서요. 매번 신티 부하오만 하지 마시고 부슈후 불편하다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신티 부슈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1: 맞죠.
0: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인웨이부터.
2: 인웨이 신티 부슈후.
0: 부슈후 메이취 쉐샤오 파공즈 웨이샤머 가오싱 저머 가오싱. 이런 단어들이 지금 잘 들려야 다음 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好, 이치 진루 생화 연습.
0: 니 어째 먹는 정도가 이렇게 적니? 직역입니다. 의역하면 왜 이렇게 적게 먹어? 또 정도 보호네요.
2: 你怎么吃的这么少?
0: 마시더로 바꿀까요? 야, 넌 왜 이렇게 많이 마셔?
2: 你怎么喝的这么多?
0: 그렇죠. 这么多, 많을 따자. D-U-O 떠올리셔야 됩니다. 你怎么 올라가야죠.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가 이성. 你怎么喝的这么多? 여기서 그럼 정도 보호 뭐예요? 하나, 둘, 셋. 这么多 혹은 这么少 되겠죠. 어쩐지 방이 이렇게 깨끗하더라.
2: 怪不得房间这么干净.
0: 방젠이 방도 되고 선생님 이 방젠이 호텔에서 객실도 되죠?
1: 可以的.
0: 이렇게 깨끗하다.
2: 这么干净.
0: 더럽다는 아십니까 여러분? 더럽다. 한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2: 짱.
0: Z-A-N-G입니다. 너무 짱 하시면 Z-H가 돼버려요. 가볍게 입술만 떼면서 짱, 很짱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났어.
2: 生病了.
0: 그래서.
2: 所以.
0: 인웨이 A, 소이 B. 선생님 이 패턴 가져왔는데 잘했죠?
1: Mm-hmm.
0: 아, 정말 많이 쓰죠.
1: Mm-hmm.
0: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다 이겁니다, 여러분.

0: 아파서 병이 나서 회사에 못 갔다. 완료 부정이니까 부가 아니라 메이저. 들어볼게요.
1: 因为生病了，所以没去公司。
0: 소이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이는 반삼성이에요. 수어이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수어만 이성. 수어이 수어예요. 수어이 메이취 공스 회사 공스 기억하시고요. 날씨가 어쩜 이렇게 좋냐?
1: 天气怎么这么好?
0: 한번 더.
1: 天气怎么这么好?
0: 선생님, 저머저머 오늘은 이 문장 지금 4번 문장은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1: 是的。
0: 일상생활에서 저머저머 들리면 제 기준에서는 80% 이상은 안 좋은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하, 好像是吧。
0: 일리 있죠?
1: 嗯哼。
0: 저머저머 꽤.
1: 怎么这么难?
0: 저머저머 레이. 이렇게 피곤하다.
1: 怎么这么困?
0: 선생님 지금 심정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졸립냐?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怎么这么困?
0: KUN인데 UN 사이에 으어 들어가야 돼요. 쿤쿤 하지 마시고 쿤. 쿤.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
1: 困.
0: 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다가 지혜훈 아니고
1: 结婚.
0: 어쩐지 걔돈 많더라.
1: 怪不得他很有钱.
0: 삼성이성. 요첸. 삼성삼성이니까 흔은 이성이죠. 很有钱 이렇게 가야 돼요. 很有 아니고 很有钱.
1: 他是富二代吗?
0: 아, 재벌 2세냐고요. 여기서 타는 가상인물인데 저예요.
1: 좋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이런 말투도 아시고 선생님 한국인 다 되셨네요. 와, 선생님 재벌 2세 한번 더 해주세요.
1: 富二代.
0: 2대, 3대, 4대 할때그 됩니다, 여러분.
1: 没错.
0: 네, 후얼다이 이것도 따로 끄집어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 따지기 담아줘야 됩니다. 한개더 틀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중국 문화 플러스 술자리 센스 있는 배려와 매너 38페이지도 꼭 한번 봐주시고요. 네.
1: 我觉得桑쌤很有发言权.
0: 발언권이 있다고요?
1: 对呀，对于술센스이런거.
0: 그렇죠. 술 좋아하는데 요새 많이 안 마십니다. 건강 때문에.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고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3: 살길이다.
1: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저 혼자 볼게요. 36페이지. 어쩐지 방이 이렇게 깨끗하더라. 하나, 둘, 셋.
3: 怪不得房间这么干净.
1: 한 번 더.
3: 怪不得房间这么干净.
1: 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3: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1: 길어요. 한 번 더 할게요.

0: 시작.
1: 你今天怎么穿这么正式?
0: 길지만 배웠잖아요. 그럼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도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문장이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내일 시험인데 긴장되니?
1: 明天考试,你紧张吗?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천천히 볼게요. 어머, 이치나이 카인샤. 내일.
1: 明天.
0: 오늘. 하나, 둘, 셋.
1: 今天.
0: 어제는요. 다 같이 시작.
1: 昨天.
0: 昨天 아니고 낮게 출발하세요. 우리 왕 선생님처럼 昨天 좋아요. 시험도 되고요. 시험을 보다도 돼요.
1: 考试.
0: 한 번 더.
1: 考试.
0: 그럼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HSK 考试. 무슨 시험이에요? HSK 시험이죠. 그렇죠. 중국어 시험이죠. 긴장하다.
1: 긴장.
0: 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간장으로 읽을 뻔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선생님, 이런 것도 또 애드립이에요. 간장이 중국어로 뭡니까?
1: 짱요.
0: 그렇죠. 짜요가 아니라 짜요는 화이팅이고요. 짱요, J-I-A-N-G 사성, Y-O-U 기름, 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짱요, 긴장, 긴장하다. 상당히 비슷하죠? 긴장, 긴장, 很 긴장, 좋습니다. 조금, 약간.
1: 有点儿.
0: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이죠. 그 다음 반삼성 맞습니다. 요디알. 삼성이 연달아 세 개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좀 긴장돼.
1: 요디알 긴장.
0: 여기서는 요디알 둘 다 이성입니다. 디알도 올라갑니다. 요디알 긴장. 진은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요디알 긴장. 요디알 특징은 뒤에 보통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다.
1: 단신.
0: 좀 걱정돼. 시작.
1: 요디알 단신.
0: 그렇죠. 단신도 요디알 뒤에 올 수 있습니다. A 단신 B. A가 B를 걱정하다. 날 걱정하다. 하나, 둘, 셋.
1: 단신我.
0: 그렇죠. 我 단신 하신 분들. 我 단신은 내가 걱정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아니고 오유는 어우예요.
1: 또.
0: 모두도 되고. 이미 벌써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벌써 7시가 됐어.
1: 都七点了.
0: 都땡땡러는 모두 했다라 말도 있겠지만 상태 변화의 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와 러 사이에 숫자가 오면은 보통은 다 상태 변화입니다. 이미 7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都七点了. 복습하다.
1: 复习.
0: 매번 저희가 강조드리죠. 复习. 희망하다도 있고 희망이라는 명사도 있죠, 선생님.
1: 没错, 希望.
0: 동사로 쓰이면 특징이 있어요. 希望 뒤에 문장이 와야 됩니다. 我希望你 이런 말은 없어요. 希望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문장이 와야 됩니다. 문제.
1: 提.
0: 어, 提, 提, 提자로 끝나는 말은 no problem.
1: 没问题.
0: 문제입니다. 어렵다.
1: 난.
0: 그럼 우리 만들어 볼까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这个题, 이것이 저거니까, 这个题很难. 어때요, 선생님?
1: 没错.
0: 오, 좋습니다. 본문 보지 마시고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놓아져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실력을 높이시려면 안 보셔야 됩니다. 오면 이치 라이팅이샤.
2: 第五课. 明天考试. 你紧张吗?
3: 明天考试,你紧张吗?
2: 有点儿。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
3: 希望明天的题别太难。明天考试,你紧张吗?
2: 有点儿。别担心,你不是
3: 都复习了吗?
2: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내일 시험이야. 너 긴장되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考试, 시험보다란 말도 있고 시험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明天考试, 여기서 考试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하나, 둘, 셋.
1: 동词.
0: 그렇죠. 동사죠. 내일 시험 본다.
1: 明天考试.
0: 너 긴장되니?
1: 你紧张吗？
0: 哦，좀
1: 有点儿。
0: 뒤에뭐가빠진거예요？
1: 紧张。
0: 넣어서해볼게요。
1: 有点儿紧张。
0: 주어넣을게요。
1: 我有点儿紧张。
0: 와삼성이몇개입니까언달아그죠삼성은맨앞에원은여기서반삼성입니다그러니까꼭그렇진않지만삼성이주어부터쫙시작이돼요삼성이세개이상일때그럼워가반삼성인경우가많습니다요거참고하세요워올리지마시고워요디알진장꼭기억하시기바랍니다삼성부터주어가연달아세개이상있을때참고하시면힘이될거예요워올리지마시고요알아듣지만틀린발음이에요워요디알걱정하지마
1: 别担心
0: 하지마비에동사앞에오는부사입니다오지마
1: 别来
0: 이렇게가는거죠오부정문인가요너이미다복습했잖아복습한거아니야
1: 你不是都复习了吗
0: 절대로부정문이아닙니다이어감떠올리시면됩니다너는왜독도문제로화를안내너한국사람아니야너한국인아니니
1: 你不是韩国人吗
0: 이말은뭐예요선생님너한국사람이잖아그렇죠왜화를안내는거야그런문제로이렇게말을하는거죠독도는우리땅이에요선생님
1: 没错
0: 감사합니다 너복습다한거아니었어이렇게말하는거죠복습했잖아반어법이죠다시들어볼게요
1: 你不是都复习了吗
0: 오여기서또는이미의뜻이있는거죠선생님이미다한거아니었냐쉽지않은문장구조지만우리가이문장을아내가사용해야지라고하면좀스트레스받을수있어요어려워요듣고혹은보고아이렇게해석하는구나라고아시면좋아요목표를좀낮추는것도방법입니다한글문장만보시고바로바로중국어로나오는지수시로확인하시는게중요합니다위에한자랑병은손으로가리시고한글해석보시면서연습하세요그럼큰도움됩니다내일문제가너무어렵지않기를바랄뿐이야바라다희망하다라고만외우지마시고뭐뭐하길바래요라고할때맨앞에시황이붙습니다당연히주어워가생략이됐죠
1: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희망합니다내일의문제가어렵지않기를너무어렵지않기를비에타이난다시들어볼게요
1: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궁금한게여러분들따라하고계시죠같이따라하시죠한번더할게요
1: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시작希望明天的题비에타이아니고비에낮게출발비에타이난이렇게막따라하시는거예요그렇죠이제또따라하실시간입니다다시들어보시면더잘들릴거예요이치라이팅이자
3: 明天考试你紧张吗
2: 有点儿
3: 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
2: 希望明天的题别太难
3: 明天考试你紧张吗？
2: 有点儿。
3: 别担心，你不是都复习了吗？
2: 希望明天的题别太难。
0: EBS 초급중국어42페이지어퍼포인트함께하겠습니다방금말씀드렸던부실땡땡마포인트는이말을발음하실때부실땡땡마좀깔면서말하면더좋을것같아요부실한거란마이런식으로요너밥먹었지않았나
1: 你不是吃饭了吗
0: 결국너먹었잖아이런말을하는거죠걔안온다고했잖아
1: 他不是说不来吗
0: 말하지않았나안온다고이렇게말하는거죠부실땡땡마부실땡땡마선생님말을까는게좋아요올리는게좋아요
1: 까는게좋아요
0: 발로까는게아닙니다여러분목소리를쫙깔란뜻입니다
1: 네
0: 다보시쇼뿔라이마이런거보다뿔라이마내리라고요희망하다바라다
1: 希望
0: 그래요다시한번강조희망합니다라고만외우지마시고뭐뭐하기를바라다바라다라고할때이녀석을떠올리시면좋을것같습니다내일날씨가좋기를바래
1: 希望明天天气好
0: 어때요시황뒤에다문장이오죠내일날씨가좋기를희망합니다이게직역이죠그가빨리좀오기를바래
1: 希望他快点来
0: 快点혹은얼화를집어넣어서
1: 希望他快点来
0: 빨리좀할때좀이라보시면됩니다빨리좀먹어
1: 快点吃
0: 빨리좀와
1: 快点来
0: 그렇지요우리가다시만나기를바래요
1: 希望我们再见面
0: 아이슬픈말이에요선생님이런거는초급중고가마지막시간때울면서우리가希望我们希望大家再见面이렇게
1: 是吗저는괜찮은데요
0: 괜찮으세요
1: 왜냐면꼭、네、꼭再见面할거예요
0: 아꼭다시만날거니까
1: 当然了
0: 이야역시긍정적이시네요좋습니다다시만나다再见혹은再见面그러니까再见과再见面은같은말이에요그렇죠선생님네하지만요거좀말씀을드리고싶어요见과见面이같은말이지만사용법이좀달라요见面뒤에는절대로뒤에목적올수없습니다나는선생님만난다见서서해볼게요我见老师어때요선생님
1: 可以的
0: 我见面老师어때요
1: 应该说我见老师的面
0: 아见面사이에그대상이들어가는겁니다
1: 没错
0: 我见老师的面이런식으로아니면뭐뭐와를집어넣어서跟我跟老师见面이렇게쓰시거나요
1: 可以的
0: 见面뒤에왜목적어못오는지아세요여러분이미面이목적어예요면상할때면이죠、
1: 네、已经有了
0: 네이미있습니다그래서见面뒤에는절대로어떠한목적어도올수없습니다이미面이목적어입니다이런것도기록해두시면좋을것같아요시간이좀남아서여러분께자세히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고수가되는지름길에서모두말고다른뜻으로쓰이는떠오살펴볼게요일단빌드업을좀할까요우리가알고있는모두로우리모두너사랑해아무릇예문은쉬워야죠우리모두널사랑해하나둘셋
1: 我们都爱你
0: 그렇죠지금말씀하신건모두입니다하지만이페이지에있는43페이지에있는다섯개예문을보세요벌써이미의뜻이있습니다우리가혹시이미벌써이징알고있는분계십니까이징비슷한뜻이죠벌써12시가되었어러는상태변화입니다
1: 都12点了
0: 선생님드라마에서도정말많이쓰는것같아요아또7이야나다벌써7시야이렇게쓰이니까떠오뒤에시간뒤에러함께외우시는것도방법이에요이미다먹었지이미이징치완러좋아요근데
1: 都吃完了
0: 또괜찮습니다벌써겨울이됐네
1: 都冬天了
0: 또가아니에요오유는어우예요떠떠떠冬天了좋습니다몇시인줄알아화난거예요이런화난말투로
1: 都几点了
0: 몇시가된거야이게직역이에요야지금몇시니지금어또几点了
1: 对孩子在外面玩不回来
0: 아아이가밖에서놀고안돌아왔을때
1: 对回来的时候
0: 늦게들어왔어요이제
1: 都几点了
0: 저도한번해보고싶어요또几点了벌써이렇게늦었네
1: 都这么晚了
0: 늦다
1: 晚
0: 그래요이렇게늦다这么晚집어넣어서都这么晚了그이페이지를통해서우리청취자분들께서우리학습자분들께서떠가모두가아니라이런뜻도있구나벌써이미의뜻이있구나와우라고체득하셨으면엄청난효과가있는겁니다표현한걸음더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동사뒤에어떤단어를쓰면해본적있다란뜻이되죠
1: 没错
0: 过
1: 当然啦就是过了
0: 네여러분동사뒤에过를써보세요해본적있다예요발로갈게요먹어본적있다
1: 吃过
0: 와본적있어여기
1: 来过
0: 오해봤어
1: 做过
0: 들어봤어
1: 听过
0: 정말너무너무중요한동태조사입니다동태조사라고필기하실게아니라동사뒤에过를체크하시면서아하시면될것같아요근데또부실땡땡마보이시죠너베이징에가본적있지않나
1: 你不是去过北京吗
0: 이런말투는어느정도확신을갖고물어보는거죠너가봤잖아어가보지않았나이런말투인거죠내일비가오지않기를희망합니다라고외우지마시고비가오지않기를바래
1: 希望明天别下雨
0: 别下雨비내리지마내일비내리지않기를희망합니다앞으로땡기시기바랍니다希望을앞에워가빠진거죠我希望네어이미늦었다
1: 都太晚了
0: 都모두가아닌걸기억하시고요운전하다아십니까
1: 开车
0: 다시한번
1: 开车
0: 자동차발음하실때처처문맥상알아듣겠죠안예뻐요车 두 글자라 생각하시고 车 운전하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2: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 베이징 가본 적 있지 않나?
3: 你不是去过北京吗?
2: 지난 시간에 不是땡땡마 요 표현 배웠습니다. 부정문이 아니라 뭐 하지 않았나? 했잖아. 이런 뜻인 거죠. 동사 뒤에 꼬는 해본 적 있다. 요것도 부수적으로 배웠었고요. 그다음은 제가 내일 시험인데 긴장돼?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내일 시험이야.

0: 긴장되니? 시작.
1: 明天 考试, 你 紧张吗?
0: 긴장. 요것도 한번 복습하고 싶어요. 좀 긴장돼. 다 같이 하나, 둘, 셋.
1: 有点紧张.
0: 와우, 有点紧张. 삼성이 3개 이상 있으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지난 시간엔 요点, 둘 다 이상이었습니다. 진,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요点紧张. 이런 발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너 머리 잘랐어?
1: 你剪头发了?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 물어보는 말인데 맨 뒤에 마가 없네요. 마 써도 되죠, 선생님?
1: 对.
0: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 넣어볼까요, 지금?
1: 你剪头发了吗?
0: 오,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죠. 단어부터 볼게요. 오늘 하이라이트 단어입니다. 가위 등으로 자르다.
1: 剪.
0: 剪. 밑에 보시면 그 한자가 칼, 따오 그 글자가 보이시죠? 앞전자에 따오가 있네요. 자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를 자르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확실하게 머리카락이란 말을 써야 되나요, 선생님?
1: 没错.说剪啊，不是，想一想，剪头好像也可以.
0: 아, 剪头. 头发는 이제 두발이고, 头는 머리 두자 그냥 머리인데 그냥 剪头 해도 괜찮다고요?
1: 아, 口语里好像可以.
0: 아, 구어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1: 你剪头了吗？好像可以.
0: 제가 유학생 때는요, 뭐 선생님 말씀이 맞겠죠. 근데 제가 유학생 때는 剪头了 했을 때 학생들이 중국인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어, 剪头发 쓰라고.
1: 아,是吗?
0: 네, 근데 선생님 말씀도 맞아요.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剪头发가 맞죠.
1: 没错.
0: 네, 우리처럼 머리 자르다 이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요지입니다. 머리카락 발음 들어볼게요.
1: 头发.
0: 오유는 어우예요. 토우 하지 마시고 터우예요. 이성경성이니까 아하, 头发. 재밌는 건 이 파를 사성으로 발음을 정말 많이 해요. 头发.
1: 头发.
0: 네, 괜찮죠?
1: 可以的.
0: 다 됩니다. 剪头发 혹은 剪头发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1: 昨天.
0: 또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1: 今天.
0: 오, 내일.
1: 明天.
0: 나 지금 막 도착했어. 막.
1: 깡.
0: 깡. 좋아요. 깡의 위치를 본문 때 보겠습니다. 새로운.
1: 신.
0: 신. 새로운 신자죠? 발음이 똑같아요. 신, 신. 그죠? 한국어랑. 오, 헤어스타일.
1: 发型.
0: 发型. 재밌는 건 이 더파 할 때는 경성인데 여기 또 사성 체크되어 있죠? 发型. 여기서 사성을 해주시고요. 유형 할 때 형자가 바로 이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카락 유형, 두발 유형,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파싱, 한 번 더.
1: 파싱.
0: 어, 꽤 많은 분들께서 파싱 이렇게 발음해요, 선생님. F 발음을 좀 어려워하세요. 파싱, 파싱 아니고 파싱, 도파 아니고 더파. 정확히 F 발음 소리 많이 나야 됩니다. 정말.
1: 真.
0: 정말 예쁘다. 우리가 이제 피아오량,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정말 예쁘다. 보기 좋다.
1: 真好看.
0: 칸 앞에 하오가 붙었어요. 보기 좋다. 그럼 먹기 좋다. 맛있다.
1: 好吃.
0: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어, 너무 듣기 좋아. 시작.
1: 好听.
0: 앞에 전 집어넣어서
1: 真好听.
0: 이라고 할 수 있죠. A适合B. 선생님 괜찮죠?
1: 可以的.
0: A가 B에 어울리다. 라고 하면 됩니다. 어, 예문 만들까요? 옷 한번 해볼게요. 이 옷 중국어로 이 옷.
1: 这件衣服.
0: 지에는 옷 한 벌 할 때 벌이에요. 이것 뒤에 양사 많이 씁니다. 맨날 这衣服만 하지 마시고 这件衣服. 이 옷은 너한테 어울려. 다 같이 하나 둘 셋.
1: 这件衣服适合你.
0: 좋습니다. 매우 꽤.
1: 挺.
0: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단골 단어죠. 꽤 좋다.
1: 挺好.
0: 맨 뒤에 더 집어넣을 수 있나요?
1: 挺好的.
0: 좋습니다. 만족스럽다.
1: 만이.
0: 많이 많이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이응 많이 많이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팅 써서 할까요?
1: 팅 많이.
0: 와우,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팅이 이성이죠. 팅 많이. 더 같이 써서
1: 팅 많이다.
0: 본문 보지 마시고요. 눈 감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六课，你剪头发了？你剪头发了？
3: 是啊。
2: 昨天刚剪的

0: 한국어
1: 어법 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의문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어기조사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마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었니? 니 출발하마?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마.

0: 회. 그래서 귀국하다.
1: 회고.
0: 회고 이 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쁘다.
1: 好看.
0: 너 이 새 옷 진짜 예쁘다.
1: 你的新衣服真好看.
0: 선생님. 중국인 입장에서 你的新衣服真漂亮,真好看.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기준으로는 뭘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까? 5대 5예요? 어때요?
1: 그때?
0: 달라요. 그때도 네. 달라요? 선생님께서는 그럼 와, 옷 진짜 예쁘다라고 할 때 보통 피아오량이 먼저 나와요? 하오칸이 먼저 나와요?
1: 아, 你现在问我的话, 네. 好看?
0: 好看. 아, 지금 본인에게 물어본다면 막상 생각나는 건 하오칸이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제 표정을 보니까 거의 5대 5네요, 그럼. 그때 정말 잘하네요. 네, 그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봐 대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 노래 정말 듣기 좋아.
1: 这首歌很好听.
0: 노래가 중국어로.
1: 歌.
0: 발음만 들으면 형이나 오빠와 똑같아요. 歌歌 할 때. 그죠? 네, 문맥성 잘 파악하셔야 돼요. 这首 쇼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이 쇼는 뭐죠? 노래 한 곡 할 때 곡 노래의 양사죠.
1: 네, 양词.
0: 당연히 이런 게 헷갈리시면 그냥 저거 그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네, 이 노래 정말 듣기 좋아.
1: 这首歌很好听.
0: 오, 很好听. 선생님 제 목소리도 괜찮아요?
1: 你的声音很好听.
0: 声音 목소리. 声音很好听. 선생님만 못합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맑아요.
1: 오호, 谢谢.
0: 아, 정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맑은 시냇물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1: 오, 我请你吃饭.
0: 아, 감사합니다. 한 턴 낸다고 하시네요.
1: 네.
0: 내가 너한테 밥 산다. 한 번 더.
1: 我请你吃饭.
0: 오, 예, 좋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허 배워보겠습니다. 예문이 세 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외우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옷이 있습니다. 확실히 외우세요. 옷의 양사. 젠, 기억나시죠? 이제 이 옷은 나한테 안 어울려.
1: 这件衣服不适合我.
0: 안 입을 자 사성이에요. 근데 뒤에가 사성이면 이성으로 바뀌죠. 不适合, 不是 아니에요. 不适合, 이것도 발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 这件衣服不适合我.
0: 따라하세요, 여러분. 这件衣服不适合我. 이렇게 말이죠. 내 생각에는 너는 선생님을 하기에 적합해.
1: 我觉得你适合当老师.
0: 와, 이 문장은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때 쓰는 말.
1: 我觉得.
0: 觉得, 주애가 아니에요. 굳이 한글로 표기하면 너의 죄, 죄입니다. 觉得, 이성경성, 아하, 들려야 되고요. 내 생각에는 네가 어울린대요. 뭐가 어울린대요?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을 맞다. 땅老师, 이 땅이 뭐뭐가 되다 이런 말이죠, 선생님?
1: 没错.
0: 좋아요. 그러니까 너가 선생님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我觉得你适合当老师.
0: 제가 이 문장을 왜 가져왔냐면요, 适合 뒤에 명사만 생각하실까 봐요. 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 명사 구조가 또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오, 好厉害啊.
0: 잘했죠.
1: 我觉得你适合当汉语老师.
0: 아, 와, 다시 한번 해주세요.
1: 我觉得你适合当汉语老师.
0: 내 생각에는 너 중국어 선생님 하기에 딱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본에 있는 말 아니죠?
1: 是真的.
0: 네, 참고로 저희는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노인들에게 적합해.
1: 这种运动适合老人.
0: 삼성이성, 들려야 됩니다. 종류할 때 종, 종인데요. 이러한, 저러한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이런 사람.
1: 这种人.
0: 이런 책들.
1: 这种书.
0: 정말 이 종은 저와 나와 함께 많이 쓰이니까 함께 오세요. 저런, 나종, 저종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표현 한 걸음 더에서는 어떤 단어를 배울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죠.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여기는 중국어로 쩔 혹은
1: 저리
0: 리를 썼네요. 여기 요리 정말 맛있어.
1: 这里的菜很好吃.
0: 참고로 이 리는요, 삼성으로 표기해도 괜찮아요. 저리더 괜찮고 경성으로 해서 그냥 저리더 다 괜찮죠?
1: 네. 저리的菜很好吃.
0: 요리 음식 菜

0: 잊지 마시고요. 很好가 아니에요. 很好吃, 好吃가 한다랍니다. 너 새 컴퓨터 샀니?
1: 你买新电脑了?마
0: 빠진 거죠? 마 넣어서 해볼게요.
1: 你买新电脑了吗?
0: 컴퓨터 중국어로
1: 电脑
0: 새 컴퓨터
1: 신电脑
0: 좋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1: 这份工作不适合他
0: 아마 단어들 다 아실 건데 이 글자가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펀 일의 양사예요. 아, 일도 양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런 것들의 양사가 있습니다. 这个 공소만 하지 마시고 这份 기억하세요. 그 영화 꽤 재밌어.
1: 那个电影挺好看.팅
0: 뒤에 더 써볼게요.
1: 那个电影挺好看的.
0: 따라오고 계시죠? 영화의 양사를 지금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영화의 양사는 하나, 둘, 왜냐하면 배웠습니다 옛날에. 하나, 둘, 셋.
1: 부.
0: 나부. 나부 디엔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BU 사성 검색해보세요. 아니불자 아닙니다. 누가 반장을 하기에 적합할까?
1: 谁适合当班长?
0: 땅반장. 반장, 반장. 똑같이 발음, 여러분. 땅, 요거. 또 나왔습니다. 맞다, 담당하다, 뭐뭐가 되다.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谁适合当班长?
0: 좋아요. 복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시 듣기를 통해서 무한 반복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剪头发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그런 상황, 더위나 탈진 같은 걸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 혹은요 이와는 너무나 다르게 물건 같은 걸 사람들에게 배포한다는 그런 말. 자, 영어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의 구동사로 표현합니다. 바로 pass out, pass out, pass out라고 하는 구동사인데요. 정신을 잃고 기절하다. 자, 언제 쓰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기진맥진에서 혹은 탈진으로 인해서 쓰러졌다는 말을 쓸 수 있겠죠.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뭐 마라톤 같은 거 뛰고 워낙 긴 거리니까 다 끝나고 나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됐다. 약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From exhaustion. 혹은 과로를 했다거나 그래서 기절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From을 붙여서 어떤 원인을 붙여주는 겁니다.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날 뭐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랬는데 뭐 교통이나 날씨까지 안 좋아서 집에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와, 나 집에 와서 완전히 기절했잖아. 그죠? 그럴 때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그럴 때 쓰기 딱 좋네요. 그죠? 일상적으로 집에 와서 완전히 기절하다시피 잤다. 그 얘기죠.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했다.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그 다음에 이와는 너무나 다르게 정신을 잃다 이런 거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게 나눠주다의 의미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hand out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pass out 그러면 배포하다. The teacher passed out the exam papers. 그러면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배포하셨다. passed out the exam papers 혹은 test papers 그게 시험지죠. 그것을 나눠줬다가 되겠네요. 하나 더 해볼게요.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되겠죠. Passed out. Passed out. Okay. Flyers, 그럼 전단지니까.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자, 그러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뜻이 하나의 구동사로 처리된다는 거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아웃에 힘 줘야겠죠?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따라해보세요. He passed out, passed out, passed out from exhaustion.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As soon as I got home. 하나의 덩어리. As soon as I got home.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the teacher passed out the exam papers. the로 읽어야겠죠? the exam papers. the teacher passed out the exam papers. 오케이. Okay. 그다음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volunteers 끝에 강세예요.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또 the로 읽어야겠죠? at the event.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오케이. 자, 이 병작 연습해 볼게요. 그는 탈진으로 기절했다. He passed out from exhaustion. 야, 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기절하다시피 잤어. I passed out as soon as I got home.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눠주셨다. The teacher passed out the exam papers.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Volunteers passed out flyers at the event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사뭇 다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pass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꼭꼭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말을 가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길 건널 때 많이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말을 생각이나 본인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한다 이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건너간다는 의미를 확장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영어에서는 구동사 하나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Get across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길을 건너간다 이럴 때 쓰는 것보다 사실 생각을 전달할 때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문들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본인의 생각이나 생각의 요지를 누구에게 전달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I try to get across my thoughts. 나의 생각을 저쪽에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I try to get across. 이것도 구동사니까 DM 주시고 get across my thoughts. S 붙여주시고 자, 이럴 때 쓰셔도 됩니다.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포인트는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포인트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나의 의중이나 그와 같은 요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struggle 동사. 한 번 더요.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즉, 뭔가 설명은 하는데 저쪽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었다. 라는 말이죠.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자, 이렇게 두 가지 예문에서 보시다시피 생각이나 메시지 전달에 쓰시고 물리적으로 뭘 건너간다 의미로도 한번 써볼게요. 자, 길 건널 때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자, busy는 이제 우리가 뭔가 일정이 많아서 바쁠 때 쓰기도 하지만 차량 소통이 많을 때도 busy stree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소통이 많은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길을 건너가는 것이 어려웠다.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건너가다의 의미로 쓰인 거죠. 자, 만약에 건너편으로라는 말을 붙여보려면 전치사 to를 또 붙이면 됩니다.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자, 이쪽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쪽으로 길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횡단보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We need to get across 전치사 to the other side 붙이면 돼요. 그래서 to까지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예문의 강세는 어디다 줘야 되는지 한번 강세 연습을 해볼게요. Get across. 자, 이건 구동사니까 뒤에 힘을 주겠죠. 자, I tried to get across my thoughts. Tried 힘 주시고. Get across. 뒤쪽에 힘 주시고. Thoughts 힘 주시고. 한 번 더. I tried to get across my thoughts. 자, 그 다음에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Get across my point. 뒤에 힘 주시고. 한 번 더.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Okay? 그 다음에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Get across 붙여서요. 연음하고 DM 주고 Get across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자, 마지막 문장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The가 되겠죠? The other side. 자, 다시 한번.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이렇게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 세 군데 주시고요. 좋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말로 드려볼 테니까 이 예문들을 영어로 만들어보세요. 입영작 연습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다. 음흠. I tried to get across my thoughts. Very good. 나는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I struggled to get across my point. 좋네요. 그 다음에 번잡한 거리를 건너가는 것이 어려웠다. It was hard to get across the busy street.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된다. We need to get across to the other side. 전치사 to 잘 활용해서 붙이면 되겠죠. 자, 오늘은 get across라고 하는 상당히

0: 많이 쓰는 구동사 하나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Well,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옷에 주름이 생겼다거나 구김이 있을 때 그걸 다리미를 이용해서 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 다리미를 iron이라고 하는데 이걸 구동사로 iron out 한다고 해서 동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름을 편다 혹은 다림질을 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iron out을 쓰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다림질할 때 쓰는 경우보다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이견이나 다른 생각을 해소한다거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후자 쪽에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iron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서 여러분이 이런 이견 해소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리미 쪽으로 일단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주름을 펴다, 구김을 이제 없애다란 말이 되겠죠.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Wrinkle 자체가 주름살이니까 얼굴에 주름살도 wrinkle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지 같은 거에 가끔 wrinkle free라고 돼 있죠. 구김이 가지 않는 그런 소재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셔츠가 좀 구겨져서 다리미로 펴야 된다. 그럴 때 iron out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뒤임 주고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옷감을 주셔도 돼요.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그럼 reception에 입고 갈 드레스의 주름을 다림질로 폈다가 되겠죠. 자, 구김이 있는 자국을 다림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이렇게요. 그래서 뒤에 wrinkles가 나와도 되고 옷이 바로 나와도 되고요. 자, 이렇게 쓰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견을 해소하다라고 할 때 훨씬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Differences 하면 여러 가지 의견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차를 좁혀야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iron out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이견 자체를 하나의 구김이나 주름으로 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So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뭔가 양측이 협의나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해소해야 했다가 됩니다. 한 번 더.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Iron, 발음 iron, iron out. 그 다음에요. 세부사항을 조율하다 이럴 때도 쓰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큰 결정은 했지만 자세한 세부사항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정해야 된다. 이럴 때 iron out the details. 그래서 the details라는 말하고 iron out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같이 많이 다녀요.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이런 문장은 통으로 외워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힘을 줘야 되는지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분부터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Iron out. Iron out 뒤쪽에 힘 주죠. N이 붙으면서 out 이런 식으로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자, 바로 dress를 넣어볼게요.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Ironed out. ED가 붙었으니까 D가 붙어서 이번엔 doub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뒤에 힘 주고 I ironed out. I ironed out.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그 다음에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Iron out their differences. 해보세요. Iron out their differences. 이렇게 힘 잘 주세요. 그 다음에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We need 힘 주고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Iron out the details. 그렇게 발음하고 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 명작 해보세요. 셔츠의 주름을 다리미로 펴야 한다. 으흠. I need to iron out the wrinkles on my shirt. 리셉션에 입고 갈 드레스의 주름을 다림질로 폈다. I ironed out my dress for the reception. 그들은 이견을 해소해야 했다. They had to iron out their differences. Okay. 마지막. 우리는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합니다. We need to iron out the details.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iron out이라고 하는 또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 하나를 배워봤습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래요. Good job, everyone. Kok kok 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자, 뭔가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음식 배달 앱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배달 시켜 먹는다는 말은 아주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구동사 바로 가겠습니다. Order in. Order in. 그냥 order 하면 주문하다의 의미밖에 없고 안으로 시켜 먹는다, 즉 배달 시켜 먹는다의 의미를 만들려면 인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Order in 뒤에 힘을 주시면 되는데 이 order in 같은 경우는 자동사이기도 하고요. 타동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도 되고 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그냥 시켜 먹자. 뭐 직접 해먹지 말고 시켜 먹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Let's order in tonight. 뭐 배달에 해당하는 delivery, deliver 이런 말 자체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Let's order in tonight. Order in tonight. DM 주시고 R과 N이 붙으면서 rin, order in, order in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오늘 저녁에 시켜 먹자. 한 번 더. Let's order in tonigh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바쁜 날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바쁜 날은 음식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가 되겠죠.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자, 이상 이 두 문장은 뒤에 order in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냥 order in 자체가 자동사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배달시켜 먹다 이런 의미로. 자, 그런데 그 뒤에 목적어를 붙여서 뭘 시켜 먹자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우리 저기 그 뭐 시켜서 여기서 먹자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order in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Something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럴 땐 타동사겠죠. 뭘 시켜 먹자 여기서.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여기서 그리고 바로 먹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그렇죠? 나가지 말고 여기서 시켜 먹자. 그래서 something을 붙여봤고. 자, 시키는 그 메뉴 이름을 뒤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피자를 넣어볼까요?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그럼 피자를 시켜 먹자가 되겠죠. 자, 몇 번 해볼게요.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Pizza. Pizza. 발음 잘해주시고. 자, 그럼 어디에 강세를 줘야 되는지 강세 연습을 더욱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Order in 뒤쪽에 힘을 주는데 자, let's를 시작하는 문장이 많았죠? 자, 첫 번째 문장. Let's order in tonight. Order in 바로 tonight 붙이세요. Order in tonight. 힘을 인해주고 tonight. Let's order in tonight. 해보세요. Let's order in tonight. 목적 없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In 하고 살짝 청킹 하셔도 돼요.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바쁜 날은 주로 시켜 먹는다. 한 번 더.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좋네요. 자, 그 다음 목적어 붙여서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Let's order in something.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자.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In 하고 살짝 끊어주고 some pizza 붙여보세요.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이렇게 강세해 주시고 읽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로 드리면 바로바로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저녁 시켜 먹자. Let's order in tonight. Very good. 우리는 바쁜 날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 We usually order in on busy days. 우리 음식 뭐 시켜서 여기서 먹자. Let's order in something and eat here. Okay, 마지막. 오늘 피자 배달시켜 먹자. Let's order in some pizza. Let's order in some pizz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Okay, 자, 오늘은 order in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구동사를 또 사용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뵐게요.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I can't wait. Oh, I can't wait. Oh, I can't wait. I can't wait. 네, 직역하면 기다릴 수 없다. 무엇을 기다릴 수 없을까요? 네, 너무 기대되고 빨리 오면 좋겠다. 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I can't wait. I can't wait to meet you. I can't wait to see you. I can't wait for the delivery to come. 택배 아저씨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I can't wai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설렌다라는 뜻으로 이 감정을 표현하는 I can't wait. Excitement, 흥분, 감탄하는 표현이죠. 너무 기대된다. 벌써 기다려져. 빨리 왔으면 좋겠다. I can't wait. Oh, I can't wait. 완전 설렌다. 진짜 못 기다리겠어. I can't wait. 이런 상황들이 참 다양하고 많죠. I can't wait. For example, we are finally going to the beach this Saturday. 우리 이번 토요일에 드디어 해변가 가잖아. 와우, 너무 exciting하다. Yeah, I can't wait. 나도 너무 기대돼. I can't wait. I can't wait. We have waite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We waited for a long time. We're finally going to the beach this Saturday. I can't wait. 네, 기다렸던 것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으면 막 I can't wait. I can't wait. 설레는 거죠. The next situation. The school festival is next week. The school festival is next week. 학교 축제가 드디어 다음 주야. 우, 완전 기다려지는데. I can't wait. I can't wait. It will be exciting. It will be amazing.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for the school festival. 이거를 줄여서 그냥 I can't wait. I can't wai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Next. I'll show you my new design tomorrow. I'll show you my new design tomorrow. 내일 내 새 디자인 보여줄게. 내가 새로 만든 거 있는데 꼭 내일 꼭 보여줄게. My new design, I will show you tomorrow. Ooh, I can't wait. I can't wait. 빨리 보고 싶다. 설렌다.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정말 궁금하죠? I can't wait. I can't wait. Finally, tomorrow is your first day of work or first day at work. 둘 다 괜찮아요. First day of work, first day at work. 와, 내일 너 첫 출근이지. 와, 떨리지 않아? No, I can't wait. 아니야, 너무 설레. I can't wait. I can't wait for my first day. I can't wait to go to work on my first day.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I can't wait. 네, 너무 기대된다. 뭐 설렌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다. I can't wait. I can't wait. All right, it's time for you to act.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We are finally going to the beach this Saturday. Action. I can't wait. Ooh, I can't wait. Good job. Next. The school festival is next week. Action. Oh, I can't wait. Oh, I can't wait. It'll be awesome. Good, good job. Next, I'll show you my new design tomorrow. Action. Oh, I can't wait. I can't wait to see it. 해도 되고요. I can't wait to see it.

real reaction. Fire. Fire. Oh, fire, bro. Fire? 그냥 fire 하면 불이잖아요. 불. 네, 직역하면 불. Fire이지만 감탄 표현 요새 이제 유행어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fire인데요. Fire 하면 멋지다, 끝내주다, 와 최고다, 대박, 완전 멋지다, 미쳤다, 완전 최고다, fire 한 단어로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 그냥 대박, 대박 이렇게 하잖아요. 와 멋지다, 대박, 헐, fire. 예, 요새 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인데요. fire 이것도 약간 힘을 줘서 fire, fire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누군가의 뭐 패션, 노래, 뭐 춤을 너무 잘 춰. 뭐 아주 멋진 어떤 성과를 냈어. Fire, awesome, cool, fire, fire.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Hey, look at my new sneakers. Hey, I just got these new sneakers. Brand new sneakers. Look at them. 내 새로 산 이 운동화, 스니커. 좀 봐봐. 이거 멋지잖아. 색깔이 멋지잖아. Look at my sneakers. Wow, those are fire. Those are awesome. Those are fi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멋지다. 오, so cool. Those are fire, fire. Another example. I designed this bag myself. 이 가방 내가 디자인했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I designed this bag myself. No way, that's fire. 와, 끝내준다. 네가 디자인했다고? 와, 대박. That's fire. That's fire. F-I-R-E. Fire. 네, F에다 좀 강조하셔가지고. Fire. Fire. Good job. Next.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을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드디어 I finally 면허증을 땄다. Got my driver's license. Fire. Congrats. 와, 멋지다. 축하해. Good job. Fire, congrats. Congratulations가 너무 기니까 주로 congrats, congrats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아, 축하해, 축하해, 멋지다. Fire, fire.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다.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That's awesome. Fire. Next, I lost 5 kilos in 1 month. 나 한 달에 5kg나 뺐어. I lost 5 kilos. 원래 kilogram인데 kilograms, kilograms, kilogram이 좀 길다 보니까 kilos, kilos. I lost 5 kilos in 1 month. 한 달에 5kg 뺐다. 대박, 완전 대단한데? Fire, that's amazing. Fire, that's awesome. That's amazing. Fire하고 amazing 그냥 이렇게 이어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Fire, that's awesome. Fire, that's amazing. Right? Fire simply means awesome, amazing, that's so cool. 멋지다, 끝내주다, 최고다, 대박. Fire, fire, fire. Now it's time for you to act. It's Hollywood time.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Look at my new sneakers. Action. Wow, those are fire. Ooh, those are fire. Good job. Next. I designed this bag myself. Action. No way. That's fire. No way. That's fire. Good job.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Action. Fire. Congrats. Fire. Congrats. Good job. Finally, I lost 5 kilos in 1 month. Action.

Fire. Amazing. Fire. That's amazing. Fire, fire, fire. Good job, everyone. Fire 하면 다시 한번 멋지다, 끝내주다, 최고다, 완전 대박, 완전 최고다. Fire, fire. Now, remember, always use this expression with the right emotion, with the right context.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l reaction. Slay. Wow, slay. Oh, slay. Slay가 뭘까요? 네, S-L-A-Y.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slay, 와, 죽인다 또는 살해하다, 베어 쓸어내다, slay, cut 한다는 뜻인데 요새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이는 유행어로 뭐 크게 칭찬하거나 감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slay, 우리는 주로 뭐 이렇게 끝내준다, 완전 대박, 죽인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이제 영어로 awesome, cool, that was wonderful, great. 근데 젊은 친구들은 요새 slay라는 표현을 똑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slay, slay. 와, 완전 잘했어. 발표 짱이야. slay. 와, 너 연기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와, 공연이 끝나고 나서 slay, sl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끝내준다. 완전 대박. 죽인다. 정말 멋지다. slay, slay.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For example, I passed my audition. 나 오디션 합격했어. 와, 대박. Slay. Slay. I knew you could do it. 너 잘할 줄 알았어. 이미 알고 있었어. Slay. Slay. Great job. Another situation. 나 대회에서 1등 했거든. 축하해줘. I got first place in the contest. I got first place. 1등 했다. In the contest, 어느 대회에 나갔는데 1등했어. Wow, slay! 또는 조금 더 쿨하게 slay, you nailed it. 와, 멋지다. 완전 잘했어. Slay, slay. 좀 이상하게 들리죠? 되게 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긴 하는데 slay, slay. 왜냐면 이 slay라는 표현이 원래는 뭐 이렇게 전쟁, 뭐 판타지 또는 뭐 성경, 영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맥락이 중요하죠. 그래서 slay라는 표현은 요새 그냥 끝내준다, 대박, 죽인다, 정말 멋지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slay, 또 이런 상황이 있죠. My dance video already has over 10,000 views. My dance video already has over 10,000 views. 내 댄스 영상 봤어? 벌써 조회수가 만 회를 넘었거든. Wow, slay! Wow, slay! 끝내준다. You're basically going viral now. 야, 거의 지금 뭐 바이럴 수준인데? It's going viral. 네, 바이럴 영화죠. Slay! 끝내준다. 네, another situation. 나 오늘 드디어 내 온라인 샵 오픈했어. I finally launched my own online shop today. I finally, 드디어, launch, 뭐 오픈하다. My own online shop today. 드디어 온라인 샵을 오픈했는데, 와, 죽인다. 드디어 오픈했구나. 진짜 멋지다. Slay, slay, that's awesome. 약간 콤비네이션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Wow, that's awesome, slay. 또는 slay, that's so cool. That's a huge step forward. 정말 큰 도약이다. Huge step forward. I'm so proud of you.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Slay, that's a huge step forward. I'm so proud of you. Now it's time for you to act. It's Hollywood time. Are you ready? Here we go. I passed my audition. Action. Slay. I knew you could do it. Slay. I knew you could do it. 네, 대박. 이런 느낌으로. Slay. Good job. Next situation. I got first place in the contest. Action. Slay. Slay. You nailed it. You nailed it. 네, slay. 크게 하셨죠? Good job. Next one. My dance video already has over 10,000 views. Action. Slay, slay. You're basically going viral now. Great. Finally, I finally launched my own online shop today. Action. Slay. Whoa, slay. That's a huge step forward. And I'm proud of you. Good job, everyone. Fantastic, fantastic. Once again, slay,
끝내준다. 와, 진짜 멋있다. 완전 잘했어. 대박. Slay, slay. Always keep in mind that when you're studying English, emotion is key. Keep that in mind.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l reaction. 벗은, 벗은. Wow, 벗은. 벗은? 벗은이 뭘까요? B-U-S-S-I-N, 벗은. 벗은이라는 표현은 딱히 영어라기보다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용어긴 한데 정확한 이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행어라는 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생기는 표현이 이제 유행어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벗은, 벗은 하면 얼마 전에 우리 배웠던 뭐 슬레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정말 좋다, 끝내준다, 와 대박, 진짜 멋있다 또는 진짜 맛있다. 벗은, 벗은. When something is really good, you say 벗은. 네, 주로 음식 관련된 이제 표현이긴 한데 네, 원래 음식이 엄청 맛있을 때 쓰이는 이 미국 속어인데요. 정말 좋다, 끝내준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제대로인데. 벗은, 벗은. 이렇게 꼭 감탄스러운 표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벗은, 벗은. For example, Hey, try this chocolate cake I made. 내가 만든 초코 케이크 한번 먹어봐. Wow, this is 벗은. This is 벗은. 이거 진짜 끝내주는데, 맛있는데. 네. It sounds really delicious. Oh, it tastes really good. 벗은, 벗은. Another situation. Hey, I got fresh fruit from the market. 장 보러 갔는데 이거 신선한 과일 좀 사왔어. 먹어봐. Try this. I got some fresh fruit from the market. 와우. 벗은. 우와, 끝내준다. This is so delicious. 벗은. Sweet and juicy. 달고 촉촉하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벗은, 벗은. Now remember, using your emotion is important. 벗은. Okay, next one. I took this photo during my trip. I went to Europe. I took these photos. Take a look. I took this photo during my trip. 나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 최근에. 이 사진 여행 가서 이제 내가 찍은 거 좀 봐봐. Take a look. 우와, 확, 확, 확. They're so awesome. Great shots. 벗은. 와, 대박. 진짜 잘 찍었다. 벗은. Wow, that looks professional. 완전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데. 벗은, 벗은. Now remember, don't just say, oh, 벗은, 벗은. 이러지 말고요. 벗은, 벗은. It sounds awkward to me too. Finally, I'm thinking of wearing this to the wedding. 결혼식에 이 옷을 입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I'm thinking of wearing this to the wedding. This dress or this shirt or this suit. I'm thinking of wearing this to the wedding. 오, 완전 예쁜데? 와, 그거 입어. 진짜 멋있어. 또는 뭐 예쁘겠다. 벗은. Wow, you look great. You look stunning. 이거 입으면 진짜 멋질 거야. Stunning 할 거야. 벗은, 벗은. 아주 긍정적으로 감탄하는 표현이죠. 진짜 멋있다 또는 진짜 맛있다. 정말 좋다. 끝내준다. 대박. 벗은, 벗은. Keep this expression in mind, okay? Now it's time for you to act.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Try this chocolate cake I made. Action. Wow, this is 벗은.

0: This is bussin'.
1: Good job. Next. I got fresh fruit from the market. Action.
0: Bussin'.
1: Sweet and juicy.
0: Bussin'. Sweet and juicy.
1: Good job. Next. I took this photo during my trip. Action.
0: Wow. Bussin'.
1: That looks really professional. Great. Finally, I'm thinking of wearing this to the wedding. Action. Bussin'.
0: Bussin'.
1: You'll look stunning. You will look amazing. Good job, everyone. That was fantastic. Your pronunciation was bussin'. 네, 뻗센 하셨습니다. Always remember that emotion is key when you're studying English. Please keep that in mind. 뻗센, 진짜 멋있다, 맛있다, 끝내준다, 대박, 멋지다라는 뜻이죠. 뻗센, remember, using your emotion is really, really important when you're expressing in English.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주치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2: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3: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표현은요, 뭐뭐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라는 말과 뭐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도전 문장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You should study harder. 그리고 그는 파티에 갈지도 모릅니다. He might go to the party.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동사의 성질을 붙여주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조그만 조수동사, 그 조동사를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고를 하는 성질을 더해주기 위해서 should를 붙이는 경우를 보려고 해요. 자, should라고 하면 쓸 때 should로 쓰는데 실제 발음을 할 때에는 should, should, should라고 합니다. 이거 should라고 하지는 않아요. should 하고 짧게 발음을 하죠. 비록 짧게 발음을 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무겁습니다. 네, 그건 바로 뭐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나름 조금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강조해서 추천하는, 그렇게 충고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must 하고는 또 다릅니다. You must do your homework 라고 하면 숙제를 하지 않았다가는 너 큰일 난다. 안 하면서 절대 안 돼 라는 의미가 되는데 You should do your homework 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지 라는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의 성질을 더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조동사로 might, might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M-I-G-H-T로 쓰게 되고요. 발음할 때는 might, might, might 하고 짧게 끊어서 발음하게 돼요. might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might. 이 might는 원래 M-A-Y, may. May I come in? Yes, you may. No, you may not. 이라고 할 때 그 may 하고 아주 가까운 단어인데요. may의 과거형이다 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러나 might라고 해서 늘 과거의 일을 말하는가 보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might는 일반적으로 뭐뭐 일 수도 있겠죠? 라는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나름대로

분명히 역할을 하는 그런 조동사거든요. 자, 그러니 그는 파티에 갑니다 라는 문장을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 볼 때 He goes to the party. He goes to the party.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그는 파티에 다녀요 이런 말인데 He might 하면 뒤에 오는 goes가 그냥 go라는 원형의 형태를 뜨게 됩니다. He might go to the party 하면 그는 파티에 갈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 되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당신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어요. You should study harder. 그는 파티에 갈지도 모릅니다. He might go to the party. Okay, then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영어의 뼈대, 이번에 배워볼 뼈대는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연결하는 건데 누구누구는 뭐뭐입니다. 혹은 누구누구는 뭐뭐가 되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어떠해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모두 연결동사라는 꾸러미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그 여자분은 선생님입니다. 그 여자분은 2년 전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 여자분은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각각 그 여자분은 선생님입니다. She is a teacher. 그 여자분은 2년 전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She became a teacher 2 years ago. 그 여자분은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She seems so happy. 네, 이 문장들 안에서 연결동사, 즉 주어인 she와 그 주어에 대한 정보, 즉 그 여자분은 선생님이다 라는 정보가 뒤에 왔죠. 선생님, a teacher라고 하는 정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가 필요한데 이걸 연결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연결동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he a teacher 이렇게만 말하면 중간에 뭐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죠? 이때 필요한 게 she에 어울리는 비동사 is가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she is a teacher라고 해야 she 하고 a teacher라고 하는 말을 연결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의 직업 또는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나 혹은 뭐 행복해합니다, 피곤해합니다, 슬퍼합니다 등등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또 연결해주는 게 이런 비동사일 수가 있거든요. She is happy, she is tired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비동사의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뭐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became 이건 become의 과거형이 됩니다. 그 여자분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she 하고 a teacher를 이번엔 어떻게 연결하냐면 became으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she became a teacher. 거기다 2년 전에 라는 말을 더 붙이고 싶으면 뒤에다 two years ago 를 붙이면 되는 거죠. She became a teacher 2 years ago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She가 so happy 하다 할 때 중간에 그러해 보인다. seems를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she is a teacher 할 때 is, she became a teacher 할 때 became, she seems so happy 할 때 seems 모두 연결을 해주는 연결 동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리뷰 타임. 그 여자분은 선생님이에요. She is a teacher. 그 여자분은 2년 전에 선생님이 됐죠. She became a teacher 2 years ago. 그 여자분은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She seems so happy. Okay then,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뼈대는요, 동사의 종류들 가운데

이렇게 문장입니다. You like coffee. 너는 커피를 좋아한다. 뭐 저 같은 경우는 I like vanilla ice cream. 이렇게 말하면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어, like,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 그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자 이걸 살짝 바꿔서 Do you like coffee? 아까는 그냥 You like coffee. 이번엔 Do you like coffee? 하니까 말할 때도 끝을 올려서 묻게 되는 물어보는 말, 즉 의문문이 되는군요. 이때 do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끼어들어서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나요? 라고 묻는 문장으로 만들죠. 이렇게 도우미 동사들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동사 옆에 쓰여서 그야말로 도움을 줘서 뭐뭐인가요? 라는 뜻의 의문문을 만들거나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의 부정문을 만들거나 그 밖에 다른 동사 행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have라든지 비동사, must, can, will, do 등등과 같은 동사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do you like coffee? 할 때 do가 꼭 필요하거든요. 의문문 만들려면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I like coffee를 I do not like coffee로 만들게 되는 건데 그냥 I not like coffee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do가 다시 등장을 해서 do not like coffee라고 해야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have는 어떤가 하면 완료 시제라는 걸 만들 때 필요한데요. 난 내 숙제 끝냈다. I finished my homework라고 할 걸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숙제를 끝마친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의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많이 만나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She studies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근데 지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한다면 She is studying English 해서 진행 중인 상태란 뜻의 문장을 만들 때 또 이 비동사가 필요하죠. 모두 도우미 동사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리뷰 타임!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Do가 쑥 끼어들어서 Do you like coffee? 라고 한다는 거. 그 밖에도 부정문, 의문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가족관계.
2: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일부러 그러나 싶을 만큼 거침없는 가족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는 통에 가족이 입을 열 때마다 불안해지죠. 어떤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야 어쨌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폭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상처받았다 하고 얘기하면 폭언을 한 상대방의 감정, 마음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행동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 사실은 내가 가족에게 듣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폭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 표현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많은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말에 사랑과 위로, 응원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5: And I'm Kristen.

0: Good morning.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Sunday, August 16th, and I'm your host, Karen Choi. After weeks of blistering temperatures, a welcome shift in the weather has finally brought cooler air and a much-needed respite, at least in the morning and during the night. But daily highs are still on the scorching side, so stay hydrated, don't ignore the sunscreen, and take it easy with a refreshing beverage while listening to your favorite radio show. 모닝 스페셜의 주말 프로그램은 주중에 방송됐던 내용 중에서 주요 자료를 선별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되었던 이디엄 패키지를 음악과 함께 복습해 보실 수 있고요. 2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되었던 뉴욕타임스 기사 코너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Weekend Special on EBS FM Morning Special.
0: Special한 일요일 모닝 스페셜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월요일에 방송되었던 idiom package 만나볼까요? Let's listen to the first idiom of the week.
2: 이번 이디엄은 stick to the basics, 기본만 하다, 뭐 초심으로 돌아가다인데요. 이 Karen 쌤이랑 짧은 상황극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할아버지고 Karen 쌤은 제 손녀입니다. 손녀딸. 제가 최근에 새 노트북을 샀는데 Karen에게 이 노트북 사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전화를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Let's have a listen.

0: 다음 idiom 패키지로 넘어가 볼게요. Let's continue with the next idiom.
1: 오늘의 idiom은요, to die for, 뭐 끝내준다, 뭐 대박이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상황극은요, 폴 쌤이랑 낚시를 하면서 좋은 낚시 스팟, 이 명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Let's have a listen.

Welcome back, everyone. Let's continue with the next idiom. 다음 idiom 패키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idiom은 get the hang of it, 감 잡다, 익숙해지다 인데요. 쉐인쌤이랑 짧은 상황극을 통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쉐인쌤은 제 할아버지인데요. 네, 최근에 새 노트북을 사셨는데 방금 화상 통화하는 법을 배우셔서 저한테 자랑하시려고 전화를 합니다. Let's take a listen. Idiom package, get the hang of it.

0: examples of this expression?
1: I might. You think when you're traveling somewhere, we talked about traveling somewhere a lot. You could. Oh, you know, we could take buses and trains, and that could be really fun. But it's like, let's just play it safe and fly, right? Like, we know it's good. It's gonna be easier. It's gonna be faster. You can play it safe that way. Or maybe you're going somewhere that you've been before, and you have a hotel you like, you have an area of the city you like, maybe you could, hey, let's try something new, right? Like, I'm always the kind of person that wants to try the new thing, but my wife likes to play it safe.
0: You're a risk taker.
1: Yeah, I'll do that, right? Like, I'm always, well, what if the new thing is cool?
0: Right.
1: Right? But she always likes to play it safe, go to the same place, kind of do the same thing, because she knows it's good.
0: And that's why you guys are a good couple, I'm assuming. You make a good team.
1: You balance each other out. Right. It's a find that balance. And sometimes it's better to play it safe. Sports, play it safe a lot, where if maybe you have a player, or like maybe you're on a team and you have a little injury, do you rest, or do you just, you know, do you play it safe and rest, or do you take that risk and play, even though you're risking further injury?
0: Or how about this? Let's say it looks a little cloudy outside, and it might rain, it might not rain. You could say, I'm going to play it safe and take an umbrella.
1: Exactly. Right. And I'm usually the kind of person that won't, because I hate carrying an umbrella.
0: Sure.
1: But play it safe, bring the umbrella, because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0: Yeah.
1: Yeah, all those type of things. Right. It's when you don't want to take any risk.
0: It's the risk taker in you.
1: Yeah, exactly.
0: It's okay to get wet. You know, some other expressions that are similar. Any examples? I like this one, to err on the side of caution.
1: Yeah, right? Err on the side of caution. Yeah. That's a good one. Or someone might say, better safe than sorry.
0: Oh, that's
1: kind
0: another,
1: of a good one.
0: That's another sort of common expression.
1: Yeah,
0: right?
1: Where it's like, should we take an umbrella? Should we not? It's better safe than sorry. Let's just bring it. Because you're saying if the thing happens that you don't want it to, you'll be sorry that you didn't prepare.
0: Mm, that's right. So today's idiom, 오늘의 idiom은 to play it safe였습니다.
2: 네, 지금까지 idiom 패키지였습니다. 저희가 1인 패키지, 선생님들 저 포함해서 1인 패키지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연기하는 게 사실 재밌거든요. 그리고 작가님이 너무 재밌게 써주셔서 이 코너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 살펴본 표현들 한 번 더 좀 복습을 해보자면 stick to the basics 이런 표현이 있었죠. 뭐 기본에 충실하자, 뭐 keep it simple,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인데 이 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 많이 공부하는 거 항상 중요하죠. 단어를 많이 알고 단어를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많이 듣고 또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그런 기본에 충실하는 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to die for 이런 표현도 저희가 배워봤는데 이거는 요즘 저는 아이돌들 보면은 많이 생각이 나요. 이 뭐 아이돌 머천다이징 이런 거 보면은 대박이야 끝내줘 환상적이야 이럴 때 to die for that's to die for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공부할 때 있어서 영어 공부할 때 있어서 to get the hang of it 이런 표현 또 쓸 수 있죠. 무언가 익숙해질 때 좀 아 나 이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럴 때 I'm getting the hang of it. I'm learning the ropes. I'm catching on 이런 표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자전거 타는 거 뭐 악기를 새로 배운다거나 언어를 새로 배운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오늘 활용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배웠을 때 I'm slowly getting the hang of it. 나 천천히 이거 좀 익숙해지고 있어. 이런 표현 오늘 생활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don't pull your punches 이라는 표현 한번 배워봤었는데 이게 스포츠 복싱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하죠. 이게 약간 살살하지만 이게 진짜 그 선수들이 실제 경기할 때가 아니라 그 스파링 파트너랑 연습할 때 썼던 표현이라고 해요. 파트너, 나를 도와주는 파트너인데 실제로 할 때처럼 세게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don't pull your punches. 이렇게 그 펀치를 그 살살 했었는데 그 연습할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해라 이런 얘기에서 살살 하지 마 뭐 눈치 보면서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때

Don't pull your punches.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 oh, don't sugarcoat it. 이렇게 뭐 설탕 발라서 얘기하지 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worry.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play it safe. 조금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세요. So that's all for hour one. We will be back with hour two on this Sunday weekend special. 그리고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따로 매일의 헤드라인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유용하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Here is Dire Straits, Sultans of Swing.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re back with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Sunday, August 16th. Morning Special, 일요일 Weekend Special 2부 시작했습니다. I'm your host, Karen Choi.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되었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1: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0: Now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ies. 브라질 어느 지방의 주의회 건물에 느긋하게 난입한 두 마리 카피바라 이야기 너무 재밌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These giant rodents lobbied a Brazilian legislature.
0: 네, 이 거대한 설치류들이 브라질 의회에 로비를 펼쳤다.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비유적으로 로비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냥 로비에 들어왔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달 말 브라질 지방에 있는 한 주의회 건물 안으로 카피바라 두 마리가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실 이게 전부인데 그 당시 찍은 짧은 영상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오게 된 건데 재밌는 건 이 기사가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처럼 쓰였다는 겁니다. 그 요지를 파악하기 쉽도록 question and answer 이런 형식으로 풀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본문은 둘이서 저희가 이제 뭐 question하고 answer하고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전 카피바라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2: A Brazilian state legislature got some uninvited guests last week, and they were not petitioners or protesters, but very large rodents with vestigial tails and brown fur. We suspect you want to know a bit more.
0: So the animal you've got for me today is...
2: Not a giraffe, a duck, or a stoat. Today, it's a capybara, pronounced capybara or capybara. Native to South America, capybaras are rodents. They eat grass and other vegetables and plants, including corn, beans, and carrots, and being semi-aquatic, live by fresh water. Weighing up to 150 pounds, they are also the world's largest rodents. If that makes you think of a menacing giant rat, be easy. Capybaras won't necessarily make you scream and jump on a chair. In fact, many people find